0: 잠깐 잠깐. 아직도 단전에서 소리를 못 끌어올리고 목으로만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특히 박초로, 너 호흡 딸리는 거 여기서도 다 보여. 그래가지고 저 뒤에 관객석까지 소리가 들리겠니? 이번 합동 공연 오디션은 무엇보다 창 부분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 소리에서 판가름이 날 거다. 그동안 내가 가르쳐준 거 명심하고 꾸준히 연습해라. 알겠나?
1: 네!
0: 자, 다음 사설이라는 것은?
2: 너 이번 오디션 볼 거야?
3: 아니, 운달 소리 부분 난이도가 너무 높아. 청이 높고 애원성도 능숙하게 내야 돼. 애초에 연구생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우리 중에 운달 할 수 있는 애는 정년이나 영석 밖에 없을걸. 나머진 나가봤자 망신만 당하고 나오는 거지 뭐. 응?
4: 홍주란! 오디션 벌써 윤정년이랑 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지?
5: 아니, 아직.
4: 그럼 나한테도 기회를 줘. 내 상대역 네가 해줬으면 좋겠어.
5: 영서 너라면 같이 하고 싶어하는 애들 많을 텐데?
4: 다른 애들은 필요 없어. 난 너랑 해야 최고의 무대를 할 수 있어.
5: 조금만 시간을 줄래?

0: 조란아.
1: 어. 그디가 나 한참 찾았네.
0: 아, 합동공연 오디션 나가려면 이제부터 연습해야지. 우리 연습할 거 많아야? 그 읽어본 게 아역 분량이 상당히 많고 까다롭던디?
2: 뭐예요? 너 딴 사람이랑 하기로 얘기된 거예요?
0: 설마 영서랑?
1: 아니야, 그런 거.
0: 아니지, 그러지. 너 나랑 할 거지?
1: 벌써 대본을 다 읽어본 거야?
0: 그럼. 평강공주는 딱 역할이 너 같던디. 긴 있고 사랑스럽고. 온다름불. 창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그것이 걱정이지.
1: 넌 잘해낼 거야.
0: 아따, 연습을 해야 잘해내지. 내일 아침부터 같이 하자이. 뜨거워라. 그 청학동에서 기다릴란께. 와. 내일 일찍 일날라면 은능 자. 나 간다이.

0: 아따 어째 안 오나.
1: 연습 시작하자. 너랑 같이 오디션 나가고 싶어.

0: 때문에 너랑 나가고 싶어.
1: 아, 근데 나는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0: 홍주란이라면 안 올 거야. 좀 전에 영서랑 있는 거 봤어.
2: 대본 다 읽어봤어?
3: 응.
2: 오디션 볼 장면, 아역 온달과 평강이 눈물로 이별하는 장면 맞지? 왜?
3: 어, 아니야. 연습 시작하자.
0: 야, 너 어디 가? 아직 대답도 안 했잖아.
1: 지금은 급하게 갈 데가 있음께. 이따 얘기해.
0: 야!
1: 구준군 걸 내 얘기. 얘기 좀 해.
3: 연습 끝나고 해.
1: 얘기 좀 하자 함께.
3: 야, 윤정년.
4: 영서야.

0: 난 영락 없이 나랑 하는 줄 알았더니 왜 내가 아니고 영서냐? 어? 뭐여? 뭐 땜시 너 팽개치고 영서랑 하겠다고 한 거냐고!
1: 난 네가 무서워.
0: 뭐가? 뭐가 무섭다는 건디?
1: 저번처럼 네가 또 역할에 지나치게 몰입해버릴까봐. 그럴 때 넌 네 역할도 잡아먹어버리고 상대 역도 잡아먹어버리고 무대도 잡아먹어. 남는 건 윤정연 너밖에 없어.
0: 그 문제는 혼자 내가 통제할 수 있어.
1: 그래. 하지만 넌 아직 그걸 배워가는 단계야. 다음번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 넌 아직 스스로 완전히 통제가 안 되잖아. 그럴 때 내가 혜랑 선배처럼 중심 잃지 않고 대처할 자신도 없어.
0: 그래서 영서를 선택한 거예요?
1: 영서는 안정적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큰 그림을 보고 계산해서 연기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 영서한테 의지할 순 있지만 너한테 의지할 순 없어.

0: 정연아.
1: 나 오늘은 뻗쳐서 다음에 얘기하자.
0: 야, 나도 너희들만큼 이 오디션 꼭 잘 보고 싶어. 나도 주란이만큼 잘할 수 있어. 나도 절박하단 말이야. 너하고 영서만 이 오디션 잘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간절해. 난 너처럼 타고난 천재도 아니고 영서처럼 기본기도 탄탄한 것도 아니고 주란이처럼 숨겨둔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치만 나도 잘해내고 싶어. 너 주란이 뺏겼다고 오디션 포기할 거야? 아니잖아. 네가 나 싫어하는 거 알아. 내가 미움 받아도 싸게 예전에 못되게 굴었으니까 너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이 하자고 매달리는 거 어이없을 수 있는데 나 너랑 하고 싶어. 나 너 오디션 나가보고 싶어. 그러니까 나한테도 기회를 줘.

0: 영선은 안정적이야. 영선한테 의지할 순 있지만 너한테 의지할 순 없어.
1: 너하고 영선만 이 오디션 잘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간절해.

0: 하고 윤류를 변화하야 윤류를 변화하야 변화하야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높나 거여 자원일째 그 또한 어렵구나.
1: 여적 단전에서 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디? 허리를 쪼까 더 깊숙이서 뽑아 올려야스.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허리를 곱게 피란 말이에요.
2: 나도 알아.
1: 너는 내가 저번에 군졸할 때처럼 무대 망칠까봐 안 무섭냐? 나랑 같이 연기하면 네 연기까지 망가질 수도 있잖아.
2: 나 그때 그 문제 고쳐가고 있는 거 아니었어?
1: 또 같은 문제가 생기면
2: 내가 보는 넌 같은 실수 반복 안 해. 그리고 넌 늘 무서울 정도로 실력이 발전했었잖아. 어제의 너랑 오늘의 너는 늘 딴 사람이었다고.
1: 그러냐?
2: 그 정도 실력 갖고 있으면서 뭔 엉뚱한 걱정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너랑 같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1: 주라니 말로는.
2: 너 거절한 주라니 말을 왜 신경 써? 걘 바보야. 지가 걷어찬 기회가 뭔지 나나 몰라. 근데 나랑 할 생각도 아니면서 그걸 왜 물어봐?
1: 너 그런 식으로 소리하면 내 상대역 모델 같이 소리하면 내가 네 목소리를 다 잡아먹어버릴 텐디.
2: 나도 안다니까! 뭐라고? 뭘 해?
1: 우리 둘이 해보자. 그 오디션. 해보자고.
3: 뭐여? 너 설마 그새 생각 바꿔먹은 거야?
4: 아니야. 해. 하자고.
1: 잘 부탁한다.
4: 나도.
2: 나도. 야, 너 네가 안 한다.

0: 명색이 단장실인데 좀 더 으리으리하게 꾸며라 얘. 그래도 국극단 규모는 좀 되네. 메란이 잘 나가긴 하나 봐.
1: 네가 여긴 웬일이야?
0: 못 들었니? 내가 오디션 심사위원 대표야.
1: 뭐?
0: 앉으란 말도 안 하니?
1: 앉아.
0: 심사위원은 나 말고도 민경식 교수님이랑 국민실업 김재석 사장님 그리고 정일선 의원님이 오실 거야.
1: 무슨 꿍꿍이로 네 딸도 참여하는 오디션에 심사위원을 하겠다는 거야?
0: 꿍꿍이. 아, 불쾌하다 얘. 너같이 덮어놓고 오해하는 사람 있을까 봐 영서 차례에는 나 아예 점수도 안 매길 거라고 했어. 그리고 분명히 알아둬.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한 거 아니야. 정남이 단장이 먼저 찾아와서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거지.
1: 영서 메랑국극단 들어오고 나서 네가 못마땅해 했다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그래놓고선 이제 와서 왜 발 벗고 나서냔 말이야.
0: 메란에 공선이 딸도 있더라. 윤정년이라고 했나?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최공선 딸이랑 이 한기주 딸 둘 중에 누가 더 재능이 있는 건지.
2: 이번 합동 공연은 총 7개의 국극단이 함께할 예정이며 바보온달 역에는 문옥경, 평강공주 역에는 서해랑이 맡을 겁니다. 조만간

0: 오디션에서는 그 둘의 아역을 뽑을 계획입니다.
1: 심사에 소프라노 한기주 씨가 참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오디션에 소프라노 한기주 씨 딸 허영 서양도 응시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0: 네, 허영 서양도 오디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0: 맞습니다.
1: 문경 씨, 여기 한번 봐주세요.
2: 서현 씨, 서현 씨,
3: 여기 여기요, 여기.
1: 서현 씨.
4: 정연이가 최공손 딸이라니
5: 진짜 부담스럽겠다.
4: 타고난 사람이야.

0: 약간 영화 선수가 되지 않을까?
1: 강수복이 판 크게 벌릴 줄 아네. 아, 이 한기주 딸이 나갈 오디션인데 이 정도 판은 버려줘야지. 왜? 여기저기서 떠드니까 부담되니?
0: 아니요.
1: 그래, 벌써 이 정도에 얼어버리면 안 돼. 오히려 이 긴장감을 즐기고 무대에서 승화시킬 줄 알아야 돼.
0: 네, 어머니.
1: 난 채공선의 추월만정을 들은 후론 그 어떤 명창의 소리를 들어도 심장이 뛰지가 않았어. 다 가짜 같았거든. 이번 오디션에 이 한기주 딸이 진짜 배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낭군을 찾으리다 눈물 젖은 소매 뿌리 끊어내고 일편 난심 혼인 맹약 가슴에 품고 내 낭군 찾기까지 절대 울지 않.

0: 어? 너 씨발 내 연기 보고 울었잖아.
1: 야, 아니 그건 네가 너무 사람을 애절하게 보니까. 아, 아무튼 이대로만 준비하면 오디션 별 문제 없을 것 같아.
2: 아직 아닌디.
1: 왜? 아, 물론 나는 아직 준비를 좀 더 잘해야겠지만.
2: 네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소리에 자꾸 집중을 못하고 쓸데없는 생각만 들어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다음번엔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갖고 올게.
1: 나 영서랑 주란이 어떻게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걔네들 신경 쓰여서 그러는 거잖아.
3: 아닌디?
2: 그래, 쪼까 궁금하긴 해.

0: 우리 연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형선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너 걔네 연습하는 거 볼 생각도 하지 마. 이거 봐, 이거 봐. 너 진짜 보면 안 돼. 괜히 봤다가 네 평정심만 깨져. 궁금해도 참고 우리 거에만 집중해.
1: 니네 긴장 좀 해야겠다. 영서랑 주란이 호흡이 굉장히 잘 맞던데.
2: 남군을 찾으리다 눈물 젖은 소맷뿌리 끊어내고 일편난신 혼인 맹약 가슴에 품고 내 남군 찾기까지 절대 울지

치고 삼수갑산 폴미되어 용맹 못

0: 어땠니? 호흡이 잘 맞으면 저렇게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야. 저게 다 영서가 기본기가 탄탄해서 가능한 거지. 자기 연기를 잘하는 건 물론이고 남의 연기도 받쳐줄 수 있는 실력이 되니까. 정연이, 넌 영서에 비교하면 아직 멀었어. 그래도 너무 괴로워할 건 없어, 정연아. 넌 소리 하나는 잘하잖아. 이번 온달은 창이 어려우니까 너는 소리로 승부를 봐.
1: 소리는 영서도 잘하는데요.
0: 네가 영서 실력을 월등하게 뛰어넘으면 되지. 여기 뒷산에 올라가면 동굴이 하나 있거든? 그 동굴벽을 보고 소리를 하는 거야. 동굴벽에 튕겨 나오는 네 소리를 듣고 다시 부르고, 그걸 피를 토할 때까지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해봐. 한 보름만 해도 너 득음하게 될걸? 그럼 넌 영서가 날고 기어도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 지금 넌 수단 방법을 가리면 안 돼. 이러다 영서한테 밀리면 영영 끝이다, 너.
2: 너 해랑섬의 말 듣지 마. 그런 식으로 단시간에 목을 혹사시켰다간 진짜 큰일 나. 알았지?

0: 연습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 역시 영서 너랑은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해서 편해.
1: 왜?
2: 그래서 나랑 하겠다고 한 거야? 편해서?
1: 어?
2: 나 그때 윤정년이랑 네가 하는 얘기 들었어. 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해서 연기하니까 안정적이라고 했지?
1: 영서야, 그건...
2: 너 그때 나랑 자명구 연습할 때 분명히 날 보고 있지 않았어. 그런데도 날 선택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알겠네. 넌 진짜 상대 역으로 날 원했다.

0: 있던 게 아니야. 마음은 윤정년을 선택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차선으로 날 선택한 거지.
1: 그런 게 아니야.
0: 사람 좀 그만 비참하게 만들어. 그래 뭐. 이유 같은 건 상관없어. 나도 같이 무대에 올라갈 상대역이 필요했던 것뿐이니까.
2: 생사는 천륜이란 탄 알고 한탄 알고
3: 물 조금 마시고 하자.
1: 너 그 부분에서 지금 열 번도 넘게 막혔어. 그러게 혜랑 선배 말 듣지 말랬잖아. 목 상태가 영 별로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쉬고 내일 다시 하자.
4: 네, 계속 해야 돼.
1: 정년아,
0: 똑같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쉬자.
2: 생사는 천륜이라 한탄 알고.
5: 고부장이 자주 드나들던 도박장에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최근에는 온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행방을 알만한 지인들 역시 최근에는 고부장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요.
6: 돈을 빼먹은 건 분명한데 도대체 얼마나 빼먹은 건지 알 수도 없고 이놈의 장부는 보기만 해도 골치가 아파 죽겠구나.
5: 지금 상황이 많이 위험한가요?
6: 이번 합동 공연만 성공하면 급한 돈을 막을 수 있어.
5: 네, 우린 버틸 수 있어요.
6: 그래, 이번 공연이 잘 끝나길 기도해보자.

0: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런 식으로 목 썼다간 떡목대기 십상이야.
1: 이 정도는 괜찮네요. 아주 목도 쌩쌩하고요.
0: 소리꾼의 기본은 자기 목을 관리하는 거야. 오늘은 그만 들어가서 쉬어.
1: 이렇게라도 안 하면 오디션에 붙을 수가 없지라. 제 연기는 아직 불안정하고 믿을 건 소리밖에 없는데요. 소리라도 남보다 월등하지 않으면 오디션에 붙을 수가 없단 말이어라.
0: 뭐가 그렇게 초조한데?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1: 지금까지 잘한 걸로는 어림도 없으라. 영서는 저라고 실력이 빨리 는데 쟤는 자꾸 뒤처지고 있잖아요.
0: 그래서 영서 잡겠다고 이렇게 무리하고 있는 거야? 너 이런 식이면 오디션 날까지 버티지도 못해.
1: 아니요, 버틸라요. 버텨왔고 제가 보란듯이 이겨보려고요.

0: 생사는 철륜이란 한타.
1: 공사야, 너 쉬어야 돼. 너 이런 식으로 목 쓰면 큰일 난단 말이야. 너 떡목 된다고. 이번 공연이 문제가 아니야. 공선아, 차라리 그냥 이번 공연 포기하겠다고 해.
2: 시방 사람들은 천재 소리꾼의 공연이라고 잔뜩이나 내 소리를 기대하고 있어야 어쩐다고 공연을 포기해요. 아버지.

0: 수도 가불고.
1: 인자 나한테 남은 것은 소리밖에 없어.
2: 그럼 목을 더 아껴야 될 거 아니야. 멀리 봐야 될 거 아니냐고.
1: 뭘 아는 척을 하고 있냐? 네가 무엇을 한다고? 넌 여기까지 올라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내 한가지게 멀리 보면서 쉬엄쉬엄 가면 그만이겠지만은 나는 아니란 말이오. 이 자리에서 내려가느니 차라리 헛개 말고 죽어본 것이 나서.

0: 정연아 나봐.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마. 이건 단판 승부가 아니야.
1: 이형서랑 저 실력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저도 이러고 헤매고 있는 사이에 형서는 쫓아가지도 못하게 멀어지면요.
0: 정연아.
1: 조란이는 형서 믿고 영리할 수 있어도 저 믿고 할 수는 없다겠어요. 그 정도로 제가 부족한데 어떻게 누구랑 연습하란 말이여라.
0: 영서가 상대방하고 호흡을 잘 맞추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쌓여온 경험치가 있기 때문이야. 그걸 어떻게 단기간에 따라잡길 바라니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대신 너한테는 영서가 갖지 못한 다른 장점들이 있잖아.
1: 그 정도로 제가 뒤처져 있습니까?
0: 뒤처져 있다는 게 아니라 영서랑 너랑 장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은 영서를 의식할 때가 아니라 네가 연기할 온달에만 집중할 때야. 응? 알겠니?

0: 뭐야? 정년이 없어?
1: 어.
0: 아, 이기지마 진짜.
1: 왜? 너랑 연습한다고 매일 일찍 나가는 거 아니었어?
0: 연습? 말도 마라. 걔 요새 날마다 산에 간다.
1: 산?

0: 너가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1: 너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한 거야? 너 미쳤어? 오디션 보기도 전에 아예 목 버릴 셈이야? 나랑 같이 내려가. 너 손이 왜 이렇게 뜨거워?
0: 원래 몇 시간씩 소리하다 보면 열도 나고 그래. 별거 아니야.
1: 별거 아니긴. 나랑 같이 내려가.
0: 갈 거면 너 나가.
1: 너 이게 무슨 미련한 짓이야? 너 벌써 목 쉰 거 알아? 억지로 목을 긁어서 소리 내고 있잖아.

그게 너랑 뭔 상관이니? 나도 신경 안 쓰고 싶은데 네가 미친 짓을 하고 있잖아.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이 고비만 넘기면 득금도 할 수 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득금이라는 건 몇 년에 걸쳐 사는 거지 이렇게 단기간에 목을 혹사시켜 사는 게 아니야. 너 이러다 못 부러지면 무대도 못 산다고. 내가 무대 못 서면 너는 오히려 경쟁자 하나 더 치어불고 좋은 거 아니야? 뭐? 뭐지? 아니요? 너 나 이겨불고 싶어서 몸살 났잖아. 그래. 이기고 싶어. 실력으로 맞붙어서 이길 거라고. 치사하게 수첩 부려서 이길 거면 진작할 수 있었어. 내가 왜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난 네가 최고의 상태일 때 싸워서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미친 짓 그만둬. 그만 뭐 또.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다 가진 너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되겠지. 소리도 춤도 윤기도. 더 완성형 있게 소리 하나에만 매달리던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나는 너랑 달라. 나는 소리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 소리 하나 믿고 집 나왔고 소리 하나 믿고 열 번 넘어져도 열 번 일어설 수 있었어. 소리는 내 바닥이고 내 하늘이야. 내 전부라고. 근데 그만둬. 여기서 무너지면 발밑이 까마득한 벼랑인데 어떻게.

0: 왜 정연이를 선택 못했는지 말할게. 정연이랑 자명고 연습을 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정연이 보면서 이상하게 떨렸어. 정연이랑 연기를 하면 내가 중심을 못 잡겠어. 자꾸 극중 온달이랑 정연이 사이의 경계가 무너질 것 같고 모든 게 다 헷갈릴 것 같아. 그러고 나면 내 연기도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무서웠어.
1: 됐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나 너랑 호흡 맞추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좋은 연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상대역을 만나서 함께 완성시켜 간다는 거야. 내가 생각보다 더 네 연기에 많이 기대가고 있었어. 이번엔 네가 나한테 기댈 차례야. 가자, 주라나. 지금까지 힘들게 연습한 거 오늘 오디션에서 다 보여줘야지.
2: 오디션에 나올 예정인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3: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저 제공선 딸이 소리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4: 강기진 씨, 오늘 오디션 관련해서 최공선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십니까?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찍 들어오셨네요.
5: 아이고.
3: 안녕하세요. 예. 오, 감사합니다. 다들 어쩜 이렇게 부지런들 하세요?
6: 이 전화
7: 금주, 제가 허영서야. 화자가 저번 자명고 공연 때 허영서 가닥기 연기 봤는데 진짜 잘하더래.
8: 가닥기는 가닥기일 뿐이야. 허영서는 온달처럼 다 내려놔야 하는 바보 연기를 할 수 없어. 내가 틀림없이 이길걸?
7: 근데 내란에서 쟤네밖에 안 왔나? 그 있잖아, 들어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정기 공연 조연으로 섰다는 그 천재 소리꾼.
8: 아, 윤정년.
7: 어, 맞아, 윤정년. 걘 어딨지?
9: 빨리 가고.
10: 지금부터 여성 국극 합동 공연 바보와 공주 아역 공개 오디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심사위원분들 말고도 특별히 메란 국극단의 문옥경 씨와 서혜랑 씨가 참관인 자격으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영광 국극단의 김경욱과 조순례입니다.
11: 어? 정연이 아직 안 왔지?
0: 무슨 일 있어?
11: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미 숙소에 없었어. 산에 간 것 같은데.
0: 산?
11: 너 정연이가 요즘 산으로 서리하러 다닌 거 몰라?

0: 다음에 우리 차례야. 가자.
1: 아이고, 공주 모모!
2: 고개를 들어라. 나와 함께 울어주겠다고?
3: 예. 병석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0: 치지 말고.
1: 네 이름이 무엇이냐?
2: 온달이라.
3: 주라나.
1: 온달?
4: 다음은 메란국극단의 허영서, 홍주란입니다.

0: 베랑국국단 허영사입니다. 온달을 연기하겠습니다.
1: 베랑국국단 홍주란입니다. 평강공주를 연기하겠습니다.
2: 꽃같은 애기님과 생리별인 무슨 일이냐. 모든 것이 게으른 뭉천한 머리 내 탓이다 내 탓이라.

0: 생조거설 돈불 울지 마소 우지르를 마소.
1: 공주님,
2: 우리 영서 봐라.
1: 미천한
2: 네 제자들 중에 저렇게 테크닉, 감정 표현이 완벽한 소리꾼도 있니?
3: 영서 아직 멀었어. 바보 온 달인데 니마이 같은 왕자님 같은 연기를 하잖아.
2: 좋은 건 좋다고 말해주지 좀. 하지만 눈빛이 깊어지고 연기가 섬세해졌어.
0: 어서 어서 애기님을 기다리리다.
4: 어려운 창을 저렇게 숨 쉬는 것처럼 편하게 할 수 있다고?
5: 소리로 그 누구도 허영사를 이길 수 없겠어.

0: 대체 얘는 왜 안 오는 거야? 오기만 해봐라. 야, 윤정연!
1: 늦어갖고 미안하다.
0: 야, 너 목소리가...
1: 아니야, 말하는 목소리만 이런 거야. 소리할 땐 멀쩡하니 나와야.
0: 야, 아니... 너 뭘 걸은 이게 또 뭐고? 야, 너 이마가 펄펄 끓어!
1: 잠을 못 자서 그래. 오디션 끝나고 쉬면 괜찮아질 거야.
0: 아니, 그러게 그놈의 산을 가지 말래도 왜 맨날 올라가서... 아니, 혜랑 선배는 도대체 너한테 왜 그런 방법을 알려준 거야? 아, 누굴 잡아먹으려고?
2: 그게 무슨 소리야?

0: 말해봐. 하랑이가 너한테 뭘 알려줬다는 거야?
1: 한참 찾았잖아. 가자. 사람들이 너 기다려. 왜 그래?
0: 정년이한테 피를 토할 때까지 독공을 하라고 부추겼어? 너 정말

0: 포기할 줄은 모르는구나. 진짜 지긋지긋하다.
1: 난 방법을 알려준 것뿐이야. 선택을 한 건 정년이고.
0: 아니, 넌 덫을 놓은 거야. 궁지에 몰린 정년이가 거기에 걸려 들어갈 거란 걸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잖아.
1: 옥경아.
2: 마지막 순서입니다. 메란 국급단의 윤정년, 박초로.
3: 윤정년, 그 소리천재 최공선 딸, 맞죠? 엄마 닮아서 소리는 잘하겠네요.
4: 천재 딸이라고 다 천재는 아니죠?
5: 윤정년입니다.
1: 박초록입니다.

날이고 꽃 같은 애기님과 생내들이 무슨 일이냐. 모든 것이 그른 몸둔한 머리 내 탓이다 내 탓이라. 울지 마소.

난관을 찾으리다. 눈물 젖은 소매뿌리 끊어내고 입혀 난 심혼인 백양 가슴에 품고 회난군 찾기까지 절대 울지 않으리다.

0: 왜 멈추는 거죠?
1: 목소리가 잠긴 것 같은데요.
2: 아니, 소리를 그만할 건가요?
1: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더 볼 것 없겠습니다. 그럼 오디션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죠.
3: 잠시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1: 기회는 이미 한 번 줬잖아요. 정연 양은 그 기회를 방금 다 썼어요.
3: 부탁드립니다. 끝까지만 부를 수 있게.
4: 그만해. 더 이상 소리를 하면 안 돼. 그만하자, 정연아.
3: 계속하랍니다.
4: 정연아.
3: 딱 한마디만.

입으냐 안 입으냐 안 되더라.

강 단장님! 이 무대가 저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평강부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나 보고지고 푸고지고 내난고님 보고지고 백년가야 고량 맺은 배난고님 보고지고 난군을 찾으리다 눈물 젖은 소매뿌리 끊어내고 입혀 난 심혼인 백양 가슴에 품고 배낭군 찾기까지 절대 울지 않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이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르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0: 이
1: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러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된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유태편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둘 다

0: 제가 생각한 보성 소리 적벽가는 일단은 되게 사설 자체 짜임새가 분명하고요.
1: 조조의 말에 의심하여 물러방사 오지가 바쁘다 나연이 중처
0: 사설의 분명함과 장단 짜임새 그다음에 성음 노름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분명해서 보시는 분들도 공감하기 쉽고 부르는 저로서도 아주 그 상황 설명에 맞게 소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인사동은 일단 오면은 되게 한국적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0: 달에 한 번씩 전수 교육도 있고 또 다음 주에 있을 공개 행사, 문화적 공개 행사 때문에 겸사겸사 찾아보러 왔습니다.
1: 네.
0: 네, 왔습니다.
1: 오랜만이다, 너.
0: 잘 지내셨어요?
1: 부산에서 오는 거요?
0: 네. 오늘 아침에 또 KTX 타고.
2: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한 것이요.
1: 맞습니다. 아니, 그럼 뭐 처음부터 비싸게 주고.
2: 짜다 좋은 차를 마시게 되면은 그 차의 맛 때문에 그 차를 다시 찾게 돼 있어. 소리도 마찬가지야.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은 그 날 그보다 아래 소리들을 안 들리는 것이요.
0: 맞습니다.
2: 다 똑같아. 이게 인생이라는 게 다 똑같은 것이고 삶이라는 것이 공부도 다 마찬가지인 것이고.
1: 나중에 별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저는 우리 준비야 공개 행사.
0: 선생님이신데 때론 아버지 같기도 하시고 때론 엄격한 스승님 같기도 하시고 저 나름대로는 아버지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1: 그날 해야 될 거라면 해봐야 돼.
3: 이때여 조조는 장대운 오피하여 제장과 상이었지. 정우기 여짜오대 조조진 중 바라보고 원한 바는 소원이.
1: 소리를 위아래가 너무 강해.
0: 네.
1: 조금 더 띄워서 소리를 반석에 딱 올려놓고 밀고 다닌다는 느낌으로 자꾸 해버려도 돼야 돼.
0: 네.
3: 황계화선 들어온다. 이시화선.
0: 제가 두 살 무렵에 이제 소리에 국악에 미치기 시작해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윤인철 선생님을 그때 처음 뵙게 된 거죠. 제가 처음에 선생님한테 갔을 때 심청가를 배웠습니다. 적벽가는 사실 어린 아이들한테는 알려주기 힘든 소리라고 해서 아주 공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벽가는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3: 종소리 하면 눈이 떠들어
0: 소리의 색깔, 소리를 가져가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잡아주시는 제 인생 최고의 멘토시죠. 네.
1: 정말 호탕하게 웃어야 돼. 여기서 조조가 정말 그 영웅으로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2: 마음이
1: 다 드러나.
3: 날 위하여 양초실고 하나리 나를 도우미로구나.
2: 굉장히 많이 부르기도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게 이 적벽가란 말이죠.
4: 불안게 그리야 다나리요 이때 왕게 크게 소리쳐 좌우를 꾸짖어 와 대사
2: 키는 이제 보성소리 적벽가.

0: 걸의 그 표현력들이 음악적으로 정말 사실성 있게 표현해내는 게 굉장히 특화된 게 바로 이제 보성소리의 또 적벽가죠.
1: 천지 만물 생겨날지 각색 초목이 번져나 유손씨 식목실 구목이 소를 허여 있고 헌원씨는 작주어 이제 불통하였으니
2: 제 소리는 일단은 요즘 소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과는 다르게 옛날 그냥 고째 스타일의 소리가 많이 담겨 있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소리 들으면 꼭 고째 음반 듣는 것 같다. 보성 소리 자체가 고째의 영향을 많이 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소리 색깔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대를 내어 도대우의 봉기 꼽꼽 봉기우여 나밖에 점지하여 주업성
0: 탁한 소리도 아닌 굉장히 맑으면서도 이 그늘이 있는 소리 그런 소리 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 소리 하는 데 있어서 요즘 소리에 굉장히 적합한 그런 목을 가지고 있죠. 문화제에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일반인들 그 대상으로 공개 행사를 갖게 되는데 제가 적벽가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성소리 적벽가로 공개 행사를 하는데 전주자들 한 10여 명과 함께 이 무대를 꾸미게 되는데 작년에는 이제 서울에서 했었고 올해는 이제 전주에서 지금 하거든요.
3: 제가 윤영 씨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봤다가 어디 심사를 갔는데 윤영 씨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선생님들이 도대체 저 친구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셔서 저도 으쓱해지더라고요. 이제 같은 선생님 제자니까.

0: 진명을 살펴보니
1: 정말 소리가 꼼꼼하고요. 또 그 어린 나이에 이것까지 알고 소리를 하나 할 정도로 소리의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0: 이력을 새삼 실감할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힘 있는 소리가 두 시간 동안 하나도 지루한 줄 몰랐습니다.
1: 아,
0: 그래서 같이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2: 제가 20살 초반까지만 해도 만인이 부를 수 있는 판소리를 만들고 싶다 그랬었어요.
3: 유람대 감당목은 피파성을 띄어있고.
2: 그랬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드는 생각이, 저는 그냥 전통을 보수적이게 잘 보존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 판소리를 잘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에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매월 청구되는 공과금 4대 보험료 어떡하지?
1: 사장님! 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2: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바우처 25만 원 지원.
1: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아, 열받아. 오빠 뭐해?
1: 숙제해. 받아쓰기 틀린 거 5번씩 써오기.
0: 어? 0점 받았어? 야, 내놔! 0점이 뭐야, 0점이? 야, 내놔! 너 잡히면 죽는다!
2: 싫어.
0: 아, 오빠가 받아쓰기 0점 받았대요.
1: 뭐라고?
3: 정말 0점이네. 시험 전날까지 놀기만 하더니 0점이 뭐야.
4: 이따가 엄마랑 시험 다시 볼 거니까 그때까지 공부하고 있어. 알았어?
1: 네.

0: 라면이네? 나도 한 입만.
1: 안 돼, 나도 부족해.
0: 아, 한 입만.
1: 그래? 그렇게 먹고 싶어?
0: 응, 응.
1: 그럼 웃겨봐. 내가 웃으면 한 입 줄게.
0: 그거야 쉽지.
1: 뭐야, 하나도 안 웃겨.
0: 이게 안 웃겨? 네가 어때?
1: 오빠가 맨날 하는 거잖아. 하나도 안 웃김.
0: 이게 안 웃겨?
1: 그럼
0: 이건 어때? 웃기게 웃겼지? 얼른 줘.
1: 그래, 그래 인정.
0: 우와, 다 먹었잖아.
1: 그러게, 빨리 웃겼어야지.
0: 엄마가 분해.
2: 두리야. 어이, 두리야. 왜 그래? 어? 무슨 일 있어?
0: 아빠. 응. 동생을 왜 낳아주신 거예요?
2: 응? 그게 무슨 말이야?
0: 소리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요. 내가 오빠인데 맨날 약 올리고 축하는 엄마한테 이러고. 아, 진짜 얄미워요.
2: 둘이 네가 동생 다루는 법을 모르는 것 같은데.
0: 동생 다루는 법이요?
2: 응. 이 아빠가 어렸을 때 동생 다루는 법을 연구를 했거든. 알려줄까?
0: 네, 아빠. 제발 알려주세요.
2: 좋았어. 일명 동생 사용 설명서. 동생 사용 설명서 첫 번째. 동생은 칭찬에 약하다. 칭찬만 잘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0: 아! 소리야! 소리야! 잠깐 와봐!
3: 왜?
0: 소리야, 너 영어 단어 잘 쓰지? 이거 단어 한번 써볼래?
3: 아, 이거 완전 쉽지.
0: 우와, 판소리 진짜 잘 쓴다. 책에 있는 글씨랑 똑같아.
3: 원래 이 정도 가지고.
0: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컴퓨터로 썼다고 해도 믿겠다.
3: 에이, 괜히 놀리는 거지.
0: 아니야, 이것도 쓸 수 있어? 이것도 써봐.
3: 이거?
0: 오, 판소리 진짜 잘 쓴다. 진짜 고맙다.
3: 뭐가 고마워?
0: 영어 숙제 언제 다 했는데 덕분에 빨리 끝났네.
3: 뭐야, 오빠 지금 나 숙제시킨 거야?
0: 시키다니, 네가 도와준 거지? 고마워.
3: 판돌이, 날 놀렸겠다.
0: 이걸 언제다 치우지?
2: 동생 사용 설명서 두 번째! 동생은 누군가의 누나가 되고 싶어 한다. 자존심을 버리고 누나 대접을 해주면 그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줄 것이다.
0: 소희야, 넌 동생 같지가 않아.
3: 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해.
0: 아니, 넌 매운 것도 잘 먹지. 공부도 잘하지. 그림도 잘 그리지. 뭐든지 나보다 잘하잖아. 네가 동생이 아니라 누나 같아. 오늘부터 누나라고 부를게. 나보다 잘하는 누나지. 안 그래, 누나?
3: 하긴, 내가 좀 잘하는 게 많지.
0: 아, 참. 누나 청소도 진짜 깔끔하게 잘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청소하는 법 좀 알려주면 안 돼?
3: 청소하는 법? 아, 알겠다. 오빠 지금 나 청소시키려고 그러지?
0: 아니야,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만 좀 알려주라. 누나, 응? 알려주라. 누나.
3: 알았어. 그럼 방법만 알려준다. 이 상자 세 개, 장난감, 활용품, 보드게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면 되지.
0: 누님, 이렇게 된 거 좀만 더 가르쳐 주시겠죠? 네?
3: 그럴까?

0: 치웠다. 뭐야? 판돌이 너 게임하고 있었어? 오, 깔끔해졌네. 수고했어. 오빠 또 나 고탕 먹인 거야? 그걸 이제 알았어? 판소리 똑똑한 줄 알았는데 잊어보니 멍청하네. 누나라고 한 거 취소. 어? 야, 판돌이 너 진짜?
1: 애들이 잘 놀고 있으려나? 네? 아, 소리야. 아, 소리야, 왜 그래? 어? 왜 울어?
0: 오빠가 누나 누나 거리면서 자기 할 일을 저한테 시켜요. 내가 언제 시켰어? 네가 도와준 거지? 아까는 글씨 잘 쓴다고 칭찬하면서 나한테 숙제 다 시켰잖아.
2: 뭐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수법인데. 당신
1: 어?
2: 혹시 어렸을 때 동생한테 하던 거 두려한테도 알려준 거예요? 맞죠?
1: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둘이가 소리한테 너무 당한 것 같아서 동생 다루는 법을 좀 알려준 거죠.
2: 동생 다루는 법이 아니라 동생 부려먹는 법이잖아요.
0: 엄마, 전 그럼 소리한테 맨날 당하고 살아야 돼요? 오빠도 나 맨날 놀리고 장난치잖아.
3: 이리 오너라!
0: 판대감님!
3: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큰 소리가 나는 것이냐?
0: 대감님 제발 도와주세요. 대감님 제가 더 억울해요.
3: 아, 자 진정하고 오늘도 내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으니 내 기꺼이 도와주리라. 아! 그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는고?
0: 오빠는 평소에 좋은 거 하나도 양보 안 하고 싫은 거 다 저 시키고 맨날 부려먹어요. 오빠가 동생한테 이래도 돼요? 소리는요? 자꾸 절 무시하고 약 올려요. 동생이 오빠한테 이래도 돼요?
3: 오빠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해야 하는 건 아니고 또 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빠 대접을 해줘야 하는 건 아니니라. 너희 둘이 오빠 동생 사이가 아니라 만약 동등한 친구 사이였다면 어땠을까? 과연 지금처럼 서로 무시하고 괴롭히겠느냐?
0: 아니요. 친구한테는 그런 적이 없어요.
4: 저도요.
3: 남에게는 이해심이 넘치다가도 항상 옆에 있는 가족에게 이기적이고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은데 이게 왜 이럴까? 항상 옆에 있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서로의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매의 우애가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이 말이야. 자, 오늘도 한번 신나게 놀아볼 준비가 되었는가?
5: 네!
3: 다 함께 얼씨구!
5: 좋아.

황색 우물가에 가지 마라 붕어 새끼 놀랜다 잉어 새끼 놀랜다 한입 빠진 달강색 골방 속에 가지 마라 빈대한테 뺨 맞을라 벼룩이야

0: 서로의 협동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합이 중요한 바로 협동 겁사킹. 와! 세 친구가 합심해서 겁을 쌓아 올리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한 팀씩 진행을 할 건데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둘이팀 준비됐나요?
1: 네!
0: 좋습니다. 자, 둘이팀 준비! 시작!
2: 땡겨! 땡기고! 나! 밑에 나! 그리고 밑에 나! 그리고 올려! 그렇지! 올리고 그렇지! 자, 땡기고! 땡겨! 더 땡겨! 그렇지! 자, 땡기고! 땡겨! 더 땡겨! 그렇지!
0: 완전 눈속이었어요!
2: 자, 더 하죠!
0: 자, 순식간에!
2: 그렇지! 땡겨! 더 땡겨!
0: 순식간에 지금 1층을 완성해버립니다! 순식간에 1층을 완성했습니다! 자, 마지막 1층! 올라갑니까? 아이고! 자, 천천히! 집중해서 올려봐. 아이고, 좀 더 밑에 내려와서 손을 펴야 될 것 같죠? 손을 펴야 될 것 같죠? 성공! 자, 둘이 팀의 기록은 33초! 우리 팀의 엄청난 기록 33초가 나왔는데요. 자, 소리팀 과연 이 33초의 벽을 넘고 승리를 할 수 있을지. 자, 소리팀 준비됐나요?
1: 네!
0: 준비 시작!
3: 잡고 가운데에다가.
0: 자, 소리팀 안정적으로 하나 성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컵 출발합니다. 아, 거리가 좀 멀어 보이죠? 아니죠, 지금 그렇게 끼면 안 되죠?

과연 소리팀의 기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초 차이로 32초 소리팀 승리! 자, 이렇게 두 팀 다 협동심이 아주 좋았지만 조금 더 좋았던 소리팀이 오늘의 트로피를 수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두 팀 박수.

0: 엄마! 아빠!
1: 왔어?
0: 저 오늘 받아치기 100점 맞았어요.
1: 정말? 우리 아들 너무 잘하다.
2: 아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받아치기가 제일 어렵다던 우리 둘이가 받아치기를 100점 맞았어. 이야.
0: 이게 다 소리 덕분이에요. 어제 시험 공부할 때 소리가 좋아졌거든요.
3: 이야, 둘이 아주 동생 덕을 톡톡히 봤네.
0: 고마워, 사랑스러운데 동생.
4: 고맙긴. 나도 오빠 시험 잘 봐서 뿌듯한걸?
1: 둘이 사이가 이렇게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
3: 반둘이 언제는 동생 왜 놔줬냐고 하더니 많이 달라졌네.
0: 당연하다.

0: 이건 소리 없이 못 살아요.
1: 그래? 아니 근데 우리 소리도 오빠가 있어서 좋은 적이 있었어?
2: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집에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 나 혼자 있으면 무서운데 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무섭고요. 엄마가 나 혼나서 내가 울 때 오빠가 위로해준다고 과자 사준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빠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이야, 둘이 이제 보니까 듬직한데, 어? 세상 다르게 보여.
0: 그걸 이제 아셨어요? 소리야, 무슨 일이 있든 오빠가 계속 널 쭉 지켜줄게.
2: 정말이야?
0: 당연하지. 대신 내 시험 공부는 네가 앞으로 계속 쭉 책임져 주라. 알겠지?
2: 뭐라고? 에휴, 반돌이 이럴 줄 알았어.
3: 이럴 줄 알았어, 반돌이.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로

악보조리,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근데 야,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둘 다

0: 내가 나를 견디기 어려워졌다. 조용히 마음의 전원을 끈 것처럼.
1: 마음이 무너질 때 연결되는 번호 109 당신의 마음을 먼저 들어줍니다.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정말 첫 무대부터 정말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판소리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이 노래 들어볼래 직접 신청을 해준 친구들의 무대, 한 무대에서 정말 멋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네, 우리 친구들은 정말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과 한 무대에선 오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예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악을 대표하는 여러 대가들과 또 국악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했죠.
0: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대가의 깊은 소리, 그리고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친구들의 새로운 에너지, 이 두 에너지가 만나서 또 어떤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야말로 우리 음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박예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한 곡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춘향 형상 가련하다 쑥대머리

보

너를 내가

0: 손가락에 빌어
1: Yeah.

응각 녹소 보요 홍태련 여화 재롱망 재여배

은팔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윤캐려나 내

0: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시죠. 판소리에 깊은 감동을 전해온 소리의 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선생님을 롤모델로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의 무대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는데 네. 박예리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한 무대 어떠셨어요?
1: 정말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선곡한 무대들이 수월한 무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니까. 제가 천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0: 아이고.
1: 와, 너무 좋았습니다.
2: 와, 선생님께서도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고요. 그 마음이 네.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3: 생일처럼 정말 기뻤어요.
2: 생일처럼 네.
3: 엄마가 아서야 쑥대머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 박예리 선생님 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0: 네.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0: 울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박예리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4: 저는 유튜브로 쑥대머리를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아, 네. 선생님이 노래를 들으면 신기해요. 기쁠 때는 더 신나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는 거.

0: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처럼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1: 그래요.
2: 저는 판소리를 전공으로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변성기로 고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무서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0: 천재들. 네. 천재들.
1: 또 우리 친구 중에 박예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2: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방송국 녹화장에 가서 갔었는데요. 네. 박예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훌륭한 명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길 바랄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 박예리 선생님 그때 그 좋은 덕담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나야 돼요.
0: 나,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3: 이제 났죠.
1: 이제 슬금슬금 네. 나실 거예요.
0: 맞아요. 그런데 예, 예. 벌써 이렇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발전된 네. 모습을 보여줘서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1: 자, 오늘 들려주신 곡들도 선생님의 깊은 뜻이 아마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선곡을 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0: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대목에 이런 느낌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한 게 바로 판소리 춘향가 중에 쑥대머리 대목이에요. 예. 아, 이 소리 너무 좋구나. 예. 그래서 소리의 다채로운 기법들을 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3: 아,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아이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박예리 선생님 덕분에.
4: 감사합니다. 예.
1: 꿈을 키워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즐겁게 이 평생 공부에 멋짐을 또 즐거움을 네.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 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그런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4: 감사합니다. 네.
1: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무대에는 또 어떤 대가와 학생들이 잊지 못할 무대를 선보일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경기 민요의 역사를 지켜오신 산 증인이죠. 이휘문, 강효주 명창 이렇게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큰 스승이십니다. 이춘희 선생님과 친구들이 전해준 무대 만나봤는데요. 두 친구한테 먼저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대가와 함께하는 특집에 꼭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요?
1: 네, 저는 그 엄마랑 이춘희 선생님 무대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엄마가 우리 규민이 또 이춘희 선생님과 함께 공연하는 날이 올까 이렇게 한순반 기대반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공고를 보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 야, 엄마의 소원을 이뤄주셨네요. 야, 대단한 딸이다.
2: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들 함께 무대를 꾸미면서 어떠셨어요?
3: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어린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연 네. 같이 한다는 게 저도 첫 무대 섰을 때 엄청 떨리고 네, 긴장을 했었고 예. 오죽하면 그 선생님이 네. 저에게 제 호두점 가져와라 제 무릎에다 갖다 끼워주게
0: 왜?
3: 떨려서
0: 떨리니까?
3: 깨지게
0: 아, 그 정도로
2: 달달달달 떨리니까
0: 그랬구나.
3: 그랬던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0: 선생님도 대가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진짜 선생님께서도 그런 인간적인 떨리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또 새롭습니다.
0: 네. 그리고 우리 두 친구는 이춘희 선생님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무대 있나요?
4: 저는 제 이름 박은미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네. 이춘희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많이 성장해서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2: 꿈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이루어지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저는 굉장히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꿋꿋해야 그 하다가 힘들거나 더디거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들 때는 네.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갖고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0: 선생님도 그렇게 나는 이 길이 아니

0: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1: 그럼요.
0: 그래요?
1: 수천 번.
0: 내가도 그런 생각을
1: 네,
0: 해요?
1: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정말 저는 이 소리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하에서 네. 저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0: 그거 어떻게 밥심 같은 건가요?
1: 밥심이 아니고
2: 아니, 밥심이겠어요? 대가 아니, 선생님인데 다른 게 있겠죠.
0: 뭐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1: 밥심이 아니고 예. 배심.
3: 배심.
1: 네. 그래서 배심을 키워서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 이래가면서
0: 제
1: 네, 소리가 좀 힘이 생기고 예. 네, 굵어지고 이러면서 울림이 생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0: 자신감이 붙고.
1: 네.
2: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 가르침과 또 좋은 말씀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 친구들도 대한민국 국악을 이끌어갈 멋진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할게요.
4: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어서 이춘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계속해서 감상해 보시죠.

0: 좋다!
1: 아이씨다!
0: 예! 제하시고! 제

0: 네, 대한민국의 신명을 세상에 알린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선생님과 학생들이 꾸민 흥겹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아, 정말 멋진 공연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2: 네, 뭐 제가 사실은 내년에
1: 네.
2: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데뷔.
0: 그래요?
2: 그래서
1: 축하드려요.
2: 이 이번에 네. 새로 결성된
0: 예.
2: 네. 도잼.
0: 도잼?
1: 도잼?
2: 도깨비잼.
0: 아,
2: 오늘 첫 데뷔 공연이에요.
0: 예.
1: 아, 이제 시작인가요?
2: 이제 시작입니다.
1: 아,
2: 그래서 우리 국악방송에
1: 네.
2: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2: 여러분들 다 같이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인사 시작.
3: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0: 그래요.
1: 우리 친구들 도잼 앞으로 기대할게요.
0: 야,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다. 그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 4명 모두 또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예요?
4: 네, 저희는 모두 국악을 하는 동시에 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1: 하키.
4: 그런데 하키와 국악 둘 다 은근히 닮은 점이 많아요. 하키도 친구들과 함께 호흡이 딱딱 잘 맞아야 하는데 국악도 친구들과 함께 장단이 딱딱 잘 맞아야 하거든요.
0: 재능이 정말 많은 친구들 같은데 처음에 김덕수 선생님 봤을 때 그때 어땠어요? 딱 봤을 때
5: 장구를 거꾸로 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지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요.
1: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6: 호흡 많이 해라 웃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0: 네.
6: 호흡 많이 하고 웃으면서 장구를 치니까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 연주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6: 네.
1: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어요?
7: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쉬는 시간에 피자와 과자를 먹고 쉬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정이 듬뿍 들어버린 것 같은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2: 이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지구촌이 아니고 우주에
0: 네.
2: 우리의 신명, 우리의 멋과 맛 그게 바로 우리 전통 음악이고
0: 네.
2: 전통 예술이잖아요.
1: 네.
2: 그걸 바탕으로 큰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오늘 기억하면서 전통 예술을 이끄는 대가로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억합니다.

0: 응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2: 네.
1: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서도민요의 대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네, 서도민요의 깊은 멋과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소리의 대가죠. 유진숙 선생님과 내 친구가 함께 꾸민 무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전 인터뷰 때부터 좀 행복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행복했던 거 어떤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1: 저는 서도민요의 대가이신 유지수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2: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또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3: 사실 방송 나오려고 열심히 연습은 했거든요.
0: 예.
3: 그런데 힘들다가도 이 아이들만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같이 나누면서 그 즐거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0: 무대를 보는 저희들도 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네. 그 워낙 대가이신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은 좀 긴장도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4: 사실 처음에는 무서웠었어요.
2: 무서웠었어요. 네.
4: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셔도 너무 잘하셔서 전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0: 아우라.
4: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니 정말 편안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0: 그럼 오늘 유지숙 선생님과 함께해서 어때요? 하나도 안 떨리고 좀 든든했어요?
5: 네.
0: 확실해요?
5: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든든한 선생님이 서 계시면 뭐 좀 떨린다기보다 오히려 더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그럼요. 너무 영광스럽고.
2: 예.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해요.
3: 네. 서도소리가 갖는 떨림을 이렇게 굵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것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따뜻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사 잘하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 를 먼저 가르치게 되죠.
0: 저희 딸도 좀 보내고 싶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예의 좀 배워오고.
0: 예의를 초3인데.
2: 인성도 네, 인사성도 좀 배울 수 있게.
0: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준비됐죠?
5: 네.
0: 자 해볼까요?
1: 유지숙 선생님과 이 같은 무대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4: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과 또 한번 무대에 서고 싶어요.
1: 앞으로 선생님처럼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 예쁘신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저희와 한 번 더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사랑해요.
0: 예. 아유, 사랑한다고.
3: 행복합니다.
2: 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3: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또 서도소리를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서 어느 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정말 선생님이 바라고 응원하고 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네.
0: 네, 고맙습니다. 이 대가의 따뜻한 가르침과 친구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보는 내내 정말 미소가 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2: 네.
0: 오늘 행복한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이 노래 들어볼래는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판소리와 민요, 사물놀이까지 각 분야를 정말 대표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한 무대에서 호흡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 정말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서 눈을 맞추고 또 소리와 장단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배운 소리와 장단 그리고 선생님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친구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불안해서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1: 예뻐지려고 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2: 호기심으로 시작한 선택이 마약의 시작이 될 수 있어.
3: 청소년 마약,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평범한 고민에서 시작됩니다.

0: 조선 말 단 열 달간에 숨겨진 왕이 있었으니 그의 왕호는 미족. 음식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자. 그는 국정보다 국물을 중히 여겨 청사를 논하기 전 꼭 세 가지 국물을 올리게 하였다. 역사에서는 지워졌으나 별똥별을 타고 오늘을 살아간다. 이것은 한 시대를 잃고 한 상차림을 얻은 자의 이야기구나. 오늘 임금님이 찾은 곳은 경기도 파주라는데 한적한데 우리 임금님 한번 찾아볼까?
1: 아유 더워 진짜. 아유 아 피디 양반 아나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러지만은 너무 더우니까 그늘로만 좀 돌아다니든가 식당에서 만나든가 그럴 게 아니면은 좀 그늘을 만들어서 내가 좀 이렇게 그늘로 이렇게 걸어낼 수 있게 해달라니까. 아이 사람 진짜 이렇게 인색해. 안 해준다 이거지? 어? 그래 내가 직접 준비했지롱.
0: 짜짜짜. 헐씨구 임금님 뭘 가져오신 겁니까?
2: 강제로 어장 쓰시면 안 돼 안 돼.
1: 어? 안 돼?
2: 안 돼 안 돼.
1: 아 이거 좀 햇빛 좀 가리고 이렇게.
2: 얼굴이 안 나. 용안이 안 나오십니다.
1: 용안이 안 나와. 근데 용안이 타는데?
2: 안 돼.
1: 안 돼?
2: 네. 이게 봐봐. 안 돼. 빨리 빼서 빼서.
1: 잠깐만. 아니 조금만 하면 되는데 몇 걸음 뭐 이거 쓰고 갑시다.
2: 안 됩니다. 우산은 안 됩니다.
1: 아유 진짜. 아유 내 우리 PD 양반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묵사발이 됐네. 묵사발이 됐어. 어 그러고 보니까 PD 양반 그 묵사발을 내다 이런 말이 어디서 유래한지 아는가?

0: 그 무기 잘 부서지니까 그런 거 아닌데.
1: 그렇지. 어, 무기 잘 부서지니까 어, 묵처럼 부서진다 그래가지고 어, 묵사발을 낸다. 어. 아. 맞다. 어? 오늘은 말이야. 어? PD 양반이 내 계획을 묵사발 낸 것처럼 어, 그렇게 안 되게 묵사발이 나지 않는 묵을 내가 소개를 해주겠네. 어? 안 궁금해? 어? 가봅시다. 요 근처인데.
2: 태양을 피하고 싶었구나. 임금님이 찾은 묵사발을 찾아가 봅시다.
1: 정산이 벽에 수야 수의감을 아, 자고로 풍요를 아는 군자라 함은 아무리 더워도 쉽게 경거망동 하는 법이 아니지. 어? 암. 야, 근데 오늘 몇 도라고? 너무 더운데? 오, 더운 바람 나와. 어, 안 되겠다. 안에 방으로 좀 들어가야겠다.
2: 얼씨구!
1: 아, 이 얼마나 좋은가.
2: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1: 아우, 정말. 더워가지고 어디 동남아가 있는 것 같고. 어디 보자, 찾아봐. 아, 왔으니까 아, 여기가 묵통북이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 어? 아주 탱글탱글 묵사발이 나지 않는 묵사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냉무밥을 하나 먹고 어, 도토리묵 무침, 도토리전, 그리고 여기가 닭볶음탕이 또 맛있어요. 어, 닭볶음탕 딱 이렇게 먹으면 되겠네.
3: 오늘도 과하시.
1: 왜? 그 정도는 다들 보통 먹지 않나요? 그쵸, 이 정도는 먹지. 자, 그럼 잠깐 사장님. 어. 사장님. 아유, 우리 어머님이 아직.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여기 묵이 탱글탱글한 아주 맛있는 묵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왔거든요.
4: 감사합니다.
1: 예. 그래서 일단은 냉묵밥 하나 주시고 도토리묵 그 들기름하게 해서 무침 있죠. 어, 무침 하나, 그 전 하나, 그리고 닭볶음탕 마지막으로 닭볶음탕 하나. 도토리 먹으러 왔습니다. 네. 도토리 먹.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아유 고우세요. 기대된다. 피디 양반, 오늘 우리가 찾아온 곳이 파주 아닌가? 어? 파주라는 지명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아는가?
3: 제가 알겠습니다.
1: 그렇지. 파주란 말이야. 아, 조선시대 세조 때. 어, 파의 병사의 파자 그리고 고을을 의미하는 주 이 두 글자를 합쳐서 파주라는 지명이 탄생했다. 파주는 그 한강과 인진강이 만나는 그런 지역으로서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군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다네. 그 저 경의선 그 문산역 어, 거기 있는 그 파주 문산 자유시장이 어? 조선시대 때 문산포장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네. 오. 아, 실례합니다.
4: 사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1: 아, 제가 음식 기다려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4: 아, 네네네.
1: 여기 도토리묵 직접 하시는 거죠?
4: 아, 저희 매일 해요.
1: 와.
4: 매일 여러 번씩.
1: 오, 빛깔이.
4: 네.
2: 그 도토리묵 때깔 한번 곱구나.
1: 이 도토리 이 가루하고 이렇게 어떻게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4: 아, 보통은 6:1 정도 하거든요.
1: 아, 물 네. 6? 도토리
4: 네.
1: 가루 1? 1. 네. 원래 소금하고 그 식용유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하지 않나요?
4: 식용유는 맨 처음에 네. 이 판을 이렇게 둘러요. 먼저. 아~ 그래야만 얘가
1: 코트가 부르고?
4: 네, 코팅이 되는 거죠.
1: 아~
4: 소금은 조그만 국자로 한 깎아서 4개 정도.
1: 4개 정도?
4: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끓여요.
1: 뭘 몇 시간이요?
4: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끓여요.
1: 그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거 하고 계신 거예요?
4: 그렇죠. 이렇게 계속 저어줘야 돼요.
1: 어, 나는 먹는 나는 한 번에 후루룩인데 만드는 분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4: 네, 들러붓고 안 그러면 타요.
1: 아, 그렇죠. 타죠.
4: 흉지가 생겨서. 네. 한번 저어보실래요?
1: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4: 네, 한번 저어보세요.
1: 맛있게 되라. 빛깔이
4: 네.
1: 진짜 좋다.
4: 어, 임금님 너무 잘하시는데?
1: 저 괜찮죠?
4: 아, 임금님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금 손님이 계속 오셔가지고.
1: 아, 그래 계속 벽을 지네요?
4: 좀 해주세요. 네. 네, 지금 바꿔서.
1: 아, 네. 잠시만요. 아니. 오, 이게 음식이 다 정성이야. 이게 한 시간 반 동안 이거를. 야.
2: 잘 부탁드려요.
1: 아, 아까 우리 PD 양반이 사장님이랑 도토리묵 쓰는데 부어가지고 내가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좋으면 묵을 망칠 것 같고 팔은 너무 아프고 다 나 버리고 가버리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않겠다는 내 자네를 능지 초참할 것이야. 우와, 아니 잠깐만, 아니 도토리묵에서 이런 소리가 나도 되는 건가요? 멀쩡해. 우와, 아니 어떻게 이러지?
4: 야. 허리 던져보세요.
1: 저요?
4: 네.
1: 오, 잠깐만, 허리. 우와, 그 쫙 달라붙어요. 우와, 잠깐만. 우와.
2: 어이씨. 우와,
1: 탄력이, 무기. 와, 대단하다. 이러니까 이게 식감도 맛있을 거 아니에요?
4: 네, 맛있어요.
1: 야.
4: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1: 아, 네네.
4: 네네. 네, 드셔보세요. 한번 잘라서 드셔보세요. 손으로 뚝
1: 끊어서. 아, 손으로요?
4: 네, 그럼요. 네, 끊어서. 오!
1: 도토리장.
4: 맛있게 살겠어요.
1: 네. 그 맛이야. 내가 묵을 워낙 좋아하는데. 야, 얘는
2: 맛있구나.
1: 그냥 먹어도 맛있네.
4: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이 묵을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고.
1: 맞아요.
4: 칼로리가 50칼로리밖에 안 돼요.
1: 자, 많이 먹어도 되죠?
4: 네,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쪄요.
1: 아니 정말 묵사발 낸다라는 말 있잖아요.
4: 네네.
1: 얘는 묵사발이 날 수가 없네.
4: 그러네요.
1: 묵인데 네. 아무리 던져도 예, 부서지지가 않으니까 묵사발이 날 수가 없네요.
4: 저희 집 메뉴에 묵사발이 있습니다.
2: 곱게 빻은 도토리 가루를 물에 잘 개어주고 잘 개어진 도토리묵 가루를 뭉근한 물에 넓지 않게 천천히 계속 쳐주는 것이 중요. 잘 식혀내면 이렇게 예쁜 도토리묵이 완성. 아이고, 도토리묵이 이렇게 탱글탱글하구나. 그거 참 맛나겠다. 도토리묵 첫 번째 레슨. 잘 썬 도토리묵을 푸짐하게 담아주고.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도 이 여름 시원하게 날려줄 사르는 동동 육수 쌈! 고명들까지 듬뿍 올리고 나면 시원한 묵사발 완성! 이것은 두 번째 레슨! 상큼한 채소에 탱글한 도토리묵 듬뿍! 양념과 함께 조글조글조글 묻혀주면 시원한 도토리 한삼 완성이에요!
1: 보기만 해도 시원하구나. 자, 묵사발을 먹으러 났으니까 묵사발을 먹을 건데 잠깐만, 묵은 아까 내가 수락관에서 맛을 일단 봤으니까 국물 맛을 봐야겠구나. 옳지. 옳지, 국물. 아니, 이 맛은?
5: 얼씨구!
6: 내 이름은 미정, 맛탐정이지. 국물을 좋아하는 내가 못 알아맞힐 국물은 없어. 맛있는 묵사발에 들어있는 국물의 맛의 비결은 뭘까? 깔끔하고 깊은 맛 안에서 은은하게 풍겨나는 이 바다의 향기? 홍합! 홍합을 넣으셨군. 이 홍합만으로는 날 수 없는 이 진한 맛은? 꽃게를 넣으셨군. 홍합과 꽃게라 정말 대단한데? 다시 한번 맛봐야지.
1: 난 웃기고 싶다네. 다들 내가 왕이라고 왕 역할 많이 했다고 아주 진지하고 그놈한 줄 아는데 나 하나도 안 진지해. 하나도 안 그놈.

0: 나 장난꾸러기라고. 나도 재밌게 하고 싶다고. 어? 사람들 웃기고 싶어.
1: 야, 이거 안경 말이야. 어? 이거 저, 어? 쿠땡, 알땡, 태땡에서 딱 인터넷에 내가 딱, 아, 내가 구입한 거지.
0: 이거 요즘 모르나? 어?
2: 주연미의 모략을 살아야겠어.
0: 아, 사람 왜 이렇게 인색해? 어? 아니, 내가 저 이것까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비로 구입해가지고, 이리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하면은 말이야. 어? 아, 재밌다. 그러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가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리액션이 너무 약해. 어? 어? 아니, 좀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어? 자, 봐봐. 어? 근데 잠깐만. 먹을 때는 빼야겠다. 어? 하나도 안 보여. 그럼 먹을 때는 빼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묵사발부터 냉묵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노라. 와, 뭐 이걸 잘 섞으라고 그러셨는데.
3: 맛있겠구나.
0: 오, 이거 봐. 우와, 진짜 많이 들어갔다. 와, 이거 봐. 안 잘라줘. 안 잘라줘. 와, 야, 진짜 탱글탱글하구나. 어? 아니 무슨 도토리 묵이 이렇게 탱글탱글하대? 멋있다. 냉묵밥 내가 진짜 좋아하는데. 아, 일단 육수는 이 국물이 묵하고 이 야채하고 오이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씹히는 맛이 좋아. 진짜 탱글탱글하고. 어, 이거 봐. 와, 어지간하면 이렇게 길면 부러질 법도 한데 부러지지도 않아요. 아, 진짜 이런 말 하면 엄마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것보다 맛있는데.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엄마 것도 맛있고. 맛있어 좋다. 역시 국물 맛은 냉국밥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콩합하고 꽃게로 이 육수를 내셔가지고 국물이 진짜 맛이 깊어요. 이 폭신한 무더위에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냉국밥 맛있다.
2: 밖에서 드시면 돼요. 밖에서 드시면
0: 돼요. 그걸 여기서 먹으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여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아, 여기 아까 에어컨 빵빵해 가지고 너무 좋더라고.
4: 조선 시대 에어컨 맛있다.
0: 무슨 불리하는 무슨.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데 얘기하고. 내가 뭐 조선 시대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용포 있고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아득하긴 하다. 안 갈래. 잠깐만. 아니, 이걸 주셨어요. 와, 묵신.
3: 맛있겠구나!
0: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어? 어이구야. 이거 보세요. 안 부러져. 와, 이제 젓가락으로 편하게 잡아도 되니까 너무 좋다. 부러지질 않아. 이거 봐. 부러질 걱정은 안 해도 돼. 얘는 들깨를 위주로 해가지고 훨씬 더 은은하고 향긋해요. 오늘 도토리 향기에 취한다, 취해. 아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랬는데 하늘 아래 세 개의 당근이.
3: 맛있겠구나!
0: 아, 이거 진짜 이거 그림 같은데? 응? 야, 이게 도토리전은 또 무슨 맛이려나? 탕자차가 강하지는 않은데. 우와, 이거 엄청 파이지다. 응? 손을 좀 해서 그렇긴 한데. 오케이. 와, 이 정도 살려라. 야, 엄청 쫀득쫀득해. 야,

0: 목만 탱글탱글한 게 아니라 도토리 전도 탱글탱글한데? 근데 전으로 부치니까 도토리 향이 좀 더 강하게 난다. 시원한 맛, 은은한 맛, 진한 맛. 삼박자가 딱 어울리네.
1: 조선 천지에 이런 탱글한 도토리는 꿀.

0: 겨울왕국이 따로 없구나. 쫄깃쫄깃 도토리 목전도 빠질 수 없지. 아따 임금님 참 맛있게도 먹소. 38도가 웬 말이냐. 묵사발 한 입이면 내일이 파워냉방이다 이것이여.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더위 좀 잊혀지셨소?
1: 형, 비리양반 그거 아는가? 도토리가 말이에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도토리는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서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는데 도움 준다. 또 장가 위를 두껍고 튼튼하게 해서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또 이 도토리를 먹을 때 나는 약간 떫은 맛은 이게 탄닌 성분인데 이게 유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지방을 흡수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토리는 피부 노화 방지와 탄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많이 먹도록 하거라.
2: 그 피부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1: 피부에 관심 많지. 아이 그럼 생각해보니까 내가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양상까지 가지고 가는데 그 쓰지도 못하게 하고 말 뺏어가고 말이야. 내가 얼마나 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진짜 도토리 목 다 피부 탄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도토리도 목도 먹고 막 그러면서 아까 먹으니까 던져봤는데 탱글탱글하니 너무 탄력이 좋은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얇게 이렇게 해가지고 팩처럼 묻히면 먹는 것도 좋겠지만 피부에 바로 붙이는 것도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
2: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3: 얼씨구!
1: 예, 시청자 여러분 먹을 거 가지고 장난 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토리 묵은 그냥 식사로 하는 걸로 먹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거 특색 있네? 응?
1: 도토리 묵이 들어가 있는 닭볶음탕이다.
3: 맛있겠구나!
1: 이야, 이거 아주 기대되는데 국물도 지금 아직 끓여졌는데 완전하게 뭐가 그러면 육수에 많이 뭐가 들어갔다는 얘긴데
0: 이 집의 닭볶음탕을 소개하면 말이오, 한번 데친 닭고기에 양념을 넣는 하고 포슬포슬한 감자까지 와르르. 더도 말고 털도 말고 40분이다 압력밥솥에서 푹 찌고 나면 빨간 국물이 군침이 도는구나. 여기서 끝나면 스파오. 이것이 화룡천정. 이 집의 시그니처 도토리묵 등장. 들어오는 화소. 이것이 바로 도토리묵 닭볶음탕이요.
1: 감자.
3: 맛있겠구나.
1: 우와. 오늘의 화룡천정. 묵을 한번. 야 이게 묵이 또 닭볶음탕 국물하고 만나면 무슨 맛이 나려나? 응? 닭볶음탕이지만 묵을 먼저 먹어보겠네. 응? 살짝 부드러워졌어. 아까의 그 강단 있고 단단하던 녀석이 조금 부드러워졌어. 조금. 옳지. 열을 가하니까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그리고 도토리 향이 훨씬 더 많이 나는데? 열을 가해서 좀 부드러워졌는데도 안 잘라져. 잘라질 걱정 안 하고 먹어도 되는 도토리묵 너무 좋습니다. 도토리묵의 그 진한 도토리 향이랑 닭고기 이 살이 같이 만나니까 왜 이렇게 닭고기 맛이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먹고 또 찾아봐야지.
0: 얼씨구!
1: 닭볶음탕에 들어있는 날개는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0: 진짜 진해요. 와.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토리 묵이 여기 들어가서 닭볶음탕 자체가 뭔가 좀 깊은 맛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묵의 그 알싸하고 좀 고소한 맛 있잖아요. 고소한 맛. 고기 합쳐지니까 볶음탕 자체가 뭔가 좀 더 깊이 있고 구수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 도토리 묵이 좀 이렇게 익혀가지고 국물이 더 진하게 나오는 건가?
1: 먹잘! 아유, 우리 임금님! 아, 오늘은 맛탐정이지? 도토리 묵이 더해져 더 진한 국물이 매력인 닭볶음탕! 국물 사랑 미종의 취향에 땀 맞아버렸네! 탱글탱글 도토리 한상 그득히 하셨는데 임금님, 술안은 잘 드셨소?
0: 아, 잘 먹었다. 아, 오늘도 아주 뿌듯하게 맛있게 도토리 묵 먹었네. 아이, 아주 좋았어. 아유, 무슨 날씨가 이렇게 덥나.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여기에 힌트가 있네, 여기에.
2: 공방매는 아나네야.
0: 맞았어, 두부야, 두부. 이 파주가 두부가 아주 유명하거든. 데뷔트 알죠, 본식. 두부 간단하게 디저트 먹고, 후식 먹고. 오늘은 내가 장난콩으로 만든 두부 코스 요리를 좀 먹어봐야겠네. 맛있으면 0칼로리.

0: 자장면이 40분을 푹 끓였다 그러더니 진짜 닭 고기가 너무 잘 익었다.
1: 아 그리고 이 국물 진짜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이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그럼
1: 출발할까?
2: 출발!
0: 가스 밸브 잠갔어? 전기 점검은 내가 할게.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야지.
3: 네!
4: 우리도 아빠!
5: 김팔옷과 장화가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6: 위험요소 제보해야겠어.
7: 어,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스트레칭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늘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받아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을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 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림.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쉬면서 기다림.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다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옷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2, 1, 2, 1, 2, 3, 4! 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고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벽 퍼주고 고기 사 먹고 돈 잡고 욕

정자 밑에 낮잠자리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담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리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께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니 나라니 너 어절 씻고 들어간다. 겨울 빠지네 속 빠지 여름 빠지는 물질 빠지 가을 빠지는 겨 빠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탁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1: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0: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1: 저희는 소림 MC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0: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2: 좀 무리해봤어요.
0: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1: 소림 MC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0: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1: 아, 그래요?
2: 소울이 네. 넘치는 네. 파워풀한.
1: 아,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감사합니다.
0: 네, 소림 MC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1: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1: 딜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0: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림 MC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0: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 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2: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0: 그러면 다 같이
1: 저희도,
0: 손을
1: 저희도 소림 MC도 같이
2: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아,
0: 자, 손을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2: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0: 자, 다 같이 시작.
2: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0: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2: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0: Let's go!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일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1: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1: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1: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그래서.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1: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1: 네, 놀러.
0: 아, 진짜요?
1: 남편하고 둘이.
0: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1: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아, 다시. 추운 날 석 달만 기다려. 아, 크리스마스가 올 거야.
1: 아,
0: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추로 혹시 운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추!
1: 추남이 아닌
0: 새. 아니, 아직 아니.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다시 시작.
1: 추남이 아닌 저에겐 최고의 미남인
0: 석이라는
1: 이름이 들어가는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0: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분은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 이렇게
3: 아, 이렇게 두 분이 산타 하세요.
2: 이렇게.
0: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밤? 그치,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제가

0: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1: 바람이 분다.
0: 이렇게 생 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예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볼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꾸며주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1: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1: 어머님
0: 앞으로 나와주세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1: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2: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2: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와우.
2: 와.
0: 유모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0: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 씨 엄마예요.
1: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2: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1: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네요.
1: 닮았죠.
2: 아,
3: 진짜 웃는 모습이.
4: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5: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2: 아, 훌륭하십니다.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4: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1: 아, 감사합니다.
2: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3: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2: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1: 멜로디 해주시면 네, 제 생각에.
5: 아, 네, 멜로디.
2: 와,
5: 네.
2: 박수, 와, 박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3: 갑자기 습관적으로
2: 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우와, 한다는 자체가
1: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3: 나오세요?
0: 안 돼요?
3: 너무 부끄러우셔서.
0: 네, 솔로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다가가면
1: 아, 그래요? 더
0: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거기도 계세요?
1: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3: 마주보고 하실까요?
1: 아, 마주보고. 오.
4: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로맨틱 가셨어.
3: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1: 네. 잠시만요.
3: 네. 그러면 어머니도 네.
2: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1: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3: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1: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투, 참.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요.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박수 소중한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리 오너라 헛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

0: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1: 우리
0: 볼까요?
1: 아름다운 청년 분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0: 개지나 칭칭 나네.
1: 크게.
0: 개지나 칭칭 나네.
1: 크게.
0: 개지나 칭칭 나네.
1: 개지나 칭칭 나네.
0: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1: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2: 아까 나가셨는데 어렵고.
1: 자, 렛츠고.

0: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마킹이 이곳에서 신명나게 돌아보는 뒤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뉴웨이브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영부터 다양한 체험 행사와 초청 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 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세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 돼?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장어비를 지금 보내라고요?
2: 지금 바로 입금하셔야 돼요.
3: 어머님, 일단 끊으실게요.
4: 보안 확인 링크?
3: 확인하고 끌고 가실게요.
5: 지정업체에서 바로 구비하시면 되시고 미구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기관이 꼭 여기서 하래요? 일단 끊으실게요. 끊으면 깔끔하게 끝나니까 끈질긴 피싱을 끊어낼 끝내주는 선택.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흥타령에는 남도 음악의 깊은 멋이 담겨있죠.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꺾고 떠는 남도가락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을 알아야 남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도 음악에는요, 판소리와 산조, 시나위, 그리고 시김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면 9월이요 날로 하면 18회입니다 이 나라의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축원 말씀 올리오니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0: 네, 여러분도 마음속 바람을 함께 빌어보셨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간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비손 만나봤습니다. 바라지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우리 아지트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아니, 의상도 정말 푸릇푸릇하면서 환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12지 씨를 모셔놓고서 오늘 약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 뭔가 이 바라지의 무대는 항상 아 마음이
2: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0: 네,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또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셔서 사실 또 오늘 좀 마음이 편한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잘 도와주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바라지 전체가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시청자분들께 우리 아지트의 온 소감을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이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리 바라지에서 소리를 맡고 있는 김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의 강민수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 대표 조성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의 바라지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바라지에서 피리를 맡고 있는 오영빈입니다.
6: 네, 바라지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바라지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정광림입니다.
0: 네, 아 정말 먼저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 절을 올려요.
2: 아이고, 뭐냐,
0: 뭐냐님께서. 뭐냐, 역시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라는 팀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바라지가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먼저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지 순 우리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굿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무녀가 앞에서 소리를 할 때 네. 뒤에서 연주자들이 노래로 하면서 그걸 돋구는 거를 바로 네. 그거를 음악적 양식을 바라지라고 해요. 네. 근데 바라지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주로 소리를 하지만 뒤에서 우리 같이 우리 팀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바라지만의 내세울 만한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 바로 바라지입니다.
0: 네. 아, 그래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지만 또 바라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네, 제가 하겠습니다.
0: 네네네.
7: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한승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저희한테 음악을 이제 뼈대를 던져주시고 저희는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0: 우리 한승석 선생님은 사실 또 국악계에서는 작신이라고 또 불립니다.
1: 맞아요. 작창의 신.
0: 네, 작창의 신. 정말로 창극단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 바라지의 예술 감독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이 바라지 음악 안에서의 한승석 선생님께서 그 음악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이 바라지가 돋보일 수 있게끔 음악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자문을 또 주시기도 하잖아요. 2009년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2집 음반까지 발매를 하셨는데 바라지의 대표곡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1집 음반에서 이제 비손 네. 그리고 이제 바라지 축원 네. 그리고 우치타 등등 이렇게 여러 곡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2015년도에 그 세계 월드 뮤직 축제인 네. 그 워맥스라는 네. 그 축제에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가지고 네.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또 무대를 또 장식을 하고 네. 그리고 2집 때는 또 저희가 바라지가 잘 하는 것이 이제 네. 전통 음악을 가지고 네. 굉장히 바라지스럽게 그런 색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네. 저희가 전통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라지의 곡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음악의 조금 재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음악 등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바라지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네, 바라지는 네. 그 팀 이름 그대로 그 누군가를 바라지해 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 7명이 네.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 때 그 온전한 힘이 관객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이 선생님들, 그 선배님들, 그 동생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 가지고 이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거를 느끼면서

0: 얼마나 열심히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거를 외웠어요. 본인이 써놓고도 네.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못할까봐 밖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잘했어. 이어서 해봐.
1: 그래갖고
2: 그래서 좋았다.
3: 아, 이게 보니까 또 김유리 씨에 이어서 우리 최은혜 씨 사실 또 이제 팀에서는 가장 막내를 지금 막내로 있는데
4: 네, 막내예요.
3: 어떠셔요? 지금 한 하시면서 좀 이게 같이 함께 하니까.
4: 일단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는 네. 너무 20대 중반이고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선생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네.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제 뭐 너가 같이 한 팀에 있을 때 그래도 어울려 보인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네. 또 음악적으로도 지금 같이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3: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눈치를 보시네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대기실에 가서 보니까 아주 은혜 씨도 동화를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어디서든 항상 그 강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지 팀 내 안에서 같이 함께
1: 험난해요.
3: 육아를 하고 네. 계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1: 험난하죠. 야. 열심히 그렇게 커야 어디 가서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음악을 할 수 있고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4: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네.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센 사람들에서 버티고 있냐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시고
3: 그만큼 그 은혜 씨는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유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되게 강함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5: 제가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어요.
3: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창극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극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일단 그 강민수 씨가 네. 강민수 씨의 이제 작곡하셨지만 부친께서 네. 진도 다시래기 그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네. 문화재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강민수 씨는 전승 교육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희극, 창극을 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바라지에 이렇게 계시는데 네.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다들 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연주도 하지만 또 이런 연희극으로 그러니까 전통 창극이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웃음 포인트들이 많은 연희극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3: 네. 그렇다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돈의 신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그 돈의 신이 네. 그 그리스 희극에 보면 네. 부의 신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극을 저희가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께서 어떤 연출과 작사 이렇게 다 맡겨서 각본을 맡기고 했던 게 요즘 그 가난과 부의 네. 그런 좀 다소 무겁지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난함에 쩔어서 사는 사람 반면에 네. 또 부자여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바라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창극으로 만들어서 재창작에서 좀 세상을 좀 더 공평하고 부자 가난과 부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지스럽게 약간의 해악과 웃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네. 앞으로도 바라지의 활동 정말 더욱더 응원하겠고요. 오늘 나와서 이제 다음 곡으로 돈의 신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6: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부를 추척을 하고 그거를 탕진하면서 네. 인생의 그 돈에 대한 흐름을 그냥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그런 걸 웃음 삼아 마지막 장면으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3: 네, 그러면은 마지막 돈의 신의 한 장면을 끝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3: 네, 그럼 우리 소리 바라지의 창극 돈의 신 함께 만나보시죠.
8: 아이고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아이고 대출아 죽으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와!
0: 우와 살아났어?
8: 오메 박 대출이 또 살아났네?
9: 못 가지. 아, 이대로는 못 가지.

0: 아니, 억울해서 못 가지. 어떻게든 어? 부자로 한번 살다 죽을 판이요.
1: 아야, 그런데 너 아까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0: 아니, 그런 것도 같고.
1: 응?
0: 아니, 긴 꿈을 꾼 것만 같아.
2: 아니, 긴 꿈은 긴 꿈인데 뭔가 왕창 받았다가 몽창 뺏긴 느낌 아니여?
3: 그러니까.
0: 아니, 그란디.
1: 응.
0: 강만수 씨는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딜 간겨?
1: 아, 이게 저 너 여기서
4: 계산 가게 계

0: 주님은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술 퍼먹고 댕겨?
1: 반대한 세레브로석이야. 아야, 이장님 댁에서 갱아지 새끼 난다께. 아니 경문하러 갔다 왔지.
2: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갱아지 새끼 난다고 경문을 해? 돈 몇 푼에?
1: 내가 돈 땜시 갔겠냐?
2: 그럼
1: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갔지. 아야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라도 아니 저렇게 아픈께 정성껏 추건하고 난께 아이 마음속에 내가 천지간에 제일 부자더라고. 아야 야들아.
3: 예. 예.
1: 부자를 멀리서 찾지 말어.
4: 그러군요.
1: 아이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세상만사 무탈하게 잘 사시라고 아이 빌어주는 우리 바라지가 아이 천지간에 제일 부자 아니더냐.
4: 아싸 바라지. 아니 우리 바라지가 우리가 돈이 없지 어디 뜻이 마음이 없겠어.
3: 돈이 없지 돈이 없어.
2: 그럼 마음 한번 다시 잡숴봐.
3: 그래 봐.
1: 아야 그러면 성재야. 네. 너랑 광리 너랑. 네. 너는 대금 불고 너는 아쟁 김씨로 차분하게 마음을 한번 잡숴.
2: 아예 알겠습니다.
1: 옳지.
4: 인자분께는 우리 만수씨가 바로 돈의 신 돈신이었네.
3: 아이 그래. 아이

0: 국악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가득하시고 행복 가득하시라고 우리 축원이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자. 대출아 나온다.
1: 나오시오.

하자고 양병신명을 하자고 부리부리 해가를 하자고 서리서리 논비를 풀자.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다양한 남도 음악의 멋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판소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오롯이 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음악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젊은 소리꾼을 바라지해주는 든든한 분이기도 하죠.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 소리의 길을 넓혀주고 계시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장탄으로 울음을 운한디 춘향 형상 가련허다 숭대머리 귀신 형용

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다시 솟아가 서거 비치고져 파광망대 막혔은지 앵무소를 내가 허히 보며 천전 반측

볼까? 이화일지 준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군불륜 단장 성의 빛만 많이 와도 구인부 생각

가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현캐려나 내가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혹주고 혹은 이 되고

0: 네, 언제 들어도 애절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박예리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예리 명창 잠시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1: 네, 영광이에요. 제가 방송으로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요, 선생님. 네,
1: 근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네. 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애정하고 네. 그런 분들이 함께하시는 걸 보고 저도 여기 와 있는 듯 했어요.
0: 제가 이렇게 아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게스트를 모시면서 진행자의 역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과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역할이 사실 내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공부하고 느끼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1: 정말요?
0: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오늘 네.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어요.
1: 아유, 감사드려요. 그런데 네. 너무나 왜 그 찰떡 같다.

0: 라는 표현 있잖아요. 정말요? 이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준수 씨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냥 평생 하면 좋겠어요.
1: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죠.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가장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대중과의 어떤 그 국악의 접점을 잇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지만. 네. 그 앞전에도 뭐 안숙 선생님도 계셨고
0: 그렇죠.
1: 네, 그러한 선생님들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과 후학들이 또 그 길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한때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 깊어져야지 자꾸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하는 건 뭔가 외도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1: 네.
0: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열어가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조금 그런 혹시라도 소리꾼으로 명창으로 잘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1: 네.
0: 사람이 자꾸 한눈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보다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국악인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1: 네.
0: 이런 춤을 추면 좀 안 되지 않나? 그 겁도 나고
1: 네.
0: 뭔가 이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주변에 뭐 박핀현주 씨 같은
1: 네.
0: 그리고 또 돌아가신 성창순 선생님께서도
1: 네.
0: 에리야 너무 보기 좋아 그래 소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
1: 네.
0: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큰 스승님들의 격려 말씀이 아 그래 아직 괜찮다.
1: 네.
0: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용기가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또 언제나 그런 뿌리를 잃지 말라는 어떤 또 동시에 그런 조언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김준수 씨 그때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1: 네.
0: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나 라고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러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준수 씨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우리 김준수 씨가 판소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이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셨잖아요.
1: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거에 사실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중심, 내 뿌리는 잃지 말자라는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선생님을 아마 찾아가서 그런 많은 조언을 또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언가의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는 박예리쌤님께 꼭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0: 박예리 고민 상담소
1: 맞아요.
0: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1: 제가 봤을 때 국악방송에 그거 꼭 있어야 돼요.
0: 아 그런가요? 그러면
1: 네.
0: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1: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진짜로 많은 대중들과 같이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외에도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완창인데 이 완창을 매년 선생님께서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제가 처음 완창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꼭 완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1: 네.
0: 힘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굳이 완창을 왜 하느냐고
1: 네.
0: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1: 네.
0: 그런데 사실 제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것도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1: 네.
0: 그 소리의 중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저는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도 함께 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꼴로 춘향가 6시간, 또 심청가 5시간, 그 다음에 또 춘향가 6시간, 심청가 5시간.

0: 시간 해오고 있는데 완창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공부가 돼요.
1: 네.
0: 네,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안숙선 선생님께서도 네. 완창 공연을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1: 네, 네.
0: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창을 하세요? 그랬더니 날 잡아놓고 나면 그게 내 공부되는 거지 하시더래요.
1: 네.
0: 그러니까 소리꾼이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분 좋은 숙제?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1: 네.
0: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가 내 그 소리살을 꽉꽉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1: 네.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0: 네.
1: 나를 받아놓고서 연습을 하다가도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어떡하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0: 네.
1: 결국에는 관객 여러분들은 와서 소리꾼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0: 네.
1: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꾼은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하면서 내 소리를 갈고 닦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사실 바쁜 와중에도 이 공부를 놓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덩달아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사실
0: 맞습니다. 나를 받아놓고 봐야 돼요.
1: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아가야 할 곳은 판소리라는 나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0: 네, 제가 올해로 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41년이 됐더라고요. 스승님들께서는 늘 소리는 평생 공부다라는
1: 네.
0: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만큼 계속 배워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승님들의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뜻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1: 네.
0: 예전에는 그저 목청껏
1: 네.
0: 열심히 질러내고 또 식임새를 아주 잘 구사해내고 이런 시기들을 거쳤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경험치들을 소리에 하나씩 턱턱 얹어가면서 그 소리에 그 들어있는 삶의 희노애락을
1: 네.
0: 알아가면서
1: 네.
0: 소리에 요만큼씩 좀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또 평생 공부해가는 과정이겠구나 네. 싶더라고요.
1: 내의 뿌리를 잃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나의 소리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활동들도 이어가야 되겠고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우리 판소리의 소리판에 오기 전까지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걱정을 먼저 앞서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리판에 오시면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재밌었어? 사실 그 작은 관심에서의 그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는 문턱이 그분들에게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0: 네,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 덕분에 그 문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우리 국악이고 늘 가까이 있는 음악이 우리 바로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작곡가 이지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1: 네.
0: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려소교 가시리
1: 네.
0: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 중에 갈까부다라는
1: 네.
0: 대목을 이렇게 음악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신윤복 선생님의
1: 네.
0: 월하정인이라는
1: 네.
0: 그림을 보시고 그림과 우리 소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1: 네.
0: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함께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해요.
1: 네.
0: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갈까 보다, 나도 따라갈까 보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실 분들이 이 곡 들으시면서 그리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 작곡하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직접 네.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MR이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들려주실 예정이라는 네. 거죠?
0: 아 그리고 제가 옷도 네.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1: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오지총 작곡가님의 네.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곡이 그 대를 잇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0: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근데 무엇보다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또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늘 봐왔지만 이 공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1: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박예리 명창의 월하정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남도 음악의 멋을 바탕으로 이 시대에 우리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라지의 무대와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또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지고 예술적인 남도 음악의 진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남도 음악을 비롯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0: 아니 아... 왜 안 오는 거야?
1: 이렇게 시끄러운데 아... 우리를 왜 불렀지?
0: 왜 여기다가 불러가지고 우리를 골타나 먹이는 거야?
2: 본인이 오라고 해놓으시고
1: 그리고 늦고
0: 응. 뭐야 여기 너무 시끄러워.
1: 늦었잖아. 어디야 도대체?
2: 레이싱 타는 곳 아니에요? 이거
0: 바라바라바라뱀이요?
1: 레이싱카인가?
2: 레이싱카?
1: 너무 시끄러운데 제가 봤을 때도 그런 거 같은데 약간
0: 이 형이 원래 이거 하잖아 알지?
2: 네 맞아 맞아.
0: 그러면 상금을 막 5천만 원씩 받는데.
1: 진짜요?
0: 오.
1: 아, 아 그럼 우리한테 뭐 자랑하러 여기 부르는
0: 그런 거야?
1: 거야
0: 지금.
2: 어 뭐야?
0: 좀 많이 뭐 이제 왔어? 온 거야 이제.
2: 어 뭐야? 뭐야?
1: 멋있다.
0: 우정 파워레인저.
1: 잠깐만 상호 오빠 맞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일수했을 수도 있잖아.
0: 아니야
1: 안 보이니까.
0: 배가 상국형 배야. 배가 상국형
2: 형좀 맞죠?
0: 우와
1: 진짜 맞아요?
0: 형 후레쉬맨한테 후레쉬맨
1: 열려주세요.
2: 연배 진짜 멋있다는데.
3: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서 자 2등 정상호가 잡고 있는데
4: 자 다시 한번
3: 정상호
4: 바뀌거든요. 이나우치 바뀌었어요. 양상국 다시
3: 양상국이 다시 돌아오면서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승의 양상국 선수입니다.
4: 그 뒤로
5: 잘했다.
6: 자 상무님께서 가운데
0: 야 이거 비싼 거야 내가 볼 때.
2: 어 그래요?
0: 그지?
1: 엄청 비싸겠지.
7: 요거 3대.
0: 어?
7: 요거 3대.
1: 3대. 3, 뭐? 얼마?
2: 3대. 3대.
7: 와. 너무 높다.
0: 야, 이거 형 거야, 옷?
7: 아이, 적게 있잖아.
1: 와.
7: 있잖아.
1: 여기 할머니도 사.
0: 야, 양상구.
2: 화장품 안 더워요?
7: 아?
2: 안 더워.
7: 방염 재질인데 내가 불타겠어.
1: 와.
7: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딥니까?
0: 영암이요.
1: 영암!
7: 영암. 아, 대한민국의 최초로 F1. 경기가 열린 영암 F1 서킷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영암입니다. 여기에서 또 제가 선수로 활동을 하고
0: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2: 있거든요. 와, 대박.

0: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어디냐?
1: 예.
0: 여기는 영암에 있는 카트 경기장.
2: 아, 카트.
0: 카트 경기장, 카트 체험장이고.
1: 예.
0: 해밀턴 알아? 해밀턴?
2: 해밀턴
0: F1 선수?
2: 네.
0: 해밀턴도 이 카트부터 시작해서 F4, 와. F3, F2, F1을 간 거야.
2: 와.
0: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막 주니어 선수들부터 시작해서 실제 연습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 우리나라에도.
2: 대박.
0: 그래서 카트 프로팀을 가서 한번 구경을 하고
1: 좋아요.
0: 우리가 체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아요.
0: 가시죠.
1: 예. 우와.
0: 근데 나 이거 벌칙 같아.

0: 멋있는 것 같아.
1: 아니야, 멋있어요.
2: 멋있어요, 상점.
1: 와, 나 이런 거 처음 와봐.
2: 신기해.
0: 여기는 카트장이기도 한데 피트, 피트. 그 각 팀의 피트야, 여기.
3: 아,
0: 여기 피트.
3: 조그만한 거?

0: 여기가 다 대한민국의 프로 레이싱 선수들.
1: 아, 진짜요?
0: 프로 레이싱 선수들.
2: 아,
0: 근데 이게 지금 작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1: 네. 근데
3: 엄청난 속도잖아. 일반인이 타면 거의 몇 넷 타면 갈비뼈도 나가죠.
1: 어, 그렇죠.
0: 네.
1: 진짜로?
0: 와. 진짜 실제로 갈비뼈가 나가.
2: 몇 킬로미터 해요?
0: 네?
2: 몇 킬로미터까지 나가요?
4: 이 경기장 기준으로 지금 107km까지다.
3: 107?
4: 네네.
0: 아, 107km. 여기는 정확하게 뭐라는 데인지
5: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 아, 여기는 이제 레이스 드라이버를 꿈꾸는 네. 유소년들을 레이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주는.
3: 양성하고. 네.

0: 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1: 와우.
0: 미래의 꿈나무.
1: 오, 대박. 기대돼. 어, 무서운가 봐.
2: 야, 이거 봐.
0: 파이팅! 보여줘! 출발한다!
3: 오! 소리 제일 잘 발라.
1: 와, 소리 대박이다.
3: 소리 발라. 오!
1: 우와!
2: 우와!
4: 우리 여기 나가?
2: 야, 속도 봐, 갑자기 그냥.
3: 폭포는 돌아가는 거 봐요.
1: 우와!
2: 우와!
3: 말도 안 돼, 이렇게 운전하는 게. 너무 잘해.
0: 야! 야!
3: 너무 멋있어.
0: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떻게, 한번 다 타고 싶죠, 보니까.
2: 와, 너무 무서울 것 같아.
0: 네?
3: 아, 그 무서워요.
2: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걸로. 와, 나 진짜.
0: 이삼촌이랑 너랑 레이싱 대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5: 제가 이길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진짜
2: 한 30초, 40초 차이 날걸? 아, 맞죠?
0: 그러면 너랑 삼촌이라면 누가일 것 같아요?
5: 삼촌이요.
2: 아, 이걸 잘 시켰어요, 대표님.
0: 이걸 나중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5: F1 선수 돼가지고 돈 많이 벌고 싶어요.
0: 아, 아버지 어릴 때부터 동경을
2: 하고 있어요. 아버님 어디 있어?
0: 아버지. 이 카트, 이거 스포츠 카트 타고 가면 아빠한테 져요?
5: 아빠 웨이트 때문에 제가 이렇게.
0: 아빠 어떻게?
2: 인정?
0: 아들이 더 잘 타요?
6: 제가 더 잘 타요.
0: 아니 웬만하면 아들이 잘 탄다고 해주는데.
3: 아니, 아버님도 자존심 있으시니까.
0: 웬만하면 아들이 잘.
3: 감사합니다. 헤드 커버 해서.
2: 형 이거 안 쓰나요?
7: 아, 저는 이렇게.
2: 형은 이거 안 쓰나요?
7: 개인 헬멧.
3: 스타하는 거 맞나?
2: 우리 이거 쓰는 건가요? 이거 쓰고 어머니야. 이거 쓰고 어머니야. 조금씩 먹어. 고등어 하나만 먹어.
3: 감사합니다. 한 가지씩이야.
2: 고기 조금씩 퍼요.
3: 한 그릇. 한 글자 더 주세요. 스프.
0: 에이, 여기.
2: 안 돼요. 조금 드세요.
0: 아, 빨리 헬멧 골라오세요.
2: 이거 밑에 어떻게 매?
3: 오. 아, 오케이.
0: 따라오세요.
2: 네.
3: 시싱 싱 시싱 싱. 와.
1: 와.
0: 이거 앞에 신승태.
2: 저요?
0: 이름 서령.
1: 예.
2: 1번이에요.
1: 네.
0: 왜 타요? 안 좁아요?
2: 어, 조금 좁아.
1: 오. 우와, 뭐가 무서워.
3: 서령 안전벨트.
4: 발로 엉덩이.
0: 안전벨트 매고요.
1: 네.
2: 1번 신승태.
0: 2번 양상국.
3: 이람 페스트스
1: 윤서령.

아니 이 형 전공하라 우리가 하면 안 되죠.

0: 비켜졌어.
1: 어?
0: 비켜졌어. 아, 쓰리고 영암 양상국배 카트 대회.
2: 양상국배였어요?
1: 양상국배. 아, 저 안 할래요. 안 나갈래요.
0: 카트 대회 3위 일행 트라이.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올라가십시오. 자, 그리고 2위 윤서명.
4: 와,
0: 축하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불법 튜닝과 빠른 속도로 1위를 하신
1: 좀 쪼아주세요.
0: 예, 두구두구 쪼개는 너밖에 안 쓰겠어. 예, 예, 김승태.
1: 예, 감사합니다.
0: 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4: 와,
0: 축하해요. 기념 사진 있겠습니다.
4: 다르고다.
0: 앞에 보고 포즈 한번 지어주세요. 앞에 보고 샴페인 있습니다. 샴페인.
4: 자, 예, 샴페인.
0: 자, 샴페인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10kg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자, 샴페인. 자, 샴페인. 와, 와,
1: 와, 이거 바로 넣을까?
5: 자, 제가 처음에 엄청난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상품이. 자, 1등 하신
3: 보유 그렇게
4: 우와!
3: 커? 보유 그렇게
4: 우와!
3: 커?
5: 승태 씨 선물 받아가세요.
4: 우와, 뭐야? 8kg 이거 뭐예요?
1: 멜론
5: 영화의 특산물입니다.
1: 아니, 멜론 박스에 뭐가 들지 없는
4: 거 아니야?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1: 멜론 박스 조심해 봐야 돼.
4: 우와!
1: 진짜 멜론이야.
4: 우와!
1: 진짜 멜론이야.
6: 아니, 지금 왜 제가 1등 했을 때 선물이 이게 공룡인데 왜 다른 선물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5: 공룡 촬영 때 너무나도 원성이 심하셔서 제가 원성이
1: 맞아요, 맞아요.
4: 그게 왜 저희가
1: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주 정확한 거야.
0: 공룡을 축하해주고 이래야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4: 네.
0: 자, 그럼 우리 다음 키워드가 이제 뭐였죠?
1: 양상국.
0: 아, 클레오파트라의 선물?
1: 맥주.
6: 뷰티의 아니요, 오빠.
0: 이게 아름다움이 그거잖아.
6: 아름다움에. 네.
1: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 맥주를 목욕했잖아.
4: 안녕, 클레오파트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포테이토.
0: 뭐야, 이거?
4: 아니요? 맞죠?
0: 젊은 애들이 하는 거.
4: 제가 포테이토 치.
1: 아, 젊은 애들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작가님이 하는 거. 우리 왕 작가님이 하는 거.
4: 아니, 이거 다 아시지 않나?
1: 늙은 애들이 하는 거.
0: 아, 진짜. 너 이제 큰일 났다. 다음 주에 없다.
4: 없어.
0: 아, 왕 작가님의 힘을.
1: 작가님 죄송합니다.
0: 아, 나는 고등학교 그래도 늙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5: 자, 늙은 애들 클레오파트라 만나러 갈게요.
0: 네. 클레오파트라를 보러 가봅시다.
4: 와.
0: 나 이제 이거 벗는다. 뭐 벌칙이었어 이거.
1: 영감이 하루 종일 입고 있어야 되는 거
4: 맞아요.

0: 얘 이래만 넣었다 봐.
1: 따도 돼요?
0: 어, 넣었다 봐.
1: 따도
2: 그
1: 돼요?
2: 빨간 거 봐봐, 그거.
1: 딴 사람이 먹는다.
2: 사장님! 사장님, 야, 진짜
3: 경찰서죠!
1: 팀 언니가 땄어요!
3: 여기 도둑
2: 연...
3: 야, 아, 있어요!
2: 연...
3: 경찰서죠! 경찰서! 사장님!
4: 아니 누가 또 우리 모아가를 따고
2: 빨리
4: 그래요?
2: 빨리 오세요.
3: 사장님 여기 있었어요.
1: 한국에서 모아가 따면은 운이 좋아진다고 저한테 거짓말 했어요.
2: 네. 근데 그런 말
3: 진짜 그런 말 안 돼.
2: 진짜 말 거짓말 잘.
0: 사장님 근데 이게 막 와서 이렇게 따면 안 되잖아요. 뭘 해요 사장님.
4: 아, 근데 좀 봐줘야지. 뭐 어쩌겠어요. 모르고 따는데 봐줘야지.
0: 사장님 불러서 네. 갑자기 나오실 것 같아서. 사장님 그러면 초면에 죄송한데 저희가 이거 하나만 얼른 좀 맛 좀 봐도
4: 예,
0: 너무 이게 옛날 맛이 생각나서 하나 먹고 싶다.
4: 이렇게 해서 까서 합시다.
3: 어머 이거는 농약 안 쳐요?
4: 안 쳐요.
3: 안 쳐요?
5: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0: 확 먹어야 돼.
3: 야 근데 되게 이쁘다. 이렇게 까니까.
1: 대박이다.
3: 진짜 맛있다.
1: 와 대박.
3: 이거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아.
1: 와.
0: 어때 승태야?
3: 진짜 달아.
0: 나도 안 먹어볼게요.
3: 너무 맛있어. 맛있는 간식, 장난 아니지 뭐 아이스크림 같지?
0: 그 단맛이 어떻게 고급스럽지?
3: 아, 너무 진짜
1: 맛있어. 맛있어.
0: 와. 사인 거면 이 사모님이 이거 무화과 많이 먹어서 이렇게 미인이십니까?
4: 무화과 많이 먹었습니다.
3: 사장님 왜 대답 안 하시고 웃기만 하세요.
6: 모아가를
3: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질문이 아니라
4: 그 질문이 아니야.
3: 어머니가 이거 모아가
0: 모아가를 많이 드셔서 이렇게 미인이시니까 예.
1: 와 말씀이 없으셔.
0: 예? 어머니 미인 아니세요?
7: 뭐 대발을
0: 아, 아버지?
6: 예 피부가 모아가를
3: 아니 그러니까 피부가 아니고 아니,
4: 얼굴은 안 이쁘고 피부만 좋아졌다.
0: 아니 미인이시잖아요. 사장님 네, 미인 아니에요?
6: 아가씨들이 이쁘지요.
3: 아버님.
1: 어머니 이거 저희 가시면 어떻게 하실라고.
0: 아니 진짜 결혼을 어떤 거 보고 결혼하세요 처음에?
6: 같은 면이기 때문에 아, 거의 알지요.
0: 어릴 때부터.
6: 예.
0: 어, 그 일대에서 가면 예. 어머님이 최고 이뻤어요?
1: 부끄러운 짓.
0: 아니 어머님은 동네에서 아버님 최고 잘생겼었죠?
4: 네, 그때는 되게 멋있었어요.
0: 와, 네.
3: 그때는 뭐야?
4: 진짜, 그때는 엄청 멋있었어요.
3: 어. 어떻게 무화과를?
0: 아니 그러면 이게 무화과 농사는 이게 두 분이서 언제부터 지은 거예요?
4: 내려온 지 8년 됐어요.
6: 8년 됐어요.
0: 아 원래 여기 분은 아니구나.
6: 원래 아니,
4: 원래 여기인데 우리가 서울에 살다 내려왔다.
0: 아 여기서 서울에서
4: 비누 발명입니다.
0: 비누.
6: 원래 여기서 톡톡 무식이에요. 고향인데.
0: 아. 예. 아니 그러면 우리 가서 좀 도와드리고 가죠.
1: 네.
0: 아 좋아요. 가서 한번 보죠.
1: 네, 예. 예. 예. 그렇게 하세요.
0: 가시죠.
3: 우리 두 개 먹었으니까 저희 밥값 해야죠. 네. 무화과값, 무화과값.
0: 그럼 여기 좀 나눠서 한번 따볼까요? 그럼 저 엄마 따라
3: 우리 아빠 편.
0: 네.

0: 어머니 이거 뭐 어떤 걸 따면 돼요?
1: 에, 이렇게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여기 좋아요. 이렇게 여기 꼭지 있잖아요. 네. 꼭지를 자꾸 똑 이렇게 딱 따야 돼. 그러면 아~ 딱 따죠.
2: 쉽게 따네요.
1: 네. 잔뜩 좀 힘도 줘야 됩니다.
3: 야, 굵다고 엄마 여기 넣어서
2: 벌어졌네요.
4: 근데 엄마 아까 아버지가 미인이라 안 하던데 좀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다 늙었는데 혼낼 것도 없어요. 혼 안 해도 돼. 괜히 속아가지고 쑥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4: 근데 아버님 얘기 들어보면 여기 기촌 하신 거잖아요.
1: 네.
4: 근데 처음에 가자 할 때
1: 제가 가자 했어요.
4: 아, 어머니가? 네. 보통 우리 남자들이 가자는데. 네,
1: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나이 되면은 서울에서 할 것이 있잖아요.
2: 그렇죠. 아...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이 좀 있었으니까 그냥 그 가서 무화과나 짓고 살자. 땅이 우리 아저씨는 안 내놓으려고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아... 그런데 와... 내가 내려와서 또 자기 집 보니까 재밌거든. 그랬더니 아, 좀 더 일찍 내려오고 그랬다고 이런 소리 하더라고. 아... 재밌어요, 진짜.
4: 영암에 이 무화과가 유명한 거예요?
1: 영암이 그 옛날에는 이거 다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풍도 맞아서 좋고 또 기후가 영암 쪽이 더 따뜻한가 보더라고. 이게.
4: 아, 네.
1: 그래서

0: 자. 빨리 채워요. 저 안에, 저 안에 거. 저 안에 거.
1: 우와, 잘 됐다. 아, 또 엄마 이거 바지 크네요. 엄마 요거 요거 요거 요 이겠지 이거 이겠지 엄마.
0: 어, 야. 이렇게 다른 데 같으면 엄청 이렇게 주정률 열려야 되는데 조금 시기가 빨라서.
1: 근데 이게 지금은 속화되는지만 나중에는 한 번에 다 이건 버긴데 다 따버려야 돼.
0: 말이야 다 아니고요. 그래도 엄청 바빠요 나중에. 아... 막 하나 한 나무에 막 열 개씩 이거 물어봐.
1: 요거 이거 있다. 엄마 이거 이거지 아니야. 엄마 이거 이거지 아니야. 아 보는
2: 아 샀는지 잠깐만 잘 샀는지 아, 딱딱했잖아.
1: 보는 엄청 가냐.
2: 이거 잘못 뽑았어. 봐봐 아니. 봐봐 잘못 이게 딱딱하잖아.
0: 아니 그 정도면 됐어요. 입 벌어졌잖아.
1: 사장님이 됐다.
0: 입이 벌어졌어 입이. 야,
1: 요 안에 거.
2: 안에 거? 어. 이거 어. 다 보인다.
0: 따도 돼. 이제 약간 벌어진 것도 따도 돼요. 예 약간 벌어진 것도 따도 돼. 내일이라면 이거 안, 오늘 안 따면 내일 다 이거 망가져버려.
1: 야, 렘미 저거 밑에 거. 반대로?
3: 예, 반대로요.
2: 또! 오, 됐다.
1: 와, 이거 진짜 잘 익었다. 들으면 이렇게 톡 따지네. 오! 그래, 고고.
2: 자, 잘 따. 오, 땄어. 이 먹어도 돼요?
3: 예.
2: 어, 바로 먹어도 돼요. 대박.
1: 도둑이야.
2: 아니야 허락 받았어요.
1: 도둑이야 제가. 제가 일 안 하고 먹어요. 아버님 제가 일 안 하고 먹어요 도둑이. 제가 먹어요. 일 안 하고.
2: 너무 맛있어 진짜.
4: 택배도 뭐다고.
2: 맛있죠. 제가 일하다 말고 이렇게 했어요. 나 계속 먹을 것 같아요.
1: 저 이름이랑 상궁병이 딸 거야. 아버님, 근데 아까 왜 저기서 어머님 이쁘냐고 물어봤는데 왜 한 번도 대답 안 하셨어요?
3: 네, 사실 이쁩니다.
1: 그죠?
3: 예, 이쁜데 제 또 얘기를 이쁘다고 못했을 뿐이지.
1: 아버님, 근데 어머님 몇 살 때 만나셨어요?
3: 23, 내가 26.
1: 그러면 연애 얼마나 하셨어요?
3: 연애는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결혼을 엄청 한 2주 만에 결혼을 한 것 같아요.
1: 만난 지 2주 만에요?
3: 예.
2: 우와, 그게 가능해요? 네.
3: 지금 집사람하고 내 바로 우리 누님하고 네. 담 옆집 이렇게 사는 사이라 아.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었죠.
1: 아. 아니 그래도 어떻게 2주 만에
2: 그러니까요. 너무
1: 아니 아버지 맞았네요. 먼저 결혼한 적 있어요?
3: 내일 약혼하면 하고 안 그러면 난 내일 서울 올라가겠다.
1: 어머니한테?
3: 그래, 예. 그래갖고 약혼하고 일주일에 딱 결혼을 해요.
1: 어머님도 마음이 있으니까
2: 그러니까
1: 잡아야 되겠다 싶으니까 잡은 거지. 몰래 사랑했던 그 남자 그리고 또 몰래 사랑했던 정인자.
2: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1: 아예 어머니 거 계속 훔쳐가.
0: 빨리 여기 있지 따라 빨리 여기 있어.
1: 빨리 따줘.
2: 왜 저를 쳐다봐요 오빠. 일 봐요 일.
0: 여기 있다 여기 있어.
1: 엄마 진짜 얘 열심히 안 해. 내 거 훔쳐갔어요.
2: 제가 뭐 하나 먹어서 미인이 돼서 눈을 못 뜨겠죠 오빠.
1: 미인 방면이라더니 없애야 되겠다 쟤를. 요거.
2: 아 찾았어요?
1: 어 이거 이겼다.
0: 여기도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다 많이 빼먹어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1: 어머니 근데 안 힘들어요?
0: 힘들죠. 네. 엄청 허리 아파요. 그런데 또 하고 나면은 재밌고 아유 또 잘 왔다 그러지.
1: 그러면 이 귀농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요즘에. 네. 어떻게 뭐?
0: 나 저는 오라고 그래요 진짜.
1: 추천?
0: 예. 네. 어. 여기 그냥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시골이 싫어서 서울로 갔거든요.
1: 네, 내가 그랬지.
0: 예. 네. 네.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아닌가? 시골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리고 사흘이가 편해.
1: 아버지는 그래서 잘 그러면 일 도와주리고 잘해요?
0: 우리 아저씨 없으면 일 못하지. 아. 근데 시골은 혼자는 일 못해요.
1: 아.
0: 둘이 해야 돼.
1: 그러면 오빠랑 시골에서 살래?
5: 그래.
2: 뭐 선물도 없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해요 오빠?
5: 거, 어? 거.
2: 반지도 이렇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번 주에 몇 번째야?
1: 아, 자존심 상해.
0: 아이고.
1: 오빠랑 무화과 평생 먹고 살래?
2: 무화과는

0: 피어색 먹고 모하게는 피어색 먹고 모하게는 피어색 먹고 오빠랑
1: 좀 보지 여기? 말까?
0: 보지 여기? 말까?
2: 씨, 가져와. 너 이거 다 가져와. 아, 다 가져와. 다 내 거야.
0: 아니, 너 아, 진짜 씨. 거짓 받은지 몰라. 어머니 같이 가시죠.
2: 야, 다들 열심히 땄습니까?
0: 네.
2: 아니 근데 아유 아버지 쪽이 영 안 땄네. 야 들어서 보여줘 봐봐 다.
0: 아 우리 엄마 이렇게 열심히 땄어.
3: 이게 많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익은 걸 따야죠.
2: 야 여기서 안 익은 걸 찾아봐봐.
3: 파릇파릇한 게 막
2: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요?
0: 아니요 아니요 다 익은 거 봐봐요. 오빠?
2: 아버지 우리 다 익은 거잖아요.
3: 이거 완전 안 익었어.
4: 너희 근데 일을 너무 안 했다.
3: 우리는 실수가 없어. 얘는 있어.
4: 해파랗다.
0: 아니요.
3: 얘는 아무 걸 막 따더라고.
0: 팬티한 쪽보다 제일 심했어요. 진짜로.
3: 진짜 막 따더라고.
5: 여기 잘 땄어 두 분이 진짜. 내가 인정해.
4: 어머니가 이 또 밭 주인이셔. 실질적인 주인이 어머니더라고. 아,
3: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어? 아니 그 땅이 땅이 지금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5: 근데 무화과를 다 제한테 들어오거든요.
4: 어머니가 돈이. 내려오자고 해서 흰 거야 이게.
3: 아 이거 팔면은 계좌가 어머니 계좌예요? 네. 아 글로 들어가요?
6: 근데 이 땅하고 무화과는 제 거예요.
3: 아 그거 봐요. 우리 아버님이 안 주면 아무것도 못 써.
4: 아버지는 지금 이 방송 시작한 이후로 좋은 소리를 한 번 안 했어.
2: 어머니 근데 이거 준비한 거 이거는 뭐예요?
5: 네 이거는 모아 잼이에요. 상품 가치가 없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집에서 했거든요. 아~ 너무 맛있어요. 예. 너무 맛있어요 진짜.
0: 무화과 잼이
5: 네 잼. 너무 맛있어.
3: 직접 만드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맛있대요.
0: 우와 무화과 잼 있는 거 신기해.
3: 어머니 신기해. 누구부터 주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유, 마음에 드세요?
5: 그냥
4: 제일 먼저 어머니, 주고 싶은 사람
5: 우리 팬이니까 우리 팬이 먼저
4: 주세요. 아이고 우리 팬!
0: 아, 고맙습니다. 야, 어머님. 너무 진짜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6: 아, 진짜 너무 맛있어.
0: 너무 맛있어.
5: 이게 뭐 딸기 짠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3: 어머니!
2: 그럼 엄청 안 달아.
0: 맞아.
3: 아니, 정신들은 엄청 많이 발라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조금.
0: 너무 달아.
5: 설탕 그렇게 많이 쳤어요.
0: 진짜 맛있다.
5: 이게 딸기잼보다 나는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3: 오오.
0: 뭐, 아 근데 웬만한 딸기잼보다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2: 훨씬 맛있어요.
3: 너무 맛있어.
2: 와 근데 진짜 맛있다.
5: 우리는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거 식빵해서 발라서 먹어요. 아침에도.
3: 아버지 아침에 밥 먹고 싶어요? 이거 먹고 싶어요?
6: 저는 밥 먹죠. 저는 밥 먹죠.
4: 안 맞아.
5: 안 맞아. 아이고.
0: 아침 식사가 안 맞아.
4: 먹는데 아가.
5: 아니 청경 같아요.
0: 대화가 따로 노시는데요?
5: 아니 맛있다고
4: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 중에 뭐가 최고 맛있어요?
6: 다 맛있어요.
4: 다 맛있어요?
0: 다 맛있어.
6: 음식은 잘해요.
3: 잘하세요?
4: 네. 왜 음식은이라고 해요? 음식은 아니
3: 왜 그걸 그렇게 하...
0: 잘 말씀하셨는데
5: 진짜 이거 진짜 시원한 거야 이거.
3: 아 나 먹고 싶었어.
5: 내가 시원한 거야.
3: 시원한 거 진짜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같아.
5: 이거는 진짜 맛있어.
3: 어머니 홈쇼핑에서 지금 막팔인데 홈쇼핑에서 지금
5: 진짜 맛있어.
3: 어머니 저 CF라고 생각하고 빨리 표정 너무 맛있어.
5: 영암 무화과를 많이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영암 무화과.
3: 여러분 무화과 먹으면 정혜자처럼 됩니다.
5: 어떻게 또 이...
3: 정혜자 너무 이뻐요.
5: 아이고
3: 정혜자 어머니. 아버지 이보다는 정혜자가 누구예요?
0: 말 없이 그냥

0: 카페?
1: 카페.
2: 카페.
3: 카페.
2: 카페.
0: 여기야 지금 바로.
4: 어 뭔가 좀 이런 느낌이 있네 맞지?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봉화가가 터키에서도 유명하거든요. 여름에는 많이 먹어요.
0: 우리도 여름에 먹지. 여름에 먹잖아요. 무화과.
4: 지금이 철 이제 시작이지 무화과.
2: 무화과?
0: 나 근데 무화과 에이드 좀 기대된다.
2: 저도요. 네.
5: 우와. 아 위에 무화과 다 올라가 있어.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어 감사합니다.
5: 우와.
0: 사장님 근데 원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8: 원래 저희가 이렇게 나가
0: 이렇게 무화과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4: 사인 거면 잘 먹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같이 계세요.
5: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것 같은데?
0: 이게 무화과예요.
4: 근데 색이 너무 이쁘다.
5: 우와.

0: 와.
1: 무화과 향이 나는데? 와.
2: 아 이게 약간 건조 무화과도 있는 건가?
3: 아니 있어요.
4: 씹힌다. 아 그게 따라 나와가지고 씹힌다, 그지?
1: 좋아. 입맛이
3: 좋았어. 대박.
4: 오란다 그 동글동글한 오란다 있잖아.
2: 이게
4: 그거보다 이게 더 포사다.
2: 통으로 돼서 전혀 목 좀 목맥했을 것 같은데 한 가닥 돼 있으니까 더 바삭바삭한 것 같아.
3: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 너무 맛있다.
2: 사장님 이거는 어디서 납품이에요?
5: 아니요 저희가 만든
2: 아니, 아 진짜?
4: 다 만드세요 직접?
5: 네 사이랑 저랑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2: 우와. 어떻게 맛있어 이거?
3: 맛있어요.
2: 한번 맛있어요. 배워볼래? 어떻게 만들 사장님 아, 우리 만드는 거 좀 그럼...
5: 어 가능합니다.
2: 이걸 그러면 원래 여기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이걸 다 체험해볼 수 있는 거예요?
5: 네, 당연하죠. 아, 미리 예약을 해서 체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아, 양산국으로 4명 예약돼 있었죠?
5: 안 돼.
4: 네. 네, 맞아요. 예약해놨어요?
2: 양산국으로. 아,
3: 감사합니다. 예, 예.
2: 자, 그럼 우리 빨리 한번 만들어보죠. 예.
5: 자, 이렇게 한 분씩, 두 분씩 찾으셔서 짤줄 잡는 방법은 이렇게 잡으시고 많이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터져버려요.
3: 반보다 덜.
5: 응. 3분의 1 정도.
2: 쫄쫄쫄쫄쫄쫄쫄쫄.
5: 한 분이 짜시면 한 분은 이거 속을 넣으셔. 나는 많이 넣고 싶다 그러면 많이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2: 이건 몇 개 넣어요?
5: 그건 많이 알아서 넣으세요.
2: 아, 이건 알았어.
5: 그 아까 드셔봤을 때 오돌토돌한 느낌은 이 건무화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3: 그거 너무 좋아요.
2: 네. 뭐 이래미 이거 좋아한다고?
3: 너무 좋아요.
2: 그래? 그럼 요거 하나는 이래미 거.
3: 어? 아이고 마나라. 난 너무 좋은데? 대박인데요?
2: 요거 하나 이래미 거.
3: 대박인데? 제일 맛있을 거예요, 이거.
6: 이래미 이거 너무 맛있는데?
1: 예쁘게.
4: 오늘 뭐가 있는 거 같으니까 둘이 우리가 빨리빨리 한번 빠져주자고.
3: 그래요.
5: 선생님 여기 가서 부탁드립니다.
4: 아 네, 선생님.
7: 맛있게 구워드리겠습니다. 네.
5: 기다렸어요, 사이가. 우리 사이도 너무 진짜 노래 잘 부르거든요.

0: 한바가지 해치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1: 어디 가세요? 바로 가는 거야?
2: 야,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3: 당연하죠. 아,
2: 그럼 노래를 잘하면 이 집의 사이가 될 수 있습니까?
4: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
2: 아, 그럼 우리 또 저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3: 네네. 그러니까.
5: 자, 보면 우리가 진리가 뭐냐면 버터. 버터는 진리다. 왜? 네. 모든 음식에서 맛이 있다.
6: 조청을. 오.
5: 한 개 반을 넣으시고 이제 보글보글 끓을 때 네. 얘를 원하시는 만큼 드세요.
6: 아, 우리 이거 많이 넣네. 우리 건물. 네.
5: 근데 감도 되게 맛있어요.
6: 감도 많이 넣네.
7: 많이 넣고. 좋아.
2: 우와. 오, 너무 많은 거 같은데? 괜찮나?
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7: 아, 뭐예요, 산초?
2: 어허.
7: 어허, 우리 거잖아.
2: 빨리 탄다 빨리.
7: 우리 건데. 시원찬데 이거?
2: 우리 합니다.
5: 네, 알아서 하셔요.
2: 저희는
7: 향 너무 좋아.
2: 저희는 버터 3개 들어가겠습니다.
7: 에?
2: 안 돼. 아니,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7: 알아서 하잖아요.
5: 자, 이 스타일.
2: 이 스타일이야.
9: 자, 아. 여러분 여기 이번에 잘 만든 지금 상품 있어요.
2: 아, 갑자기 이제 어떻게 우리 먼저 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게 없어요. 우리 이미 했는데.
7: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지 않아요.
6: 이거 버터 3개가 맞나, 그러면?
5: 이겼다. 끝이다.
8: 우리 버터 많이
5: 이겼어요.
6: 빨리 넣어요.
5: 빨리 넣어요.
6: 식으면 안 돼요.
5: 네.
2: 근데 나는 둘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

0: 다 가져갔어요? 고양은 나중에 잡아요.
1: 우린 그럼 다음에 따로 와서 할까? 도와줘, 오빠가?
0: 도와줘.
2: 여기가 윤기가 더 많이 나는 이유가 버터를 많이 넣어.
1: 아, 어머니 그거는 저희의 그 영업 비밀이에요.
3: 좀 느끼하지 그러면.
4: 맞아요, 버터를 3개나 넣으셨는데.
3: 혈관에 그게 닦여.
4: 맞아요.
3: 고지혈증 무슨.
0: 고소해. 과자 먹는데 뭐 건강 생각하면 안 되지. 약간.
3: 무슨 소리예요 이거?
4: 건강 생각해야죠.
0: 아니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건강도 하면서 좀 맛도 느껴야지.
3: 근데 저거는 망치는 거예요 건강.
0: 그럼 건강
2: 정말 진심인데 그 상품에 대한 진심들.
1: 아 진심입니다 어머니.
4: 이거
1: 저기. 아 근데 저것 먼저 먹으면
4: 한번
1: 맞아
4: 맞아.
1: 맛이 또. 일단 다시 주시겠어요?
0: 입을 깔끔하게 이렇게 씻어야 되지 않아요?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뭐 물 먹고 또 먹어야 되는데.
1: 저희는 아직까지 현지가 얼마 안 됐어요.
2: 그래.
3: 어머니 벌써 드셨어.
1: 어?
0: 끄떡끄떡 나왔어.
3: 오늘의 승자는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와! 와! 와!
4: 근데 버터 3개 넣는 거 진짜 알아냈어요.
2: 아니 평면이 아니라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이분은 고소한 맛이 더 강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조금 뭔가가 1% 0.01%가
1: 아니야.
4: 이래머니 표정 진심이다.
2: 0.01% 이거 먹어. 이거 드셔봐. 드셔봐. 다 삼키시고 그거 드셔봐.
1: 이게 저 거야?
3: 버터 안 하면 넣지 않잖아. 버터 안 하면 넣지 않잖아.
1: 여기서 버터 3개 넣자 해갖고
3: 괜찮아?
0: 영상 다시 보세요.
5: 우리 버터 3개는 넣자.
1: 나 근데 진짜 이거 먹어봐.
3: 칼로 물베기.
0: 응. 칼로 물베기.
3: 어때? 맛있어요?
1: 아 근데 그게 더 맛있어. 야, 안 가!
6: 자 우리 우승하신 1등 상품 드릴게요. 오!
4: 우와!
6: 우와!
4: 우와!
1: 와 진짜 좋은 거네.
4: 와!
1: 우와 진짜 좋은 거.
0: 돌아와!
3: 달이 뜬다, 달이 뜬다. 둥근둥근 달이 뜬다.
7: 둥근둥근
8: 이거 되게 멋있다, 나무 다. 소나무.
0: 되게 예쁜데?
1: 영암에 이런 데가 있어? 나무도 근데 다 너무 멋있다, 맞지? 야, 여기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
4: 예쁘다.
1: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정자 같은 거 아니야? 마을?
8: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막 이 단청이랑 이런 걸 너무 저거 했는데
1: 맞지? 뭔가 좀 느낌이 있다.
0: 근데 여기 뭔지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분이 있어요?
8: 어, 누가 오신다, 오신다. 누가 오신다.
1: 누가 오신다, 오신다. 왔다, 왔다, 오신다. 왔다.
9: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회사님 여기로 가운데로 반갑습니다. 오시죠. 예, 가운데로 앉으세요, 일단. 예. 누구십니까, 일단? 아, 예.
9: 저는 전남도 회사사 박복용입니다.
1: 박복용 형님, 예, 예, 예, 박복용 예. 해설사님,
9: 예, 예.
1: 예 앉으시죠, 박복용 해설사님. 아 근데 이 여기가 정자 아닙니까 여기?
9: 정자죠. 회사장이라고
1: 예.
9: 모일 해자를 쓴 회사장.
1: 아,
9: 사람이 모인다. 여기가 오늘 며칠 날 누구 모를 신고 누구 모를 신고 못 신는 날짜도 정하는 거고 말을 안 듣거나 좀 행위가 나쁜 사람들은 처벌을 하는 것도 회사장인데. 여기가 구림마을인데
8: 구림마을
9: 예, 기암괴석으로 선 월주산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서강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이 풍수지리로 상당히 좋은 터고 사람들이 살면서 장수하고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다 해서 고려시대에 최지몽 별박사 왕인박사라든가 도성국사
1: 도성국사는 유명하지.
9: 예, 풍수지리로
8: 누군데요? 누군데요?
1: 그 고려
8: 이름 뭔데요?
1: 고려 전에 스님인가 고려 때 스님인가
9: 아, 그렇죠 그래.
1: 그렇죠 예, 스님 조선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했던 예, 대사야.
8: 한국형 그렇죠. 똑똑해.
4: 맞아.
1: 아니 근데 도성국사가 그럼 뭐 여기에 뭐가 뭐 있습니까 남긴 게?
9: 예 태어난 설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1: 아 설화가 예. 우리 가서 한번 보죠. 예.
4: 어, 가자.
1: 예 한번 가시죠. 예.
8: 오 도성국사.
1: 어디에요?
9: 지금
0: 이거 위에 올라가요?
1: 아이고. 여기?
9: 도순꽃 탄생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아. 우와. 부유한 여자 처녀가 빨래터에 가서 빨래를 하는데 오이가 자꾸 떠내려오는 거예요. 겨울에 빨래를 하는데. 오이?

0: 오이.
1: 오이.
0: 그냥 옥심에 그걸 먹었나 봐요. 먹었는데 결혼도 한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2: 에이, 또 뭐 있었겠지. 아이,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살아요, 살아. 아니,
2: 어떻게 그랬어요.
0: 그래서 이제 중요한 있잖아요. 사대문 가문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았어요. 큰일 났잖아요.
3: 네, 그렇죠.
0: 그래서 아기를 데려다가 이 바위에다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 여기가 대밭도 새가 많이 있어가지고 대밭 사이에 비둘기가 와가지고 아이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걱정이 돼서 와보니까 아기가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스님이 되신 거죠. 각발을 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도성국사예요.

0: 요즘은 아이를 하나만, 딸이든 아들이든 하나만 낳는데, 옛날에는 아들을 낳지 않으면은 그 집의 며느리로서 인정을 못 받았죠.
1: 쫓겨나는 건가?
0: 쫓겨나죠. 소박받죠.
2: 튀기에도 그랬어요. 튀기.
0: 그런데 여기 와서 있잖아. 이 바위에 가루를 먹으면은 아들 난다는 설화가 있어가지고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숟가락을 들고 가서 이렇게 바위를 빡빡빡빡 갈아가지고 이렇게 고목을 만들고 그걸 가져가요.
3: 진짜요?
0: 네, 진짜요? 그런 설화가 있는 바위입니다.
1: 그럼 먹었더니 아들이 진짜 생겼어요?
0: 다 생긴 사람도 많았대요.
3: 그러니까 한 명이 판 게 아니라 엄청 많죠.
0: 그렇죠. 와. 와. 지금까지도 손님이 옵니다.
3: 우와.
4: 자, 오늘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키워드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3: 한석포! 어, 맞다, 맞다. 우와.
5: 야, 너희는
4: 빠르다.
3: 어, 한석포가 어디 있어요? 아, 한석봉 고향이에요, 여기가?
0: 아니, 한석봉은 경기도에서 태어났는데.
3: 네. 근데 왜 여기로 한석봉?
0: 자기 그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신인남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아. 공부를 더 하려고.
3: 유학을.
0: 그렇죠.
3: 유학을 왔네요. 네. 여기로.
0: 그래서 한석봉이가 어머니가 딱 생겼던 그런 설화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
3: 거기, 여기에요? 여기죠,
0: 여기.
3: 아, 여기서예요? 어, 가자, 어디에요?
0: 빨리 네, 저쪽에 있어요.
3: 네, 빨리.
6: 야, 신기하다, 그거는. 어이?
1: 이거 뭐예요?
3: 나 그거
4: 설명해 주세요, 저한테.
3: 그거는요, 우리나라의 명필, 글 잘 쓰는. 아하.
6: 여기요?
0: 예, 여기입니다.
6: 들어가도 돼요?
2: 옛날에 살았던 집.
0: 아, 여기는 유구당이라고.
6: 예.
3: 유구당.
2: 유구당.
6: 예. 유구면 그
0: 여섯 형제.
3: 여섯 형제네요.
0: 여섯 육찰.
3: 여섯 형제가.
0: 예. 여섯 형제가 모여서 공부하던 곳이에요.
6: 그 여섯 명 중에 한석봉 또 있었던 거예요?
0: 아, 이제 여섯 명 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여섯 형제가 의좋게 지낸 걸 보고 유구당이라는 현판을 한석봉 선생이 써준 거죠.
3: 아,
6: 그럼 한석봉 선생님의
3: 현판이 있는 거예요?
0: 네, 아래 있습니다.
6: 아래 있어요?
3: 네. 진짜요?
0: 들어가시.
5: 유구당 이름 한석봉 is very famous.
2: 글 쓰시는 분.
3: 와, 네. 글씨.
2: 글씨라고 해요?
3: 필체가 아주, 우와.
2: 아, 이거 쓰시는 거.
0: 여기 유구당이라고 써진 신희남 선생님을 따라서 네. 3년간 공부를 하다가 자, 엄마하고 이제 하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이제 네가 공부를 그 정도 다 했으면은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썰겠다 해서
3: 해보니까 어머니 떡은
0: 일정하게 쓰러져 있는.
3: 근데 아들은 자신 있다인 거지 이제 글에는. 예. 근데 밝을 때 쓴 글보다는 이제
0: 못 써버린
3: 못 쓴 거지. 예. 그러니까 넌 아직 멀었다.
5: 다시 가라.
3: 다시 가라. 이래 된 거지.
0: 그래서 그때 당시 떡 썰기에서 진 석봉에 가서 아주 이를 악무고 글을 많이 써가지고 그 양반은 과거의 급제한 양반 아닌데 글로는 우리나라의 누구보다도
6: 1등이죠.
0: 추사보다도 더 글이 잘 써져 있는
3: 필체, 필체가 그런 거.
5: 어머니가 한석봉 오기 한 달 전부터 불 꺼놓고 떡 쓰는 거
3: 그러니까.
5: 엄청 연습했대.
3: 쓸 것 같아요. 내가 오기만 알아. 내가 불 꺼놓고 이거 내가 이긴다.
6: 내가 이긴다.
4: 그래서 저희가
6: 뭐요? 불. 아, 불 꺼놓고
3: 불 꺼고 떡 썰기요?
2: 눈을 이렇게 감아서? 이제
4: 한석봉의 필체는 여러분들이 못 따라갈 것 같아요.
3: 그렇죠.
4: 죽었다 깨라도.
3: 저 못 따라갈
4: 것 같아요. 네,
3: 열 번 죽었다 깨라도.
1: 이름도 잘 못 쓰는데.
4: 네. 네. 한석봉의 어머니가 되어보는 걸로.
3: 떡을 써놔요.
1: 떡을 진짜 썰어요?
3: 우리는 손가락으로. 이 떡이 길이가

0: 발라.
1: 누가 느꼈어요 옆에서? 내 손에 만졌어. 누가.
2: 안 만졌어.
1: 왜 이걸 가져가?
0: 야 알지 누군지 바로 알지.
1: 바로 알아요. 제 스타일로 할까? 맞아.
0: 야 무서워. 야 칼 들고 그렇게
1: 칼 드실 줄 이남 스타일로 할까요?
3: 아니 아니 미안해요. 장난 안 칠게요 이제. 자 이제 시작.
2: 이게 내 떡 잘 지켜야겠다.
0: 나도 떡. 자 떡 떠득 있어.
1: 준비 시작.

0: 다들 빡센데.
1: 어? 와, 형 되게 많이 했다.
0: 어, 다들 빡센데.
2: 되게 많이 하셨다, 깜짝도.
0: 자,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1: 아, 형이 제일 많네.
0: 아, 하나씩 앞으로 나와요. 하나씩. 네, 하나씩. 장난치지 마요, 진짜. 네. 이걸로 개수로. 하나. 하나.
3: 하나.
0: 둘. 셋.
4: 셋.
0: 잠시만, 너희 아직 좀 있어, 여유가?
4: 16개, 그쵸, 지금? 16개, 오케이.
0: 17개. 아, 찢지 마, 진짜.
1: 아, 찢, 안 찢어, 이거. 안 찢은 거야, 나 붙은 거야.
0: 18개.
4: 안 끝.
0: 20.
4: 안 끝.
0: 어? 20. 21. 22.
1: 아, 그럼 나 이거 안 해.
5: 자, 누가 이겼죠?
0: 근데 나는 진짜 와서 찍어봐봐. 서령아, 이건 진짜 인정이잖아.
4: 아니, 솔직히 삼국사촌은
0: 동그라미가.
4: 예, 네, 깔끔하게 짜.
0: 동그라미가. 아니, 그래서 선물이 뭡니까? 예.
1: 선물만 기다려. 선물만 기다리는 저 남자, 선물이 뭡니까?
0: 아, 불안한데.
4: 어마어마한 선물이. 와!
1: 뭐야?
4: 뭐야?
1: 메론 무화과 합작.
0: 아, 1, 2등 선물 합친 거야?
4: 아니, 우리 거?
0: 뺏는 거야?
4: 아니, 뺏었어!
1: 아니, 그거 봐봐. 아, 세모가 아니고 앞에 받았던 거 다시 주는 거예요? 아. 내 거 메론 뺏어가는 거예요?
0: 야.
4: 대박이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너무 나빠요.
0: 정의는, 정의는 승리한다! 아, 이거 또 영한편. 아, 이거 또 제가 또, 아, 양산국으로 시작해서 양산국으로 예, 끝나네요.
1: 양산국 끝나네요.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6: 아, 오, 오, 오, 진짜 무겁네. 아이고,
0: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예.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양산국 씨 축하드리고.
2: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좀 먹어둘 거예요.
4: 아니, 진짜.
0: 각자 영함은 어땠습니까?
1: 갑자기요?
0: 예.
2: 마지막 이렇게.
1: 아, 자기 선물 받았으니까 이제 끝내겠다. 예, 예.
0: 자, 우리 신승태 씨부터.
1: 영암에. 예. 오늘 제가 삼국이 형의 또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0: 꼴찌.
1: 아, 너무 멋있더라.
4: 맞아요.
1: 근데 진짜로. 왜냐면 그게 진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런 취미를 갖고 있다는 게 우리 삼국이 형이 다시 한번 또 보이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얘기하면 메론 한 통 주겠지.
0: 메론 한 통 갑니다, 일단. 메론 한 통 갑니다, 일단.
1: 삼국이 형 정말 멋있었어요.
0: 아이고, 메론 한 통 갑니다. 신승태 한 통.
4: 오빠가 이렇게 하는 거 타는 거 보니까 그 옷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멋있었어.
1: 그러니까요. 네. 그런 장비를 다 해가지고 삼국이 형이
0: 뭐 하나 한 박스.
1: 와.
4: 아, 목숨.
1: 근데 먹던 거 한 박스.
0: 네가 먹던 거.
4: 그래,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안에. 아직 너무 많아요.
0: 네가 먹던 거.
4: 아니 뭐 삼국삼촌이야 원래도 멋있으셨지만 근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1: 아니 영화 못했냐고. 영화.
0: 아니 양영화 못했냐고 아니라 지금.
1: 영화 못했냐고.
0: 영화 못했냐고 저래가 영화.
4: 영화에서 삼국삼촌이 너무 멋있었고 레이싱도. 스트레스 너무 풀렸어요. 덕분에 너무 재밌었고 삼국삼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0: 아이고 좋습니다. 무화관 박스 갑니다.
4: 감사합니다.
1: 명성인데.
4: 근데 오늘도 안 싸웠네요 우리.
1: 너 조금 싸웠던 것 같은데.
0: 조금 싸웠.
1: 너 아까 칼 들고 약간 화냈잖아.
4: 네, 그래서 한번 쓰리고 할까요?
1: 쓰리고.

0: 주세요. 버터.
1: 내기할래요? 열 그릇 못 먹으면 그 카드로 우리가 살게요. 오.
2: 자, 5분 남았습니다.
3: 안 먹어요.
4: 자,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좀 보내야 돼.
1: 이제 5분 남았다. 진짜 시간 없다.
2: 빨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부산청년입니다. 부산의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협연과 K-New Wave 국악창작 프로젝트에 선정된 지휘자와 작곡가의 초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 시리즈 첫 번째 무대 협연의 연대기입니다. 대금과 사물놀이, 생황, 가야금, 그리고 첼로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한 협연의 모습을 다섯 편의 레퍼토리로 선보입니다.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입니다. 일반부 21팀과 청소년부 12팀이 참여하는 민속예술 경연부터 다양한 체험행사와 초청공연까지 18일부터 4일간 평창군에서 진행됩니다. 대전 국악방송 개국 9주년 기념 공개음악회 더욱더 꿀잼입니다. 신명나는 줄타기와 연희, 입드럼과 함께하는 판소리, 그리고 아이들의 맑은 하모니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평택시 문화재단 제작공연 시리즈 판소리 명인전 새바탕입니다. 판소리 수공가, 춘향가, 심청가를 세 명창의 서로 다른 소리와 표현으로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치고.

안녕하십니까?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65기 학생회장 김린하입니다. 올해 민족예술대제전의 주제는 바로 도둠에서 피어남으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 학생들과 참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우리는 아직 아주 작은 씨앗 같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긴장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때로는 자신감이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친구들의 응원 그리고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작은 씨앗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연이 앞으로 더 큰 무대를 향한 하나의 도둠이 되기를 그리고 학생들이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방금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완성보다는 성장을 바라보며 학생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민요와 정가 전공 학생들이 준비한 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움에서 시작된 마음이 설렘을 지나 삶을 품는 흥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앞선 관악 학생들의 공연이 힘찬 바람처럼 오늘 공연장의 분위기를 열어주었다면 이번 무대는 관객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민요와 정가가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다음 공연 성악 님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0: 그리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의 기회를 주겠다.
1: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무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2: 죄인가? 누가 죄인가?
1: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 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부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0: 피고인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1: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무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2천만 동포의 깊은 한숨을 대신하듯 불어오는 이 바람

자, 어느덧 공연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는데요. 관악을 시작으로 하여 성악, 무용, 음악연극, 그리고 방금 감상하신 현악공연까지 서로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도둠에서 피어남으로라는 이번 민족예술대제전의 주제를 표현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만나보실 공연은 판소리와 가야금병창 전공 친구들이 함께 준비한 창극 춘향 어사출도입니다. 춘향과 이몽룡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쑥대머리와 어사출도 대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춘향의 절절한 마음과 정의가 실현되는 통쾌한 순간을 학생들만의 해석으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이 함께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소리와 깊은 감동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극이 끝난 뒤에는 오늘 민족예술대제전의 마지막을 장식할 타학년이 점입가경 개인놀이가 진행됩니다. 웃다리 농악을 바탕으로 한 신명나는 장단과 개인놀이가 어우러져 공연의 마지막을 힘차고 흥겹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시며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와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무대 창극 어사출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야야흐로 5월 5일 단오날이라 하더라. 광활로 구경 나온 구관자재 이몽룡이가
1: 그래 타는 춘향무냥구난. 늑시 빠져부른 백년 가야길 맺어부러 수다게
0: 천지 신명께 맹세하고 청을 겁나게 드렸는디 드렸는디
2: 아씨 공룡아
0: 아씨 아따 가련하구만. 한양 올라가시는 아버지 땜시 이별 행차가 허벌나게 바빠져버렸던께 지환 하나 거울 하나에 눈물로 기약을 남기고 생이별을

0: 준영아.
1: 도련님.
0: 준영아.
1: 도련님.
2: 그 뒤로 내려온 신관사또 변학도락하는 이놈을. 와. 백성들을 위한 일은 저 뒤에 던져놓고.
0: 어디 보자. 숙이거라. 사또.
2: 이뭔 대체. 허생만 억수로 깊은지라.
3: 춘향이를 얼른 불러 빼질로 수청을 강요했단께요.
4: 춘향 동지는 일편단심 두남군을 섬길 수 없다 허미여 옥중 고초를 달게 마주 달게 받아불었습니다.
2: 한편으로는요 한양 대인교운 이몽룡이 시방 어찌나 일인지 그지꼴로 변복하고요 옥방에 있는 춘향이를 상봉하였으나 내일이면 사또 생신잔치 끝에 춘향 목숨이 경각이오잉.
1: 도련님.
0: 춘향아. 조금만 기다려다오.
5: 아이고.
6: 박씨.
2: 아이고 고생이 많아.
6: 더 준비.
2: 거기 뭐 있어요? 잡아야 돼. 거짓말. 가자 만나.
1: 알았어.
2: 갈게요.
1: 진짜.

0: 가다리를 자리하여 주시니 고맙소. 잘 즐기다. 아, 가하시지요.
1: 오냐 오냐.
2: 오메.
1: 거 백은어인 일로 이리 오셨는가?
0: 사또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내 일이 왔으니 나도 술상 하나 차려주시오.
1: 여보시오 본관 양반, 저분을 보아하니 의복은 남로 허나 필시 양반이 분명하니 거 관장된 우리가 양반 대접을 아니하면 그 누가 하오리까? 그 말석에 자를 주어 술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0: 그러시다니 운공 뜻대로 하시오. 예, 갑니다요. 여보시오 곡성.
1: 아이, 나 말이오? 난 또 어찌하시오?
0: 이리 기름진 안주를 앞에 두고 권주가 없이는 술을 못 먹으니 나도 권주가 한 자리 불러주면 그 참으로 좋으련만.
1: 그리하시오. 여봐라 주야, 저 양반께 권주가 한 자리 불러드려라. 참 팔걸이다 보겠네. 간밤꿈에 팥짝을 쓰고 이 벼락을 맞아 보이더니 오메 별놈의 꼬락선이를 다 먹었어. 대금

그 모양 그 꼬리

0: 자자자 우리 근업 관장들이 모여 노는 좌석에 이 글이 없어 무면이 우리 그런 수식 지음이 어떻겠소?
1: 그건 좋은 말씀이요. 만일 문자대로 못 짓는 자 있으면 내 쫓읍시다. 문자는 본관 영감이 내시지요.
0: 그래 문자라. 기름 코
2: 기름 코
0: 높을 코
2: 높을
0: 코 어땠소?
3: 나도 부모님 덕에 천자권이나 읽었으니 글한수 짓겠소.
1: 지까지 이게 무슨 글은? 저 양반께 지필형 가져다 드려라.

0: 이리 신세를 져서 미안하오. 아무쪼록 모두들 육체 평안 하십시다.
1: 금술동에 담긴 좋은 술은 천 사람의 피로 만들었고 옥쟁반에 담긴 안주는 만 사람의 기름으로 맹 그릇인디. 촌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 눈물도 떨어지고
2: 노래 쏘는 높은 곳에 백성

박창색 진율 감색 착하게 수호고 행동이 성명

각각 죄인은 경중을 헤아려 엄중히 처결할 것이다. 옥죄인 춘향을 올려라. 네가 본관 수청은 거역하였지만 잠시 지나는 수의 삿도 수청도 거역할 것이냐?

0: 사랑은 떼냐?
1: 헐지고
0: 춘삼월 하시절이라
2: 헐지고
0: 꽃은 피어 절로 지고 잎은 피어 만발할 적에 이곳 국립과학원 예약당에 미술을 메고 어찌저찌 올라왔으니 한번 나가 보는데 다령당당 정쿵 붙여놓고 하는 것이었다. 정쿵 정정쿵

0: 내가 이제 보실 동작이 단 한 가지 남았는데 이것을 나가기 전에 우리들이 예술제를 위해 아주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지.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고 관계자분들께서도 이 공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 같네. 이런 말을 할 때는 박수를 쬐까 치셔도 됩니다.
1: 잘한다.
0: 내가 마지막으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각 가정에다가 온갖 행복을 빵빵 한번 자 보낸대. 참 열었던 것이었다.

0: 이렇게 날아드는 거 하니
1: 꼭 막 이렇게 날아드는 것이었다.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야돼.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깍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수많은 노력에도 산사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피 명령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안전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

연못처럼 보이지만 어느 곳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연못의 모습이 모두 들어오지 않게 만든 월지는 보면 볼수록 신라인들의 신미안이 돋보이는 공간입니다.

신라가 망하고 화려했던 궁궐은 간데없고 기러기와 오리가 날아드는 것을 탄식해 조선시대 시인들이 불렀던 이름 안압지는 원래 달이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의 월지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궁 안의 못으로만 기록되어 있지만 1980년대 월지라는 글자가 새겨진 토기 파편이 발굴되면서 월지라고 불렀는데요. 월지는 문무왕 시절 세워진 별궁 안에 마련된 연못으로 당나라와 백제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궁원지입니다. 연못 앞에는 왕자가 거처하는 동궁이 있었다고 해서 현재는 동궁과 월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나 귀한 손님을 맞을 때 경치 아름다운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군요. 신라 경순왕이 후백제 견원의 침범을 받은 후 고려 태조 왕건을 초청해 위급한 상황을 호소하며 잔치를 베풀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신라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설화가 바로 처용입니다. 신라 한강왕 5년에 왕이 계음포 바닷가로 놀이를 떠났다가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을 만나게 되고 처용은 왕을 도와 정사를 돌보게 되죠. 처용은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데요.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보니 처용의 아내를 흠모한 역신이 아내와 한방에 있는 것을 보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러 물리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와 역신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된 처용은 오히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물러나왔다는데요. 이에 감복한 역신은 처용에게 그의 그림만 보여도 절대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답니다. 이후 사람들은 액을 물리치는 방편으로 처용 화상을 걸어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쳤다고 전해집니다.

처형무의 기원은 신라에 있으나 고려와 조선조를 통하여 궁중 나래와 연례에 주로 선보였는데요. 처형 가면을 쓴 채 괴이하면서도 기계가 있고 거리낌 없이 춤을 추는 일종의 무극으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신라의 도깨비 기화를 비롯해 도깨비 얼굴을 새겨놓은 방패 같은 유물들로 신라의 풍습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신라시대에는 이렇듯 도깨비 얼굴의 탈을 문에 걸어놓거나 문양을 그려 잡귀를 쫓으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영무 역시 신라의 이런 문화와 풍습에서 유래한 춤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신라시대의 향가인 초용가는 향찰을 이용해 기록되었는데요.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이용해 우리말을 적은 글자입니다. 삼국유사 권이 처용랑 망해사에 실려 전하는 팔구체 향가인 처용가는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신라 향가 중 마지막 작품입니다. 삼국시대 무속신앙을 대변하며 향가 처용가로, 고려시대에는 궁중무용으로 이어져 발전되었고요. 조선시대 이후에는 귀신을 쫓기 위한 궁중날의 처용무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옛 선인들의 멋과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식탁 안심을 책임져온 해썹의 향해. 해썹은 어디로 향하는가. 식탁이 신뢰의 이름에서 더 정밀한 기술로 미래와 연결되고 더 넓은 기준으로 세계로 향하는 식품 안전의 기준. 해썹이 간다. 식탁으로 미래로 세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1, 2, 1, 2, 1, 2, 3, 4!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밑에 낮잠자기 남의 혼인 허려하고 단단히 믿었는디 해남을 자르기와 신부신랑 잠자니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저 면이

다시 한번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소리맵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음의 색, 음의 빛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다섯 명이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악기도 다 다르고요. 얼굴 스타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을 하나로 모여서 큰 빛이 되다라는 뜻으로 소리의 맵시, 소리 맵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지었는데요. 저희 소리 맵시 멤버를 한 분 한 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의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렉의 박진주, 건반의 김건균, 그리고 드럼의 강시온, 그리고 저는 소리꾼 선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머리색이 되게 노래서 지나가신 분들이 국악인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음악을 처음 접했던 거는 국악이 아니고 서양음악이었어요.

근데 이 서양 음악도 한국에서가 아니라 외국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국악은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러면 외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서양 음악을 공부하다가 선율이 저의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게 바로 판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께 국악으로 새롭게 보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무대 Shake It Korea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색을 가진 두 팀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만들어내는 무대입니다. 저희와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퓨전과 퀸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는 아란이로 어절 씌우고 들어간다. 겨울 빠지네 손바지, 여름 빠지는 무신바지, 가을 빠지는 겉바지.
1: 아리따운 멤버들 소개 한 분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금의 신소을, 장구의 정이수, 탁의 전고은, 가야금의 안도경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차 팀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5년차, 8년차, 저희는 18년차입니다. 18년차입니다. 2008년에 결성해서요, 국내는 물론 또 해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집트, 두바이, 뭐 아프리카까지 안 가본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밴드와 함께 저희가 공연을 하는 게 그동안 너무나 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소리메쉬와 함께하는 무대가 무척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도 기대되시죠? 네,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함께해 주신 우리 소리맵시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네,
1: 저희 다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여러분.
3: 저희는 소리맵시, 그리고 여기는 퀸. 의상만 봐도 딱 확연히 알 수 있는 팀인데요.
1: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오늘 또 해왔잖아요.
4: 좀 무리해봤어요.
1: 좀 무리했어요. 저희가 평소에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안 하는데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의상에 맞게 또 준비했습니다.
3: 소리맵시 첫 곡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평소에?
1: 목소리가 너무나, 제가 완전 좋아하는 목소리거든요, 이 목소리가.
3: 아, 그래요?
4: 소울이 네. 넘치는, 네. 파워풀한.
3: 아, 그래요? 여러분도 혹시 제 목소리 좋으신가요?
1: 네, 소리맵시는 저희 퀸 어떻게 알고 계시죠?
3: 아, 저는 솔직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 영상으로부터 접했거든요. 너무 미모가 출중한 멤버만 뽑는구나. 근데 여기에 국악에다가 춤, 퍼포먼스까지도 겸비해서 너무나도 존경스럽게도 바라본 팀인데 합계하게 되어서 정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저희가 오늘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와.
3: 라이브와 국악방송이 함께하는 쉐이크 코리아입니다. 관객들과 함께 골고루 섞여가면서 신나게 놀아보자, 신나게 즐겨보자, 또 국악을 함께 해보자, 이 프로그램의 컨셉인데요.
1: 퀸의 퍼포먼스와 노래, 그리고 소리맵시의 강렬한 음악까지 특별한 하루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즐길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1: 제가 Shake It 하면 여러분은 코리아 외쳐주시면 됩니다. Shake It! 네, 감사합니다.
3: 자, 그럼 다음 곡은 퀸이 다시 한번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가을님 어떤 곡이죠?
1: 이번 곡은요, 싸이의 나팔바지와 민요 장타령을 섞어서 퀸만의 색깔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잠깐 몸 좀 풀어볼까요? 나팔바지에 우리 안무가 살짝 있습니다.
4: 안무를 잠깐 알려주세요. 네. 가을님.
1: 그러면
3: 저희도 소리맵시도 같이
4: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1: 자, 손을 그렇네. 한번 풀어보실까요? 손. 자, 손 푸시고. 손을 앞으로 직진해서 뻗으세요.
4: 돌려요.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자, 다 같이 시작.
4: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돌리고 찌르고.
1: 에헤 라디아 하시면 됩니다. 에헤 라디아. 자, 여러분은 오른쪽. 오른쪽부터 시작할게요. 에헤 라디아.
4: 그럼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1: Let's go.

0: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소리맵시입니다. 어느덧 곧 추석 연휴인데요, 계획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추석 때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 엄마네 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요?
1: 일해야 돼요.
0: 네? 일해요? 아이고, 아이고. 아, 일을 하세요? 또 일 말고 또 없으세요? 추석 전주, 그럼 추석이라고 칩시다. 우리 박수를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가 사시는 곳을 말씀해 주신다면?
2: 김정연이고요. 구로동 삽니다.
0: 오늘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2: 아, 저 오늘 사실 생일이라서 그냥 남편이 뭐 사준다고 해가지고.
0: 뭐 사준다고 해서 오셨어요? 오늘 생일로 이렇게 했는데 뭐 사준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네요. 저희 공연은 또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2: 너무 재밌어요.
0: 너무 재밌으세요? 예, 그러면 추석 때 어디 가시는지.
2: 아, 저 중국.
0: 중국 가세요? 아, 놀러 가시는 건가요?
2: 네, 놀러.
0: 아, 진짜요?
2: 남편하고 둘이.
0: 남편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우, 남편과 두 분이서 추석의 연휴에 그때 가시는군요. 그러면 제가 정말 이거는 획기적인 그 퀴즈? 추석으로 이행시를 좀 어려우시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추석으로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추운 날
2: 석.
0: 아직 안 끝났어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0: 다시 해볼게요. 추운 날 석.

0: 제 남편 제갈 경석 사랑합니다.
1: 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았어.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남편분을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미소부터 너무 정말로 미남이세요. 아내분께서 추석으로 이행시를 하셨는데 추석하면 한가위잖아요.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삼행시를 해드릴까요? 운 띄워주세요.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부이네요. 위대한 그 부부는 바로 이 두 분.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 이렇게
3: 아,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산타 하세요.
2: 이렇게
1: 앞서 추석 이야기를 나온 것처럼 가을 생각하면 간식 뭐 있죠? 무슨 밥? 그치 군밤. 군밤 타령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건데요. 제가 바람이 분다 하면 여러분들께서 바람이 분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분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바람이 분다 제가 두 분만 선물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 키에도 불구하고 음을 높게 부르신 우리 아버님. 아 이렇게 높게 제가 한번 근데 이거는 들어봐야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분다 아까처럼 해주셔야 돼요. 근데 낮게 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분다
4: 바람이 분다
1: 이렇게 생 목소리로 하셨다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 아까 우리 아기가 예쁘게 불렀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엄마랑 같이 엄마랑 같이 자 우리 인사 한번 볼까?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자 그럼 해볼까요? 엄마 손 팔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군밤 타령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얼싸졌네 하졌네 군밥이여 에헤라 생일밤이로구나 박수

아,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같이 꾸며주신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0: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을 몇 개 읽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온 사연은요. 시골에서 근무 땡땡이 치고 직원들하고 구경하러 왔어요.
1: 이거 TV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그러니까
1: 저기 계세요.
0: 아 여기 계십니다.
1: 어머니,
0: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1: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머니
0: 우리 멋진 언니.
1: 땡땡이 쳤는데 근데 언제 했는지 모르잖아요.
2: 맞아요.
0: 그러면 다시 할까요?
1: 네, 땡땡이를 빼주세요. 네,
0: 시골에서 네. 일하고 왔는데로 가겠습니다.
2: 네네.
0: 시골에서 일하고 왔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구경하러 왔어요 하신 분. 무대로
1: 박수!
0: 잠깐 모셔봐도 될까요?
1: 네, 좋습니다.
0: 와우.
2: 와.
0: 분위기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우리 언니들 어디서 오셨고 성함 한 번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평택시에 있는 안중에서 온 직장 동료고 친구고 사실 저희 오늘 우리 귀한 도경 씨 엄마예요.
2: 맞아, 저희 도경 가야금 연주자.
0: 아, 저희 연주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2: 도경 씨의 어머니세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보니까 웃는 모습이 너무 닮았네.
2: 닮았죠.
0: 아,
1: 진짜 웃는 모습이.
4: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택에 있는 같은 병원 근무자거든요. 근데 오늘 특별히 공연을 한다고 해서 근무를 빼고 이렇게 왔습니다.
5: 아빠랑 둘이 오라고 했는데 그 아빠가 못 오셔서 근무표를 바꾸시고 엄마가 직접 바꾸시고 이제 우르르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0: 아, 훌륭하십니다.
6: 저희 공연 본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 봐요.
4: 항상 저희 딸이 하는 걸 보긴 봤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런 초대 있으면 자주 연락 좀 주세요.
6: 아, 감사합니다.
0: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1: 혹시 듣고 싶으신 곡들이 있으신지
0: 우리 가야금 연주곡으로 들어봐도 될까요, 그러면?
2: 멜로디 해주시면
5: 네, 제 생각에.
2: 네, 멜로디.
0: 와,
2: 네.
0: 와 박수 여러분.
1: 갑자기 습관적으로.
0: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아니 우와.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갑자기 즉흥 연주로 우와, 한다는 자체가
1: 좋았어요.
0: 아까 이 장단에 이제 같이 춤을 추셨잖아요.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2: 제가 코로나 전에는 그 평택의 호박나이트 팬이었습니다.
3: 와우 역시.
0: 아 이거 TV에 나와도 돼요?
2: 혼나요. 노래방인 줄 알아요 우리 신랑은.
3: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하나, 둘, 셋. 바로 이어서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혹시 오늘 연인이랑 같이 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0: 여기
3: 연인이죠. 그쵸?
1: 연인이죠.
3: 연인이죠. 무대로 모셔볼게요.
1: 우리 아버님 같이.
0: 아버님 왜 방송이
3: 나왔어요? 너무 부끄러우셔서.
0: 네, 솔씨가 다가가서 그래요. 제가 아, 따라가면 그럼,
1: 아, 그래요?
0: 더 아닌가요? 제가 아니에요?
3: 어. 거기도 계세요?
1: 어? 오세요.
0: 이쪽으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3: 오늘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영화 보러.
1: 그러면 저희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버님께서 평소에 어머님

0: 함께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면 조금 오늘 영상 편지 같은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시면은 아버님
1: 마주보고 하실까요?
0: 아, 마주보고. 오.
2: 제가 최근에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얼굴이 잘 안 보였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는 아내가 고생한 그 주름살이라든지 그 많은 고민의 얼굴이 보여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로맨틱 가셨어.
1: 제가 노래 불러야 돼서 울면 안 된대요.
0: 네, 잠시만요.
1: 네. 그러면 어머니 나. 네.
3: 늘 항상 옆에서 지켜주고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갈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0: 감사합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
1: 저희가 준비한 곡이 있는데요. 짧게나마라도
0: 세레나데가 있어요. 원.

0: 네, 감사합니다. 네.
1: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0: 제작진 분들께서 아이고 넘어지셨어.
1: 무릎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네. 꽃을 드리려고 여러분 네, 소중한 박수 한번 주세요. 호응 한번 해주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0: 또 오래오래 이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퀸과 또 소리맵씨가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무대입니다. 무슨 곡이죠?
1: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그리고 쾌지나 칭칭나네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똑같이 쾌지나 칭칭나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지나 칭칭나네, 쾌지나 칭칭나네, 그 반주가 조금 너무나도 슬프죠? 우리 원래 있는 반주를 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번에는 한번 다가가서 목소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0: 우리 아름다운 청인 선배,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자, 가볼까요? 셋, 둘. 하나, 둘.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0: 크게.
1: 쾌지나 칭칭나네,
2: 쾌지나 칭칭나네.
1: 이러다 울겠어요. 다음 분 한번 해볼까요?
0: 네.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아, 우리 아버님 아까 나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제 가도 될까요? 저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3: 아까 나가셨는데. 자,
0: 렛츠고.
1: 쾌지나 칭칭나네,
4: 쾌지나 칭칭나네,
1: 쾌지나 칭칭.

0: 시키는 게 좋으신가 그래서 안 나가시는 거구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와,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이제 합동 공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씨구 하면은 여러분께서 좋다 해주시는 거예요. 얼씨구!

0: love you, baby. 나나나나.
1: I love.
2: 합주를 맞춰보신 분은 진짜 처음 뵀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이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불법 도박은 게임이 아닌 범죄 행위입니다. 신고는 1855-0112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불법 도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하세요.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들어볼래. 안녕하세요,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오늘 정말 첫 무대부터 정말 특별한 무대였습니다. 판소리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이 노래 들어볼래 직접 신청을 해준 친구들의 무대, 한 무대에서 정말 멋진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1: 네, 우리 친구들은 정말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과 한 무대에선 오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박예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국악을 대표하는 여러 대가들과 또 국악 꿈나무들이 함께하는 무대를 준비했죠.
0: 네, 맞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대가의 깊은 소리, 그리고 우리 음악의 미래를 만들어갈 친구들의 새로운 에너지, 이 두 에너지가 만나서 또 어떤 특별한 울림을 전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1: 네, 그야말로 우리 음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시간, 대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 박예리 선생님과 학생들이 또 한 곡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2: 춘향형상 가련하다 쑥대머리

시 폰 드시도 사서 비치

너를 내가

손가락에 비록을 내어 사정흐

될까? 이와 일지 춘대우로 내

생각. 녹소 보여.

0: 은 팔자
1: 대하시고
0: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윤캐려나

0: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이시죠. 판소리에 깊은 감동을 전해온 소리의 대가 박예리 선생님과 선생님을 롤모델로 꿈을 키워가는 친구들의 무대 만나왔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는데 박예리 선생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한 무대 어떠셨어요?
1: 정말 좋았습니다. 네. 사실 제가 선곡한 무대들이 수월한 무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잘해가지고 잘하니까. 제가 천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이런 거구나.
0: 아이고.
1: 너무 좋았습니다.
2: 와, 선생님께서도 정말 뿌듯하셨을 것 같고요. 그 마음이 네.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한테도 진짜 꿈 같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출연이 확정됐다 이 소식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3: 생일처럼 정말 기뻤어요.
2: 생일처럼, 네.
3: 엄마가 아서야 쑥대머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 박예리 선생님 말이야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0: 네.
3: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엉엉 울어버렸어요.
0: 울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순간인 거예요.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박예리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어요?
4: 저는 유튜브로 쑥대머리를 듣고 알게 되었는데요. 아, 네. 선생님이 노래를 들으면 신기해요. 기쁠 때는 더 신나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고 선생님처럼 멋진 소리꾼이 되고 싶어요.
0: 그래요.
5: 저는 판소리를 전공으로 시작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변성기로 고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무서워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0: 그래요.
5: 우연히 박예리 선생님의 공연 영상을 보고 깔끔하고 단단한 상청 소리를 들으면서 큰 도움이 많이 되어서 네. 저도 박예리 선생님처럼 나중에 커서 많은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는 그런 큰 명창이 되고 싶었습니다.
0: 아이고 선생님 좋으시겠다.
2: 그러니까요. 진짜
6: 소리도 잘하는데 어쩜 이렇게 말도 잘하나.
0: 그러니까요.
1: 네. 천재들, 네. 천재들.
2: 또 우리 친구 중에 박예리 선생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7: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방송국 녹화장에 갔었는데요.
0: 네.
7: 박예리 선생님께서 저한테 훌륭한 명창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길 바랄게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0: 박예리 선생님 그때 그 좋은 덕담 해주신 거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도 나야 돼요.
6: 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0: 이제 났죠?
2: 이제 슬금슬금 네. 나실 거예요.
6: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근데 벌써 이렇게 그때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고 그러니까요. 발전된 네. 모습을 보여줘서 네. 너무 고맙더라고요.
2: 자, 오늘 들려주신 곡들도 선생님의 깊은 뜻이 아마 담겨있을 것 같은데요. 선곡을 또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1: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 대목에 이런 느낌을 잘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한 게 바로 판소리 춘향가중의 쑥대머리 대목이에요.
0: 예.
1: 아, 이 소리 너무 좋구나. 예. 그래서 소리의 다채로운 기법들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곡을 했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이 순간 이 아이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박예리 선생님 덕분에.
8: 감사합니다.
0: 예.
2: 꿈을 키워가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전통 소리의 맥을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즐겁게 이 평생 공부에 멋짐을 또 즐거움을 네. 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그런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응원할게요.
2: 응원할게요.
8: 감사합니다.
0: 네.
2: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무대에는 또 어떤 대가와 학생들이 잊지 못할 무대를 선보일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경기 민요의 역사를 지켜오신 산 증인이죠. 이휴문, 강효주 명창 이렇게 수많은 소리꾼을 길러낸 큰 스승이십니다. 이춘희 선생님과 친구들이 전해준 무대 만나봤는데요. 두 친구한테 먼저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이렇게 대가와 함께하는 특집에 꼭 출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뭔가요?
1: 네, 저는 그 엄마랑 이춘희 선생님 무대를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엄마가 우리 규민이 또 이춘희 선생님과 함께 공연하는 날이 올까 이렇게 한순반 기대반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엄마의 소원을 이뤄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공고를 보자마자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0: 야, 엄마의 소원을 이뤄주셨네요. 야, 대단한 딸이다.
2: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존경하는 제자들 함께 무대를 꾸미면서 어떠셨어요?
3: 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학생들하고 어린 학생들하고 이렇게 공연 네. 같이 한다는 게 저도 첫 무대 섰을 때 엄청 떨리고 네, 긴장을 했었고 예. 오죽하면 그 선생님이 네. 저에게 제 호두정 가져와라 제 무릎에다 갖다 끼워주게
0: 왜?
3: 떨려서 떨리니까? 깨지게
0: 아, 그 정도로
2: 달달달달 떨리니까
0: 그랬구나.
3: 그랬던 옛날 그 생각이 나네요.
0: 선생님도 대가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진짜 선생님께서도 그런 인간적인 떨리고 긴장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또 새롭습니다. 네.
0: 그리고 우리 두 친구는 이춘희 선생님하고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무대 있나요?
4: 저는 제 이름 박은미로 공연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네. 이춘희 선생님을 꼭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많이 성장해서 이춘희 선생님이랑 아주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2: 꿈이 이렇게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예, 이루어지지 예.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3: 네. 저는 굉장히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꿋꿋해야 그 하다가 힘들거나 더디거나 그렇게 네. 생각이 들 때는 네. 자기가 극복해 나가는 힘을 갖고 그걸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그러려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0: 그 선생님도 그렇게 나는 이 길이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어요?
3: 그럼요.
0: 그래요?
3: 수천 번.

0: 내가도 그런 생각을
1: 네,
0: 해요?
1: 네, 그렇게 하면서 네. 정말 저는 이 소리가 아니면 죽는다라는 각오하에서 네. 저는 그걸 극복해냈어요.
0: 그거 어떻게 밥심 같은 건가요?
1: 밥심이 아니고
2: 아니, 밥심이겠어요? 대가 아니, 선생님인데 다른 게 있겠죠.
0: 뭐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1: 밥심이 아니고 예. 배심.
3: 배심.
1: 네. 그래서 배심을 키워서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꾸 쉬었다 풀렸다 쉬었다 풀렸다 이래가면서
0: 제
1: 네, 소리가 좀 힘이 생기고 예. 네, 굵어지고 이러면서 울림이 생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0: 자신감이 붙고.
1: 네.
2: 오늘 진짜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예, 예, 예. 오늘 이 가르침과 또 좋은 말씀을 밑거름 삼아서 우리 친구들도 대한민국 국악을 이끌어갈 멋진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또 함께 응원할게요.
4: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어서 이춘희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무대를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계속해서 감상해 보시죠.

농산물!

0: 네, 대한민국의 신명을 세상에 알린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선생님과 학생들이 꾸민 흥겹고 멋진 무대였습니다.
1: 네.
0: 아, 정말 멋진 공연이었는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셨습니까?
2: 네, 뭐 제가 사실은 내년에
1: 네.
2: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데뷔.
0: 그래요?
2: 그래서
1: 축하드려요.
2: 이 이번에 네. 새로 결성된
0: 예.
2: 네. 도잼.
0: 도잼?
1: 도잼?
2: 도깨비잼.
0: 아,
2: 오늘 첫 데뷔 공연이에요.
0: 예.
1: 아, 이제 시작인가요?
2: 이제 시작입니다.
1: 아,
2: 그래서 우리 국악방송에
1: 네.
2: 감사드리고요.
1: 네. 네.
2: 여러분들 다 같이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인사 시작.
3: 사물놀이 도잼입니다.
0: 그래요.
1: 우리 친구들 도잼 앞으로 기대할게요.
0: 야, 성공적인 데뷔 무대였다. 그죠?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네.
1: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 4명 모두 또 공통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예요?
4: 네, 저희는 모두 국악을 하는 동시에 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1: 하키?
4: 그런데 하키와 국악 둘 다 은근히 닮은 점이 많아요. 하키도 친구들과 함께 호흡이 딱딱 잘 맞아야 하는데 국악도 친구들과 함께 장단이 딱딱 잘 맞아야 하거든요.
0: 재능이 정말 많은 친구들 같은데 처음에 김덕수 선생님 봤을 때 그때 어땠어요? 딱 봤을 때
5: 장구를 거꾸로 치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시는지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0: 그래요.
1: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6: 호흡 많이 해라 웃어라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0: 네.
6: 호흡 많이 하고 웃으면서 장구를 치니까 더 재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 연주하면서 재밌게 했어요?
6: 네.
1: 많은 것들이 성장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또 이번 무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뭐였어요?
7: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쉬는 시간에 피자와 과자를 먹고 쉬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1: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동안 정이 듬뿍 들어버린 것 같은데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2: 이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에 지구촌이 아니고 우주에
0: 네.
2: 우리 신명, 우리의 멋과 맛 그게 바로 우리 전통 음악이고
0: 네.
2: 전통 예술이잖아요.
1: 네.
2: 그걸 바탕으로 큰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정말 오늘 기억하면서 전통 예술을 이끄는 대가로 성공하기를 저희도 기원할게요.
1: 응원할게요.
0: 고맙습니다. 네.
1: 네. 자, 대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어느덧 마지막 순서인데요. 서도민요의 대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 네, 서도민요의 깊은 멋과 아름다움을 오랫동안 지켜오신 소리의 대가죠. 유진숙 선생님과 내 친구가 함께 꾸민 무대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사전 인터뷰 때부터 좀 행복하다라는 말을 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행복했던 거 어떤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1: 저는 서도민요의 대가이신 그 유지수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2: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또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3: 사실 방송 나오려고 열심히 연습은 했거든요.
0: 예.
3: 그런데 힘들다가도 이 아이들만 보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이 같이 나누면서 그 즐거움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0: 무대를 보는 저희들도 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네. 그 워낙 대가이신 선생님을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은 좀 긴장도 될 것 같은데 어땠어요?
1: 사실 처음에는 무서웠었어요.
2: 무서웠었어요. 네.
1: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셔도 너무 잘하셔서 전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0: 아우라.
1: 근데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니 정말 편안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았어요.
0: 그럼 오늘 유지숙 선생님과 함께해서 어때요? 하나도 안 떨리고 좀 든든했어요?
4: 네.
0: 확실해요?
4: 네.
2: 그렇죠. 그러니까, 예. 든든한 선생님이 서 계시면 뭐 좀 떨린다기보다 오히려 더 기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0: 그럼요. 너무 영광스럽고.
2: 예.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해요.
3: 네. 서도소리가 갖는 떨림을 이렇게 굵게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것을 가르쳐주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따뜻해야 된다. 그다음에 인사 잘하는 예의를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 를 먼저 가르치게 되죠.
0: 아, 저희 딸도 좀 보내고 싶네요.
2: 그러니까 말이에요. 좀 예의 좀 배워오고.
0: 예의를 초3인데.
2: 인성도 네, 인사성도 좀 배울 수 있게.
0: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준비를 했대요. 여러분 준비됐죠?
4: 네.
0: 자, 해볼까요?
1: 유지숙 선생님과 이 같은 무대에서 서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5: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선생님과 또 한번 무대에 서고 싶어요.
1: 앞으로 선생님처럼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 예쁘신 우리 선생님과 선생님께서 건강하시고 저희와 한 번 더 노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사랑해요.
0: 예. 예. 아유, 사랑한다고.
3: 행복합니다.
2: 예. 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였는데요. 선생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3: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우리 지금 이렇게 전통예술을 사랑하는 또 서도소리를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서 어느 날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선생님과 같은 모습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꾸준히 해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정말 선생님이 바라고 응원하고 열심히 가르칠게요.
0: 네. 네, 고맙습니다. 이 대가의 따뜻한 가르침과 친구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면서 보는 내내 정말 미소가 지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2: 네.
0: 오늘 행복한 무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노래

0: 들어볼래는 배가와 함께하는 무대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0: 판소리와 미니오, 사물놀이까지 각 분야를 정말 대표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이 한 무대에서 호흡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 정말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과 함께 무대에서 눈을 맞추고 또 소리와 장단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배운 소리와 장단 그리고 선생님들과 나눈 이야기들이 앞으로 친구들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나가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방송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공연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 노래 들어볼래 인별그램을 찾아와 주세요. 무대 밖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또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노래 들어볼래와 계속 함께해 주세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 유지숙 선생님과 학생들이 준비한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악기 연주 판소리까지 퍼포먼스로 승부한 여왕의 남자의 무대 조성판 정단 여러분 별을

0: 받으시오.
1: 받으시오.
0: 받으시오.
2: 자. 여왕의 남자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0: 14개 누가?
3: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근데 못 보네.
2: 14개의 별을 받았습니다. 두 팀 중에 한 팀만 세 번째 판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는데
5: 벌써 울어.
4: 안 돼.
5: 벌써 울어.
2: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조주환 씨?
6: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믿기지 않습니다,
5: 아~
6: 사실.
5: 이거 안 돼, 마페? 네. 안 돼, 마페.
2: 네.
7: 저기요, 합격한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전문가들 있잖아. 내가 듣는 귀는 틀림없어요. 서서 대금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런 거 누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높이 평가해요.
8: 정말 저는 이 프로에 오면서 과연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서 보고 다시 한번 놀랬고요.

0: 소절이 딱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뭐 음색으로 끝내는 거구나.
1: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이렇게 같이 보고 있었는데 치타 씨 머리가 정말 이렇게
2: 아니 근데 진짜 노래 선곡이 좋았던 게 2PM의 집으로 가자 그다음 두 번째가 춘향가에 갈까 보다 합의가 됐거든요. 네,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우리 집하고 이제 합의가 됐는데 이게 결과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선곡이 아주 좋았거든요. 예. 조금 자, 아쉽네요.
3: 이수영 씨. 예, 예.
4: 스카프와 또 우리 가을 씨의 허리에 맨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저게 이제 집으로 가면은
3: 집에 가면은 이제 네 끈이기냐 내 끈이기 하면서 이제 서로 풀러서 재보겠죠. 예.
5: 정말 조준 씨가 집으로 가자 처음에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했죠. That's
6: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1: 알뻔했어.
5: 나도 모르게 잡을 뻔했거든요. 저는 두 팀 못 보네요.
3: K-POP에 이어서 K-소리가 좀 글로벌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크리스티앙도 조선 판정단에 함께하고 계신데 별을 누르지 않은 자신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7: 여기 조선 반스타잖아요. 퓨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길게 보여주신 그 퓨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네.
3: 한 팀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8: 엄마! 도와줘!
3: 14개의 별을 받은 여왕의 남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두 팀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조주한이 조금 더 돋보였다. 별을 누르시면 되고요. 정말 퀸의 역할이 돋보였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퀸입니다! 퀸입니다!
9: 축하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울지 마. 잘했어. 잘했어.
5: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또 대중화를 위해서 젊은 분들이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시고 이제 그게 꽃을 피기 시작할 때 조주한 씨나 퀸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저희 정말 선택하라고 해서 한 거지
9: 아, 예.
5: 보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진짜.
9: 이 무대를 저는 진짜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게 봐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미련 없습니다.
10: 네, 네. 조주한 씨 그래도 무대 계속 서실 거죠?
9: 예,
10: 계속 서주세요. 응원합니다.
9: 발전하겠습니다.
11: 네. 준비를 하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원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파트너로서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 더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그게 아쉽네요.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 많이 구상을 해놨는데 진짜 마페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놀 수 있는 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3: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 박규리! 조선 판스타 서도민요 여신 신재현.
12: 아 서도민요.
13: 아 유일한 서도민요 유일하게.
1: 둘이 의상 맞춰 입었어.

0: 가자.
1: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동생.
2: 서서민요 언니. 우리는

0: 경을 따고 서도에 서를 따서 경서를 만들었고요. 자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경서자매로 짓게 되었습니다.
1: 경기미녀와 서도미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2: 우리 경기 소리는 정말 단전에서부터 통 소리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만 서도 소리는 두성으로 해서 콧소리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야.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창부타령이라고 하면은 아니 아니 놀지를 못하리라 이렇게 소리가 그냥 배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죠. 서도 소리는 이 두 성으로 해가지고 에에에에에에에 이렇게 떨면서 에하여미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런 창법이 완전히 완전히
1: 판소리와 미녀와 타령과 네. 이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제 조선판스타를 통해서 조금씩 알게 되겠죠. 9살 박규량과 21살 신재현 씨의 무대 판 스타트.

0: 귀여움 폭발하는 축제 같았던 경서 자매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1: 야,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0: 별을 눌러주세요. 자, 경서 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습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세 번째 판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어요.
2: 어떻게 너무 어려워 이걸 받아들이기가. 속상해서.
3: 규리 양이 결코 창법이 어리다고만 볼 수 없었어요. 다 갇혔어요. 아, 좀 한 1, 2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감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 태평가 짜증은 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소화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재현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기 서도 소리를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나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4: 이제 규리가 워낙 애기기도 하고 이 무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꾸미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같이 할 수 있는 국악곡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규리 쪽에 좀 더
0: 그렇죠. 네. 규리 양 몇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5: 5살이요.
0: 5살. 몇 살 때까지 민요 하고 싶어요?
5: 죽을 때까지.
0: 아, 평생 하고 싶다고.
6: 규리 양 내년에 10살 때 또 여기 나와요. 알았죠? 계속 봐요.
0: 자, 지금까지 경서자매 신재현, 박규리 양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4: 감사합니다.
6: 내년에 또 나와. 기다릴게, 삼촌들.
7: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4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요.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악 세계화의 앞장서는 국악계 BTS. K-POP!

0: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하루가 멀다 하고는 빠져들어 이렇듯 한양으로 떠난 몽룡을 그리워하며 세월을 보낼 적에 이도령 또한 진양을 그리워하며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롤린롤린 하던 것이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저희는 영
1: is 먼들입니다.
2: 어리면 다다. 오케이.
4: 말 그대로 영 어린 어린 영, 영 is 먼들. 그래서 저희는 이 젊음 어림을 폐기로 해서
5: 어려워도 네.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4: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젊음을 폐기로 다 해보겠다 그런 뜻을 담아서 만들었어요.
6: 이거는 child can do everything.
4: 맞아요.

0: 그리고 사실
1: 내 눈만 보면 정말
2: 소문을 듣자니 이 K-팝 친구들이 유민 씨를 처음부터 너무나 원했다고 들었어요.
3: 네. 네.
4: 아 사실 이제 저희가
5: 그 무대를 보면서 언니가 너무 무대를 즐기면서 하는 게 참 우리랑 너무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했었어서 언니를 뽑게 되었습니다.
6: 뭐 본격적으로 무대 보기 전에 아 이런 걸 좀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다. 관전 포인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7: 저희가 이제 1라운드 때 둘 다 약간 이제 판소리의 비중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판소리의 비중을 조금 더 뒀고요.
8: 저희는 또 잘했네.
7: 마찬가지 또 생기 발랄함도 놓지 않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6: 네.
9: 기대된다.
6: K-판과 박유빈 씨가 만나 한 팀을 이룬 영 이스몬들 팀의 무대 판 스타트.
10: 화이팅!
11: 화이팅!
10: 가자!

0: 왕자야.
1: 예?
0: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1: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 처자 말씀이죠?
0: 어허, 보는 눈이 그래도 없느냐? 저 동안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정말 말고 불러 원하라.
1: 예?

0: 기가 막히는구나.
1: 자,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인 영익스몬들의 무대였습니다.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봤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15개 스타 중 총 15개 스타 중 12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개를 받았습니다. 조양준 군.
1: 네.
0: 네. 실례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어머니는 72년생이십니다.
0: 아, 그래요? 훨씬 많은 미선이 누나에게 누나라고 부른.
2: 제가 그래서 누른 건 아니고요.
3: 저 정말 섭섭했어요.
4: 아니 여기 두 분 준비했어요.
5: 이 황자야.
6: 예?
5: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6: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저저 말씀이죠? 저저저 말씀이죠?
7: 나이 가르쳐.
5: 홍안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참말 말고 불러 원.
4: 참말 말고 어떻게 봐.
2: 준비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무대에서 딱 보는 순간 저밖에 안 보였나요?
1: 제가 이제 저 여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냥 딱 보는 순간 약간
2: 아 진짜 크게 될 사람 아니에요?
8: 제가 보기에 우리 이 네 사람들 참 소리도 좋고 그리고 청아하고 그리고 맑어요. 판소리는 잘못하면은 때가 좀 묻고 잔 군더더기가 많은데 뭐든지 음악은 마찬가지죠. 너무 그 군더더기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그렇게 재주를 부리다 보면은 재주가 넘쳐요.
0: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 쉽지 않아.
0: 조선판 정단 여러분, K판의 무대가 매력적이었다고 느끼면 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유민 씨의 기량이 더 돋보였다고 생각되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10: 아, 하나, 어렵다.
0: 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0: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 자, 유빈 씨가 옆에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2: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아, 소리에 대한 열정을 이번 2라운드에서 보여주신 것 같아서 앞으로의 무대, 앞으로의 소리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뭐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3: 뭐 안 아쉽다면은 사실 뭐 거짓말이고요. 아, 나 좀 더 좋은, 더 팔색조 같은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아쉽다 이런 마음은 드는데, 또 그만큼 제 목까지 우리 친구들이 더 잘, 진짜 잘해야 돼요. 알겠죠? 나 계속 볼 거야.
0: 네, 여기 수원들 K-판 박유민 씨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잘했어.
5: 약간 대성통곡을 하셨는데.
6: 아, 네. 제일 많이 울었어요.
7: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고. 네. 유민 언니 목까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저희가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네.
0: 자, 이번에 출격할 팀은 막강한 실력자 올스타끼리의 만남입니다.
8: 올스타.
0: 국악하는 통신사 상담원 안서해.
9: 와, 그러겠나?
10: 역시 오늘도. 와.
11: 수희 씨 찢었어요.
12: 선택은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0: 네, 나와 주세요.
1: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은 경선 브라폰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2: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3: 재밌겠어.
4: 잘 됐으면 좋겠다.
5: 제가 또 하고 싶은 팀이 있어서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6: 국악이랑 재즈 블루스랑 잘 어울려서 선택했어요.
7: 아홉 명의 국악 힙스터가 모인 경성 구락부.
1: 경성 구락부는 뭐더라? 아직 팀의 선택을.
5: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팀이 지금 돼가지고. 다시 경성구락부 다시 가도 되나요, 제가? 제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8: 저희는 우리의 소리로 판스타를 싹 다 사냥하러 온
9: 소리가 예쁜
8: 경성구락부예요!
10: 재밌을 것 같아요.
11: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2: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자랑 여자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13: 맞아.
12: 같은 음역대도 아니고.
9: 화이팅! 찢어버려!
14: 어머나, 세상에. 트러블메이커를 불러?

0: 좋아.
1: 허허, 여기 여기 심사위원석에 아직 뜨지 않은 면이 15개가 남아 있구나.
2: 그렇다면 우리 소리가 예쁜 경상.

0: 드럼 잘하는
1: 뜨거웠다. 뜨거웠다.
2: 무대를 찢어버렸네.
3: 트러블메이커를 재탄생시킨 소리가 예쁜 경성그락부의 무대. 초선 판정단 여러분은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봤을지.
4: 오렌지 당연히.
3: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5: 사실 올스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6: 네가 나를 잊지 못하게 우리 앞에서 또
7: 네가 자꾸 내 맘 흔들어 벗어날 수 없더라.
8: 올스타가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9: 낙소리란 말이 포도둥 아니 매방 우리 떨러
3: 15개 스타 중 11개를 받았습니다. 11개를 받았습니다.
10: 수고하셨습니다.
11: 솔직히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코뭉거로 띡딱 띡딱 소리를 했을 때부터 아, 이 무대는 색다르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이게 조선 메탈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이렇게 약간 하드락처럼 네,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색달랐고 너무 재밌게 잘 봤기 때문에 스타를 눌러드렸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3: 조선 메탈.
5: 조선 메탈.
2: 저도 처음에 이제 음악 시작할 때 그 검은 고를 그렇게 연주하는 건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새롭고 신선하다라는 것에 딱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서로의 매력을 지난번에는 정말 100% 뽐냈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서로가 맞춰가는 것에서 온몸이 전율할 정도까지의 감동은 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너무 정신 없는데 어떻게 노래가 잘 안 들리는데 약간 이러다가 그냥 끝나버려서
12: 사실 오늘 무대가 밴드사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두 보컬분의 소리가 뚫고 나오지를 못했고 두 경기민요 전공자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경기민요의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곡을 좀 기대했거든요. 까투리 타령을 선곡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 싱어 두 분이 왜 경기 소리를 이번에 꼭 뺐어야만 되는지
14: 저희가 깨고 싶었던 것은 왜 판소리와 또 민요는 이렇게 항상 나눠야 하나. 어차피 우리의 국악이고 저희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까투리 타령을 남도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 지점으로 우리가 타협을 보고 함께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의 미션의 미덕이기도 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15: 정말 귀한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드디어 찾았는데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금은 보화가 한 개치가 있으니까 이걸 다 못 들고 가는 이 마음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자, 경성구락부는 별을 안 누르면 되고요. 안소희 씨는 별을 누르면 됩니다.
16: 아, 소리가
17: 아니요, 조금 어렵네.
18: 아유, 참,
17: 이거
19: 좀 오늘 제일 어려운데.
3: 세 번째 판에
17: 너무 어려워.
16: 어떻게 해야 되냐?
3: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16: 어떻게 해야 돼?
3: 하나.
17: 잠깐만.
3: 셋!
20: 어머, 뭐야?
3: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경성구락부입니다. 경성구락부입니다.
21: 안소희 씨는 올스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밴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맞춰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건데요. 너무너무 잘하시

0: 지고요. 앞으로도 다른 무대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1: 잘해, 너무 잘해요.
2: 울지 마요.
1: 우리도 아쉬워.
3: 울지 마요. 다음 기회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4: 순간적으로 이렇게 울컥한 이유가 뭐예요?
5: 늘 혼자여서 많이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좀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4: 네,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을 받아서 울컥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조선 팬스타를 통해서 앞으로 정말 안세시의 많은 팬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 그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떨어지겠구나. 여러모로 본 경연은 막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4: 어떤 이에겐 환상적인 무대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겐 아주 환장할 그런 무대가 될 수도 있는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다음 팀을 소개합니다.
2: 여기도 띠동갑이네.
4: 첫 번째 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도전자가 만났습니다.
6: 아, 이렇게 둘이 만났구나.
4: 국악계 이수영, 박자희.

3대를 이어온 탁월한 국악인 김하은. 아,

0: 박자희 씨는, 김하은 씨는 10개 스타를 받았습니다.
1: 아니 저렇게 잘하고 노래 선곡자네요.
2: 기분이 들어와 있다.
3: 감사합니다.
4: 진짜 정면승부다 그쵸? 소리 대 소리.
5: 안녕하세요. 하하히히 웃으며 무피 비상하자 하이 비상입니다.
0: 두 분은 어떻게 해서 팀이 된 거예요?
5: 저희는 네 서로 선택을 아무에게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마지막에도 남았어요. 아~
6: 저는 박성우님.
7: 네, 김희원님.
8: 경상불악부를 선택하겠습니다.
9: 퀸 부탁드리겠습니다.
10: 홍주 씨.
11: 서리꾼 유태평양 씨를 그 거꾸로 프로젝트로 합니다.
12: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박자희, 김하은 님이 한 팀이 됐습니다.
13: 네, 우리가 꼴찌로 올라왔지만 네, 강인함을 보여주시다 한번 네. 네, 다 죽여봅시다.
14: 네. 네,
13: 열심히 하겠습니다.
15: 하은 씨가 곡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뭐 최신곡은 물론이고 옛날 오래된 노래까지. 그래서 하은 씨가 되게 곡 추천을 많이 했고,
16: 아무래도 좀 다른 팀보다 예상이 되지 않는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걸 좀 타개를 해보고자 좀 파격적인 선곡을 시도를 해봤고요.
17: 기대된다.
18: 러브샷이다.
17: 러브샷?

0: 반전을 확실히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 무대가 정말 마지막 무대가 될지 조선 판정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별을 눌러주세요. 네, 올스타를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1: 이게 대역전 아닙니까?
2: 아마 굉장히 전통

0: 적이고 멋진 기사 타이틀이 나갈 겁니다.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1: 이게 드라마지.
2: 저는 사실 진짜 저한테는 엄청 높으신 선배님이시거든요.
3: 엄청 높으세요?
4: 하은 씨, 제발 어린 척 그만하시고.
2: 이제 띠동갑이다 보니까 사실 같이 무대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엄청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3: 근데 정말 연습할 때 우리는 꼴찌로 올라왔으니까 꼭 1등으로 올라가자. 둘이 함께 같이 올라가자. 둘이서 정말 합심해서 다짐을 했어요. 꼭 함께 올라가자고. 그런데
0: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정말 개인적 취향 100%로 하은님의 목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개성이 강한 사람 옆에 붙으셨다는 게 조금 그 두 분 다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 너무 완벽한 조화를 이루셨다는 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을 때 꼴찌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쾌감이 네.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잘 봤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저는 일단 지금 왜 제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반한 것 같고요. 두 분의 러브샷이 이 샷인지 이 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막 흠뻑 취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황홀한 무대였습니다.
6: 아니 근데 정말 그 러브샷에 있는 그 훅 라인을 정말 구음처럼 너무 편곡을 이렇게 잘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0: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1: 어디가 국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0: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조선판스타에서는 막 갑자기 뛰어뛰어 가는 것보다 이 경계선이 없는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2: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보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정말 카멜리언처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세련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이기도 하고요. 예술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올스타로 두 분 다 진출하게 된 박자희,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좋았어요. 너무 섹시했어.
5: 사람 이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 따라가요. 비상하지 않을까? 진짜 비상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렇게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진짜 벌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 누구 하나 안 떨어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미녀와 판소리가 만난 혼성 국악그룹 덕구로 프로젝트.

0: 와, 의상이 뭐 다들. 오,
1: 정정도.
2: 야, 멋있다.
3: 멋있다.
4: 둘 다 먹는 쌍쌍바, 올스타 쌍쌍바.
5: 안녕하세요, 저희는
4: 쌍쌍바입니다.
6: 멤버들 모두 지금 깃털을 다 달고 있는데 어떤 표현하고 싶은 컨셉이 있으신 건가요?
7: 아, 저희들이 각자 새를 또 맡은 게 있어요.
8: 저는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랑새를 맡고 있습니다.
9: 네, 저는 말 잘하는 애무새를 맡고 있습니다.
10: 아, 저는 까투리를 맡고 있는데 원래 까투리는 암꽁이지만 오늘은 잠깐 성비를 알 수 없게 암꽁 까투리를 맡았습니다.
7: 저는 제비를 맡았습니다.
11: 네, 저는 모든 새를 거느리는 독수리를 맡았습니다.
12: 대장님이시네.
13: 네, 근데 왜 쌍쌍반지 그게 근데 먼저 더 궁금하네요.
8: 저희가 둘 다 듀엣팀이다 보니까 저희가 쌍쌍과 그리고 건반을 하고 있는 바를 맡고 있습니다.
13: 아, 네. 아, 나눠 먹겠다. 네. 이게 아니고?
8: 그렇죠. 그래서 아. 쌍쌍.
12: 근데 그거 아시죠? 저 아이스크림이 잘 쪼개면 반으로 딱 되지만 그러니까 올스타를 받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거.
14: 항상 그 6대 4, 7대 3, 8대 2까지도
12: 쉽지 않거든요. 예. 똑같이 나누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저렇게 지으신 건 어떤 운명일 수 있어요.
10: 그래서 반으로 잘 갈아질 수 있게 오케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2: 알겠습니다. 네. 예.
15: 저희가 준비한 곡은요.

놀만한 곳을 찾고 있는지, 저기 한양 남산 밑에 휘황찬란한 곳이 있는지

0: 굿잡, 굿잡.
1: 아, 잘한다.
2: 다양한 새들이 이태원에 모여 판을 벌린 쌍쌍바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0: 가를 눌러주세요. 총 15개의 스타 중 14개를 받았습니다.
1: 골키리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
2: 고개 들어요. 괜찮아요?
1: 괜찮아요. 괜찮아요.
2: 아. 아니 뭐 보는 자. 시각이 있으니까.
3: 예. 예, 예. 네. 이렇게 되면 한 팀 탈락하던. 아.
0: 안타깝게도 올스타를 받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데스매치 룰대로 한 팀은 탈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보채 소리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4: 한 명이 떨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긴 해요.
5: 제가 이제 정미 씨랑 또 음악 활동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엄청 그 생각도 나고 호흡도 맞추게 돼서 굉장히 즐거웠는데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6: 아까워, 아까워.
7: 아, 너무 잘했는데.
0: 정미 씨, 지금 심정이 어때요?
8: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장난 삼아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팀이 떨어지면 우리가 운다고. 내가 운다 이랬는데.
2: 아니, 진짜 좋았거든요. 부부가 또 이렇게 갈라져서 진짜 이태원 프리덤 같았어요.

0: 프리해 보여서 프리해 보여서
1: 정말 나도 모르게 그런 자유를 느끼면서 이거야 하면서 들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 뭐 그런 패스권이 있다면 드리고 싶을 정도로.
2: 네, 저희는 패스권 없네. 마페, 암행어사 뭐 이런 거 없나요?
3: 아
2: 네.
3: 마페.
2: 마페나 암행어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래 그러면 특히 이제 저 끝에 계신 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는 마음이. 예. 뭐 어쩔 수 없죠. 뭐.
3: 그렇죠. 예, 뭐 본인의 판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서희철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4: 아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다 올스타를 꿈꾸면서 나왔던 것처럼 저희도 정말 그거 하나 목표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5: 이런 어떤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자리에 제가 앉아있다는 게 참 무거운 자리구나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3: 자 이제는 네. 저희가 듣고 싶은 말씀을 좀 해주시기.
6: 예. 네, 그렇게 졸렸으면 눌러주셔야죠.
5: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제 귀에는 조금 더 약간 이러다가 끝난 아쉽게 끝난 무대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절대 나쁘지 않은 무대였고요. 제가 너무 죄송스럽게도 쌍쌍바를 잘못 갈라먹게 되었네요.
3: 아 사실 뭐 14개의 별도 굉장히 훌륭한 성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데스매치인 만큼 둘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1: 어떻게
3: 보채 소리가 세 번째 판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별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판은 거꾸로 프로젝트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6: 감사합니다.
3: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거꾸로 프로젝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험한 방송이구나.
1: 아, 마음이 안 좋다.
2: 아이, 잔인해. 야, 우리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냐. 홀수딱감이야, 홀수딱감.
3: 저 신랑이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 우는.
4: 근데 왜 신랑한테 뭔가?
3: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꿈이 있는데 접어주고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이 그게 부인이라고 양보를 해주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게 양보를 해주고 오빠가 정말 본인 거보다 제 거를 더 1순위로 도와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4: 예.
3: 제가 책임도 지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4: 예 아이고 그래요. 아, 남편에 대한 고마움 진짜 결혼 생활하면서 나중이라도 남편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서 더 그렇게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네.
4: 지금까지 상상바 보채 소리와 거꾸로 프로젝트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4: 이곳에서 선택을 받은 자만이 세 번째 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대결을 펼칠 주인공 불러봅니다. 국악과 재즈를 결합한 3인조 그룹 비우루.
6: 좋은 것 같아요.

0: 너무 강한데?
1: 이렇게 데스매치예요? 와...
2: 찢었다.
3: 조선판 스타 나와 노래해 올스타 받기 위해 우리는 여자 넷이에요!
1: 아, 기다렸어.
0: 너무 잘할 것 같아.
1: 이 뮤루 분들께서 민은경 씨를 선택을 하셨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4: 일단은 저희는 다 기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좀 전통 소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1라운드 때 사철가를 부르시는 거를 딱 보고서
5: 이산저산 꽃이 피니
2: 아이씨고
5: 쇠오
2: 하이
5: 분명코 봄이로구나
2: 옳지

0: 그 소리에 반해서 이분과 함께하면 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좀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민은경님을 선택했습니다.
1: 백매치네 이거.
2: 선택은 잘했네.
3: 그러면 이제 민은경 씨는 뮤르가 이렇게 탁 선택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4: 아, 네, 그 팀 이제 정할 때 갑자기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0: 선생님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1: 저희 뮤로는 민은경 선생님. 민은경 선생님.
2: 여기 대표님 주로 아야겠지. 네. 조금 늦췄거든요.
3: 네, 괜찮아요.
2: 네, 그러면은 요 템포를 해서 그 부분 잘라놓을게요.
4: 사비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솔로 주고 받고 그런 다음에 사비로 다시 넘어가서
3: 좋을 것 같아요. 맞는 맞는이시니까.
4: 정신도
5: 밥도 못 먹고 어떻게 됐어? 잘 돼요?
4: 우린 분위기 엄청 좋아. 완전 좋아.
5: 우리도 분위기 좋아요?
4: 여자 넷이어가지고
5: 우리가 나도 좋긴 한데 나는 키 때문에 여자랑
4: 키 차이가 좀 나는 거야?
5: 노래는 뭐 우리는 의견 좋을 것 같아서
4: 홍보전도 잘 되고 판스타
5: 홍보전 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우리 홍보전 판스타 화이팅.
6: 혹시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0: 춘향이의 그 면사또를 향한 거부, 그리고 빅마마의 거부, 그리고 여자 넷이 악기와 소리로 들려드리는 어떤 그런 거부의 표현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모든 사람에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꽉 찬 무대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8: 걱정하지 마세요. 나올 거예요. 아, 너무 좋겠다. 찢어버려, 찢어버려.
2: 저희 뮤르는 좀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있어서 이제 국악 관악기 또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게 또 뮤르만의 매력이 아닐까.
9: 작은 거인 슈퍼 땅콩 뭐 이런 수식어들을 늘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대치의 에너지를 뽑아서 좋은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10: 뮤르와 민은경 씨의 만남 여자 넷의 무대 판 스타트.
8: 이거 무조건 올스타 나와야 되는데.
4: 파이팅!
5: 파이팅!
11: 1, 2, 3.

0: 앵콜! 앵콜!
1: 앵콜!
0: 와, 노래 더 들으면 안 됩니까? 아, 한 시간 들으면 안 돼요?
2: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끝나?
0: 날 가자요, 누나들!
3: 와. 제 누나 맞아요?
0: 최고야!
4: 변사 또 수청했다가 두들겨 맞겠다.
5: 무대를 꽉 채운 여자넷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별을 눌러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올스타로 차지했습니다.
6: 너무너무 잘했어요.
7: 멋있어.
6: 최고야, 최고.
8: 올스타 봐서 너무 기쁘고요. 예, 뮤리팀이랑 함께 돼서 더더욱 기쁩니다.
9: 아, 팀워크 잘 이루어졌다.
10: 사실 저희가 이제 선택을 한 입장이다 보니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부담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꾼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멍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사실 많이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7: 아, 멋있어요.
11: 이번에 뮤가 빅마마의 음악을 해주면 어떨까? 보컬을 좀 더 보강을 해서. 근데 딱 그 무대를 너무나 멋진 파트너와 함께, 이게 스타거든요. 대중이 원하는 음악을 멋지게 한껏 놀아주는 게 스타인데, 사실 뭐 판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저는 막 계속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7: 감사합니다.
11: 이게 오늘 더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악기 자체가 우리 한국의 악기에서 가장 소리가 큰 악기입니다.
5: 아, 예.
11: 정말 태평서, 장구, 이 모든 부분 우리의 이 소리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악기이거든요.
12: 저희가 뭐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건 많이 알지만 우리 국악기는 사실은 많이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사실 너무 죄송하지만 처음 보는 악기라.
11: 맞아.
12: 그 소리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9: 나도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 지금.
12: 앵콜은 네. 못 듣지만 저 소리라도 좀 들어볼 수 있다면.

0: 살아있네. 생황.
1: 생황.
0: 자, 지금까지 여자넷 뮤루와 민은경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다음 무대 열심히 해.
3: 저희 앙상블이 가장 잘 맞아야 그 연주도 좋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넷이 함께 동화여서 그게 더 좋게 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합니다.
1: 언니와 저희가 내심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무대였기 때문에 모두의 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여자 넷도 미우루도 민은경도 모두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3: 다음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장금 OST의 주인공 김지현!

0: 비주얼 밴드 락드립.
1: 여기도 또 와우.
2: 이야.
3: 호호호호.

0: 반짝반짝 눈이 부셔 우리는 울산입니다.
1: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2: 우선 전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3: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가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2: 키 전체?
3: 네.
4: 그건 아닌데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요?

0: 띵띵도 언니 하시고 거기서 바로 한 끼 방식 올라가는 걸로.
1: 근데 그 파트는 제가 라인을 되게 고민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국악적인 맛을 가장 낼 수, 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청량의 가조라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가는데, 야, 아이고, 뭔가를,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웬만큼 받는다. 세금 포인트. 쇼핑부터 여행까지. 당신의 세금 포인트는 얼마? 국세청 세금 포인트.

0: 깔깔이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안녕하셨는지요? 깔깔이 대명사, 깔깔이 레전드, 깔깔이 구단 최양덕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깔깔이 초단 김가영입니다. 최사범님, 깔깔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기려고 하기보다 지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0: 네.
1: 바둑계에서도 뭐 그런 사례가 있나요?
0: 뭐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의 국수죠. 이창호 구단, 일명 돌부처,
1: 네.
0: 강태공 타법.
1: 네.
0: 2004년이었을 거예요. 상하이 대첩에서 단기 필마로
1: 네?
0: 그 막강하더라 중국과 일본 선수들을 상대를 5연승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강태공 타법. 낚시하듯 기다린다.
1: 기다린다.
0: 결코 서두르지 않는.
1: 아.
0: 예, 알까기에서는 서두름은 금물입니다.
1: 아, 그러면 서두르지 말아라. 네,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0: 자, 국악의 네. 날 재정 기념으로 준비한 알까기 명인전, 오늘의 대국자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대국실입니다. 오늘 대국자분들도 실력 만만치 않아요.
1: 네.
0: 소개해드리죠. 먼저 개그계 제주꾼이자 사업가.
1: 오.
0: 대단하신 분입니다.
1: 네.
0: 김태균 칠단입니다.
1: 아.
0: 1972년생이에요.
1: 네.
0: 아, 벌써 50대가 됐군요.
1: 와, 네. 벌써요? 와.
0: 네? 이 1994년 MBC 공채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오디션에서 만수야! 뭐, 최조봉 씨.
1: 네, 네, 네.
0: 성대 목사로 합격을 했습니다.
1: 네.
0: 그 유명하다는 서울예대. 네, 방송경영학과 졸업을 했고, 네.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이제 학사 졸업까지.
1: 네.
0: 이름에 이제 태균, 균이 네. 들어갔지 않습니까? 자칭 이제 전 국민의 유산균이라고. 유산균.
1: 네.
0: 좋은 균이지요.
1: 네, 좋은 균.
0: 그러나 네. 이제 무종균, 대장균, 얘네들은 재수 없는
1: 네.
0: 에이, 상대 못할 균들이고 네. 유산균은 좋습니다.
1: 네, 또 오키 목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0: 네.
2: 아저씨.
1: 오키 목소리를 잘 내기로 유명한데요.
0: 네.
1: 아저씨. 아저씨 달걀 좋아해?
0: 네. 좋았어요.
1: 네.
0: 네.
1: 아저씨 달걀 좋아해?
0: 네. 좋았어요. 네.
1: 네. 2012년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 부문 대상과 네, 또 2023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고
0: 네.
1: 현재는 2시 탈출 컬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1: 네.
0: 어떻게 저렇게 맞아요. 멋진 음성을 맞아요. 가질 수 있나.
1: 네.
0: 처음 죽었다 깼는데 그런 목소리 안 나와. 이렇게 되는
1: 거죠.
0: 그 목소리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자, 하여튼 22년, 24년 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김태균 쇼 전국 투어가 있습니다. 반응 폭발적이었어요. 올해도 6월이죠. 28일, 29일, 2학년간 서울에서 네.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1: 와, 기대되네요.
0: 네.
1: 네, 이에 맞서는 대국자는 국악계의 소리꾼이죠. 이봉근 육단입니다.
0: 네, 1983년 남원 출생, 춘향이 고향.
1: 네, 그렇죠.
0: 예? 그 흔히 좀 전통 예술원 음악과 졸업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고려대학교 응용 언어문화학 문화 콘텐츠 석사 공부하는 소리꾼 제주꾼입니다.
1: 네.
0: 2010년 앙상블 신하위 정규 앨범 네. 영혼을 위한 카덴자 데뷔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22년 3년 전에 광대 소리꾼에서 주연.
1: 수상으로는 2003 제19회 동아 국악 콩쿠르 판소리 금상.
0: 금상. 와.
1: 네. 2018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0: 표창 받는 분 많았지요. 예.
1: 2020 제28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영화 남자 신인상.
0: 호.
1: 네. 2021 제26회 춘사 국제영화제에서 광대 소리꾼 감독판으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0: 또 소리면 소리, 연기면 연기.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또 헤어스타일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1: 네.
0: 나 깜짝 놀랐어요.
1: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0: 네. 근데 또 어울려요.
1: 네,
0: 더군다나.
1: 맞아요.
0: 또 닮은 꼴로는 탤런트 그 최수종 씨.
1: 오, 있어요.
0: 어떤 네. 게 보면 최수종 같아요. 네. 잘 보세요.
1: 네.
0: 네. 눈좀 똑바로 떠보세요. 네네. 근데 최수종 느낌이 나오죠? 또 김남길 냄새가 납니다.
1: 오, 네. 있어요.
0: 예. 네. 어떤 때 또 개그맨 황재성.
1: 네, 있어요.
0: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카메라 각도나 깊이에 따라서 조금씩 네. 다릅니다. 야, 그렇다면 네. 상대 대국자 김태균 실단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네 사람을 상대하는 기분이. 나는 혼자인데 저쪽은 네 명이야? 네?
1: 네.
0: 오, 이거 잘 이용하면은 유리할 것 같기도 네. 하고 말이죠. 잘 방어해야 되겠죠. 네. 김태균 실단 입장에서는.
1: 네. 네. 자, 이제 곧 대국이 시작될 텐데요.
0: 네.
1: 간단하게 진행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장자가 100이고요.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1대1이 됐을 때는 각자 3알씩만 놓고 마지막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승자에게는 네. 두 대국자분과 저희 사인이 있는 바둑판을 선물로 드립니다.
0: 자, 그러면 두 대국자분 일단 인사해 주시고요.
1: 네.
0: 자, 인사. 네. 자, 그리고 포석 8알입니다.
1: 네.
0: 포석해 주시죠. 그리고 자기가 오른손잡이면 오른편에, 왼손잡이면 왼쪽에 아. 포석을 많이 하는 것도
1: 네.
0: 되게 되겠지요.
1: 엄청 신중하게 네. 놓고 계시네요.
0: 또 이봉근 육단은 터무니없이 빨리 와가지고
1: 네.
0: 너무 일찍 와가지고 3시간 반 전에 와서 네. 당황을 시킨. 네. 드디어 부채.
1: 오.
0: 부채 다. 아, 저 부채 잘 보면
1: 네.
0: 글이 써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아버님이 서예 가십니다. 네.
1: 직접.
0: 아버님이
1: 네.
0: 만드신 부채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포석 끝났습니다. 자, 1차전 이봉근 6단 흑선으로 성공 시작됩니다.
1: 네.
0: 자, 이봉근 6단 공격해 주시죠. 왼손으로?
1: 왼손잡이신가?
0: 왼손잡이인가요? 왼손잡이인 것 같습니다.
1: 괜찮습니다.
0: 자, 과연? 그 붙어 있는데 말이죠. 저게 네. 이제 곤란하다는 거죠. 저렇게 붙으면 네. 공격하기가 그 보석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태균 일단
1: 네.
0: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보석을 했는지
1: 네.
0: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죠. 차라리 그건 애매하면
1: 네.
0: 일단 중앙으로 가서 네, 약간 아쉽습니다.
1: 네.
0: 저게 성공했으면 기선제압 네. 충분히 됐을 텐데 맞아요. 말이지요.
1: 아직 초반이라서 네. 자.
0: 네. 이봉근. 이런 실수가.
1: 네.
0: 왜냐면 이봉근 육단은 왼손잡이기 때문에
1: 네.
0: 오히려 오른손이 불편할 거예요.
1: 네.
0: 이야, 힘 안 들이고.
1: 네.
0: 이게 왜 떡이냐. 네, 차지했습니다.
1: 아, 아직 괜찮습니다.
0: 뭐 이제 시작입니다.
1: 정도는.
0: 이제 한 알입니다.
1: 네.
0: 네. 자, 몰려 있어요. 지금 다 네.
1: 네.
0: 좁혀 있는 상황에서
1: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0: 1타이득도 나오고 말이죠. 한 방에 막 두세 알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자신 있게
1: 네.
0: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면 자신 있게
1: 네.
0: 그렇습니다. 자신 있게 공격하면 1타이득 가능합니다.
1: 아이?
0: 지알만 죽었네요. 네? 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1: 네, 안타까워요.
0: 좋은 찬스였는데.
1: 네, 아쉬워요.
0: 그러니까 찬스였을 때도
1: 네.
0: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신중하게.
1: 네.
0: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될 건가.
1: 네.
0: 자, 그러면
1: 네.
0: 턱걸이에 지금 걸려있는
1: 네.
0: 흙 일단 저기 간당간당 하는데
1: 네.
0: 그거를 버리고
1: 네.
0: 역시 본인의 정기가 될 수도 있고 왼손.
1: 네.
0: 왼손으로. 이건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수백 판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다는 건지 참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수백 판을 했는데 뭔 연습을 했다는 건지 참 해설자인 제가 민망할 정도로
1: 그냥 천천히 오셨어도 네. 됐을 것 같아요.
0: 오히려 좀 전에 도착한 네? 근데 지금 칠턴 철하고 있어요. 네. 결승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 그래도 우리 이제 네. 이봉근 6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광대 소리꾼에서 주연을 또 했습니다.
0: 그러니까 연기 실력파예요.
1: 네.
0: 그것도 당당히 오디션을 통과해서 네. 오디션장에서 노래로 심사위원들 기선 제압하려고 했어요.
1: 네, 네.
0: 근데 야, 노래 말고 연기부터 해보라고 네. 김됐다고 그래요. 하니까 그 어설픈 연기 속에서 뭐 한 거예요. 근데 네. 감독님이 우와 천재다. 학교에 눈빛을 봤어.
1: 우와.
0: 그리고 캐스트. 야 이게 운명이지요. 결국 주인 찾아가는
1: 네.
0: 거예요. 예 네, 각도를 여기저기서 심각하게 거의 눕다시피 해서 네. 김태균 7단. 자 그거 좋습니다. 그 한 알. 네. 네 중앙으로 예. 그거는 진짜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니면 저알. 이건 뭐 들을 것 같아요. 눈 감고도 좋은 찬스가 왔었는데.
1: 조금 약했어.
0: 약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왼손 그래요. 중앙우에. 아이고.
1: 조금.
0: 예, 참 연습했을 때는 네. 진짜 연습에 반만 돼도 네. 실전에.
1: 아직 초반이라 아직 안 풀렸나 봐요.
0: 네. 네.
1: 그 김태균 7단은 한때 별거의 로망이 있어서 부인이 실제로
0: 했네요,
1: 두 달간 해외로 나가 별거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0: 보게 네. 겨운 거지. 할게 없어서 별거로 로망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결혼도 제가 선배고 선배 아니겠습니까? 아, 네.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를 먹고 삽니다.
1: 많이
0: 잔소리는
1: 드셨죠?
0: 영양제다.
1: 네. 오늘도 영양제 드시고 오셨나요?
0: 그러면요.
1: 네. 실제로 아내 없던 두 달이 네. 인생에서 제일 우울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된장인지 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없을 때 그 진가를 알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껌딱지. 김태균 7단은 부인이 임신했을 때 태교가 즐겁다 선물세트라는
1: 네.
0: 태교 일기까지 써서 책을 냈지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1: 너무 멋있어요.
0: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태교 일기를 못 쓸 것 같아요. 소주 일기라든가
1: 네.
0: 주사 일기
1: 네.
0: 뭐 이런 거 주사 일기 같은 경우는 뭐 시리즈로 3편까지 나와도
1: 네.
0: 무궁무진하니까
1: 네.
0: 뭐 하여튼
1: 네.
0: 2021년에는 이제 그냥 즐기려고요 라는 이 강박 탈출 에세이도
1: 있고 멋있으시다.
0: 진짜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개작가예요.
1: 네.
0: 네. 개그맨이자 작가.
1: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 네.
0: 하여튼 네. 그거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1: 네.
0: 역시 프로답습니다.
1: 네.
0: 네. 그렇습니다.
1: 한 번에 여러 개를.
0: 레아를 노리는 거예요.
1: 네.
0: 예, 뭐 과욕 같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실력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욕은 안 됩니다.
1: 진짜.
0: 한 알만이라도 차근차근. 지금 불리한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뭐 역절 노리는 것도 아니고.
1: 이렇게 해서 지금 똑같아졌어요.
0: 그렇습니다.
1: 네. 이봉근 6단은 아버님이 어떤 책에서 보셨는지 소리꾼을 만들기 위해 무덤가로 데려가서 소리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0: 그게 네. 박세리 선수
1: 네.
0: 아버님이 그랬던 얘기가 있었잖아요.
1: 네.
0: 어렸을 때
1: 네.
0: 탐욕 훈련.
1: 네. 근데 또 새벽에 홀로 무덤가에서 노래 연습.

0: 연습하다가 졸리면 직접 파서 만든 토굴에서 자기도 했대요.
1: 어,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강심장을 만들겠다라고님의 의지. 네. 그런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0: 네.
1: 근데 이제 어두울 때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는 행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얼마나 손뜻 듣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무덤이 옆에서 막 그러고 어 뭐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랬거나 저랬거나 알까기는 계속되고 말이죠. 아, 그 좋은 찬스를 못 살리네요. 지금 아직까지 두 선수 프로다운 수는 안 나왔어요.
0: 네.
1: 뭔가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0: 맞아요.
1: 아, 그거로 그렇습니다. 네, 그 한 점. 네, 어딜 들어와?
0: 과연?
1: 이거 처리하겠다. 네, 네. 좋습니다.
0: 신중하게. 와, 이렇게 되기도 참 쉽지 않은데.
1: 참.
0: 계속.
1: 더럽게 못 하네요. 네.
0: 아니, 사실 분명 시작 전에는 두 분 다 잘하실 것 같다.
1: 그러니까. 네.
0: 아, 했는데.
1: 감각 있고 센스가 있고 네. 잘 갈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 크네요.
0: 아, 네.
1: 그러나 이제 뭐다 나올 때가 됐습니다.
0: 네, 네.
1: 네. 어? 아, 안 돼요, 안 돼요.
0: 아, 뭔가 강하게 할 것 같았는데.
1: 네. 자, 과연 이번에는 성공하는 김태균 집단. 네, 포기합니다.
0: 드디어.
1: 네,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어, 이래도 동점이네요.
0: 아, 동점이에요.
1: 네, 사이 좋게. 네. 네?
0: 어!
1: 동점이네요.
0: 아, 동점이에요.
1: 네, 사이 좋게. 네. 네?
0: 어!
1: 이게 뭐예요? 지금 사태 파악을 해야지요.
0: 오늘 부채를 많이 보네요.
1: 네. 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어요.
0: 아.
1: 네. 어.
0: 아쉽습니다.
1: 어, 그거 두 알로?
0: 네.
1: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0: 뭐?
1: 아유, 저런 손해보는 장사, 네? 상대 알 하나에 본인 두 알, 그, 무슨 생각으로 알을 까나요? 네? 두 분 다 이 배우만큼 배웠고, 학부들도 있고, 아니, 책도 냈고,
0: 약간,
1: 네? 알아주는 기사들인데,
0: 약간 오늘
1: 지금 까는 거 보면은, 무슨 바보들의 행진인가요?
0: 네? 무단호가 못하나 대결인 것 같아요.
1: 네.
0: 아.
1: 네. 안타깝습니다. 어, 네. 그래도 또 동점이에요. 사이 네. 좋게. 어찌됐든.
0: 네.
1: 네.
0: 알 수 없어요.
1: 네. 그렇습니다. 본인 왼손 잡으니까 왼손으로.
0: 아, 끝났다. 또.
1: 그래도 역시 또. 네, 노기타법. 뭐 득보는 것도 없고 손에도 없고 나란히 사이 좋게. 이야, 이. 네. 알까게 모르겠는데요.
0: 네.
1: 2대2가 됐어요. 그만큼 알이 지금 사라지고. 네. 2대2.
0: 진짜.
1: 와.
0: 진짜 예측할 수 없네요.
1: 이걸 꽤 조심해야 돼요.
0: 네.
1: 절대 꽤 조심하고
0: 신중하게
1: 해야 됩니다.
0: 신중하게
1: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헛스윙. 네. 자, 과연 성공을
0: 오!
1: 성공했습니다.
0: 와!
1: 와! 역시 막판에는
0: 네.
1: 네, 지가가 나오죠.
0: 어, 네.
1: 진짜 이래서 김태균 하는 겁니다.
0: 네.
1: 네. 어. 역전을 했습니다.
0: 네.
1: 예.
0: 과연.
1: 과연 여기서 아. 제 역전 들어가나요? 오! 오 아, 천만 다행입니다. 오, 큰일 나고 있어요.
0: 네.
1: 네. 어. 어,
0: 아까 네.
1: 이제 상대 예, 응수타진입니다. 공격을 해라.
0: 네.
1: 네.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지요.
0: 네.
1: 공격 안 할 수 없지요. 오! 아, 저게 성공했어요. 아, 아. 야,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나요?
0: 네.
1: 이게 이제 농계타법 좋습니다.
0: 와.
1: 네, 같이,
0: 네.
1: 네 사석작전.
0: 네.
1: 네. 같이 떨어져도 돼요.
0: 네.
1: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0: 네.
1: 네, 끝났다. 의미지요. 그러나, 알은?
0: 신중해야 돼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김태균 집단이 승리했습니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명인전 개그계의 김태균 7단과 국악계 이봉곤 6단의 알까기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인사했으니까 네. 곧바로 이번에도 흑이 먼저 선수하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왼손으로 이번에 이 아까 첫수가 실수가 나왔는데 네. 기선제압 첫수가 중요합니다. 첫수가 시원하게 네? 성공을 하면은 좋습니다. 또 꽤기 나왔어요. 아 오늘 안 되는데요. 왜 3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아 김태균 7단. 그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의 포르신가요?
0: 네, 소리를 듣나 봐.
1: 아 소리를 네. 그 타음을 네. 정확하게 요 이제 스윙 손가락 스윙을 어찌됐든 실패는 아닙니다. 좋은 작전이에요. 네네네. 이제 교란 시키는 거예요. 침투해 왔으니까 지금 참 처리하기가 애매하잖아요.
0: 네, 너무 붙어 있어서
1: 이럴 때 이제 성격이 나오는데 그거를 눈에 가시 처리를 네.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예 나도 공격을 하겠다 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할 길 가는
0: 정말
1: 내가 할 길을 왜 가는가요?
0: 와, 뛰어넘어서 갔네요. 네.
1: 어떻게 저렇게 안 되지요?
0: 그러니까.
1: 네. 이봉곤 6단.
0: 네. 네.
1: 과연. 네? 저! 중앙에! 야, 절묘하게 자기할.
0: 와.
1: 어떻게 일부러 하려고 해도. 알까기 10단인가요? 어떻게. 야, 어떻게 저러지가 나오나요?
0: 아까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1: 야, 별꼴이 반쪽 수가 나왔습니다. 네. 자책 자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미 알을 깎고 네. 이봉곤 6단 네. 아직까지 시원한 알까기가 안 나왔어요.
0: 네.
1: 멋진 수. 그 많은 팬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실망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0: 그 소리 할 때 막 할 때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의상도 한복 얼마나 멋집니까?
0: 네.
1: 그리고 부채까지 그러면 보여줘야죠.
0: 네,
1: 네 그거 됩니다. 참 이럴 수가. 힘 안 들이고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이제 어부지리죠. 네.
0: 네.
1: 앞서고 있어요. 예. 네. 이제는 막 가도 됩니다.
0: 네. 네.
1: 좋아요. 네. 시원하게. 네, 좋습니다. 야, 나오네요. 야, 지금 3점 앞서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러나 마지막 역전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과연 어떤 거? 왜 저럽니까? 참. 아, 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가. 뭔 좋아일까요? 네. 그 김태균 집단은 한때 말이죠.
0: 네.
1: 정력왕이다. 라는 찌라시가 돌았어요.
0: 아,
1: 찌라시.
0: 네.
1: 가짜뉴스. 이 헛소문을 퍼뜨린 범인 잡으려고 경찰서 가서 조서까지 받았습니다.
0: 네.
1: 결국은 이 헛소문엔 너무 못 잡았어요.
0: 아.
1: 그런데 좀 복행진 생각입니다만은 정력 머슴이래.
0: 네.
1: 정력 내실했는데 뭐 정력 똘만이래 미국도 아니고 정력 왕이랬는데 네? 굳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0: 네.
1: 제 생각입니다.
0: 네.
1: 남성들 입장에서는 부러운 찌라시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본인은 또 자존심이 생할 수도 있겠지요.
0: 네.
1: 네. 네. 이제 끝나간다.
0: 네.
1: 자 하나하나 자, 와! 안정을 찾았어요. 패스기 치토지는 이봉근 6단
0: 신중하게
1: 네 제발 7단 치더라도
0: 아니 어떻게 이렇게
1: 왜 저러는지
0: 와
1: 엉망
0: 네.
1: 입장이고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네. 아, 김태균 7단 맞죠?
0: 네.
1: 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컨디션
0: 네.
1: 대박 아니겠습니까?
0: 네, 대박이죠.
1: 최고 장수, 네. 청취율 1위하고
0: 네,
1: 그런
0: 네.
1: 프로예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에피소드 네. 뭐 너무 많습니다만은 네. 만삭인.
0: 네.
1: 네?
0: 네.

0: 여기서 개그 온 거예요.
1: 네.
0: 너무 웃기니까 막 웃다가 네. 양수가 터져서 급히 병원을 보냈다는.
1: 아 진짜.
0: 그러니까 두 가지가 터지니까 웃음이 터지고 양수가 터지고.
1: 네.
0: 네.
1: 네.
0: 터지는 날 있잖아요.
1: 아, 네.
0: 네. 이봉근 육달은 속이 네. 터지겠지.
1: 네.
0: 네. 자, 그래 그러저리거나 끝내기 들어갑니다. 네. 끝났어. 어, 그거로 한번 해보겠다. 뭘로 해도 뭐 내 알은 넉넉하니까.
1: 네. 아, 네.
0: 낭비죠 저것도. 알낭비, 시간 낭비. 네. 똘롱 하나 남았는데 여기서 끝내도 저 바로 네. 붙어 있는
1: 네.
0: 그 백화점은 처리해야 네. 그래도 덜 실망을 네. 주는 게 아닌가 팬들한테 네. 팬 서비스겠죠.
1: 네.
0: 네. 자, 이봉근 6단 칠 땐 치더라도 이런 수는 있어요. 이건 처리해야 됩니다. 자,
1: 오!
0: 아, 안 되는 날입니다. 왜 그게?
1: 정말
0: 그 1%가 부족하네요.
1: 아 너무 아깝다.
0: 아 속 답답합니다. 본인도
1: 네.
0: 저 쓴 웃음이지요. 저 그렇습니다. 이제 서서히
1: 아, 네.
0: 좁혀가는 겁니다.
1: 네.
0: 어 그래서 사정권에 오면은 자 이럴 때 그래요. 이제 중앙에 그 세 점 나란히 있는 걸 향해서 한번 네. 공격해 봅시다.
1: 네.
0: 네. 어! 아 그래요.
1: 아이씨,
0: 그래요. 던지더라도. 그렇게 득점하는 거
1: 네.
0: 한두 번은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0: 네. 연습 좀 더 하지. 연습 많이 했어요.
1: 어. 오.
0: 자, 여기서! 어!
1: 오, 와.
0: 발각이 몰라요.
1: 와. 네? 이런 식으로 1대1이 네. 될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그러면 왼손으로 저 두 점.
1: 네.
0: 두 점을 잡는다면은
1: 네?
0: 2대 1이 되는 겁니다.
1: 네,
0: 본인의 가장 창기 이제 왼손으로 저 두 점을 네? 자 그렇습니다. 가능해요.
1: 네.
0: 과연 아 공격을 하나요? 과연 아 공격을 하나요? 자! 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1: 진짜
0: 상대의 범실 실책으로 승리를 따낸 김태균 7단 결국 오늘의 승자는 김태균 7단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 네,
0: 김태균 7단의 승리입니다. 아니 그 왜 일찍 온 거야 왜?
2: 그러니까요.
0: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자 여기 축하드리고 사인을 우리 네 사람 다.
3: 와.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 사인 하시고. 일단
4: 네.
0: 이겼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4: 저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 아 연습을 너무, 너무 많이 해서. 해서. 아,
0: 연습을 너무 많이 두 분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기상청이 태풍특보를 발표하면 침수, 해일 등 위험지역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창문, 간판, 선박 등은 미리 단단하게 고정시켜줍니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 여름철 안전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공간, 우리의 음악, 김준수의 아지트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흥타령으로 아지트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흥타령에는 남도 음악의 깊은 멋이 담겨있죠. 성화가 나네 해, 이렇게 꺾고 떠는 남도가락의 특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흥타령을 알아야 남도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도 음악에는요, 판소리와 산조, 시나위, 그리고 시김꽃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남도 음악의 멋을 재해석해서 이 시대의 대중과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아지트에 초대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게스트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하면 9월이요 날로 하면 18회입니다 이 나라의 땅 지키시는 조상님 오늘 우리 소리 바라지가 조상님 전에 지성으로 주건 말씀 올리오니 그저 우리 자손들 앞날에 상서롭고 경사스런 일들만 생기게 하옵기를 천만 축수 만만 발원으로 비옵니다.

0: 네, 여러분도 마음속 바람을 함께 빌어보셨을까요?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간절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우리 소리 바라지의 비손 만나봤습니다. 바라지 여러분들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야, 우리 아지트가 정말 환해졌습니다. 아니, 의상도 정말 푸릇푸릇하면서 환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간

0: 12지 씨를 모셔놓고서 오늘 약간 인터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 뭔가 이 바라지의 무대는 항상 아 마음이
1: 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0: 네, 편하게 해야 되는데 아 이렇게 또 저한테는 대선배님들이셔서 사실 또 오늘 좀 마음이 편한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잘 도와주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0: 네, 오늘 바라지 전체가 처음 나와서 인사드리는 거니까요. 한 분 한 분씩 한번 시청자분들께 우리 아재티의 온 소감을 한번 인사도 드릴 겸 이게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2: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리 바라지에서 소리를 맡고 있는 김유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의 강민수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바라지 대표 조성재입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야금의 바라지에서 가야금을 맡고 있는 최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5: 네, 바라지에서 피리를 맡고 있는 오영빈입니다.
6: 네, 바라지에서 타악을 맡고 있는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7: 네, 바라지에서 대금을 맡고 있는 정광윤입니다.
0: 네, 아 정말 먼저 이렇게 아지트에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큰 절을 올려요.
1: 아이고, 뭐냐,
0: 뭐냐님께서. 뭐냐, 역시 많은 분들께서 바라지라는 팀을 알고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바라지가 어떤 팀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바라지는 누군가를 물심양면으로 돕는다라는 뜻을 가진 바라지 순 우리말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굿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무녀가 앞에서 소리를 할 때 네. 뒤에서 연주자들이 노래로 하면서 그걸 돋구는 거를 바로 네. 그거를 음악적 양식을 바라지라고 해요. 네. 근데 바라지 음악을 들어보시면 제가 주로 소리를 하지만 뒤에서 우리 팀들이 노래를 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바라지만의 내세울 만한 그런 양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의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다 담은 그런 음악을 하는 그런 팀이 바로 바라지입니다.
0: 네. 아, 그래서 일곱 분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워주셨지만 또 바라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또 계십니다. 바로 중요한 분이 한 분 또 계시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7: 네, 제가 하겠습니다.
0: 네네네.
7: 저희 예술 감독님이신 한승석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저희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은 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런 분이 계세요. 네. 저희한테 음악을 이제 뼈대를 던져주시고 저희는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0: 우리 한승석 선생님은 사실 또 국악계에서는 작신이라고 또 불립니다.
2: 맞아요. 작창의 신.
0: 네, 작창의 신. 정말로 창극단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 바라지의 예술 감독님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네. 정말로 이 바라지 음악 안에서의 한승석 선생님께서 그 음악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것들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기도 하고 또 이 바라지가 돋보일 수 있게 그 음악을 또 많은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자문을 또 주시기도 하잖아요. 2009년부터 또 이렇게 활동을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다. 2집 음반까지 발매를 하셨는데 바라지의 대표곡 그렇다면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1집 음반에서 이제 비손 네. 그리고 이제 바라지 축원 네. 그리고 우치타 등등 이렇게 여러 곡들이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2015년도에 그 세계 월드 뮤직 축제인 네. 그 워맥스라는 네. 그 축제에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선정이 돼가지고 네. 쇼케이스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또 무대를 또 장식을 하고 네. 그리고 2집 때는 또 저희가 바라지가 잘 하는 것이 이제 네. 전통 음악을 가지고 네. 굉장히 바라지스럽게 그런 색채와 어떤 그런 것들을 입혀가지고 네. 저희가 전통 음악을 좀 새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바라지의 곡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통 음악의 조금 재탄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또 이런 음악 등을 통해서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지 또 바라지만의 매력이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5: 네, 바라지는 네. 그 팀 이름 그대로 그 누군가를 바라지해 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진 일곱 명이 네. 모여가지고 공연을 할 때 그 온전한 힘이 관객들한테 모두 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공연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게 이 선생님들, 그 선배님들, 그 동생 이기사

0: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 관객들에게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구나 네. 하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울 뻔했어요. 살짝 진짜 울 뻔했어요. 진짜로.
1: 우리 형님이 말 잘하네.
2: 그럼 울었어야지.
0: 울려고 했는데 울면은 그게 또 프로가 아니잖아요.
3: 그 이거의 비하인드가 진짜 오늘 오영빈 씨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 잘 들었어요. 네. 밖에서 이제 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한 명당 하나씩은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다들 밖에서 네. 덜덜덜덜 떨면서 네. 얼마나 열심히 한 10여 분 동안 계속 이거를 외웠어요. 본인이 써놓고도 본인이 써놓고도 네. 말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데 못할까 봐 밖에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잘했다 잘했어. 이어서 해봐.
1: 그래갖고
0: 그래서 좋았다.
4: 아 이게 보니까 또 김유리 씨에 이어서 우리 최은혜 씨 사실 또 이제 팀에서는 가장 막내를 네. 지금 막내로 있는데
5: 네 막내예요.
4: 어떠셔요 지금 하시면서 좀 이게 같이 함께 하니까
5: 일단 제가 처음 들어봤을 때는 네. 너무 20대 중반이고 너무 어리기도 하고 이제 너무 선생님들이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래가지고 네. 좀 적응도 잘 못하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는 주변에서도 이제 뭐 너가 같이 한 팀에 있을 때 그래도 어울려 보인다 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네. 또 음악적으로도 지금 같이 음악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제 의견들을 이제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
4: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좌우로 눈치를 보시네요. 제가 그때 한번 보니까 대기실 가서 보니까 아주 은혜 씨도 정말 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어디서든 항상 그 강하게 클 수 있게끔 이렇게 바라지 팀 내 안에서 같이 함께
1: 험난해요.
4: 육아를 하고 네. 계시는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1: 험난하죠. 열심히 그렇게 커야 어디 가서든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음악을 할 수 있고 네.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5: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네. 버티고 있는 게 신기하다. 네. 어떻게 이렇게 센 사람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4: 그만큼 그 은혜 씨는 이렇게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유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되게 강함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2: 제가 봤을 때 지금 분명히 즐기고 있어요.
4: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또 활동들을 하시겠지만 또 요즘에는 창극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욕심이 많은 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창극까지 욕심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3: 일단 그 강민수 씨가 네. 강민수 씨의 이제 작고 하셨지만 부친께서 네. 진도 다시래기 그 무형 문화유산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네. 문화재셨어요. 네. 그리고 지금 강민수 씨는 전승 교육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희극, 창극을 하기에 최적화된 분이 바라지에 이렇게 계시는데 네.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그리고 다들 끼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네. 연주도 하지만 또 이런 연희극으로 그러니까 전통 창극이 아니라 네. 조금 이렇게 웃음 포인트들이 많은 연희극으로 만들면 참 재밌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도전을 한 것이죠.
4: 네. 그렇다면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 돈의 신이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6: 그 돈의 신이 네. 그 그리스 희극에 보면 네. 부의 신이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연극을 저희가 이제 제 예술 감독님께서 어떤 연출과 작사 이게 다 맡겨서 각본을 맡기고 했던 게 요즘 그 가난과 부의 네. 그런 좀 다소 무겁지만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사람들이 가난함에 쩔어서 사는 사람 반면에 네. 또 부자여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는 네. 뭐 그런 것들을 저희 바라지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창극으로 만들어서 재창작에서 좀 세상을 좀 더 공평하고 가난과 부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바라지스럽게 약간의 해악과 웃음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네. 앞으로도 바라지의 활동 정말 더욱더 응원하겠고요. 오늘 나와서 이제 다음 곡으로 돈의 신의 어떤 장면을 보여주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6: 그 마지막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부를 추척을 하고 그거를 탕진하면서 네. 인생의 그 돈에 대한 흐름을 그냥 너무 돈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그런 걸 웃음 삼아 마지막 장면으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4: 네, 그러면은 마지막 돈의 신의 한 장면을 끝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네, 그럼 우리 소리 바라지의 창극 돈의 신 함께 만나보시죠.
7: 아이고, 아이고 대출아,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죽으면 안 돼, 대출아. 아이고 대출아 죽으면 안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0: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냐?
1: 아니 그런 것도 같고.
0: 응?
1: 아니 긴 꿈을 꾼 것만 같아.
2: 아니 긴 꿈은 긴 꿈인데 뭔가 왕창 받았다가 몽창 뺏긴 느낌 아니여?
3: 그러니까.
1: 아니 그란디.
0: 응.
1: 강만수 씨는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딜 간겨?
2: 아, 이게 저 또 이제
1: 계산 가게 계산 아가.

0: 형님은 아침부터 다시 얘기 안 하고 어디서 그렇게 술 퍼먹고 댕겨?
1: 판대한 세레브로석이야. 아야, 이장님 댁에서 갱아지 새끼 난다께 아니 경문하러 갔다 왔지.
2: 아니 사람 새끼도 아니고 갱아지 새끼 난다고 경문을 해? 돈 몇 분에?
1: 내가 돈 땜시 갔겠냐?
2: 그럼
1: 바라지 않은 마음으로 갔지. 아야 말 못하는 미물의 짐승이라도 아니 저렇게 아픈께 정성껏 추걸하고 난께 아이 마음속에 내가 천지간에 제일 부자더라고. 아야 야들아.
3: 예. 예.
1: 부자를 멀리서 찾지 말어.
4: 그러군요.
1: 아이 아프고 힘든 사람 위로하고 세상만사 무탈하게 잘 사시라고 아이 빌어주는 우리 바라지가 아이 천지간에 제일 부자 아니더냐.
4: 아따 그라지. 아니 우리 바라지가 우리가 돈이 없지 어디 뜻이 마음이 없겠어.
3: 어디 없지 돈이 없어.
2: 그럼 마음 한번 다시 잡숴봐.
3: 그래 봐.
1: 아야 그러면 성재야. 네. 너랑 광미 너랑 네. 너는 대금 불고 너는 아쟁 김씨로 차분하게 마음을 한번 잡숴.
2: 아예 알겠습니다.
1: 옳지.
4: 인자봉께는 우리 만수씨가 바로 돈의 신 돈신이었네.
3: 아이 그래. 아이

0: 아야 야들아.
1: 예.
0: 아이오 우리 국악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가득하시고 행복 가득하시라고 우리 축원이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자. 대출아 나온다.

하고 양병신명을 하자고 구리구리 해가는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다양한 남도 음악의 멋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날 분은 판소리의 뿌리를 지키면서 오롯이 소리로 무대를 꽉 채우는 분입니다. 우리의 음악을 친근하게 소개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젊은 소리꾼을 바라지해주는 든든한 분이기도 하죠. 언제나 한결같은 열정으로 우리 소리의 길을 넓혀주고 계시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 홀로 앉어 신세장탄으로 울음을 운한 뒤 춘향 형상 가련허다 쑥대머리 귀신 형용

다시 또 사가서가 비치고 저

주소를 내가 허이보며 천전 반측

허고 간장에 썩은 흐는 물도 힘매고 화사강 흐르그려 볼까 이와일지 준대우로 내 눈물을 뿌렸으니 야구물령 간장 성의 빛만 많이 와도 오구임부 생각

자 옥문 밖을 못 나가니 뽕을 따고 현캐려나 내가 만일에

0: 네, 언제 들어도 애절한 판소리 춘향가 가운데 쑥대머리 박예리 명창의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박예리 명창 잠시 모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드디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요.
1: 네, 영광이에요. 제가 방송으로는 늘 보고 있었습니다.
0: 아, 정말요, 선생님.
1: 네, 근데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모두가 네. 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네. 애정하고 네. 그런 분들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여기 와 있는 듯 했어요.
0: 제가 이렇게 아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면서 많은 게스트를 모시면서 진행자의 역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과 또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 역할이 사실 내가 게스트로 나왔을 때보다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진짜 많이 공부하고 느끼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선생님이 너무 생각이 났습니다.
1: 정말요?
0: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을 모시고 이러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있어서 오늘 네.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어요.
1: 아유, 감사드려요. 그런데 네. 너무나 왜 그 찰떡 같다는 표현 있잖아요. 아, 이 김준수의 아지트라는 이 프로그램이 너무나 좋다. 그리고 준수 씨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린다.

0: 라고 생각을 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냥 평생 하면 좋겠어요.
1: 아, 진짜요? 아, 너무 너무 너무 좋죠. 네,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선생님께서는 가장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가장 대중과의 어떤 그 국악의 접점을 잇는 일들을 지금도 해오시고 계시지만 네. 그 앞전에도 뭐 안숙 선생님도 계셨고
0: 그렇죠.
1: 네, 그러한 선생님들의 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과 후학들이 또 그 길을 보면서 많은 도전과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한때는 판소리를 하는 사람이 계속 깊어져야지 자꾸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하는 건 뭔가 외도가 아니냐라는 시선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죠.
1: 네.
0: 그런데 그 길을 먼저 열어가신 선생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조금 그런 혹시라도 소리꾼으로 명창으로 잘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
1: 네.
0: 사람이 자꾸 한눈을 파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들을 저한테 많이 하셨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 소리를 사람들이 보다 더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더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그 디딤돌을 놓아드리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예전에는 저도 국악인인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1: 네.
0: 이런 춤을 추면 좀 안 되지 않나? 그 겁도 나고
1: 네.
0: 뭔가 이만큼은 지켜야 돼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1: 네.
0: 저도 주변에 뭐 파핀현주 씨 같은
1: 네.
0: 그리고 또 돌아가신 성창순 선생님께서도
1: 네.
0: 에리야 너무 보기 좋아 그래 소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
1: 네.
0: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큰 스승님들의 격려 말씀이 아 그래 아직 괜찮다.
1: 네.
0: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야. 라는 어떤 용기가 되더라고요.
1: 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후배들에게도 그런 자신감을 북돋아 주시고 또 언제나 그런 뿌리를 잃지 말라는 어떤 또 동시에 그런 조언도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김준수 씨 그때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에
1: 네.
0: 나가서 사람들이 왜 그런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나 라고 걱정하면 어떡하나 그러셨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제가 준수 씨께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다고 우리 김준수 씨가 판소리를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노래가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부르면 이런 매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셨잖아요.
1: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선생님께 이런 고민들을 털어놨을 때 그 누구보다도 열린 마음으로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거에 사실 큰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내 중심, 내 뿌리는 잃지 말자라는 단단한 마음으로 도전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선생님을 아마 찾아가서 그런 많은 조언을 또 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언가에 또 하나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에게는 박예리 선생님께 꼭 고민이 있거든. 한번 찾아가보라고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0: 박예리 고민 상담소
1: 맞아요.
0: 하나 네, 열어보겠습니다.
1: 제가 봤을 때 국악방송에 그거 꼭 있어야 돼요.
0: 아 그런가요? 그러면
1: 네.
0: 어떻게 다음 시즌에는 박예리의 고민 상담소.
1: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강력 추천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도 이제 진짜로 많은 대중들과 같이 함께 가까이서 소통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그 외에도 우리의 뿌리에 대한 것들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완창인데 이 완창을 매년 선생님께서도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0: 제가 처음 완창을 준비한다 그랬을 때 꼭 완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1: 네.
0: 힘들고 준비하는 시간도 길고 그런데 굳이 완창을 왜 하느냐고
1: 네.
0: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1: 네.
0: 그런데 사실 제가 대중적인 어떤 그 음악 활동을 해왔던 것도 우리 소리를 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1: 네.
0: 그 소리의 중심에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저는 들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이 전통을 대중화시키는 작업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전통을 오롯이 지켜가는 것도 함께 꼭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한 2년에 한 번꼴로 춘향가 6시간 또 심청가 5시간 그 다음에 또 춘향가 6시간 심청가 5시간 해오고 있는데 완창을 굳이 하는 이유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 너무나 큰 공부가 돼요.
1: 네.

0: 네, 저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안숙선 선생님께서도 네. 완창 공연을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네. 근데 누군가가 선생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더래요. 선생님, 그런데 그 바쁘신데 어떻게 이렇게 완창을 하세요? 그랬더니 날 잡아놓고 나면 그게 내 공부되는 거지 하시더래요. 네. 그러니까 소리꾼이 그 본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분 좋은 숙제? 그러면 그 준비하는 동안 연습도 학습도 게을리하지 않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가장 기분 좋은 내가 내 그 소리살을 꽉꽉 채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네.
1: 하지만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나를 받아놓고서 연습을 하다가도 아, 내가 이걸 괜히 한다고 했나 어떡하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네. 결국에는 관객 여러분들은 와서 소리꾼의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 거고 네.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거는 소리꾼은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과정을 하면서 내 소리를 갈고 닦고 하는 나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선생님께서도 사실 바쁜 와중에도 이 공부를 놓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아 나도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것들이 덩달아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아,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세요. 사실
0: 맞습니다. 나를 받아놓고 봐야 돼요.
1: 그래서 어떤 인터뷰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돌아가야 할 곳은 판소리라는 나의 뿌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0: 제가 올해로 소리길을 걷기 시작한 지 벌써 41년이 됐더라고요. 스승님들께서는 늘 소리는 평생 공부다 네. 라는 말씀을 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는 그만큼 계속 배워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스승님들의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뜻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저 목청껏 네. 열심히 질러내고 또 식임새를 아주 잘 구사해내고 이런 시기들을 거쳤다면 제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삶의 경험치들을 소리에 하나씩 턱턱 얹어가면서 그 소리에 들어있는 삶의 희노애락을 네. 알아가면서 네. 소리에 요만큼씩 좀 더 내어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나이를 먹어가는 거고 또 평생 공부해가는 과정이겠구나 네. 싶더라고요.
1: 네, 뿌리를 잃지 않고 그것을 갈고 닦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갈고 닦고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나의 소리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나를 지탱해주는 중심이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앞으로 활동들도 이어가야 되겠 것 같아요. 네, 그 많은 분들께서도 사실 우리 판소리의 소리판에 오기 전까지 내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걱정을 먼저 앞서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소리판에 오시면 우리 소리가 이렇게 재밌었어? 사실 그 작은 관심에서의 그 움직이는 마음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오는 문턱이 그분들에게 너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0: 네, 이제 김준수의 아지트 프로그램 덕분에 그 문턱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1: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우리 국악이고 늘 가까이 있는 음악이 우리 바로 국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곡일까요?
0: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요. 작곡가 이지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고려소교 가시리 네. 그리고 판소리 춘향가 중에 갈까보다라는 네. 대목을 이렇게 음악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신윤복 선생님의 네. 월하정인이라는 네. 그림을 보시고 그림과 우리 소리가 이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네. 하고 뭐 많은 분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을 함께 떠올리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곡을 지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요. 갈까 보다, 나도 따라갈까 보다라는 마음을 제가 가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실 분들이 이 곡 들으시면서 그리운 누군가 있으시다면 그 사람 가만히 떠올려 보면서 감상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 작곡하신 이지영 선생님께서 직접 네. 함께 연주를 해주실 예정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MR이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연주를

0: 들려주실 예정이라는 네. 거죠?
1: 아 그리고 제가 옷도 네. 이 신윤복 선생님의 월하정인 이 그림이 수놓아진 옷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불러드릴 예정입니다.
0: 선생님께서 이전에 쑥대머리라는 곡으로 오지총 작곡가님의 네. 많은 분들 진짜 많은 대중분들이 알고 있는 곡이지 않을까 하는데 이 월하정인이라는 곡이 그 대를 잇는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무대에서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선생님.
1: 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근데 무엇보다도 선생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또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아지트에 찾아주셔서 좋은 말씀 또 좋은 소리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아,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방송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으로 늘 봐왔지만 이 공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요.
0: 저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박예리 명창의 월하정인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김준수의 아지트에서는요, 남도 음악의 멋을 바탕으로 이 시대의 우리 음악을 만드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악으로 위로를 전하는 바라지의 무대와 또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박예리 명창의 무대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또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구성지고 예술적인 남도 음악의 진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남도 음악을 비롯한 우리 음악의 다양한 매력이 여러분의 일상에 더 가까이 스며들기를 바라면서 김준수의 아지트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그만 더질

0: 5위부터 8위까지는 전기 사용 최대한 줄여야 돼. 가전제품 자주 쓰는 거 1등급 타자로 바꿔.
1: 야 세탁기야, 넌 한 번 돌릴 때 크게 돌려.
2: 한 번에 빠져갑니다.
0: 26도로 걸어준 거 절약을 전략적으로.

제가 6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이 제일 자기네들보다 노래를 잘 부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큰 누님께서 어느 날 그 당시 동아일보를 기억하는데요. 동아일보에 아주 조그맣게 사각형으로 국비 장학생 모집이라는 광고를 누나가 보고, 야, 네가 이 음악을 하는 학교인 것 같으니까 네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이 학교를 가라. 그래서 뭐 저는 뭐 큰 이렇게 뭐 다른 마음을 갖지 않고 약간 가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국악사 양성소 시험을 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전공을 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학교 1, 2학년 다니면서 가장 그 제가 귀에 제일 들어오는 소리가 가야금 소리더라고요. 가야금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저의 취향에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뭐 다른 거 일체 뭐 제 1 선택, 2 선택 이런 거 없이 그냥 저는 가야금으로 해서 가야금을 쭉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박상근유를 이재학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만나 뵀더니 아, 본인이 거기 함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고 다니고 온다. 배우니까 참 좋더라 그러셔서 제 마음에 그냥 막 그거 보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막 활기찬 산조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배웠는데 꼭 저 할 때 그 아주 그 음정 뭐 박자 이런 그 주법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아주 그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성격이 급한 제자들, 좀 까칠한 제자들은 이수를 못하고 그래도 저같이 무난한 제자들은 이수증을 받은 제자들이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지나보면서 아, 성격 다 성격으로 가는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추계가 물론 단과대학 정도니까 그렇게 큰 대학은 아니고 또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그 학교에다 큰 출연을 큰 금액을 출연할 그런 재단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래도 국악을 제일 먼저 키우겠다. 거기 그 설립자 되신 분이. 그래서 제가 판소리 민요를 제일 먼저 대학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아, 이제 초년, 뭐, 이제 새로 신설 학교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저, 다른 실력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전공을 제일 먼저 제가 키워야 됐다. 그렇게 했고, 그때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바로 아래 후배, 2년 후배, 3년 후배 이런 후배들이 참 좋은 실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 못 간 후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지금이라도 공부해라.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 그래서 나중에 교수 되고 뭐 감 악학장 지휘자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추가실 내가 그 학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문고 강사의 구윤국 선배님이라고 해서 저기 경북대학교 거문고 전임 교수로 계셨다가 정년퇴임 하셨죠. 윤 교수 김기수 선생님이 찾아. 그래서 왜요? 몰라. 그 선생님 아주 그 선배님이 좀 특이해요. 몰라. 그냥 가봐. 그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내가 내년 2월 말에 정년퇴임 하는데 교장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제 나이가 지금 30대 중반인데 제가 무슨 교장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상고 초려를 해야 되겠냐. 다 의논해가지고 했는데 네가 가장 지금 자격도 갖추고 있고 네가 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받아들인 게 그 선생님의 뒤를 그냥 한 세대가 완전히 뚝 떨어진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요. 다른 학교는 다 이렇게 전통을 이어지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0: 내 제자들, 내 후배들은 좀 더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 그래서 있는 동안에 뭐 전 가서 하여간 그동안에 없었던 거 판소리, 이론, 작곡, 나중에는 이제 타악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전공을 굉장히 확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가서 한 것이 그 60명 한 클래스를 하던 장충동 시절을 이제 마감하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는 귀한 제자들이다. 그래서 그 대신 엄하게 키우겠다. 그렇게 하면서 한 클래스를 30명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수업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경우에 아직은 조금 미달 못하지만은 그래서 30명을 줄여서 지금까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전공 선생님들을 실기 공부해야 된다. 대학에는 교수 음악회라는 게 있던 요즘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대학교 교수 음악회에 우리도 교수들 발표회를 만들자. 그래서 목명학회 지금 쫙 전통을 이어가자. 제가 99년 4월 26일자로 국립국악원 원장 발령을 받았어요.
1: 국악원장 그러면 이제 임명되시고 나서 맨 처음에 뭘 하셨어요? 어떤 일?
0: 맨 처음에 국악방송원입니다. 전임 원장님이 일단 일이 이게 시작은 된 거예요. 일단 문화부에 의견이 갔고 정통부 그때 정보통신부인가 아마 그랬을 거기다 한데 그래도 일단 그 의견이 갔을 때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잠깐 뭐 지금 국립국악원이 국악방송을 만들겠다는데 그건 거의 참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새 원장은 다시 검토를 해봐 주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이제 해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그 작은 방송국, 특성 있는 방송국이 이미 FM 방송은 무적의 뭐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 이제 그런 걸로 자신을 갖고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서울 남산에다 타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선을 넣어서 남원에는 그 당시에 그렇게 거기서 받아가지고 공방송을 하는 걸로 전북에는 그렇게 개국을 했죠.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연주가 생활을 많이는 못했지만 가야금을 놓고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지기가 있으시면 그 악기를 일찍 놓으시더라고요. 옛날 선생님들은. 근데 저는 그게 좀 싫었어요. 그냥 이렇게 아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그 가야금은 제가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연주 곧 무대에 나가는 연주가만큼 충분히 제가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배운 함동정을 6파 또 가야금 김영윤 선생님의 가야금 정악 이것만은 제가 그대로 그 나름대로 간직.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라는 그런 명예직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내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영인 정학이든 또는 그 한동정을 산조든 또 아니면 국악에 대한 무슨 어떤 일반적인 특강 그런 우리 국악을 이해시키는데 뭐 내 남은 여생을 바치고 싶다.

0: 우리 음악하고 서양의 발라하고 잘 맞지 않는 구석도 있었겠지만 되게 의의 있었던.
1: 물론 뭐 아이 국악교 대금은 시절은 맞아 그때만에 그랬죠.
0: 조금씩 더 다듬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1: 다녀와서부터는 이제 당신의 도움이 컸고
0: 다양한 예술하고 장르하고 붙어야지 국악이 좀 더 보편화된다.
1: 변중혁이 해금을 들고 어디든 섰을 때는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에 일조하신 분이죠 우리 남편께서.

0: 까지 전주 국민학교 그 시절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바로 위 언니 이제 뭐 이름만 대도 다 아실 거예요. 변성금 한양대학교 검은고로 은퇴하신 언니가 국악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언니 혼자 서울로 보내기는 그 시절은 사실 뭐 자취나 뭐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시절이라 언니 혼자 못 보내서 저를 그야말로 깍두기로 옵션으로 같이 딸려 보내서 서울로 온 거예요.
1: 어릴 때 그럼 가야금에 다른 국악기를 좀 하셨어요?
0: 네네.
1: 언제?
0: 저는 제 기억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양금도 조금 해보라 해서 양금도 좀 쳐봤고 그러다 이제 5학년 때부터 이제 언니들 옆에서 가야금을 같이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성금연주 한바탕은 다 땄어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제가 특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뭐 가야금 연주하고, 당연히 애들은 제가 뭐 국악하는 친구. 그래서 이제 가야금 연주자로 있는데 이제 국악고등학교 오면서 전공이 바뀐 거죠.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해금을 처음에 딱 하는데 일단 그 오음 음계가 익숙하잖아요. 가야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국악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음들이 굉장히 저는 친숙했고, 그리고 악기를 잡는 게 사실 제가 왼손잡이예요. 근데 해금이 양손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악기를 잡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리도 금방 나고, 그래서 뭐 잘하니까 뭐 선생님들도 뭐 언니보다 낫다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서 해금을 제가 정말 천재적으로, 난 해금으로 이제 정말 평생 내가 이게 정말 명인이 되겠구나, 오늘 지금 처음 느낀 거예요 그거를. 그러나 과정은 험난했지만, 그래서 해금을 저는 쉽게 정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고3 때 이제 나가지 말라는 걸 나갔는데 예선에서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하고 왜 내가 떨어졌을까? 그때 이제 탁 멘붕이 와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싶더라고요. 고3인데. 대학 바로 이제 입시를 앞두고 그래서 해금도 공부도 탁 놔버린 거예요. 결국 그때 잠깐 쉬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컸죠. 그래서 대학을 똑 떨어졌죠. 대학을 똑 떨어지고 이제 재수를 하는 상황인데 그때 하필 국악원에서 해금 주자를 뽑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대학 안 가시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국악원 들어오는 건 가장 뭐 대망의 일이었죠. 그래서 그럼 국악원 시험을 볼까? 봤어요.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국악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악원을 다니는데 어머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재수해서 그럼 공부를 해서 국악원을 그만두더라도 다시 대학을 가겠다 그래서 국악원 1년 딱 마치는 해에 이듬해 대학을 갔죠. 대학을 오니까 독주 무대 선배들이

너무 예쁘고 부러워서 나도 어떻게든 저 무대에 서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협연할 기회가 있어도 오시던 봐서 당당하게 합격하고 대학교 3학년 때 해금 협연하고 그게 저로서는 가장 큰 역사적인 날이었죠. 네,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무대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요. 정말 안 잊어버려지는 그 같이 관연하게 했던 3, 4학년 뭐 친구, 뭐 선배들, 그리고 지휘하셨던 이성천 선생님,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양악국악 할 거 없이 이제 서울대학교 정기연주니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국악, 그 지금 국립극장 시절에 소극장이 만석이 될 정도로 꽉 차서 희열을 막 느낀 거예요. 그 관객석에서 저를 막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제가 막 흥에 개워서 연주했던 게 지금도 아마 그건 평생 못 잊을 연주의 하나였어요.

0: 저희 남편이 발레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음악 쪽하고 접해지는 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남편이 볼 때 왜 국악은 이렇게 국악스럽기만 하냐고, 대중들한테 친숙하게 가려면 뭔가 또 다른 것도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독주회를 해야겠다. 왜냐하면 국악원에서는 국악원의 타이틀에 맞는 공연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다른 음악을 할 수 있어서 독주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제가 그 대중적하고 좀 친숙하게 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도모하게 된 거죠.
1: 처음 레퍼토리가 뭐였어요?
0: 처음은 이제 국악원이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안 혼나려고 이제 정악 시리즈를 하나, 그 다음에 창작곡 하나, 그 다음에 산조 한바탕 이렇게 했는데, 이성찬 선생님 곡 중에 쥐구멍에 볕들어도라는 곡이 그러니까 독주곡으로 이제 거의 그 당시 해금 주자들이 많이 했던 곡인데, 그걸 강사준 선생님이 독주회로 하셨던 곡이에요. 근데 이성찬 선생님이 이제 제가 대학교 때 가서 이제 창작곡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사 선생님이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대요. 안 하시고 독주회 때, 이건 비하인드인데, 그래서 선생님 좀 그러면 그걸 넣어가지고 제가 다시 독주회를 하고 싶다.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빠진 부분을 하니까 다시 제가 재탄생한 초연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은 것도 조금만 변화를 주면 보는 사람을 새롭게 볼 수 있어서 그런 다양한 변화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해금이라는 악플을 혼자 하기는 버거우니 같이 하자. 뭐든 같이 하면 일당 백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언의 사랑을 창단하게 됐고, 친구들이 잘하지만 대학 가는 게 다였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대학 가도 연주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이러니까 개인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예언의 사랑을 이제 창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음악회도 하고, 뭐 주로 제 독주를 많이 도와주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각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 합주단들을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생긴 데도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대학 가서 대학 해금 활동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소속이 없고 그냥 프리랜서의 예언의 사랑이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그 활동이 좀 접어들게 되면서 이제 제가 관현명을 가게 된 거죠.

0: 관현맹인 제가 전통예술단 창단 공연을 2011년도 했어요. 국립극장 이제 소극장 12월에 하는데 제가 그 공연에 초대돼서 이제 보러 가게 된 거예요. 너무 그 친구들이 이제 멋있어가지고 막 그거를 이제 가슴에 안고 있던 차에 그 김광석 감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저한테 그 섭외가 온 거죠. 이러이러한 단에서 저는 너무 잘하니까 뭐 그냥 뭐 1초도 망설 가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제 역량 발휘가 뭐였냐면 레퍼토리 이제 공연 프로그램 활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첫 공연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혼자 서는 무대를 전혀 안 하고 다 협업이었어요. 자, 보이는 친구들하고. 근데 저는 올곧게 이 친구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같이 안 하겠대요. 무슨 독준이에요? 자기네 무대를 어떻게 혼자 나가니에요? 처음에서 엄청 한 1년을 꼬드겨가지고 이제 독주를 하나 지키기 시작한 거죠.
1: 독주는 또 다르잖아요. 협연하고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0: 근데 이 친구들이 하고 나니까 독주가 편한 거예요. 지 혼자 하니까. 외우는 건 일도 아니에요. 듣고 외우는 거야.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진 않아요. 한번 외우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듣고 외우는데 다만 이제 악보로 제가 저거는 해주죠. 마지막에 아 여긴 좀 더 길게 여긴 좀 더 숨쉬고 그래서 목이 쉴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창작까지 하면서 이제 또 자기들도 희열을 느껴고 아 창작도 할 수 있구나 해서 정말 정아 민소가 뭐 산주 합주서부터 다 끝까지 해놓고 나왔죠.

저는 연주를 잘하는 해금 연주자라기보다는 다양하고 어떤 변화를 주는 해금 연주자라는 말을 듣는 거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한테 스스로 막 상도 줘요. 제가 있어야 남도 있다는 생각인데 이기적인 생각 같지만 저를 믿고 저한테 소중한 거를 익혀야 남도 소중하고 한다는 거를 뭐 시각장애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다 알았지만 결국은 저한테 가장 그 소중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이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0: 아,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1: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0: 여섯 팀의 점.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술인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활동 중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업무상 사고와 질병에 대비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두의 예술이 안전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산재보험.

요가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몸과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보고자 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요가 수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작이자 요가의 시작을 열어주는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인도에서 시작된 요가는 오늘날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결합한다 라는 어원을 가진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조절하여 정신의 안정과 깨어있는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수련법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요가는 명상, 호흡, 스트레칭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심신 수련 방법으로 지금도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가는 쉽고 단순한 운동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몸의 근육을 함께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 교정은 물론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감소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다양한 요가 동작을 배우고 따라해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삶을 건강하고 균형 있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겠습니다. 허리는 꼿꼿이 세우고 턱은 당긴 채 눈은 살며시 감습니다. 코로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아 봅니다.

호흡과 동작을 연결해 요가의 준비 자세로 활용되는 수리아 나마스카라입니다. 이 동작은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지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가 매트 맨 끝에서 한 발 정도 뒤로 물러선 상태에서 엄지발과 복숭아뼈를 서로 나란히 붙여줍니다. 손은 가지런히 모아준 상태에서 골반 옆에다 세워주고요. 어깨를 천천히 열어서 가슴을 들고 천천히 어깨를 끌어내리면서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은 코로 크게 마시고 코로 크게 내쉬면서 잠시 숨을 멈추도록 합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은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마시는 호흡에 손끝 세워주고 등과 가슴을 밀어넣으면서 턱을 앞으로 펼쳐주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팔과 가슴에 주먹 하나 들어간다라는 공간 정도 느끼시면서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를 뒤로 젖힙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를 쭉

쭉 스트레칭 하시면서 엉덩이를 뒤로 쭉 빼주고 엉덩이 들면서 오른발 하나, 왼발 하나, 발과 발 간격 주먹 두 개 정도, 골반 넓이, 손과 손 간격 주먹 세 개 정도, 어깨 넓이 정도 유지하면서 손목과 발끝이 한 1m 정도 간격을 두시고 턱을 당기시고 배꼽 바라보면서 어깨를 쭉 밀어 올립니다. 이때 다리 피는 게 불편하시면 무릎을 접고 어깨 위주로 스트레칭 하셔도 괜찮고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내쉴 때마다 무릎을 조금씩 조금씩 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다섯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개 들고 한 발씩 걸어 들어오면서 손끝 발끝 맞춰주고 손끝 세워주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고 고개를 툭 앞으로 숙여주고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리면서 시선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골반 옆에 붙이고 동작을 마무리합니다. 응용 동작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가슴 늘고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가슴 들어 올리고 발등 밀고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바닥에 오른발을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들어 올리고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 눌러주고 이번에는 오른발 45도 왼발 앞으로 마시면서 두 팔 위로 쭉 내쉬는 호흡에 손 받아 왼발 뒤로 몸을 낮춥니다. 마시는 호흡에 밀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들고 뒤꿈치 눌러주고 바닥 밀어내면서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개 들고 걸어 들어오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다리 쪽으로 숙여주고 무릎을 접고 마시면서 손 올려다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첫 자세로 돌아옵니다. 아시탄가 요가의 준비 단계로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주고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뻗어 올려주고 시선을 손끝 바라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끝 발끝 맞춰주면서 손을 바닥에 무릎을 접으면서 고개를 툭 떨궈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오른발을 뒤로 하나, 오른발을 왼발 뒤로 하나, 무릎 내려놓고 45도로 천천히 뒤로 뻗고 몸을 바닥까지 낮추면서 호흡을 천천히 내쉽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바닥 밀고 마시는 호흡에 가슴을 들 수 있는 만큼 들어보고 머리도 뒤로 젖힙니다.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마시는 호흡에 두 팔을 쭉 뻗어 올립니다.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받아 이번에는 무릎을 최대한 펴보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한 발 한 발 뒤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어깨, 다리 한꺼번에 쭉 늘리시면서 어깨 펴주고 왼발 45도 오른발 앞으로 두 팔을 뻗어 올리고 시선은 손끝 바라보면서 마십니다.

우리의 하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우카타사나와 비라바드라사나입니다. 의자의 앉는 자세와 비슷해서 의자 자세로도 불리는 우카타사나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은 동작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운독 자세부터 시작됩니다. 발 간격과 손의 위치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턱을 당기면서 호흡을 다 내쉬고 고개 들고 손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힘드신다든가 허벅지에 힘이 좀 없으시다면은 무릎을 조금 더 많이 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해 주시고요. 혹시 가능하시다면은 엉덩이를 뒤로 천천히 빼시면서 하체를 좀 더 낮춰주면 효과적입니다.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자, 마시면서 손을 바닥을 짚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뒤로 몸을 낮추시면서 숨을 내쉬고 마시고 가슴 들고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비라바드라사나를 바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으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왼쪽 서해부 앞쪽이 쭉 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요. 뒷발에 발축과 뒤꿈치를 바닥에 꾹 눌러주시고 가능하면은 무릎을 최대한 다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무릎도 많이 굽힐수록 효과적이지만 하체에 힘이 좀 부족하다든가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을 펴도 괜찮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고 호흡을 연결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마시면서 무릎 펴고 정면 보시고 내쉬는 호흡에 발을 틀어주면서 왼발 준비하고 내쉬면서 무릎을 접으면서 호흡을 연결합니다. 하나, 둘, 셋. 자, 무릎을 펴고 오른발을 그대로 따라오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허벅지 근력을 키워 하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부족한 근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이에 한 발 한 발 걸어 들어오면서 두 발을 모아줍니다. 두 무릎도 모아봅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주는데요. 손은 귀 옆에 붙이려고 노력해주고 시선은 엄지손으로 바라보시면서 턱을 밀어 올려줍니다. 호흡을 세 번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쉬면서 다운독 자세입니다. 왼발을 45도로 둔 상태에서 오른발을 성큼 앞으로 무릎을 45도에서 90도가량 굽혀봅니다.

골반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와 바타코나사나입니다. 골반을 자극해 골반 안쪽까지 순환을 도와 소화불량과 변비에도 효과적인 아르라바타 파드마 파치마타나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고 내쉬면서 돌아옵니다. 왼발입니다. 왼발 천천히 끌어온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무릎을 15도만 접으면서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이번에는 균형을 조금 더 잡아보려고 노력할 건데요.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무릎 측면에 끌어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떨구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면서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한 발을 접었을 때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를 내려놓도록 해봅니다. 왼발 접어주고 바닥을 짚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고개 들고 내쉬면서 기다리고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내쉬면서 다리를 내려놓습니다. 시선은 뻗은 발을 향하게 유지하며 호흡을 이어가는 게 깊은 이완과 집중에 도움이 되니까요. 시선과 호흡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어서 골반을 열어서 허리와 골반의 부드러움을 만들어주는 바타코나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을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일으키고 이번에는 허리를 동그랗게 말아보면서 이마가 발가락에 닿을 정도로 복부를 수축하고 상체를 숙여봅니다.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고 내쉬면서 한 발 한 발 다리를 펴줍니다. 오른발 당겨서 안쪽, 왼발 당겨서 뒤꿈치가 일직선하게 앉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봅니다. 이 동작은 골반과 복부 내부 조직을 활성화하여 신장, 전립선, 방광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왼쪽 발 측면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을 때 왼쪽 무릎을 살짝 15도 가까이 접습니다. 바닥을 내려놓고 호흡을 세 번 이어가 봅니다. 하나, 목에 힘을 빼고, 둘,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두 다리를 가지런히 펴봅니다.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발바닥을 서로 모아주시면서 회음부 안쪽까지 당겨줍니다. 양손으로 발 측면을 쥐고 발바닥을 하늘 위로 보여주려고 노력해봅니다. 팔꿈치는 허리 측면에 받쳐주고 턱을 밀면서 마십니다. 내쉬면서 앞으로 천천히 상체를 숙여봅니다.

우리가 깨어있거나 잠들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활동하는 우리 몸속 장기에 휴식을 주는 살람바 사르방가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목의 긴장을 완화하고 내부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균형을 잡아줘 심장을 쉬도록 도와주는데요. 기본 동작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첫 번째로 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션이나 블록이 있으시면 블록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또는 쿠션을 등 아래로 놔도 좋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호흡을 길게 유지할수록 좋은 자세인데요. 주의사항으로는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바로 자세를 풀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블럭이나 쿠션 없이 다리를 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행법입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다리를 수직으로 세울 수 있으면 수직으로 세우지만 우선 손으로 허리를 잘 받쳐준 상태에서 호흡을 유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사항은 목과 어깨가 불편하면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요. 바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응용 동작 해보겠습니다.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 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호흡을 세 번만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주고 손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척추 마디마디 하나하나 느껴가면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발끝 좌우로 손등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몸을 이완합니다. 우리 몸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에 휴식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속 장기도 미리미리 관리해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고요. 두 다리를 쭉 펴봅니다.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엉덩이가 잘 들리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을 밀어내면서 허리 안쪽으로 블록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손을 다리 쪽을 쥐면서 몸 쪽으로 살짝 당겨보는데요. 이때 허리가 너무 아프시다든가 목이 좀 불편하면은 다리를 몸 쪽으로 말고 바깥쪽으로 살짝 밀어내도 괜찮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위로 들어줍니다. 천천히 바닥 밀고 목을 다치지 않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들어올립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면서 다리를
천천히 위로 들어주는데요. 손을 허리에서 등 쪽으로 받치면서 팔꿈치를 바닥에 세워주고 두 다리를 쭉 펴주는데요. 시선은 발끝부입니다. 턱이 몸 쪽으로 최대한 밀착시키면서 발끝 올려다보면 더욱더 좋습니다.

0: 줘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오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 판은 숲길로 문을 열었습니다. 해금 연주곡이었는데요. 이 숲을 따라 해금의 멜로디를 따라 산책을 하는 것 같은 무대였고요. 또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번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노랫말로 마음의 위안을 주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한철 씨는 이 노래를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 뿌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드는 노력, 또 우리 음악과의 협업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경기 잡가에서 모티브를 따온 달거리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자, 이한철 씨의 달거리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포근한 온기가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달거리 감상하셨고요. 이한철 씨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이한철입니다.
0: 네. 국민 격려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노래를.
1: 괜찮아 잘 될 거야.
0: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제목은 슈퍼스타인 거죠?
1: 사실 가수 이한철이라는 이름보다 네. 슈퍼스타라는 제목보다 괜찮아 잘 될 거야가 더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0: 아, 근데 정말로 그 주변에서도 슈퍼스타라는 노래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뭐지? 하다가 괜찮아 잘될 거야 있잖아. 그럼 다 아는 그러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네.
1: 제가 부른 버전보다
0: 네.
1: 처음에 발표됐을 당시엔 윤은혜 씨가 CF에서 그 노래를 불렀고,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최근에는
0: 네.
1: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거기 출연자분들이
0: 그렇죠.
1: 함께 부르기로 불렀고,
0: 네.
1: 가끔씩 뭐 광고에서도 쓰이고 해서,
0: 네.
1: 저는 좋죠. 다양하게 노래가 알려지고 있으니까.
0: 네. 데뷔가 95년이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1: 네.
0: 거의 30년, 28년째.
1: 28년째
0: 네.
1: 가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0: 그러니까요.
1: 다행인지 몰라요.
0: 아, 사실
1: 제가 처음
0: 그렇죠.
1: 데뷔할 때 가장 큰 꿈이
0: 네.
1: 오래 하자.
0: 네.
1: 가늘고 길게 하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어쨌든 한 직업을 28년 동안 하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한 건데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대중음악을 주로 하는 가수셨는데, 이번에 달거리는 국악이랑 좀 같이 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네.
1: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그러니까 생활 속에 잘 스며들 수 있는
0: 네.
1: 그런 국악 시리즈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이번에는 조금 더 가요에 가깝고 혹은 팝의 범주에 넣어도 특별히 무리가 없는 그런 대중적인 음악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셔가지고
0: 네.
1: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셨어요. 그런 곡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
0: 네.
1: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0: 그럴 수 있죠.
1: 제가 국악을 잘 모르고 또 국악기가 그 양악기하고는 또 다른 음악적 특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주춤주춤 멈칫멈칫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복을 입는 것도 고무신 신고 저고리 입고 한복 바지 입으면 좋지만 그냥 이렇게 캐주얼한 정장인데 고무신만 신는다던가 아니면 청바지에 족고리를 입는다던가
0: 네.
1: 그렇게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서 입었을 때 그게 오히려 좀더 특색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영역 안에 국악기나 국악의 요소들을 한번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자신감 생겨가지고 이번에 달거리 만들게 되었습니다.
0: 아, 근데 처음에는 혹시 국악을 내가 좀 망치지 않을까 걱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되게 좀 와닿긴 해요.
1: 그죠.
0: 굉장히
1: 네.
0: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실제로.
1: 네.
0: 네.
1: 그래도 하면서 오히려 많이 배우게 된것 같아요. 국악 하시는 분들하고 연주자들하고 같이 곡 작업을 하면서 아, 우리 악기 음들이 이렇게 좋구나. 저는 특별히 이번에 꽹과리 소리가 이렇게 좋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0: 꽹과리
1: 네.
0: 소리를.
1: 국악과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꽹과리 떠올리면
0: 네.
1: 그냥 농악할 때
0: 그렇죠, 그렇죠.
1: 장자, 장자, 장자. 굉장히 이제
0: 네.
1: 큰 소리를 내고,
0: 그렇죠.
1: 때로는 좀 시끄러운 음을 내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때 좋은 악기라고 생각되는데, 그 꽹과리를요,
0: 네.
1: 이렇게
0: 조용히.
1: 조용히, 찰찰찰찰, 이렇게 연주하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이제 찰방찰방하다는 표현을 저는 쓰고 있는데,
0: 오.
1: 진짜 너무 예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서양에, 저 이제 보통 그 밴드 음악 할 때는 심벌들이 다 드러머가 연주하잖아요.
0: 네.
1: 그런 소리를 낼 수는 없어요. 꽹과리 같은 소리를. 네,
0: 네.
1: 그래서 그게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고
0: 아, 그 심벌즈랑도 또 다른 의미, 다른
1: 다르더라고요.
0: 소리니까
1: 네네네.
0: 완전 다른 매력을 찾으신 거네요.
1: 네, 그 꽹과리 손목에 힘을 빼고
0: 네.
1: 이렇게 여리게 연주했을 때는 뭔가 잔잔하게 물이 흐르는 그런 윤슬을 바라보는 느낌? 네,
0: 우와.
1: 그런 게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0: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1: 네, 저도 악기 음만
0: 네.
1: 들어가지고는 그렇게 느끼지 못했을 텐데 제가 만든 멜로디에다가 그 악기가 더해졌을 때더 이제 아, 이 악기의 매력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0: 야, 아니, 이 말을 먼저 듣고서는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았을 걸. 아까 너무 무심결에 지나간 것
1: 네,
0: 같아가지고.
1: 여러분 대감기 해주십시오. 다시 보기 해주십시오.
0: 네. 자, 어쨌든 음악인으로서는 어떤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대중음악과 국악이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점이 좀 통하고 그러던가요?
1: 일단 제가 느낀 국악의 매력은 서양 음악보다 이렇게 느슨하게 형식을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0: 느슨하게.
1: 안에서 노래하시는 분 혹은 연주하시는 분의 감정이 많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함이 있는 음악 장르인 것 같고 쉽게 말해서 가야금을 이렇게 농현이라고 하나요?
0: 네네네.
1: 그
0: 울리는 네.
1: 폭도 기타는 한음이나 한음 반 정도가 적절한 울림인데
0: 네.
1: 되게 깊게 울릴 수 있잖아요.
0: 음을 좀 넘나들죠?
1: 그렇죠. 한
0: 네.
1: 옥타브를 그냥 왔다 갔다

0: 하잖아요. 그 안에 그 연주자의 감정이 다 고스란히 담길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인 것 같고, 서양 음악들은 보통 이제 코드 화음 같은 거가 네. 좀 이렇게 많이 그 주축을 이룬다, 기둥을 세운다라는 느낌이라면, 이제 우리 국악은 이제 리드미컬한 그런 악기들, 오히려 화음이 들어가면 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런 걸 음악 작업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1: 아무래도 농현이 있으니까 화음이 들어가면 좀 깨지는 건가요?
0: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네. 음악은 더 음의 색이가 네. 더 중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의 발견은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니까 뭔가 표현의 포인트를 두는 자리가 좀 다른 거군요.
0: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손을 옮겨가지고 다라라 움직이는 것보다 다아아.
1: 오, 진짜 그러네요.
0: 그렇게 하는 네. 게 더 감정을 표현하기 좋잖아요.
1: 네. 이 얘기 너무 재밌는데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국악도 듣고 대중음악도 듣고 서양음악도 듣지만, 사실 저 같은 이제 비전공자 아마추어들이 들을 때는 그냥 어 좋다. 이거는 이런 느낌이어서 좋고, 아 저건 저런 느낌이어서 좋다라고만 하지, 이렇게 좀 뭔가 분석을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0: 네, 그래서 저는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새로운 노래 발표하면서 네. 분석도 하면서 네. 국악의 참맛을 알게 되니까 마치 일하면서 뭔가 그 즐기는 것 같은 느낌.
1: 취미생활도 하고.
0: 네, 맞습니다.
1: 이러다 나중에 저기 국악 해설사 되시겠는데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0: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국악인이 아닌 사람이 네. 보는 국악의 해설, 국악의 네. 맛 그런 거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뭐 다른 활동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좀 나오실 것 같아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혹시 다음 무대는 어떤 음악을 보여주실 건지?
0: 이번에는 불고기 파티라는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1: 불고기 파티.
0: 이 노래는 그 몽당연필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연기자이신 권혜효 씨도 그 회원이시고 또 대표이십니다. 그 네. 단체는 그 제1조선학교를 그 응원하는, 그 지원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를 방문해서 공연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네. 때마침 10주년이어서 그럼 우리 뭐 하지? 하다가 온라인 콘서트와 또 노래를 1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음반을 냈습니다. 그 음반에 수록되기 위해서 만든 곡이고, 조선학교 방문하면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순간이 넓은 운동장에서 네. 불고기 모임을 해요. 그 넓은 운동장 막 흙도 막 날리고 그런 데인데, 땡볕에 네. 자리를 깔고 화로를 탁탁 자리를 놔요. 네. 그 작은 상이 이제 펼쳐지고 거기에서 약간의 음주와 그리고 불고기를 그 네. 화로에 막 구워 먹습니다. 그럼 이제 구워 먹을 때는 너무 맛있고, 또 한 모금 그 음주를 하면 또 먹는 김이 시원하고, 또 잠깐 쉬려고 한 몇 발짝 떨어져 나와 있으면 거기 이렇게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오고 사람들 시끌시끌 떠드는 그 소리가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동포들을 만나고 이제 헤어질 때는 그게 너무 아쉬우니까 운동장에서 인사 한번 하고, 학교 내려가는 길목에서 또 인사하고, 또 교문 앞에서 인사하고, 버스 타고 떠나면서 손 흔들면서 또 인사하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장면을 노래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1: 야, 아니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느낌이 고스란히 느껴지길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0: 이 노래 들을 때 감성 포인트는 눈을 좀 개슨스레하게 뜨시고, 아이고 나도 그 운동장에 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금 연주가 함께 곁들여집니다.
1: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눈을 개슨스레하게 뜨고 감상해보시죠. 이한철 씨의 불고기 파티입니다.

0: 푸르짭짭 모락모락 지글지글 푸르짭짭.
1: 1950년대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공연이 있었으니 바로 여성 국극입니다. 그 당시에 여성 국극의 인기가 너무나 많아서 마치 요새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여성 국극의 공연을 쫓아다니고 명창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그 여성 국극을 무대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이옥천 명창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길이 못 오는고. 그 수많은 간택녀들 중에 어찌 복사골에서 보았던 그 처자네 이렇게 보이지를 않는고. 허이

명반 높은 가문의 제자들 서로

0: 말 찾으러 와줘. 북산골로 찾아.
1: 왕자 마마.
0: 아니, 그대는 그 복사골에 그쳐자.
1: 예, 왕자 마마. 이 공지가 왔나이다.
0: 오, 그대 이름이 공지였어. 참으로 예쁜 이름이라 그려. 어찌리 터디였어. 참 야속한 사람이오. 나의 샛별 왕자, 그대를 기다리다 애간장이 다 타서 녹아나는 줄 알았어.
1: 황송하옵니다.
0: 공지하기.
1: 예, 왕자 마마.
0: 이제 왔소 공지하기. 아이 씨가 와주었소. 전화도 제가 다 왔어도 이내 마음이 외롭더니만은 그대의 권이

0: 알았어. 참으로 잘 와주었소. 이제부터는 이 새벼랑자가 그대를 지켜주리다. 그대는 나 이 새벼랑자가 애타게 기다리고 찾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주옥 같은 사랑이요. 비록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할지언정 내 맹세코 그대를 꼭 지켜주리다.
1: 왕자 마마의 말씀 황송하고 감격하와 이 몸 몸들 빠리 모르겠나이다.
0: 공지하기
1: 왕자 마마.

0: 말로만 듣던 여성 국극을 직접 만나본 아주 귀한 무대였습니다. 여성 국극 샛별 왕자와 콩쥐 함께 만나보셨고요. 우리 이옥찬 명이 잠시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선생님 목소리가 굉장히 남자 톤 같으시네요.
1: 이제 소리를 네. 또 이제 동편 소리들을 하다 보니까 네. 좀 굵어진 면도 있고 연극을 또 이제 남자 역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굵어진 것 같아요. 더
0: 전화로만 톤이. 들으면 그냥 남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1: 많이 그러죠.
0: 그죠.
1: 전화하면 옛날에는 오빠 했는데 지금은 아저씨 그래.
0: 그러다 실물을 딱 보면 이제 예. 이 사람이 아닌데 뭐지.
1: 여자분 바꿔주세요 이러지.
0: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예. 이 여성 국극을 저희가 만나봤는데 이 샛별 왕자와 콩쥐였습니다. 예예. 근데 여성 국극은 못 본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창극이랑은 좀 다른 건가요?
1: 다를 건 없고 네. 창극이나 뭐 여성 국극이 다 이제 소리하고 연극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건데 여성 국극은 이제 여자들만 모여서 네. 여자들만 구성돼서 전부 역할을 이제 남성 역할을 할 것을 이도령이나 뭐 이런 변학도나 이런 제 남성 역할을 하는 것을 여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만 모여서 여성 국극이죠.
0: 네. 네. 국극의 인기가 대단했었죠.
1: 네. 대단했죠. 옛날에는 이제 선생님들 말씀하시기를 팬들의 극성에 아주 김하대 경찰들이 제지를 했대요.
0: 그 정도로.
1: 그리고 이제 그 이 기회를 놓치면은 그 공연 구경을 못 하잖아요.
0: 네네.
1: 그 임산부가 네. 극장에서 그 구경을 하다가 극장에서 순산을 해버렸어.
0: 아 진짜로요?
1: 예예예 그런 적이 있고.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뭐 아기 때니까 네. 이제 못 봤는데 이제 그 조금현 선생님이랑 이런 분들이 이제 말씀해 주셨죠.
0: 근데 그럼 그때 어린 시절 때 보고 반하신 거예요?
1: 이제 제가 이제 그 임춘영 선생님 네. 공연을 이제 저기 그 중학교 때 봤는데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가 또 국악을 좋아하셔서 제가 그때는 이제 9살 때 거기 이제 소리를 배웠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국악을 알고는 있지만 국극이라는 건 이제 중학교 때 처음 본 거야 이제.
0: 네네.
1: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사춘기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때 국극을 보고 하는 거야 이제 그 선생님 하는 게 너무 멋져 보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어릴 때부터 머시매 같이 커나가지고 네. 좀 그런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 하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0: 남자 역할을 하는 게.
1: 네. 오. 그래서 나도 빨리 커서 저렇게 멋있는 남자 한번 해보겠다. 이제 그런 욕심으로 하고
0: 네.
1: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는 이제 친구들 불러다 놓고 네. 국극한 거를 이제 막 연극을 시키는 거야.
0: 예.
1: 이제
0: 너 무슨 역해? 뭐 이러면서
1: 우리 행랑채에다가 이제 그 담요를 딱 막아놓고 산막 오작이다 그러고 이제 어머니 치마 둘러가지고 이제 머리 씌워서 니는 공주해라 그러고 나는 이제 만또 딱 이렇게 걸치면서 남자하고 막 이제 그런 장난하고 그런 놀기도 했죠.
0: 와 10대 예. 때 벌써.
1: 예예.
0: 아 그러니까 진짜 그게 뭐랄까 그 굉장히 인상적으로 공연이 와 닿았나 봐요.
1: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욕심에 네. 이제 이 국극을 나도 빨리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욕심은 있었는데 그 이루지 못하다가
0: 네.
1: 학교 국악 예술학교에 네. 홍보가 났어요.
0: 네.
1: 이제 제 눈에 띈 게 국극 판소리 뭐 기악 등등 이렇게 무용 뭐 이렇게 났는데 왜 났냐면은 그때 우리 박기 선생님이 또 이 여성 국극을 하셨거든요.
0: 네네네.
1: 이제 지금 갈건 병창 문화재로 돌아가셨지만
0: 네네네.
1: 그 선생님이

0: 그렇게 국극을 하셔서 학교 홍보에 이제 국극이라고 썼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눈이 꽂혀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졸라갖고 나는 고등학교 저기 보내달라고 막 사정을 해갖고 학교를 왔더니 아 없는 거예요 국극이 판소리만
1: 홍보엔
0: 있고
1: 있었는데? 네.
0: 그리고 홍보는 있었는데 없어. 그래갖고 막 안타깝게 그냥 막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학교 예술제에 제가 이제 저거 이제 소리를 이제 또 선생님들한테 이제 눈에 띄어봤나요?
1: 네네.
0: 띄어서 이제 우리 박록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선생님이 제자로 삼아서 이제 또 소리도 이제 배우고 이랬는데 그때 정군진 선생님이 그창 지도를 하셨거든요. 이제 전공반.
1: 네.
0: 그래서 선생님이 입체창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씩 부르고 들어오고 한 사람씩 부르고 들어오고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선생님 우리 국극 하겠다고 내가 막 거짓을 부렸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아 제가 만들게요 그래갖고 선생님 지도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럼 한번 해봐라 선생님이
1: 고등학생
0: 그러셔서
1: 때?
0: 그래갖고 제가 만들었어요 학교에서.
1: 고등학교 때요?
0: 예.
1: 네.
0: 그래갖고 학교에서 인기를 끌었죠. 네. 이제 그 학교에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들이 그냥 지금 아이돌같이 언니 하고 나만 보면 쫓아다니고 좀 그런
1: 와,
0: 것도 있었죠.
1: 그때 그랬어요,
0: 그래서 제가
1: 벌써.
0: 이제 그게 국극 처음 했던 계기예요. 그 극장에서.
1: 네. 그럼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 때의 뭐 활동 같은 거고, 정식으로 국극 활동을 하신 건 언제부터인가요?
0: 그것도 이제 제가 또 이제 22살 때
1: 네.
0: 22살 때 이제 학교 나오자마자 그냥 단체를 꾸몄어요.
1: 네.
0: 그래서 단체를 꾸며서 기랑과 그 일행 그래가지고 기랑을 제 예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1: 네.
0: 기랑이라는 건 이제 귀할 기자에다가 이제 각신왕자
1: 네.
0: 여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렇게 공연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뜻으로 했는데
1: 귀랑과 그 일행.
0: 일행 예
1: 네.
0: 귀랑과 그 일행 해가지고 단체를 이제 아니 2년을 이제 지방 공연을 순회를 했죠.
1: 지방을 다.
0: 근데 이제 그거 갈때 우리 선생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1: 왜요?
0: 우리 선생님도 이 국극의 처음을 이제 옥중화 해가지고 처음 만드신 분이거든.
1: 네.
0: 그래서 이제 공연을 이제 선생님이 순회 공연을 다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 네가 어린 나이에 어디를 그런 걸 한다고 그러냐고 선생님이 못 가게 막 그러셔. 도저히 선생님 고집을 꺾을 수는 없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다 꿈이 왔으니까 도망가자 그래갖고
1: 정말요?
0: 도망갔죠.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도망가서 한 2년 헤매다가 선생님이 안 그래도 도저히 이놈은 여기 놔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찾으러 오려고 하셨대요.
1: 네.
0: 그때 이제 제가 으슬렁으슬렁 찾아 들어갔죠. 공부하러.
1: 그러니까 돌아가셨네요, 결국엔.
0: 2년 헤매고 이제
1: 네.
0: 공부를 하려고 들어갔죠.
1: 2년 하니까 내가
0: 선생님,
1: 공부를 좀더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0: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저 유달리 또 저를 또 좋아하셔서 이뻐해 주셔서 안 된다고 했던 거고. 그것도 다 아는데 너무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국극이라서 그래도 뭐원 없이 했습니다.
1: 공연은 정말 원 없이 해본
0: 그렇죠.
1: 그런 시간이었네요.
0: 그렇죠.
1: 네. 다양한 역할을 하셨겠어요,
0: 많이
1: 그때
0: 했죠.
1: 그러면?
0: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그 이제 학교에 제가 이제 다니던 그 모교 그 국립전통예술학교에
1: 네.
0: 제가 이제 애들을 같이 강사로 다녔는데 이제 그 여성국극협회에서 그 방자가 없는 거야. 갑자기
1: 예. 네.
0: 방자가 그때 뭐 엑스펀지 뭔지 해서
1: 네.
0: 방자 할 사람들이 그 거기서 팔렸다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없으니까 당장 없으니까 좀 와서 그냥 이것만 봐주라고 막 사정을 해서 뭐 뿌리실 수가 없어서
1: 네.
0: 그때 보니까 또 방학 때더라고요
1: 네.
0: 연습할 때가. 그러니까 방학 때니까 하고 뭐한 이틀만 결석하면 되겠구나 싶어서 아 그럼 봐주자 해가지고 했는데 방자가 너무 인기가 좋았어요. 객석에서 방자가 주연인 줄 알았다는 둥뭐막 이러고 그때부터 팬이 생겼는데
1: 네.
0: 너무 좋아들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방자 끝나고 난 뒤에 안평대교를이란 연극이 또 생겼는데
1: 네.
0: 주연을 해달라는 거야 이제.
1: 거긴 주연이 뭐였나요?
0: 그 이제 주연이 김생이라는 사람이
1: 김생.
0: 국녀랑 사랑을 맺어서 도망을 가는 이제 그런 이제 네. 장면이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걸 이제 그 주연이니까 하라고 막 그러고 사정해서 그럼 주연 한번 하고 말까 해가지고 또 그거 들어갔다.
1: 네.
0: 들어갔는데 또

0: 다음에는 또 윤동주를 해달라는 거야. 윤동주가 주연이에요.
1: 아, 계속 인기가 많았으니까.
0: 그랬나 봐요.
1: 아니 그때 팬들이 엄청 많았다면서요.
0: 아, 좀 있었죠.
1: 어,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어떤 팬들 있나요?
0: 16살 때 의적의 흰나비 때 16살 먹은 이제 그 이제 처녀가
1: 의적할 때
0: 네, 의적할 때 그때 그 16살 먹은 그 소녀가 지금 70이에요.
1: 그렇죠. 네.
0: 어, 그 친구가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1: 아, 그때 팬이라.
0: 예.
1: 어, 친구가 됐네요.
0: 네, 그렇죠. 어, 아. 만나고 있고.
1: 아, 선생님은 정말 그 국극으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사랑을 받아 오셨는데 예. 그 소리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그 박록주 명창께 소리를 배우신 건가요?
0: 이제 어릴 때는 이제 9살 때는 이제 김향란 선생님이
1: 있었고
0: 어, 그 선생님한테 아, 뭐 이제 심청가하고 춘향가를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배웠죠. 배우다가 이제 그 국극에 미쳐갖고 이제 고등학교로
1: 네.
0: 보내달라 그래서 네. 가서 만난 선생님이 박록주 선생님요.
1: 네.
0: 어, 박록주 선생님이 이제 저를 유달리 또 입학하셨어요.
1: 아, 그랬군요. 네. 아, 그 다음 무대에서는 바로 그 박록주 선생님께 배운 소리를 들려주신다고.
0: 네, 제가 이제 문화재 된 것도 박록주 선생님께 어, 그 흥보가입니다.
1: 흥보가.
0: 네.
1: 박록주째 흥보가
0: 지정됐습니다.
1: 오, 알겠습니다. 어느 대목을 혹시 하실 건가요?
0: 아, 흥보가 이제 그 먹을 거는 없고 자식들 데리고 이제 그 제비가 물어둔 그 박씨가
1: 네.
0: 이제 지붕에 이제 세게 이제 달려서. 큰 놈을 따다가 박속이나 좀 끓여 먹자.
1: 네.
0: 이래가지고 그 박속을 끓여 먹으려고 박을 탔는데 돈과 쌀이 나와서 부자 되는.
1: 어. 박 타는 대목.
0: 예, 그럼 박 타는 네. 대목 할게요.
1: 이 부분은 사실 언제 들어도 좀 흥이 나는 부분이긴 하죠. 네, 흥보가 중에 흥보 박 타는 대목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2: 어이. 그때요 흥보가. 박 세 통을 따놓고 우선 먼저 한 통을 들어 타는디 쉬르르르르르르르롱 실건 타

0: 덩그여라 덤시리야
1: 세월수하
0: 겨물게 마누라
1: 세월수
0: 덤시리야

0: 부부가달랑한
1: 다수
0: 허리띠를 졸라르르르면서

이리야. 시루룽 시루룽 시루룽 시루룽 시루룽 시루룽 식삭투케 착 정해놓으니 박석이 횡 흥부가 기가 막혀. 아유, 뭐 먹지 않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박석을 어느 토정놈이 다 가져갔구나. 웬 개도 짝에 불거지거늘 흥부가 괴 여겨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부 시계 탁이라 하고 새겨졌거든. 옳다, 이건 널 보고 열어보라는 뜻이로구나 하고 한 개를 열고보니 쌀이 하나 가득하고 또 한 개를 열고보니 돈이 그대로 수북하겠다. 흥부가 좋아라고 돈과 쌀을 한번 몇 덜어 버는디. 흥부가 좋아라고 흥부가 좋아라고 해도 짝을 떨어 부끄러워서 서고 톡톡탈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가 뜨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눈과 쌀이 돌아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 가뜨거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눈과 쌀이 돌아갔다. 돌아섰다. 돌아보면 돌 하나 갔다. 아이고 좋아 죽겠네. 361월 그저 꾸역 많이 나와 부자 되게 허여허자 어찌 많이 떨어버렸던가. 쌀일만 9만석이요 돈일만 9만냥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부가 초월하고 돈 한 캐를 들고 잠깐 놀아 버겄다. 헐 쉬고 날 쉬고 헐 쉬고 날 쉬고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 돈 못난 돈 한난 사람 누잘난 돈 대상의 수레바퀴처럼 동굴동굴에 생긴 돈 생사를 집어넣을 가진 돈 거의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바라 돈아 어디를 갔다 이제 오느냐 알시구나 알시구 돈 돈도

0: 국악 콘서트 판이 소개하는 아티스트와 만나는 시간 판티스트. 오늘의 주인공은 젊은 춤꾼 양세인 씨입니다. 양세인 씨는 전통과 창작을 아우르는 그런 무대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이 전통춤을 깊게 공부해서 전통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춤을 선보이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병섭류 설장구춤을 준비했는데요. 이 춤은 장구 명인 김병섭 선생이 정읍농악의 개인 놀이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화려한 가락과 다채로운 기예가 돋보이는 그런 무대라고 합니다. 자, 이 무대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양세인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한국 창작춤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현재에는 성인산의 장구춤 네트워크에서 설장구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전통춤을 배우고 경험하며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장구춤과 함께 여러 전통춤을 바탕으로 앞으로 공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춤적 활동을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전남 영암 귀농 4년차 혜민 씨는 요즘 한우와 사랑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직 서툰 것들이 많아 좌충우돌 할 때가 많지만 조금씩 발전하는 중입니다.
1: 야 이거 왜?
2: 뭐야 걔는?
0: 야 씨. 소에게 좋은 곳은 언제나 열심입니다.
2: 투자를 해야 이제 또 좋은 결과가 나기 때문에.
0: 단순히 키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친구들과 노력 중입니다.
3: 와 좋네 이거.
4: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0: 한우 농부 혜민 씨의 귀농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남 영암 월출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 덕분에 벼농사와 더불어 한우 농가가 번성했는데 혜민 씨도 이곳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한 축사. 소를 키우면서 혜민 씨의 오전이 바빠졌는데요. 오늘도 부지런히 사료를 주는 중입니다. 아직은 서툰 것들이 많지만 젊음과 패기로 농장을 열심히 키워가는 중입니다.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송아지도 판매보다는 웬만해서는 제가 계속 키우면서 또 그 송아지가 커서 새끼를 낳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0: 4년 전 아버지께서 키우시던 한우 30마리를 물려받아 키우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리수가 꽤 늘어 이젠 100마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비단 소만 넣은 것이 아닌데요. 직원도 한 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정육 일을 하던 혜민 씨 후배가 귀농을 계획 중이라 요즘 농장에 와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5: 네, 아직은 초보고요. 이제 형이랑 친구 따라다니면서 지금 많이 아직 배우고 있는.
2: 이걸 밀어가지고 한쪽으로 몰아, 소를. 나오면 안 된다, 밖으로 큰일 난다. 할 수 있지?
5: 네, 여기만 하면 되는 거, 소 없잖아.
2: 여기하고 저 앞에만 있잖아. 이렇게 안 되니까.
0: 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혜민 씨. 소들이 우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 우사 앞에 300평, 992제곱미터 크기의 소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쯤 운동장으로 내보내고 오후 4시경에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소들이 밖으로 나간 사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큰 가마니를 들고 어딘가로 나릅니다.
3: 힘든 거 아니야?
0: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가마니 속에 든 것은 왕겨입니다. 소들이 집을 비운 사이 우사 바닥에 새 왕겨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2: 금방 하니까 빨리 하자.
3: 네, 끝까지 해야 되나?
2: 다 해야지.
3: 누가 할 거야?

0: 빨리 하자.
1: 파이팅!
2: 파이팅!
3: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4: 별거 아니지?
1: 별거 아니지.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연서가.
3: 승환 씨는 서울에서 놀러 왔다가 졸지에 왕겨갈기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넓으니 생각보다 왕겨양이 많습니다. 청년 셋이 열심히 일했지만 1시간 반이나 걸렸습니다.
1: 아, 승환아, 너무 그쪽으로 안 해도 돼. 어차피 밀려나가니까, 왕겨가. 밖으로 나오니까. 아, 그만하자. 다 했다.
4: 아, 고생하셨습니다. 와, 좋네 이거. 디먼스 침대인데, 승환? 네. 아, 너무 편한데, 형님? 소가 좋아야만 하겠는데?
1: 아, 그래서 갈아주는 거야. 야, 소가 음해해야지. 에이! 떨어져라. 많이 간지러울걸?
4: 오, 많이 붙었어. 아, 근데 느낌 정말 푹신했고 침대 같았는데 생각보다 좀 까실까실하네요. 다음에는 절대 안 누우려고요.
3: 셋이 함께하니 힘든 일도 즐겁습니다. 수월하게 웃으며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왕겨 작업을 끝내고 이제 소들을 다시 우사로 들여보냅니다.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요?
4: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거는? 이거 태워야 되는 거예요?
1: 이거 잘라가지고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4: 그럼 왜 그래요, 형님?
1: 예, 웃어도 없어요?
4: 어, 이런 거 처음 보네.
1: 예, 미쳐.
4: 안 될 것 같은데?
3: 소들이 들어가며 문을 박아 경첩이 구부러져 버렸습니다.
1: 내일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4: 아, 이거 안 되네. 오, 이런 경우 처음 보네.
3: 그런데 문이 부서져 열어놓은 사이 그새를 못 참고 송아지가 우사를 탈출했습니다.
1: 근데 다 나왔는데.
4: 다 나왔네.
1: 원석이 네가 이쪽으로 돌아.
4: 네.
1: 승환이가 여기서 막고 있어.
4: 네.
1: 그럼 내가 저기서부터 다시 몰고 올게.
4: 네.
1: 알겠지?
4: 네.
1: 가.
4: 네, 바로 볼게요.
3: 열심히 뛰어가는 원석 씨. 그러나 안타깝게 송아지와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1: 더워, 더워, 더워. 야, 이거
4: 보라카도 있네.
3: 다른 송아지도 찾아봅니다.
1: 달려라, 달려. 다 집어넣어.
4: 일로 가자. 싸야 이번에 가고.
1: 야, 바퀴 돌아 다시.
4: 어, 힘들겠어요. 네? 아, 안 힘들어요? 아, 괜찮습니다.
1: 아, 나는 힘들다. 도와, 도와, 도와. 일로 와, 일로.
3: 두 사람이 함께 열심히 몰아보지만 쉽게 잡히질 않습니다. 아, 아니 거기 아닌데. 그래도 다행히 우사로 들어갔네요.
1: 이걸 문 막아놔야겠다.
3: 고장난 문이라도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습니다.
1: 끝. 수고하셨습니다.
4: 아, 수고하셨습니다.
1: 오늘 고생했다.
4: 네.
1: 운동 많이 되네.
4: 잠만 이렇게.
1: 그러게. 저녁에 뭐 할래?
3: 대학을 졸업하고 힘들게 시험을 봐서 회사에 들어갔지만 직장 생활이 힘들고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귀농했고 지금은 소의 개체수를 늘리며 열심히 농장을 넓혀가는 중입니다. 그날 오후 목포에 갔습니다. 이곳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

0: 작업장입니다. 혜민 씨는 얼마 전부터 한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뭐부터 해야 되냐?
2: 등심 먼저 작업하고 그러면 국거리 작업하자.
1: 몇 개나 잘라야 돼?
2: 아니 일단 6팩.
1: 6팩?
0: 한우를 키우는 것만으로는 큰 이익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직접 소를 키우고 있다는 강점을 살려 유통 마진 없이 한우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1: 요즘 한 근에 등심으로 한 근이면 6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하게 한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정도 그렇게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거 국거리로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 그 실버스킨 제거해주고 그리고 국거리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해볼게. 네.
2: 당기면서 그냥 쭉 그리고 당기면서
1: 잘 안 되네. 오랜만에 하니까
2: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고 이렇게 당기면서 최대한 고기 안 붓고 근막만 벗겨내시는 거예요.
1: 나와, 내가 할게.
2: 네.
1: 나와.
2: 눕혀서 하셔야죠, 형. 눕혀서.
1: 이게 누운 거야.
2: 아, 뭐 오늘따라 이상한데? 형님 눕혀서 술, 눕혀서. 형님 눕혀서 사세요. 눕혀서.
1: 형 칼 들고 있다. 내가 사장이야, 임마.
2: 어, 사장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네.
0: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어설퍼 보이는데요?
2: 형님 이거 국거리로 팔아도 지금 될 것 같은데 형님?
1: 네 오늘 저녁에 해.
2: 이렇게 두껍게 썰면 어떻게 해요 형님? 아 그러니까 남들이 자꾸 한우값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형님. 네?
1: 아 잘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워.
2: 형님 잘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3: 소장 끝났습니다.
1: 다 했어?
3: 예.
1: 일을 시켜 빨리. 이제
3: 마음 될까요?
2: 나 쉬고 있어.
3: 나 노래나 볼까?
2: 아 됐어.
3: 어? 부르라고?
2: 아니야 됐어. 하지마. 쉬어. 일하지 말고 쉬어. 제가 할 거 없으니까.
3: 알았지. 마이크 어딨어?
2: 아니 없어. 쉬어. 쉬고 있어.
3: 알았어 안 불러.
2: 나 쉬어. 거기 가지 말고. 거기 아무것도 없어. 서아가 거기 아무것도 없어.

0: 형님 대꾸를 해주면 안 돼요? 대꾸를
1: 승환아 고생했다 가서 쉬어.
0: 대꾸를 해주지 말라니까요.
2: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우족을 저온 창고에 가져다 놓습니다.
1: 창고 교환할까? 그만하고 쉬어 가서.
2: 한 곡 더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쓸쓸히 의자로 가서 강제 휴식을 합니다.
3: 아, 제가 원래 뮤지컬 배우를 꿈꿨어서 이렇게 뮤지컬 쪽 노래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 근데 저기 동료들이 너무 호응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3: 아,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는데 제가 하도 옆에서 노래를 불러 제껴가지고 지금은 일단 감흥이 없습니다.
4: 그래도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 감흥이 없으면?
3: 아, 좀 이제 일상이어가지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이제 다 끝났으니까 저희 포장하러 가시죠.
1: 포장하자.
0: 네.

0: 성아 이거 좀 치워줄래? 네. 이게 좀 치워줘.
1: 지인 판매 외에 보통 한 달 기준으로 60에서 70개 정도의 택배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을 수 있도록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마지막엔 메모와 허브 소금도 함께 넣어보내고 있습니다.
0: 저희는 조금 스킨 포장을 하다 보니까 박스 자체, 선물 포장 자체도 조금 이제 고급스럽게 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진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 주문은 주로 전화나 인터넷 판매로 이루어지는데 이젠 단골 손님도 꽤 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우 판매는 더 신경을 써서 꾸준히 수량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혜민 씨는 농장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2: 아빠 왔다.
3: 아빠 왔다.
2: 왔어요?
3: 아빠 왔다.
2: 나 왔어.
3: 진짜?
2: 응.
3: 안 먹었어? 안 먹었어. 배고파.
2: 밥 먹을까 우리 그러면? 아니 배고프니까 아빠가 맛있는 밥 해줄게. 이러고 있어.
1: 요리 못하는 혜민 씨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음식이 솥밥인데요. 오늘은 가족들을 위해 솜씨를 한번 부려보려고 합니다. 불린 쌀을 돌솥에 넣고 쯔유를 3숟갈 정도 넣어준 후에 일단 불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버터도 한 덩이 넣습니다.

0: 정도 딱 해야 적당한 모양이.
1: 마지막으로 구운 삼겹살을 위에 올려주면 준비 끝입니다.
2: 그냥 삼겹살을 곁들인 그냥 솥밥? 간단합니다.
3: 어? 근데 왜 하늘 키우시면서 삼겹살을 드세요?
2: 삼겹살을 더 좋아합니다.
1: 불 조절을 열심히 해가며 만든 솥밥이 먹음직스럽게 완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쪽파를 송송 썰어서 넉넉하게 올려줍니다.
2: 흘릴 것 같은데 그냥 다?
1: 와, 삼겹살과 쪽파가 섞여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4: 냄새 너무 좋아. 나 고기 많이 넣어줘.
1: 비주얼만큼 맛도 좋을까요? 안에도 맛을 보는데요.
4: 정말 잘 됐다.
2: 맛있다.
4: 안 뜨거. 아빠가 한 거 어때? 맛이 어때?
5: 맛있어.
4: 맛있어?
2: 많이 먹어.
4: 나 통영 가고 싶은 데 있어.
2: 1박 2일? 응. 갑자기 통영은 왜?
4: 나 여기 당첨됐어.
5: 그래, 나 볼래. 나도 볼래.
2: 아빠 먼저 보고.
4: 그리고 몸빼도 입어야 돼, 너.
2: 몸빼가 뭐야?
4: 몸빼 바지 몰라? 거기서는 초강스 컨셉이라 이렇게 입어야 돼.
2: 영암에서 입고 가?
4: 영암에서부터 입고 올 거야? 응. 그럼 너 따로 준비하고 올래? 어때? 할 수 있겠어?
5: 나도 몰래.
2: 좋네.
5: 나도 몰래. 나도 몰래.
4: 하이도 할 수 있겠어?
1: 아내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혜민 씨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아직 달이 떠 있는 이른 새벽. 오늘은 소를 우시장에 출하하려고 일찍부터 서둘러 나왔습니다. 소를 차에 태우는 건 생각보다 위험한 작업이라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가 도통 차에 타려고 하질 않습니다.
2: 원래 동생이 와서 앞에서 막아줘야 되는데 빈 공간이 보이니까 또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안 찍으세요, 피디님.
1: 다시 열심히 소를 몰아봅니다. 제작진이 소가 도망가지 못하게 공간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도주 실패입니다. 혜민 씨와 제작진의 협공으로 무사히 소를 차에 태우는데 성공했습니다.
2: 처음에는 좀 많이 다쳤는데 지금은 그래도 잘 여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안 다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1: 늦지 않게 서둘러 출발합니다.
2: 사료값도 벌어야 되고 이제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이렇게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팔고 있습니다.
1: 차로 30분 정도를 달려 나주의 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를 이동해 경매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곳 나주 우시장은 매주 금요일 경매 시장이 열리는데요. 연평균 15,000두 정도가 거래된다고 합니다. 경매는 7시부터 시작입니다. 접수를 마치고 소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시 왔습니다.
2: 옆에 소랑 비교해보니까 크지가 않아서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한두 달 후면 출산을 할 임신우인데요. 조금 작아 보여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6: 원시구 1,300원 시간 2분 전입니다. 차량 선물들은 차량 마감해 주시고. 아니 원하는 가격은 얼마 정도예요?
2: 한 45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만족하고 기분 좋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집중해서 경매판을 확인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 아쉽게도 1차 경매는 유찰됐습니다.
2: 오늘 전체적으로 유찰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소를 산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1: 2차도 유찰입니다.
2: 야, 가격 박살났어요. 이제 다시 집으로 가져가든가 아니면은 가격을 더 낮춰서 3차 경매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1: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안타깝게도 2차 경매까지 유찰된 상황. 혜민 씨는 3차 경매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7: 54번 가겠습니다.
6: 54번.
7: 한 번만 하겠습니다. 320. 넘어가겠습니다.
1: 3차 경매까지 유찰됐습니다.
2: 아, 다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담담히 말은 했지만 마음이 착잡합니다. 경매가 끝나고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는 소를 데리러 왔습니다. 아무래도 잘 키워서 새끼를 낳은 후에 다시 팔지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니요. 또 좋지는 않는데 이제 또 뭐 더 잘 키워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1: 집에 돌아와 고생한 소를 바로 우사로 돌려보냅니다.

0: 혜민 씨도 아쉬운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1: 여보세요? 차가 빠졌다고? 어디서?
2: 뭐 차 돌리다가 밭에 지금 차가 빠져가지고 한번 오셔야 될 것 같은데.

0: 나왔어요.
1: 너희 안 보이는데 이제 한 블록 더 한 번 더 가면은 내 축사 가는 길이거든. 아. 아니 여기 왜 여기로 가 여기 뭐 있다고 여기. 어?
0: 길을 몰랐어가지고.
1: 어제 몇 분 왔다 갔다 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0: 남쪽.
2: 도대체 차가 어디에 빠졌다는 걸까요?
1: 뭐 한다고 여기를 들어와가지고. 야, 뭐한테 들어갔어 여기?
0: 아, 차 돌리려고. 길이 끊겨가지고. 차 돌리려고 했는데.
1: 그래가지고 이게 안 나온다고?
0: 네.
1: 아니 뭐 시동이 안 걸려?
0: 아, 시동은 걸리는데 차가 아예 바퀴가 공회전.
1: 아니 누가 봐도 들어가면 안 될 것인데 이게 왜 들어왔는데?
0: 아, 처음에 이게 앞에만 했다가 바퀴가 저 턱에 껴가지고 좀 더 빼서 나갈라 했는데 그래서 좀 과감하게 들어와 버렸네.
1: 그래가지고 어떻게 빼자고 이게. 강남 8학군 출신이라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 광주 1학군 출신이야. 사고 안 치잖아. 어떡할 거냐고 말해.
0: 아, 이게 원래 전 저기서 할라 했는데 수환이가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1: 강남 8학군이 문제구만.
0: 상공이 많으면 이제 산으로 간다고 하듯이. 예. 이번에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3: 사공이 네. 친구 한 명밖에 없었는데. 사공이 잘못이다.
0: 아, 그렇죠. 예.
4: 저 사실 사공이 아니었어요.
3: 아, 그 뭐였어요?
4: 저는 여기 그냥 차에 한 부품 정도 가만히 있었는데.
3: 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1: 내가 책임져야지. 자, 밀어봐. 다시 밀어보자. 야, 뒤에서 봐라, 뒤에서.
2: 아무리 밀어도 바퀴가 헛돌기만 해 차가 꼼짝도 안 하는데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1: 안 되겠지.
0: 안 될 것 같아.
1: 트랙터 가져와야겠다.
0: 가져와야 될 것 같아.
2: 결국 승원 씨가 농장에 가서 트랙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럭과 트랙터를 끈으로 연결합니다.
1: 해보자, 승원아, 너는 응원하고 있어 거기서. 노래 불러.
2: 드디어 트럭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차를 무사히 밖으로 빼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5: 이 순간 마법처럼,
2: 그야말로 마법처럼 차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내내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무사히 해결돼서 다행입니다. 농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왔습니다.
6: 자동차 놀이?
1: 하연아, 배 안 고파?
7: 응.
1: 고픈 거 같은데?
7: 응.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배가 안 고프네.
1: 배고픈 거 같은데?
8: 우리 점심에 네. 백숙이나 맛있게 먹을까?
1: 그럴까요?
8: 응. 닭은 네가 잡아올 거야?
1: 닭을 잡으러 가볼까, 그럼?
7: 나도
1: 같이 갈래?
7: 응.
1: 같이 가자.
9: 아니, 닭 잡을 수 있어?
7: 어깨끔 갑자.
1: 가자.
2: 아! 아버지가 집 옆에 만들어 놓은 닭장입니다. 소를 묶을 때 사용하는 줄을 준비해서 들고 갑니다.
1: 들어가세요. 잡아봐 한 마리.
9: 아빠 못 잡을 것 같은데?
2: 어째 아빠보다 하윤이가 더 용감해 보이는데요?

0: 닭 한 마리 잡으려고 온 가족이 난리가 났습니다.
1: 또 들어갔어.

0: 아, 바지로 접으면 될 것 같아요.
1: 아니, 카보이도 아니고.
2: 결국 줄을 버리고 남자답게 손으로 잡았습니다. 태민 씨가 잡아온 닭을 손질해 어머니가 요리를 시작하시는데요. 토종 닭에 엄나무와 황기 등 몸에 좋은 약재를 듬뿍 넣고 센 불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끓여줍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 어머니는 식구들을 위해 보양식으로 닭백숙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까지 다섯 식구가 모두 모여 식사를 시작합니다. 양념 간장을 살짝 찍어 맛을 봅니다.
3: 내가 잡아서 그런가 진짜 맛있구만.
4: 참 고소하다.
2: 아들 하윤이 입에도 맞을까요?
5: 왜 뱉었어?
6: 마이야는 너무 뜨겨.
7: 혜민아, 닭 잡는 거 힘들는데 어떻게 잡았어?
3: 아, 처음에 줄로 잡으려 했는데 안 잡혀가지고 하윤이랑 뛰어다니면서 잡았어요.
7: 고생했다.
4: 예, 새끼야, 그것이 뭐 서냐? 응? 갈고리 이렇게 잡아야지. 날아다니는데 어떻게 노프로 잡냐? 응? 연습 많이 해봐, 뭐.
7: 그래. 오로가나 가로가나 서울만 가면 돼.
4: 하윤이 아빠 닭 잡을 때 너는 뭐 됐냐?
5: 저 닭머리 했는데 닭 몰다가 넘어져가지고.
4: 닭이 너를 잡을 뻔했구나.
2: 하루 종일 힘들었던 마음을 혜민 씨는 가족들에게 위로받습니다.

0: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옵니다.
1: 아니야. 야, 바빠 죽겠네. 왜 또 불러?
2: 아, 나 할 일 많아야 보성아.
3: 아니 바빠 죽겠네. 서명이 사면 뭐 다니 불러?
2: 응? 우동이 부르긴 네가 신께 불렀지. 불러 와봐 보성아.
3: 아, 신거 알았어?
2: 몇 시에 나왔냐?
3: 6시 일어나가지고 7시에 타려고 일찍 일어났지 오늘.
2: 아, 또 부지런하다.
3: 에이.
0: 바쁘다는 말에 복일도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구충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2: 현재 비타민 줘야 되니까 네가 저기 들어가서 송아지 좀 뿌려라.
3: 송아지? 여기까지?
2: 색감 뿌리면 돼.
3: 아, 오케이 알았어.
2: 보성아, 한 마리나 한 번씩만 뿌려라. 비싼 거다.
0: 어설프지만 열심히 하는데요. 구충제는 피부 표면에 닿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3: 됐다.
2: 끝.
3: 끝.
0: 어렵지 않게 구충제 뿌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 손 나갔어, 손 나갔어, 손 나갔어.
0: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송아지가 탈출했습니다.
3: 형, 이게 두 마리야, 두 마리.

0: 갑자기 열어볼래 그냥?
1: 그럴까?
2: 개월수에 따라 분류해놨는데 송아지가 다른 우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 들어와.
0: 갑자기 열어놨어? 들어가게.
1: 아니.
0: 거기 열어놔 거기.
1: 열어놨어.
0: 그리고 네가 이쪽으로 못 가게 거기 있어. 저기. 뭐야 걔는.
2: 야, 씨. 어째 심심할 만하면 송아지가 한 번씩 탈출하는 것 같습니다.
3: 야, 왜 흘러가? 왜 흘러가?
0: 이걸 많이 일어났어야지 얘기를 다 아예 막았어야지. 저기서 이렇게 할게.
1: 내가 저기서 할게.
0: 저기 갔다 와 그럼.

0: 어, 예, 언니. 예.
1: 근데 왜 나왔냐, 애들?
0: 아니, 아까 약 준다고 살짝 열어놨거든. 어. 아, 여기로 금방 나와버렸네. 아.
1: 들어왔은 게 됐어?
0: 네. 아, 이거 없는데.
2: 송아지 추격전을 마무리하고 다음 할 작업은 비타민 주사입니다. 면역력 상승에 좋고 번식에도 도움이 되라고 1년에 두 번씩 비타민 주사를 맞추는데요. 특히 봄에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꽃가루가 날려 면역력이 약해지는 소들이 많아 잊지 않고 챙겨서 놔주고 있습니다.
1: 주사기 던져볼래? 한 개씩 던져. 어.
2: 이제 소를 키운 지 4년 차. 주사 정도는 아주 능숙하게 잘 놓습니다.
1: 끝났다. 수고했어.
0: 어. 가자.
3: 어. 형, 꼬는 거 왔다가 나왔다.
1: 형, 얘다 껴라. 오, 굿.
3: 가자.
1: 카보이.
2: 오후엔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날씨가 개서 아들 하윤이와 나왔습니다.
4: 많이 먹어라.
1: 형, 오늘 뭐 중요한 날이라며?
2: 사촌 동생이 뭔가 준비해온 것 같은데요.
1: 형, 봐봐. 이게 진짜 쉬운 거야. 멈추도 할 수 있어. 알았지?
5: 아.
1: Let's go.
4: 해볼래? 엄마가 이렇게 좋아해.
1: 해보자.
6: 별로 뭐.
4: 네. 이렇게 좋아해.
6: 나는 좋아하는 얼굴 아니네요?
5: 아, 저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 동생이나 와이프가 좋아해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6: 억지로 하시는 거예요?
7: 형, 전문가가 아니라 컨나께.
5: 컨나께.
7: 컨텐츠가 나은 괴물. 어. 그게 나야.
5: 괴물.
7: 여기서 하자.
5: 어.
7: 한번 봐봐. 이렇게 하고
4: 어.
7: 오른손부터 이렇게 나가고.
4: 어. 아, 진짜 뒤돌아서를
7: 못 하겠어. 이런 머리 이런 게 알아서 하게.
5: 아.
7: 어. 한번 해 봐 봐. 시작한다. 하나, 둘, 셋.
2: 처음인데도 호흡이 척척 맞는데요. 하윤이도 신나게 따라 춥니다. 이번엔 모두 함께 춥니다.
7: 좋아.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1: 형, 저기 문 닫고 이리 바로 나와.

0: 내 문 열어줄게.
1: 알았어, 알았어.
2: 어떻게 남아?
1: 아, 나 넘어갈게, 그냥. 넘어갈게.
0: 기회 한 번이에요.
3: 기회 한 번이야.
2: 근데?
0: 어?
2: 근데 여기는 이렇게 가야 돼.
0: 내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아, 계속해, 연달아서.
4: 소가 지나가면 끝이라 마음이 급한데 이 와중에 음악을 못 찾습니다.
2: 다 간다.
4: 급한 마음에 음악 없이 냅다 춤을 춥니다.
0: 다시. 다 들어갔는데?
3: 지금 다시 할까?
0: 아, 이미 손 다 갔어, 근데.
3: 그러니까 다 갔어. 이게 순식간이야.
0: 한 명 열어준 사람 있으면 좋은데.
3: 그러니까.
2: 영. 다시 찍으면 안 되나?
1: 아, 소가 안 나온대, 소가. 아.
5: 나온다, 나온다.
2: 나온다.
6: 왜 다시 나오는 거야?
4: 그런데 이때 거짓말처럼 다시 소가 밖으로 나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3: 안 들려? 나 가운데
2: 있어. 나온다, 나온다, 빨리 같이.
3: 하나, 자, 3, 2, 1, 시작. 오른쪽.
4: 꼭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모두 열심히 춤을 춥니다.
0: 타이밍 못 맞추면 음악이 안 나오니까.
2: 맞아. 아.
3: 형, 리즈 망한 것 같고 파티 준비하러 가자.
0: 가자.
3: 렛츠고.
4: 소의 먹이로 주려고 키우는 라이그라스 풀밭으로 형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파티길래 트랙터까지 동원한 걸까요?
0: 조금 길어지지 않았냐?
3: 아니야, 이 정도 괜찮아.
0: 오케이.
3: 좋아.
4: 사실 오늘은 혜민 씨 부부의 다섯 번째 결혼 기념일입니다.
1: 네, 평소에도 제 지인들끼리 이렇게 자주 모여서 날씨 좋은 날 하거든요. 거의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금방 해요.
3: 아, 바람.
0: 아, 여기 앞에?
1: 네.
0: 와.
4: 아이고, 그런데 날씨가 또 변덕을 부립니다.
5: 바람이 부는 거?
1: 아, 근데 뭐 이런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 견뎌내야죠.
4: 실내 조경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는 사촌동생 보성 씨는 파티 준비에 거의 프로급입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혜민 씨 부부의 결혼 기념일 파티를 준비합니다.
7: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3: 다 안 해도 될 것 같아. 하나 건너 하나 해.
0: 하나 건너. 그렇게 해도 돼.
3: 성우아, 돌려볼래, 반대로? 어디로? 각도로 90도 그쪽으로 돌려볼래? 안 넘어지는.
0: 된 거 아니야?
3: 옆으로 이렇게?
0: 된 거 아니야?
4: 모두 함께 정성 들여 준비한 맛있는 음식부터 케이크와 과일, 화려한 꽃장식까지 파티 준비가 끝났습니다.

0: 가윤이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가족 같은 친구들이 준비해준 따뜻한 파티가 시작됩니다.
1: 준비 끝. 자, 주인공 입장해 주십시오. 박수.
2: 와. 자동 쌍꺼풀
3: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4: 우는 거야?
2: 감격스럽냐?
0: 이런

0: 저 끝까지.
1: 결혼 기념일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3: 더 감동받았어요.
4: 뽀뽀해! 뽀뽀해!
5: 오늘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결혼 기념일이 될 것 같습니다.
6: 금.
5: 기분이 좋으니 음식도 꿀맛입니다.
7: 하나, 둘, 셋.
5: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혜민 씨의 귀농 생활. 앞으로도 오늘처럼 쭉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마이야르가 조금 올라왔을 때 한 번에 쫙 뒤집어야 육즙이 안 빠집니다.

0: 우와, 꽃과일머니 뒷마당에 경사가 났어요.
1: 아이고, 아가야. 내 이름은 오늘부터 삐약이다.
2: 삐약.
0: 삐약이는 아래서 나와 처음 본 파란 세상에 푹 빠졌어요.
2: 저기 파랗고 하얀 구름이 보이는 저곳은 어딜까?
0: 저곳은 하늘이란다.
2: 삐약! 하늘? 어? 어디서 나는 소리지? 안녕하세요. 저는 삐약이에요.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나는 바람을 타고 춤을 추지만 날지는 못해. 하늘은 날개가 있는 새들이 다니는 곳이거든.
2: 날개요? 어? 나도 있어요, 날개가.
1: 아이고, 삐약아, 괜찮으냐?
2: 할머니, 저는 날개가 있는데 왜 날지 못하는 거죠?
1: 그야, 병아리는 날 수 없으니까.
2: 날개가 너무 작아서 그런가요? 어른이 되면 날 수 있나요?
1: 닭은 원래 날지 못하는 새야.
2: 날지 못하는 새? 도와주세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요.
0: 난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줄 수 없어.

0: 대신 하늘을 누비는 법은 알려줄 수 있지.
1: 알려주세요.
0: 그럼 내 옆으로 올 수 있겠니?
1: 어, 비다.
0: 넌 참 운이 좋구나. 조금만 기다리면 돼. 할 수 있겠니?
1: 네.
2: 늦은 밤 비가 그치자 맑게 긴 밤하늘에는 반짝이는 별들로 꽉 찼어요.
0: 비아가, 저기 좀 봐.
2: 응? 하늘 물고기는 빗물이 고인 작은 물웅덩이를 가리켰어요.
1: 와, 하늘이에요. 달도 있고 별도 있고 그리고 하늘 물고기님도 보여요.
0: 비아가, 이제 우리 같이 밤하늘을 날아볼까?
1: 정말요?
2: 삐약이 눈에 하늘 물고기가 밤하늘을 날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0: 삐약아, 너도 어서 날개짓을 해보렴.
1: 네, 좋아요.

0: 알고 있어요.
1: 비 온 뒤라면 넌 언제든지 하늘을 날 수 있단다. 이야기와 물고기 풍경은 물웅덩이 속 밤하늘을 행복하게 날아다녔어요. 진짜 하늘이 아니라고 둘만의 하늘 여행은 너무너무 특별했답니다.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네.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이 생각에서

0: 산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1: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2: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여기는 인생의 모든 지혜와 삶의 여정을 만날 수 있는 인생 도서관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이라는 길 위에서 흔들림 없이 빛나는 예술혼을 지켜온 분들의 삶, 오롯이 한 길을 걸어온 예인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1: 예꽃이라는 게 바로 오늘의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내일의 것이잖아요.
2: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볼 생각입니다. 크고 넓고 높고 많고 우리 문화는 한의 문화예요.

0: 안녕하세요. 인생 낭독인 김현철입니다. 국악에 득음의 경지가 있다면 서예에는 득선의 경지가 있다고 합니다. 경지에 오른 하나에서는 그 자체로서 입체적인 조형미를 갖춘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의 전문가들이 Beyond Line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같은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먹향 가득한 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인생 낭독인, 오늘은 전통서예부터 시대를 담아내는 새로운 작품까지 오롯이 묵객 인생 반세기를 걷고 계신 소헌 정도준 선생님을 만나봅니다.
1: 서예가 추구하는 게 입체예요. 그 먹가는 것이 내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에요. 먹을 갈거나 붓을 쓸 때의 그 집중력, 또 한 자나 또 한 문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 인내심. 이 동그라미가 무한하게 직선을 포함한 동그라미예요. 딱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는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것, 그 여백이 검은 것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워. 천생 아재 필요용이라는 말인데, 하늘이 나를 낼 때에는 내 제목이 이 세상에 필요해서 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획이 입체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보여지는 그 선 이상의 것이 그 뒤에 있다는 뜻이죠. 어쩌면은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볼 생각입니다.
0: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선생님 작업하는 풍경을 제가 잠깐 봤거든요. 네. 예. 이 청구가 무지 높아요.
1: 특별히 근처였어요.
0: 아, 그걸, 그러니까 서예 작품을 하시기 위해서.
1: 예, 대작을 네. 하려면 그렇게 청고가 높고 그래야 돼요.
0: 아, 네. 그 다음에 거기 빼곡히 쌓여있는 책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1: 책은 뭐 언제나 봐야 되고, 또 글씨 쓰는 사람은 언제나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음악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거의 종일토록 하는 거죠.
0: 제가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근데 하루에 그렇다면 주무시는 시간 빼고는 계속
1: 예, 작업을 거의 하시면. 다 작업을 해요. 작업하고 보고, 또 작품이 잘 안 되면 옛사람들의 글씨들을 다시 또 보는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뭐 이전까지는 거의 그냥 입시생이 공부하듯이 그렇게 생활했어요.
0: 그 예전 사람들이 쓴 서예 작품을 본다는 것은 저희 음악도 마찬가지고, 저희 음악도 잘 안 되거나 뭔가 네. 할 때 옛날에 만들었던 음악들을 다시 듣고 거기서 영감을 받기도 하거든요. 네.
1: 고전이라는 거는 네. 언제나 그 길러서 써야 될 아주 우리의 원천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작품이 잘 안 되면 사실은 미술관이나 이런 데도 가고요. 박물관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서 느껴지는 게 있으면 와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정도준 선생님의 작품도 이제 고전이 돼서 후학들이 이제 많이 보겠네요.
1: 언젠가 이제.
0: 이제. 이제 우리가 서예하면 떠올리는 게 이제 해서, 행서, 초서 같은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작품 보니까 추상화 같은 작품도.
1: 아, 근데 이제 한문은 그 아주 오래된 전서, 이에서 이러한 또 서체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과 합쳐서 오체라고 그러는데.
0: 아, 오체.
1: 예. 또 그 외에도 이제 요즘은 또 무수히 발굴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장 원시적인 그 전설을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니까 그것이 현대의 그 추상과 이렇게 상통하고 또 가장 원시적인 게 현대적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작업하고 있고, 또 한글은 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자음이 굉장히 그 구축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그런 게 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0: 그 이따가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저 사랑이란 글씨를 보면요. 네. 그 왠지 뭔가를 나타내는 그림 같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1: 저게 이제 1999년도에 네. 독일 그 슈투트가르트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저를 초청을 했는데, 사실 어떤 작품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보여야 될까 하는 게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그 큰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처음 독일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글을 써야 할까? 아니면 동양의 그런 문장들을 써야 할까?
0: 아니, 서예로서 그 알파벳을
1: 뭐 알파벳도 좋고 번역된 것도 좋고 이야. 그런 게 이제 다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 결국 가서 보니까 우리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네들. 예.
0: 그래서 사랑이란 글자를 쓰셨군요.
1: 예, 그걸 이제 쓰고 예. 굉장히 호응을 받았어요. 예.
0: 잠시 후에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 예. 그 사회를 보면 그 하얀색 종이에 까만색 글씨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글 모르는 사람이 하얀 거는 글, 글 종이요? 예. 까만 거는 글씨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도 그거를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는 없어서 무시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은
1: 아니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검은 걸 검게 보고 또 흰 걸 흰게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가 검은 것과 흰 것의 그 대비하는 아니면 또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 모습만 보셔도 그것이 하나의 큰 추상화가 됩니다.
0: 근데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철학적인 뜻까지 알아내려면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을까요?
1: 예,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미술품을 볼 때 그냥 무심코 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보니까.
0: 음악도 그런데, 그냥 무심코 들어오라.
1: 예, 그렇게 예, 얘기를 예. 하죠. 그런데 예. 이제 그것을 좀 더 알게 되면 아는 것만큼 또 보이는 게 더 깊어지죠.
0: 그렇죠. 예. 예.
1: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감상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좀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0: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 저도 서예를 보는 눈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서예를 배웠던 적이 있어요.
1: 아 그랬어요?
0: 그 묵 가는 네. 거부터 예, 예. 이렇게 묵 가는 게 그렇게 지겹더라고요.
1: 아,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먹을 가는 것을 예.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많은 아,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러나 그 먹가는 것이 내 마음을 정화하는 길이에요. 그때 차분히 가라앉히는 건데 옛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먹을 갈 때는 환자, 힘 없는 사람의 그런 힘으로 갈고 붓을 잡을 때는 황소를 힘으로 잡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0: 네. 그리고 이제 붓 잡는 법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네, 이제 네. 하는데
1: 그건 뭐 우리가 테니스를 쳐도 그렇고 네네. 뭐 골프를 쳐도 그렇고 네. 우선은 그런 그랩을 잡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편리한 가장 좋은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이것이 제일 낫다 하는 것이지 꼭 그렇게, 그렇게 안 잡아도 또 되는 거예요.
0: 아 그런데 제가 그걸 못해갖고 그런데 네. 아, 요즘에도 이제 서예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나요?
1: 아 그럼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이렇게 과목들이 늘어나고 또 외국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아,
0: 그 서예를 배우면 좋은 점이 있다면?
1: 학생들을 볼 때는 네. 우선 인성 교육에 아주 좋아요. 네, 그게 네. 아까 말씀드린 먹을 갈거나 붓을 쓸 때의 그 집중력 또 한자나 또 한 문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그 인내심 이런 것들이 요즘같이 참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 교육이 되죠.
0: 그리고 제가 이 한 번 잘못 쓰면 종이를 버려야 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0: 요즘처럼 뭐 사랑한 연필로 쓰러왔다고 그 연필로 쓰고 지우고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는 대단한 결심이 또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1: 그래서 이제 많은 수련을 해요. 소년 문장관에 있어도 소년 서예가는 없다 하는 것이 그런 긴 시간의 수련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필휘지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글씨를 썼을 때 그 버리는 횟수가 적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세상에 안 버리고 또 하는 일이 있나요? 다 버려주죠.
0: 그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 인생낭독인을 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선생님들께 듣는 명언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지금 이 소년 문장가는 있을 수 있지만
1: 소년 서예가는 없다.
0: 그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0: 선생님이 사회가로 살아오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요, 이제 굉장한 작품들이 많아요. 자, 2012년 3월 복원된 숭례문 상량을 쓰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1: 사실 그 제가 미국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제가 딸아이가 그 인터넷으로 그 뉴스를 보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건 뭐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믿기지 않아서 네. 야 그런 일이 있냐 그러고 이제 정말 봤더니만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전시장을 나가니까 굉장히 그에 대한 그 안타까움 내지는 위로의 말을 전시 관계자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 문화를 못 지켜낸다고 해서. 그러나 이제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저보고 글씨를 쓰라고 연락이 왔는데
0: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1: 아유, 그건 뭐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한 영광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또 국보 1호라는 그 상징성과 우리 문화가 이렇게 잘못돼서 화제로 소실된 것에 대한 자괴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글씨를 썼어요. 네, 사실.
0: 국보 1호. 네. 네. 네. 근데 이제 보통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 집을 짓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도 하는데 이번 상량문은 되게 길어요.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1: 그건 이제 그 건국대학교 이제 성태용 교수께서 네. 지으시고 김훈 교수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0: 김훈 작가님이라면 소설가.
1: 예예. 예. 예. 그분이 이제 또
0: 자전거도 한양, 좋아하시는.
1: 예예. 한양 도성과 이제 네. 이런 고건축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을 감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어진 글인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던 우리 민족 문화의 그 자긍심인데 이걸 갖다가 불태우게 된 우리 시대의 그 부끄러움과 또 반성하는 내용과 또 이것이 세워졌을 때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밝은 미래를 내다보게 되고 또 웅비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국민의 그 모든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0: 그게 이제 몇 미터나 됩니까?
1: 그 길이가 한 10m 정도 돼요.
0: 와, 10m면은
1: 네, 한 2,500자를
0: 2,500자요? 네. 오,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
1: 예, 네, 그런 이제 일들을 하면 뭐 자세가 틀어져서 몸의 척추도 또 비틀어지기도 하고 또 몸이 굳어져서 네. 파스를 계속 등에 바르고 그렇게 일을 해요.
0: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리셨어요?
1: 그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일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임박하게. 그러니까 그 글을 짓는 성태용 교수에게도 한 20일의 시간을 주고 저에게도 한 20일의 시간을 줘서 한 40일 전에 그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다 해결해야 됐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그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마지막 글자를 딱 썼을 때는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나올 것 같은데. 예.
1: 예.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버님이 서해 가셨으니까.
0: 아. 예. 제가 아버님 조남이
1: 정현자 복자. 예. 예. 진주에 가면 촉성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촉성루 현판과 주례를 쓰시고 합천 해인사 가면 또 해인 총님이라고 일주문 네. 다음에 또 그 쓰신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을 아무래도 떠올릴 수밖에 없죠. 저로서는.
0: 아버님이 사회가였으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자라셨을 텐데 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1: 네, 아버님 뭐 다 옛날 아버님들은 그렇게 자상하시진 않고요.
0: 말씀 없으시고.
1: 네,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글씨 쓰는 거를 그렇게 처음엔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0: 저도 저희 아들이 만약 음악한다라면 저도 탐탁지 않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왜 탐탁치 않게 여겼죠?
1: 그게 이제 부모는 이제 지금하고 조금 다르죠. 그 당시는 이제

0: 전쟁 후이고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그것을 하는 것은 나를 닮아 하니까 부모로서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저걸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걱정도 있고
1: 맞습니다.
0: 그런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1: 근데 결정적으로 사회가가 되셨단 말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기쁘기도 하고 뭐 아 저 아이가 저렇게 해갖고 과연 생활을 할 수 있을까도 걱정되셨을 텐데 사회가 되신 다음에는 전폭적인 지지 같은 건 없으셨습니까?
0: 그럼 지지랄 것은 없고요.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국전을 한번 내보고 싶다가 아버님께 여쭈고
1: 서예로?
0: 예. 네. 그 이제 그걸 내려면 그래도 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갖춰야 되니까 네. 그래 호도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랬더니만은 처음에는 수헌이라고 지었다가 나중에 소헌이라고 바꾸어 주셨어요.
1: 수헌.
0: 예, 그때는 제가 이제 어떤 절을 좀 수련하라고 그런 그냥. 뜻으로 이제 딱 글 숫자를 써 주셨는데 네, 네, 네. 나중에 이제 전각을 해 오실 때 소헌이라고 바꾸어 오셨어요.
1: 무슨 생각이 있으셔서?
0: 예, 예. 그게 이제 대를 잇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 글자 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허락을 하신 셈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야. 뭐 최고의 저한테는 지원이시죠.
1: 아직까지 저희 아들 허락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도 큰 스승님이 되셨겠네요.
0: 네,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는 아니에요? 네. 부모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요. 자식은 바꿔서 가르쳐요. 예. 네. 그래서 그러기도 하지만 또 제가 대학을 이제 서울 와서 다니게 되고 하니까 네가 공부를 좀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일중 선생님한테 가서 해라 그러면서 소개장을 써주셨어요.
1: 자, 그 선생님을 고르시기까지도 맨날을 잠을 못 주무셨을 겁니다.
0: 그건 왜냐면 아버님 친구분들이 그 네. 당대에 다 같이 한국에 몇 안 되는 네. 분들인데 다들 친구니까 네. 아들을 여기다 보내야 될까 저기다 보내야 될까 하는 것도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일종 네. 선생님을 택해 주신 아마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1: 그 선생님은 인품이 어떠셨어요?
0: 아유 다들 말씀 없으시고 뭐 흔히들 제자들이 잘 안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는 그런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네. 사실은 지나고 보면 바다같이 그렇게 넓고 깊은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잘 안 가르친다는 게 뭐냐 하면요 작가의 개성을 뭘 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가르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1: 맞습니다.
0: 하면
1: 예.
0: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너가 친절한 선생님이 훌륭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나의 길을 가도록 그것만 열어주신 거죠.
1: 그 길을 가게끔만 하면 다 되는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0: 네, 이렇게 그게 너무 심해요. 네. 요즘 아이들한테도 그게 너무 심해요.
1: 아, 좋습니다. 그 어느 스승을 만나느냐는 이제 예술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아 누가 스승님이다라면 그 스승의 화풍 글씨풍 뭐 음악풍을 다 따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또 제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학생들에게 일상 해주는 말씀이나
0: 그거야 뭐 내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죠. 네. 아무래도 옛말에도 있어요. 그 스승을 따르는 사람은 그냥 그 거기서 끝난다고. 그런데 스승을 깨고 부시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1: 예. 네.
0: 그런데 이제 자꾸 붙들고 있으려는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또 너무 빨리 나가려고 그러는 친구도 있고 여러 다양해요.
1: 아, 맞습니다. 네.

0: 선생님께서 이제 글씨를 쓰실 때, 아, 이 글씨를 써야 되겠다라는 데는 어떤 철학과 그런 사상 같은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그 책을 참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1: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읽어야 되고, 또 그런 좋은 선문을 하려면, 어디 뭐, 남이 쓴걸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골라내야 되니까, 어떤 때는 뭐책한 권에 하나 고르면 잘 고르고.
0: 그 나는 아빠다 이런 것도 왜 아빠냐?
1: 그러면 그걸 쓸만한 가치가 내가 있다고
0: 있다.
1: 생각을 우선 들어야 되고, 또내 글을 봤을 때, 관객이 감동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0: 그럼 여지껏 쓰신 글 중에서 기억나시는 글이나 뭐?
1: 그래요, 뭐 많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제 인생의 그 어떤 기로에서 그 글로 인해서 제가 그 길을 가는데 힘이 됐던 그런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 당나라 때 이태백의 장진주라는 시 속에 천생 아재 필요용이라는 말인데, 하늘이 나를 낼 때에는 내 제목이 이 세상에 필요해서 냈을 것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상대를 졸업을 할 때쯤 돼서 그 길을 가야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 길을 가야 할까? 그랬을 때 그런 나에게 큰 힘이 됐었어.
0: 아니요, 저는 그 상대를 나오셨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미대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뭐 국문학과를 나오셨을 줄 알았는데 상대를 나오셨어요?
1: 네, 근데 아까 그 소원이라고 호를 지어 주셨긴 했지만, 너무 그렇게 궁핍하거나 어려운 걸 걱정하시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대를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면 글씨를 써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0: 아, 그러셨군요.
1: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제가 제한테 물었어요. 이걸 정말 해야 인생이 행복할까? 저걸 해야 행복할까? 할 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1: 네.
0: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돌아가 보면, 천생 아재 필유용. 이거 진짜 우리가 듣기에도 하늘이 뭔가 의미가 있어서 너를 내린 것이다라는
1: 아무 뜻
0: 느낌이.
1: 없이 이 세상에 왔겠어요? 김수님 음악 하시는 것도 그런
0: 저는 그
1: 뜻이겠죠.
0: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잘
1: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0: 모르겠습니다.
1: 이제 그 의미만 나한테 와서 닿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것을 유용한가를 이제 해 나가는 것이죠. 아직도 과정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 그러니까 뭐 모든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또 과정 중에
1: 그럼.
0: 하나고 또 결과가 또 원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그 서해는 일필휘지라고 하죠. 이렇게 확 말해 확 이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먹을 이제 붓에 묻힌 후에 구상한 대로 완벽하게 써야지 잘쓴 글씨인가요? 아니면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글씨가 됐다.
1: 그건
0: 뭐,
1: 옛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많이 얘기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의제필선이라고 해서 뜻이 붓보다 먼저예요. 항상 먼저 구상을 하는 게
0: 의지,
1: 의제,
0: 의제,
1: 필선,
0: 필선,
1: 붓보다
0: 먼저,
1: 먼저예요. 뜻이 붓보다 먼저인데, 그러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구상은 하죠. 하는데 붓이나 거기에 따른 먹물이나 또내 컨디션이나 모든 것이 내 의도대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채워내다 보면 뜻밖의 더 좋은 조형도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맞는 것
0: 그러니까 그 AI에다가 붓을 지워놓고 맨날 하는 대로 일필휘지
1: 같아요.
0: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정도준이라는 인물한테 붓을 지워주고 그럼 사람의 감정도 그날 그날
1: 다르죠.
0: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1: 모든 게.
0: 느끼는 사람도 모든 게 다르니까.
1: 그래서 AI가 아무리 그걸 잘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그런 감정까지는 표현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하고 누가 해놓은 것하고는 틀리지 않아요?
0: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는 이제 음악하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예. 아, 진짜 그 누구한테는 틀린 점이 많습니다. 그 서예 하면은 이제

0: 도화지 아니
1: 화선지.
0: 화선지에다가 글자를 요만하게 쓸 수도 있고 크게 쓸 수도 있고 여백의 미를 조절하면서 이제 쓰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해 여백을 정의해 주신다면.

0: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검은 것과 만났을 때 그 여백이 이 검은 것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여백을 작가가 쓰고 나서 아까 조그맣게 썼다. 그럼 많이 공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남은 공간인지 내가 처음부터 의도하고 남긴 공간인지 그건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작가가 그것을 남기고자 해서 만약에 썼다면 검은 붓으로 먹으러 쓴 그 글씨도 내 글씨고 흰 먹으러 쓴 그것도
1: 내 다 글씨고
0: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야.
1: 그러니까 또 선생님께서 본인이 쓴 글씨지만 매번 볼 때마다 의미를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글씨도 계실 거 아닙니까?
0: 뭐 그런 것도 있죠.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1: 이게 많지 않다는 게 좀 까다로우신 것 같아요.
0: 그럼요. 그건 하고 나면 네. 또 마음에 좀 더 안 들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해보면 또 그렇게 잘 되진 않지만 늘 머릿속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위에 가 있죠.
1: 그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위에 가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안 드는
0: 네, 불만이 많죠. 네.
1: 그러니까 내가 뭐 곡을 쓴다거나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하더라도 아, 왜 나는 저렇게 이렇게 썼어야 되는 건데 왜 못 쓸까? 네.
0: 선생님. 그게 이제 네, 작가들이 모두가 갖는 심정일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다 만족해 버리면 그날로서 이제 끝나고 문을 닫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내일 또 다르게 좀 더 나아지려고 해보고 또 다시 또 해보고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죠.
1: 그렇습니다. 서예는 이제 서양이 갖고 있지 않은 네. 동양만의 어떤 문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는 서법이라고 하고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서도.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예. 그 세 개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우선 이제 글자대로 보면 서법이라는 게 네. 법을 중시한다는 뜻인데 중국 문자가 그렇게 4천 년 가까이 이어온 데는 그 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법은 고전을 그대로 잘 따라서 또 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하는데 그 서도는 일본 사람들은 그 하는 과정의 모든 것이 그 구도적인 어떤 뜻이다 담겨 있어요. 다도, 금도, 꽃을 맞아요. 하면 예. 화도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도자를 붙여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이 쓰던 글도 또 좋지 않고 서도라고 쓰는 것도 네. 그래서 소존 손재행 선생님께서 서예라고 하자 이것은 현대 예술과 같이 쓰는 그러한 그 지금 말하는 그런 예술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서예라고 부르는데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작을 할 때는 법으로 시작을 하고. 네. 써가는 과정은 우리가 인격 수양이나 여러 가지가 다 되니까 서도가 되고 네. 또 마지막 나온 결과물은 서예로서의 야. 그런 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서는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과 도와 예가 합쳐진 것이 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맞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이 법이라 그러고 네. 그 일본이 도라고 하고 그거는 약간의 그 국민성과도 약간
0: 그렇죠. 관계가 관련이 좀 있죠.
1: 특히 우리나라가 예라 그런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당시에는 예, 그런 장명이었다라고 저도 이제 후대에서 생각이 되는데요.
0: 훨씬 네. 진보한 그런
1: 네네네 생각이죠. 예라는 것은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동양의 예술이 진짜 많습니다. 뭐 자기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뭐 건축물도 사실 네.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서예가 네. 동양의 예술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예.
0: 근데 이제 그걸 허버트 리드라는 그 영국의 미학자가 동양의 예술의 그 기본은 서예다. 근데 그 정수도 서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를 또 하니까 자기가 자기 글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가겠죠.
1: 그래서 제가 제

0: 자랑을 못할 때 누구 보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이유가
1: 남이 얘기를 해주면 또 서운할 때가 있어요. 네.
0: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자서예뿐만 아니라 한글서예.
1: 네.
0: 한글서예도 많이 쓰시고 유명하기도 한데 천지인의 어떤 조화에 있어서 네. 우리가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 마치 추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사랑이란 글씨도 그렇습니다만 어때요? 예.
1: 아 제가 사실 해외 전시를 하게 되면서 느낀 것이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우리 알파벳을 잘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국의 각국 나라 걸 다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전시를 준비하러 간 사람 쪽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내가 한 30년 전부터 한글의 그 분해하는 그러니까 자모음을 좀 분리해서 그 가지고 있는 그 조형만 가지고도 충분히 현대 미술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0: 네.
1: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글 중에서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인 그 천지인으로 아우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끌어내서 내가 작품을 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유럽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0: 이게 이제
1: 하늘
0: 천
1: 예 땅 아 사람
0: 사람
1: 예 땅
0: 땅
1: 예 그걸로 구성했는데 바로 그것이 우주를 다 표현하잖아요. 곧 처음 나타나가지고
0: 진짜 놀랍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이 글자를 잘 만드셨지만
1: 그렇구나.
0: 그걸 또 쓰시는 분들이 진짜 전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1: 예.
0: 제 현자가
1: 네.
0: 검을형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이름에서는 별로 안 쓰는
1: 예, 그렇죠.
0: 클현도 되거든요.
1: 예.
0: 이제 우주가 검듯이 예. 그런 거랑 이 천지인이랑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왠지 기쁜데요.
1: 그게 현이라는 게 아득하고 멀고 아주 깊은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네. 제 이름 줘주신 할아버님
1: 뜻이 아마 크신 것 같습니다.
0: 아닙니다. 그 전통서예라면 이제 한자를 이제 주로 쓰는 걸 텐데 그거 외에 한글을 쓰시거나 이렇게 추상화 같은 그림과 같은 그 글씨를 쓰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요?
1: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러한 것을 함으로써 그네들에게 바로 이 작품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달라지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예라면은 문장을 계속 쓰는 건데 그렇지 않는 작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 한글의 모음이다. 또 그 옆에 아까 보신 것이 한글의 자아입니다. 그걸로 구성한 작품이다 하니까 이제 한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0: 그 오래전부터 해외 전시를 많이 준비하시고 네. 하신 적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 현지 반응들이 아주 뜨거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왜 현지인들이 서예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1: 그건 이제 그네들도 예술이라는 거는 같이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는 없어도 느낄 수는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오, 저 서예가 어떻게 1차원적이 아니라 3차원적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느냐. 프랑스 쇼몽 그 미술관 관장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근데 서예가 추구하는 게 입체예요. 근데 이 선 하나가 네. 획이라고 이제 서예에서는 얘기합니다만 그 획이 입체적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았다는 것은 바로 뼈와 근육과 살이 있고 거기에 피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서양 사람이 반했다는 것은 서예의 본질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술을 하는 사람이나 또 그 외 사람들이 이렇게 서예를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막 읽으려고 드는데 그네들은 그냥 보여진 대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린덴 뮤지엄 같은 데서는 그동안에 이제 중국 일본 방은 있는데 우리 한국 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 전시를 네. 통해서 이제 한국방을 다시 이제 만들기로 하고 한국에서 이제 많은 재료 물건들을 사가. 예.
0: 그러니까 BTS만이 K-POP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너무너무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게 화선지에 쓴다.
1: 네.
0: 그다음에 먹으로 쓴다.
1: 네.
0: 그다음에 붓으로 쓴다. 네. 이런 게 다 하나의 그 입체감을 주기 위한 예. 어떤 그런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 그러니까 이제 서구에도 뭐 서예라는 캘리그라피 있습니다만은
0: 서구의 캘리그라피는 그냥 그 예, 예, 잉크 갖고 이렇게
1: 그렇죠,
0: 쓰는
1: 다르죠.
0: 거네요.
1: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모필의 그 둥근 거, 둥근 거는 찔러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화선지라는 것은 목을 안고 들여요. 그러면 나중에 그 깊이감이 다시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재질이 그러한 것을 발달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그리고 먹을 가는 것도 물을 많이 타서 먹을 쓰느냐 아니면 뭐 그 농도를 조절할 수
1: 예,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아까 기역리언 같은 경우 검은 먹
0: 네네네
1: 밝은
0: 네.
1: 먹 그러니까 어두운 먹 밝은 먹 색깔
0: 네.
1: 예, 그러니까 예, 먹의 그 다양함을 저기다 먹색 하나만 가지고도 저렇게 표현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이 이거는 가까이 보이고 이거는 예, 멀리 보이고 예. 여기서도 예. 이거는 멀리 보이고 좀 퍼져 보이는데 예. 이거는 가까이 보이고 예,
1: 대지는 또 풍요로워야 되니까 예. 이제 그렇게 좀 부드럽게 쓴 거고
0: 서예를 그때 그만 잘못 그만 계속 아니, 배웠다면 예. 예.

0: 그 작가로서는 어때요? 작가로서 해외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하고 예, 해외 경험이 주는 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거는
1: 다르죠.
0: 예, 다를 것 같은데.
1: 제가 사실은 1982년도에 대한민국 미술대전 제1회 때 대상을 수상했어요. 그때만 해도 해외 연수, 해외를 못 나갈 때인데.
0: 서예 배우면서 무슨 해외냐?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상의 부상이 해외 연수예요. 그때 이제 유럽을 가게 되고 제가 미술책에 보던 그런 고흐나 고갱이나 마티스나 그 원작들을 보게 되니까 감동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서예가 그네들과 같이 어깨를 겨누을 날이 만약에 온다면 예. 나는 어떤 작품을 했을 때 그렇게 될까? 그런데 그게 살아서 올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0: 그렇죠. 살아서 왔습니다. 야, 진짜 이게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사랑, 행복 이런 짧은 단어를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서로 기대기도 하고 네. 겹쳐지기도 하고 마치 이제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 조형적인 예술을 이제 결정하는 그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1: 그게 이제 추사 선생께서 계산무진이라는 쓴 걸 보면
0: 계산무진
1: 무진 네. 네. 굉장히 구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가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걸 쓸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그런 데서 많이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결국은 이 선들이 굵고 가늘고 또 길고 짧고 이런 비례와 또 여백과의 그런 대비 문제 그런 건데 저 사랑이라는 걸 보시면 시옷이 좀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축이 틀어졌죠.
0: 예, 이렇게
1: 축이 틀어졌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라는 내려걷는 것은
0: 또 이쪽으로,
1: 예, 이쪽으로 내려와서 네. 서로 만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그 사자의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있어요. 시옷과 아 사이에.
0: 아 사이에. 예. 예, 예.
1: 그래서 랑을 리얼을 일반적으로 쓰면 그 공간 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리얼을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그렇게 해서 리얼의 공간을 만들어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고 또 아래쪽에 보면 랑자가 좀 처지면서 사자 쪽으로 올라가 있죠.
0: 네. 네,
1: 사자가 첫 자니까 네. 불안정하게 만들어 놓고 랑자에 와서 마무리를 짓고 하래서.
0: 와. 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그.

0: 단순한 글자. 네. 우리의 사랑이라고 얼마나 그 드라마 보면요. 한 50번 나오는데 50번.
1: 그럼요. 근데 저걸 쓰는데 한 3개월 정도 고민을 쓰고 마음에 안 들고 쓰고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데는 한 번에 뭐 되는 작품도 있는데 네네. 저 경우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작품이에요.
0: 이 2019년 LA에서 열렸던 전시 제목이요. 비욘드 라인. 네. 선 넘어라는 뜻인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1: 아마 그분들이 저 네. 제목을 하나 뽑는 데에도 굉장히 고심을 했을 거고 저희도 저 제목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 제목은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그 선 이상의 것이 그 뒤에 있다는 뜻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서예를 보면 그 사람의 그 성장과 인품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흔히들 하는데 예, 그 서예가 갖고 있는 어떤 앞으로의 무한한 것을 보여주지 않나 그런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0: Beyond Line. 야, 그 선 너머에는 뭐 선생님께서는 서예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 대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네,
1: 그렇습니다, 사실은.
0: 뭐가 있을까요?
1: 뭐가 있을까? 저도 그걸 찾아서 이제 계속 가야죠.
0: 야, 네. 이게 서예를 진짜 몇십 년간 해오신 분도 뭐라고 딱 내놓고 얘기 못하는
1: 그곳에 무엇이 보인다면 네. 예, 그 다 끝난 거죠. 그런데 아마 각자가 보는 것이 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0: 네, 네.
1: 예.
0: 그렇다면 음악에 대한 저의 네. 대답도 비욘드 뮤직이라는 네.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또 후배들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부딪히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 같이 돼요. 선배님들이 해놓은 다음에 이상 어떻게 넘어갈까? 벽이 그냥 앞에 쌓여요. 그런데 어느 날 산을 오르다 보면 또 뒷산이 보여요. 왜? 네. 안 오르고 있으면 앞에 산만 보이는데.
0: 그렇습니다. 봉우리에 올라가면.
1: 올라가면 예. 또 저쪽 산이 또 보여요.
0: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0: 아까 이제 저희 대화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소년 문장가는 있어도 소년 서예가는 없다. 예. 그 젊은 나이에 훌륭한 문장을 만드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서예 경지에 오르려면 그만큼의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1: 네,
0: 뜻일 겁니다.
1: 그렇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좋은 선을 얻는데 걸리는 시간.
1: 아, 그건 뭐 평생 하는 것이죠. 왜냐면 그 음악에서, 국악에서 득음하신 분이 득음했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를 위해서 그 무한히 노력을 하죠. 그 안드레아 보첼리?
0: 안드레아
1: 안드레아
0: 보첼리.
1: 보첼리? 예, 그 사람은 천상의 목소리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가 하도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 자녀들이 시끄러워서 죽겠다 하는 것이 예전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타고나도 그런데 하물며 일반인이야 뭐 어떻겠어요.
0: 타고나셨지 않습니까?
1: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노력형입니다.
0: 이뭐그 지금 말씀은 계속 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제 후배들이 볼 때는 저 정도만 글씨 써도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대가의 반열에 오른 분들은 추사체, 그다음에 뭐 구향순체 뭐 같은 게 누구체 누구체 무슨 체 무슨 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사회가로서 인정하는 체가 있습니까?
1: 저 같은
0: 네.
1: 그거는 제가 그냥 그 분야에 아직도 매진해서 열심히 할 뿐이지. 예, 흔히 우리 말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는 식이죠. 저 같은
0: 요기베라라는
1: 경우는
0: 야구 선수가
1: 아직도 예, 끝나지 않았고 또 어느 세월이 이제 지나서 그것이 이제 모아졌을 때 아마 후배들이 뭐 이름을 붙여주면 몰라도 예, 아직은 제가 수련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0: 저 글씨는
1: 네.
0: 진짜 정도준
1: 뭐
0: 체라고
1: 그래도 되긴 됩니다만은 그러나 또 제가 살았을 때 그걸 붙이는 건

0: 택한 거고요.
1: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요. 야, 저는 야, 나 살았을 때 좀 묻혀줘. 그럴 것 같아요. 자, 조영미를 여러 번 강조하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아까도 이렇게 네. 아, 이 거리가 어떻고 저 모음이 어떻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례라는 것과는 차원이 아주 다르죠.
0: 아니에요. 인간은 예. 공통적인 미감이 있어요. 아, 예, 동서고금을
1: 미감이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예.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아름답다 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건 혹은 해외 여행에서건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깊이를 서로 모를 뿐이지 아. 공통적인 미감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건 특히나 이제 우리가 키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아 널씬하다 그런 표현을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옆으로 넓으면 널씬하다고 못 써요.
1: 그렇죠.
0: 그러면 네.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에요. 예, 그런 비율이 예, 서양에서 흔히 표현하는 황금 비율이라면 또 동양은 동양대로 또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지만. 예.
1: 그렇다면 제가 좀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서예란?
0: 아 서예란. 예. 사실 그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오늘날 와서 얘기를 하면 점과 선과 여백 이것이 만들어내는 서로의 그 조화로운 어떤 화면 구성이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 선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덕선의 경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의 하나의 글자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야 되고 전체 장법이 조화롭게 되어야만이 그때 이제 그것이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글 쓴다고 서예라고 할 수는 없죠.
1: 그럼요. 제가 글 쓴다고 아, 너 서예 잘 썼구나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이 쓰신 글을 딱 보면 그러니까 왠지 뭔가 저도 황홀해져요.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진짜 황홀해진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확장성이 있는 서예의 멋이 점점 요즘 세대들한테 없어져 간다는 게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서예가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0: 네,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사진이 출연했을 때 네. 사실 초상화를 그리거나 미술의 그 풍경을 하던 분들이 굉장히 그 곤욕스러웠죠. 왜냐하면 사진이 더 잘 표현해내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확대, 뭐 이렇게 또 축소 다 되고 모든 것이 인쇄화로 할 수 있는 네네. 시대에 왔습니다. 네. 이제 바꿔 말하면 그러한 것이 왔을 때 서예는 이전까지 문장에 예속된 어떤 조형 예술이었다면 오늘날은 이제 그 본령을 찾아서 서예가 자체가 이제 앞면으로 나올 수 있는 전면으로 나올 수 있는 네. 나는 기회가 아닌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이 어쩌면 기회예요. 예. 이때 이제 잘 못하면 아까 말씀대로 사라질 것이고 여기서 잘하면 더욱더 좋은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서예 세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한 지는 이제 몇 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예는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근데 이제 배우겠다는 생각뿐이지 그걸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서예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약간 본 것 같았습니다.
0: 네, 무한합니다.
1: 저희 뒤에 감사하게도 인생낭독 인이라는 글자를 적어주셨어요. 저 네. 쓰실 때 생각이나 마음이나
0: 그럼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각 분야에 평생 한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나오신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제 그 인생이 정말 여기 이 프로에 또 반영되고 이 작품에도 좀 녹아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좀 풍요로운 멋과 또 저기 동그라미에 보면 거친 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온 그런 풍파 같은 것도 있는데 다 지나올 때는 다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지나오고 나서는 아 그래도 그래도

0: 해볼만 했고 꽤 좋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썼어요.
1: 그러니까 지날 때는 그게 힘들... 기억이 되고 뭐 그렇게 되겠지만 지난 다음에는 추억이 되잖아요.
0: 네, 추억이 되죠.
1: 추억은 언제나
0: 아름답죠.
1: 야,
0: 그러기를 바랬습니다.
1: 앞으로 저 글씨를 저희 인생 낭독의 네. 메인 글씨로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자, 요즘에 가장 몰두해 계신 작업이 있다면 어떤 작업이요?
0: 아까 보신 이제 천지인의 네. 그런 시리즈 문제. 그다음에 그 우리 자음을 구축적으로 혹은 서로 긴밀한 그런 저인 관계. 네, 또 그것의 그 어떤 조화로운 모음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어떤 현대의 그 추상화가 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림도 글씨도 아닌 네. 뭔가가 예. 또 새롭게 탄생될 수도 있겠네요.
0: 예, 어쩌면은 예, 없는 길을 만들어서 가볼 생각입니다.
1: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물론 평탄치는 않을지 모르나 그 길이 진짜 가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네. 갈 수 있는 길이기를 진짜
0: 길은 네. 만들며 갈 때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1: 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런 부탁 드려도 되나요? 그 휘호를 하나 이 자리에서 이제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신년이라고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 국민 나라가 좀 더 태평하고 안정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평안한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태민안이라고 한번 써볼까.
1: 국태민안.
0: 네.
1: 국태민안. 자, 기대가 됩니다.
0: 네, 예,
1: 어떤 것일지. 예. 아는 만큼 보인다는 아까 하신 네. 말씀이 인생낭독 인을 하면서 저는 지금 매회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수혜 작품을 만나게 되면 이 저 한자가 제가 무슨 자더라? 이러는 것보다 그 글을 쓴 사람의 마음까지 읽고 싶은 네. 그리고 그 글을 썼을 때의 그 사람의 인생을 네. 다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그런 가르침을 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를
0: 감사합니다.
1: 드립니다.
0: 네.
1: 전통은 시대를 담아낼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난다고 하죠. 전통은 오래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담아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화수분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아, 정도준 선생의 인생낭독에 한 줄 추가해 봅니다. 인생낭독인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고전 소설을 통해서 역사를 좀 더 흥미롭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춘향전이라든가 흥부전, 뭐 허생전, 심청전, 아마 뭐 학창 시절.

뭐 국어 시간에도 이 고전 소설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전 소설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거기에는 많은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고, 아, 왜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는지 이런 면모들을 하나하나 정말 들여다보면서 또 우리 고전의 또 참맛을 알아가는 바로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그 고전 소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흥부전, 춘향전, 심청전.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런 고전 소설도 상당히 그 비현실적인 내용이 사실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심청전 같은 경우 뭐 심청이 뭐 용궁에도 들어가고 아버지를 위해서 뭐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고 사실은 되게 비현실적인 내용인데 거기에는 또 그 시대 상을 보여주는 왜 심청과 같은 그런 정말 그 효녀가 또 이 부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또 이제 우리 흥부전과 같은 이야기에서도 그냥 보면 아주 그 마음씨 고약한 형과 아주 그 가난하지만 착한 동생 이야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속에는 당시의 이 부농과 빈농의 이런 갈등과 화해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 소설 중에서 특히 인기가 있는 소설들은 그 시대에 이순직한 인물이에요. 그 정말 황당한 인물은 또 등장을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춘향과 같은 인물도 그 시대에 그런 여성의 정절이 중요시 되던 시대에 충분히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고 변사또와 같이 아주 그 탐욕스러운 그런 사또도 또 그 있음직한 바로 그런 인물들이 고전 소설에 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열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전우치전이라는 이 소설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그 강동원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영화로도 나왔는데 그 도술하는 것 같지만 거기서도 그 시대의 어떤 도가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그 지배했던 시대상이라든가 또 요 소설의 무대가 개성 지역인데 개성 지역에 특히 그런 면모가 두드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개성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전우치라는 인물의 등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지금 또 우리 뭐 소설을 쓰는데 뭐 정말 그 지방에서 올라와서 뭐 고시 공부하는 그런 뭐 그 학생의 분투기를 담은 그런 소설을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배경 무대를 뭐 저 강남의 뭐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하면 리얼리티가 떨어지잖아요. 신림동 정도 딱 그 무대를 삼아야 아 이게 정말 현실감이 오죠. 바로 그런 모습이 고전 소설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홍길동전과 같은 소설은 서울이 차별받던 시대 상황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정말 조선이라는 사회에서는 양반이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첩의 자식들인 서월들이 뭐 양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서월이 차별받던 시대에 홍길동이라는 영웅을 등장시켜서 그것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흥부전과 같은 소설도 잘 생각해보면 왜 저 형은 저렇게 잘 사는데 동생은 왜 저렇게 가난하지? 거기에 대한 해답 중에 하나가 조선 후기 장자 상속제가 정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장남한테 재산이 거의 다 이제 그 상속이 되다 보니까 아주 그 잘 사는 장남은 정말 그 놀부를 대표하고 이 흥부는 바로 이 재산 상속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차남을 반영하는 또 그런 시대상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 박시정과 허생정과 같은 소설은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박시정은 이제 이 저 청나라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그 북벌이라는 이념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상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제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이 북벌 저런 이념은 이제 더 이상 민생이라든가 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산업과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북학사상이 풍미를 하는데 그런 어떤 북학사상을 또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설이 허생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고전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보여주는 시대상을 알고 우리가 이 소설에 접근을 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 먼저 우리 박시전이라는 소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박시전이라는 소설의 배경은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바로 이 청나라 그 군대가 바로 이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 당시에는 청나라 황제 청태종 홍타이씨라는 인물이 직접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인조를 비롯한 조선 왕실이 강화도로 가는 피난길마저 막혀서 그 남한산성으로 할 수 없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47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은 군신의 관계를 맺었고 그때 그 청나라 황제 앞에서 조선의 왕 인조가 지금의 그 송파구 그 삼전동 쪽 삼전도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삼전나루인데 이곳에서 309고두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의식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정말 겨울 강추위 속에서 대략 한 50여일 정도 버틸 수 있는 뭐 식량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바로 이제 정확하게 이것이 다 고갈이 되자 이제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명나라 대신에 청나라 황제의 연호를 사용한다라든가 또 이제 청나라에 조선이 이제 조공 물품을 보낸다라든가 또 여기에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두 명의 왕자를 이제 인질로 청나라에 보내라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고요. 또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공덕을 찬양하는 비석을 세워라. 이게 소위 삼존도비입니다. 일명 대청황제 공덕비인데 우리는 이제 흔히 삼존도비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청나라 황제의 공덕을 찬양하는 비.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삼존도에서 항복을 했던 그 위치에 세웠는데 이것도 한동안은 우리가 이 치욕의 역사다라고 해서 뭐 땅에 묻었다가 이게 다시 뭐 다시 일제강점기 때는 다시 세웠다가 이런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지금도 가보시면 저 서울의 저 잠실 쪽에 석촌호수 옆에 바로 이 삼전도비가 세워져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에 끝나지 않고 많은 조선인들이 포로로 청나라에 끌려갔고 거기서 정말 겨우 살아 돌아온 여성들은 뭐라고 불렀죠?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이란 정말 좋은 뜻인데 이게 저 청나라 가서 제대로 이제 자기의 그런 뭐 정조도 못 지킨 여인 이런 논리로 정말 사회에서 환향년 환향년 이렇게 비하하기 시작. 이것도 크게 보면 환향녀의 비극도 이 시대의 비극이고 이 나라가 정말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했을 때는 얼마나 엄청난 굴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보여줬죠. 남성들 대부분도 이제 노예시장에 팔려갖고 이 환향녀의 비극 거기다가 이 두 명의 왕자 소현세자고 복림대군이 심양의 인질로 잡혀가는 이런 치욕을 병자호란의 이 전쟁의 패배에서 절절하게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의 치욕을 어쨌든 극복해보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소설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바로 이 박시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역사 소설 중에서 특히 전쟁을 소재로 하는 소설은 현실에서는 비록 우리가 패배했지만 소설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걸 통쾌하게 복수하는 이런 내용이 주로 줄거리를 이루고 있고요. 특히 이 박시전이라는 소설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또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 청나라 오랑캐를 물리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남성까지 나가지 않아도 된다. 여성이 등장해도 된다라는 바로 그런 줄거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소설에 박씨 부인의 남편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시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시백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이에요. 실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남한산성의 방어 책임을 맡았던 수호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설에서 리얼리티를 강조하려면 그런 그 등장하는 인물도 실제 현실에서 이 활약을 했던 이런 인물을 끌어들여야 소설에서도 훨씬 더 이제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산에서 이제 그 바로 이 이시백의 그 아버지 이득춘하고 바로 박씨 부인의 아버지 박처사가 정말 서로 뭐 놀다가 뭐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지방끼리 우리 혼인하자 해서 이 혼인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 박씨 부인한테 실망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득춘이 입을 그 조복 그러니까 이제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우리 양복 같은 거죠. 이제 관리들이 이제 출근할 때 입는 그런 옷을 바로 하루아침에 뭐 만든다라든가 볼품없는 말을 싸게 사서 아주 그 잘 길러가지고 중국 사신에게 높은 값으로 파는 등 이 비범한 능력을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제 그 요 병자호란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과정에서 먼저 청나라 쪽에서 조선 침공에 앞서 박씨의 남편인 이시백과 또 이 당시에 그 병자호란 때 최고의 명장이 임경엽 장군인데 이 장군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룡대라는 여성을 첩자로 보내는 저쪽에서도 여성이 등장해요. 근데 이제 박씨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기룡대를 이제 쫓아버렸다라는 이런 기록부터 서서히 박씨 부인이 상당히 재능을 발휘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그 이 소설에서는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그 인조가 병자호란한테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갔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피난 끝에 결국 이제 항복을 하게 되는데 박씨 부인이 정말 이끄는 그런 사람들은 피화당이라고 해서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곳에 다 피신을 시켜서 이 피화당에 피신했던 이 부녀자들은 아주 그 안전했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기록에 나옵니다. 실제 그 당시에 청나라의 선봉대로 돌았던 장군이 용골대 마부대라는 인물인데 바로 요 박시전의 소설에도 용골대하고 마부대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용골대와 마부대를 아주 그 박씨 부인이 그 지혜로서 이들을 격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소설에서는 뭐 클라이막스랄까요? 바로 이 청나라 군대를 정말 통쾌하게 접어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은 조선의 그 병력들이 엄청나게 크게 희생을 당했는데 소설이라는 공간에서는 바로 이제 크게 승리하는 이런 반전을 이끌면서 백성들의 염원이 소설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뭐 미국 드라마 원더우먼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상당히 그냥 평범해 보이는 여인이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이런 모티브들은 바로 원더우먼 사례라든가 물론 남성이긴 하지만 슈퍼맨 사례 같은 데서도 그런 그 이런 영화나 드라마의 원조쯤 되는 게 박시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박시전하고 상당히 좀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던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허생전인데 박시전은 조선 후기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 저 청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된다. 이 복수만이 살 길이다. 이런 뜻에서 저 청나라를 언젠가는 우리가 정벌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북벌이 시대사상으로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이 북벌이라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항상 전쟁 준비해야 되고 이 우리 지금도 만약에 이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그 뭐 경제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청나라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저 청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고 오히려 저들하고 군사적인 대결을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평화적으로 교유하고 협력해야 돼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정말 산업이라든가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런 흐름들이 서서히 이 북벌의 시대가 어느 정도 그 막을 내리면서 형성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그 사상을 흔히 북학이라고 합니다. 완전 대비되죠. 북쪽을 정벌하자 해서 이제는 북쪽을 배우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런 북학 사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 중에 한 편이 바로 이 박지원이 쓴 허생전입니다. 그래서 이 허생전의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면 허생은 남산 묵적골에 살고 있는 몰락 양반 출신으로 나와요. 제가 앞에서 소개했지만 소설에서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장소성이 분명해야 된다. 허생은 허생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원이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과거에는 속가와 대가가 있는데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속가는 생원과와 진사과가 있고 요 생원이나 진사과에 합격하면 생원 또는 진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생원이라 하면 일단 생원은 됐는데 그 다음에 2차 시험에는 급제를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 그 보면 최진사댁 셋째 딸, 맹진사댁 경사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인물들도 공통점은 최진사, 맹진사, 허생원은 다 2차 시험에는 떨어졌을 확률이 높다. 만약에 2차 시험에 붙었다면 허생원, 맹진사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겠죠? 그 사람의 관직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허참판, 뭐 맹뭐 판서 이런 식으로 불러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쳤다라는 거는 2차에는 합격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허구한 날 글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이 부인이 정말 소위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박을 해가지고 자존심 상한 허생이 글 공부를 때려치우고 상업활동에 종사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다라는 게 요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 내용. 양반이 이제 생산활동에 종사를 해야 되고 뭐 정말 글 공부나 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게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이 허생이 활동하는 무대가 남산 묵적골로 나오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잘나가는 양반들은 북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의 경복궁하고 창덕궁 사이에 요 북촌 지역에 많이 살고요. 좀 더 이제 약간 가난한 양반들은 남촌, 남산 쪽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이 소설 무대도 남산의 묵적골. 그리고 또 재밌잖아요. 먹묵자, 쌓을 적자, 먹이 쌓여 있는 고을 또는 동네란 뜻이에요. 이 아무래도 이 지역에 이 정말 글깨나 하는 그런 선비들이 많이 사니까 동네 이름도 묵적골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통이 이어졌는지 지금 우리 남산 가시면 요 지역 동네 이름 뭐라고 부를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필동이라고 그래요. 필동. 부필자 쓰거든요. 먹하고 붓하고 이게 뭐가 일맥상통하는 거 있죠? 바로 이런 흐름이 지금 또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지나가는 동네도 역사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생이 하도 이 정말 부인이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그래 내가 이제 진짜 제대로 한번 돈 벌어볼 수 있다 이러면서 누구를 찾아간다? 바로 이 변승업이라는 부자를 찾아가요. 근데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역관 출신이에요. 그럼 왜 여기서도 소설에 이런 그 이 허생이 돈을 빌리는 대상을 역관으로 설정을 했는가? 이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역관들이 이 정말 통역하는 사람이잖아요. 외교관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물론 기본적인 공식 업무인 외교 업무 이외에도 요 역관의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무역업에 많이 종사를 해요. 인삼과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를 많이 축적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소설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뭐 청나라와 관련한 그 역관처럼 보이지만 그 원래 실존 인물 변승업이라는 인물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승업이라는 인물에서 그 시대 사람도 대우 아 저 사람 역관 출신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야라는 이미지가 딱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관인 변승업에게 허생이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리는 그 과정이 이제 허생전에서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로 나와요. 그래서 이 허생전의 그 작자 우리 박지원 그 앞에 소두에서도 우리 박지원 초상을 잠깐 보셨지만 저도 처음에는 우리 그 열알기의 그 작품도 썼고 아주 그 정말 예리한 그런 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런 분인데 저도 사실 초상화 보고 약간 놀랐어요. 이미지가 약간 좀 씨름하셔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 정도로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풍채도 좋고 상당히 너무 호탕해 보이시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리하게 저렇게 소설을 써왔지?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그 박지원의 초상은 그 손자였던 박주수가 직접 그린 초상이 이게 쭉 그 가문에서 이어져 가지고 나오거든요. 조선 시대 역사 인물 중에서도 당대의

직접 그 모습을 그린 초상화가 남아있는 분들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뭐 대표적으로 집회에 나오는 세종대왕, 뭐 율곡이, 퇴계이양 이런 분들은 다 후대에 그야말로 이제 상상으로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요. 요 정말 당대의 모습으로 남아있다라는 점에서도 이런 것도 되게 그 중요한 자료가 되고요. 근데 이 약간 최고에서 나왔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회고를 해요. 내가 상당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고 상당히 이제 좀 화가 나면 막 그런 것 좀 성격도 보인다라고 해서 이런 거 내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게 내 병통이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스스로를 또 그렇게 표현한 내용이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라는 사람이 쓴 그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라는 그 글이 있어요. 과정록이라고. 그래서 이 박지원 이분은 그래도 아들이 나의 아버지 그 박지원이라는 그런 그 제목으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우리 박지원이 이 허생전이라는 소설은 사실은 그 열하일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박지원이 1780년에 그 자제군관이라 해서 그 당시에 그 친척형 박명원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거기서 소위 뭐 이렇게 약간 시중도 좀 들고 뭐 가방도 들어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정 체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자제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친척 뭐 동생이라든가 뭐 조카라든가 이런 사람 데려가요. 근데 대부분은 한 20대 좀 아무래도 젊고 이러면 좀 빠릿빠릿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의 박지원은 그 당시에 그 자제군관의 자격으로 갈 때 44살이었어요. 고령이었어요. 최고령 아마 자제군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그 박명원도 되게 불편했을 거예요. 하, 뭐 정말 그냥 빠릿빠릿하게 수발하는 게 아니라 맨날 책 쓴다고 어디 가가지고 막 적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런 박지원이 그 나이 많은데도 자제군관으로 가서 열심히 기록하고 적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그 알고 잘 알고 있는 작품 열하일기로 이렇게 남아 있어서 이 정말 청나라를 다녀온 기획문으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박지원의 모습들은 우리가 정말 이 북학 사상의 아주 중심 인물로 우리 그 박지원을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허생전은 열하일기 중에서도 옥갑 야화편이라는 그 한 편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양반들은 생산활동에 종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허생이라는 인물이 돈을 버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변부자한테 만냥을 빌려가가지고 이거를 그 추석이 되기 직전에 온갖 과일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매점매석을 하는 거예요. 매점매석을 내가 이걸 되팔아가지고 이익을 그 챙긴다라든가 또 그 시대의 그 선비들이 이제 그 갓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말총이 제주도에서 생산되는데 이거를 또 대량으로 매점매석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되팔아서 이 부를 축적.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편으로 박지원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은 이제 농업 중심의 경제만으로는 이게 되지 않는다. 상업이라든가 수공업. 그래서 우리가 북학 사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용구생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잘 이용을 해서 그 삶을 풍요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 주는 게 결과적으로 정치다. 이러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은 훗날 우리 근대 사상 중에 계야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박지원의 손자 중에 박규수라는 사람이 사실 초기에 이런 계야파 학자들의 멘토가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뭐 김옥균이라든가 박영요 이런 사람들의 멘토가 되는 인물이었고 또 이 박지원의 그런 그 북학 사상을 계승한 이 제자 박재가에 이어서 또 박재가의 또 제자가 김정희였고 이런 방식으로 박지원의 북학 사상이 이런 김정희의 사상이라든가 또 뭐 박규수, 오경석 등을 거쳐서 초기 계야 사상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줌으로써 이런 박지원의 그 북학 사상은 전통 사상과 근대 사상을 접목시키는 구심점인 역할을 했고 그런 곳에 정점이 있었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허생이라는 그 선비의 어떻게 보면 그 분투기랄까요? 소설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정말 시대를 또 앞선 그런 사상가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 그 뒤편 자료는 바로 이 박지원하고 인연을 맺었던 박재가 제자. 사실은 제자인 박재가가 북학을 먼저 썼어요. 박재가가 먼저 중국의 사신으로 그 수행단원으로

이번에는 이제 한국인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뭐 러브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춘향전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춘향전은 이 진시라고 허구가 아주 그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흥미로운 요소가 많아요. 특히 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을 극적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이 변사또와 같은 그 악역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뭐 이도령이 그 거짓골로 이제 그 암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극적인 장면이 많은데요. 춘향전 하나하나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왜 이처럼 이 소설에 열광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이제 담겨 있어요. 또 이 춘향전 또 잘 하나하나 뜯어보면 너무 이 허구적인 상황도 매우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춘향전에서 이제 춘향과 이도령이죠. 남원의 광활루에서 만나잖아요. 만나고는 거의 1년에 만에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도령이 서울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이제 올라갔죠. 그런데 이 소설에 보면 거의 1년 만에 이도령이 수석으로 합격을 하거든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장면을 보면 뭐 조선시대 과거 시험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도 같은데요. 사실 조선시대 과거 시험 정말 어려운 그런 그 길이에요. 과거 시험 중에서도 이 식년시라에서 3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있고 별시라에서 특별히 보는 시험이 있는데요. 특히 식년시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33명을 뽑으니까 1년에 11명 정도밖에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합격하기 힘든 관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시험과 관련된 이런 그 용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강이란 말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가 관광길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을 보러 간다 이런 뜻이죠. 요즘 관광하고 상당히 좀 의미가 다르죠. 그리고 이 영남 지역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가는 대표적인 그 통로 중에 한 곳이 문경세제거든요.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후에도 가장 먼저 이 영남 지역에서 합격 소식을 듣는 곳이 문경이다.

속과를 거쳐 대과에 합격하려면 일단은 이 생원이나 진사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 대부분 성균관에서 수학을 해요. 성균관은 조선시대 최고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 더 종하게 말하면 속과 급제자들이 최종 시험인 문과 또는 대과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기관이에요. 사실 그 이몽룡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그 장원급제 했다고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과보다는 별시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아무리 별시라고 해도 그 정말 천하의 뭐 최고 인재들이 모인 그 과거 시험에서 정말 장원급제하기는 이거는 뭐 얘는 정말 소설이니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소설이니까 그런 과장적인 요소가 분명히 보이고요. 정말 춘향이 맨날 그네 뛰는 거 감상하고 방자시켜 편지 막 주고받게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한 사람이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그러면 아마 조선시대에 이 장원급제한 사람들 상당히 억울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 또 재밌는 것은 이 소설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했을 때 그 시험 출제 문제가 나와요. 제목이 춘당 춘색이 고금동이라 이런 제목인데 여기 보면 춘당대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또 창덕궁에 가면 그래서 아 이거는 창덕궁 춘당대에서 실시한 시험이구나. 그리고 지금 요 자료에는 바로 이 춘당대 모습이 나와요. 지금 저렇게 그 네모난 조지역이 춘당대 모습인데 저기가 저 건물 그 보이는 건물은 영화당이라고 해서 이곳에서 주로 최종적으로 왕이 급제자들 이렇게 면접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 과거에 급제하면 어사하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많은 분들 착각하는데 춘향전에 어사가 나오니까 이거 암행어사 되면 꽂아주는 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왕어자 하살사자 왕이 하사하는 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사는 다 조화예요. 조화. 이렇게

생화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꽂아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만큼 이제 그 어사 꽂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3일 육아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큰 잔치 벌어져요. 이 당시에도 정말 과거에 급제하면 가문의 영광이기도 했고 지역의 영광이기도 했죠. 요즘은 아마 그런 풍속도가 이 뭐 지방 고등학교라든가 뭐 서울도 마찬가지고 어디 대학에 합격하면 이 플랜카드 막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시대에도 합격자를 축하를 했다. 그리고 우리 그 소설에 보면 이도령이 과거에 장원 급제한 후에 뭐가 되죠? 암행어사로 나가죠. 사실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사실 조선시대 과거에 급제하면 초임 직급은 종구품. 이 구품직에서 출발을 하는데 장원 급제인 경우에만 한해서 종류품. 이 수석은 약간 특채처럼 확 올려줘요. 그래서 동기생보다 4, 5년 정도 승진 시기가 빠른데 암행어사로 파견될 수 있는 최소 직급이 종류품이므로 일단은 가능하긴 해. 이도령이 장원급제했으니까. 문제는 암행어사라는 거는 왕의 최측근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원칙적으로는 어사 하면 대부분 암행어사로 자꾸 생각하는데 암행어사는 되게 소수예요. 원래 어사는 왕명을 받들어서 그 지역을 뭐 여러 가지 그 주찰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사기 진작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임무를 그 보게 하는데 암행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특수하게 공무원의 뭐 비리를 뭐 이렇게 감찰하거나 이럴 때 정말 그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저쪽에서 방어를 하니까 그렇지 못하게 이제 암행 업무를 수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행을 수행하는 사람은 정말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최측근 인사가 나가는데 이제 과거에 정말 초원급제한 비록 장원이긴 하지만 그런 신출을 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특히 남원에 가는 거는 허구의 극치입니다. 암행을 하게 하려면 영구지 가면 안 돼요. 그 아는 사람 수두룩하고 이런데 거기 가면 제대로 암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소설에서는 남원에 안 보내면 이제 소설이 그냥 끝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남원에 파견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암행의사를 파견하거나 이럴 때는 부임지를 선정할 때 우리나라 옛날부터 추첨, 제비뽑기 되게 좋아요. 투생이라 그래가지고 암행 갈 지역을 쫙 이렇게 제비뽑기처럼 해서 한 장을 딱 뽑으면 동대문이나 남대문 밖에서 딱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부임지는 뭐 저 뭐 영월이구나. 나는 저 뭐 용인이구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 후기를 소설의 배경으로 했으니까 당시 전국에 한 400여 개의 고을이 있는데 추첨 하면 뽑힐 확률 400분의 1이에요. 400분의 1.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진짜 남원으로 갈 확률은 극히 이거는 힘들다. 거기다가 아예 영고지는 일단은 상피라 그래가지고 제외해버려요. 제외해놓고 추첨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자기 영고지에 가면 이거는 뭐 암행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이 춘향이가 있는 남원으로 이도령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춘향전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뭐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장면이 뭐냐면 춘향이 막 목에 큰 칼 쓰고 막 머리도 막 헝클어가지고 진짜 귀신 같은 모습으로 쫙 나타나는 그 장면인데 이것도 보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소설에서는 이 변사또의 포악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춘향을 그야말로 역모나 살인죄 저지른 그런 인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해버리는 거죠. 아무리 뭐 변사또라도 이 그럴 가능성은 적은데 이건 뭐 독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해야 하니까 춘향에게 칼을 씌우고 있다. 그래서 이 지방의 치안과 풍속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 수령들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또 그런 요소로도 작용을 하지만 우리 예나 지금이나 뭔가 이게 좀 더 과장된 요소가 많으면 사람들한테는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요즘도 보면 자꾸 드라마 같은 것도 약간 뭐 우리 흔히 소위 말하는 막장이 좀 많잖아요. 뭐 춘향전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시대로 보면 상당히 과장된 요소가 분명히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춘향전이 왜 이렇게 영원한 고전이 되었고 사실 최근까지도요. 춘향전은 영화나 드라마에 가장 많이 이제 그 단골로 나왔던 그런 소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또 보면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 때마다 이 춘향전 드라마 한 적이 있었고 한때 또 미스 춘향 선발대회도 있었고 지금 시대에도 이 상당히 그 정말 고전이긴 하지만 현대인에게도

매우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이 이제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그 시대의 거울 같은 역할을 했던 소설이고 시대의 부조리한 모순을 과감히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불러일으켜줘요. 대리만족.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패한 그런 그 뭐 관리라든가 이런 모습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청주남녀의 사랑 그리고 또 여성의 뭐 절개 뭐 이제는 이제 약간 달라진 거는 여성의 절개뿐만 아니라 남성의 절개까지도 이제 필요한 그런 또 뭐 덕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대중들에게 공감을 얻음으로써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있고요. 또 흥미로운 게 조선시대에도 춘향전 유명세가 상당히 이제 강조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조선 후기인 1872년에 그려진 그 남원 지도를 보면 지도 중에서 유독 광한루하고 오작교가 저렇게 크게 그려져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시대도 이미 춘향의 브랜드를 이용하는 그런 그 지도들이 생산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지금도 보면 뭐 이 유명인이 배출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뭐 그 인물의 뭐 이런 관련 여러 가지 그 뭐 작품 같은 게 뭐 있고요. 뭐 길 이름 같은 거 붙일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저 종로 쪽에 우리 송해 선생님 뭐 이런 길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지듯이 그런 그 아주 유명한 인물들을 강조하면 그 지역이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1872년 저 시기에 저렇게 광한루와 오작교가 강조된 이런 지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아마 어릴 때 그 동화 속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어린이들의 또 동심을 자극했던 소설 우리 흥부전 있죠. 그래서 이 흥부전 영향이 정말 제가 어릴 때도 아주 뭐 크게 일어났어요. 뭐 대표적으로 제비 잡으러 애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제비 저 잡아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붕대에 발라주면 정말 묘한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그 흥부전이 그 아이들한테 미치는 그 영향이 꽤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 흥부전을 풀어가는 열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 조선 후기 급성장한 부농과 임노동자로 전락한 이런 빈농가의 어떤 갈등과 하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그러니까 사회 전체상으로 보면 잘 사는 농민하고 못 사는 농민 잘 사는 농민의 대표 놀부 이 빈곤하고 못 사는 농민 대표 흥부 이렇게 이제 대립구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자 상속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조선 후기에 가면 장자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이런 시스템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장자는 대부분 잘 살아요. 장자 밑으로 차남들은 대부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흥부전은 또 이 못 사는 차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놀부는 자식 별로 없는데 흥부는 또 자식이 정말 또 많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빈곤을 강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또 보면 이 흥부전에는 조선 후기 농촌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 흥부 부부가 이제 했던 여러 가지 뭐 자비일 뭐 실제 그 보면 몇 분까지 나와요. 매 맞아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내용들까지 보여줌으로써 이 가난한 농민들의 그런 어려운 사회상 같은 거. 그리고 또 이 박도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흥부전에서 우리가 나오는 박하면은 뭐 슬근슬근 톱질하세 가지고 쫙 그 박을 터는 그 장면이 역시 하이라이트인데 거기에는 온갖 기중품과 풍성한 곡식과 더불어 이 책 같은 것도 나오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농민들이 정말 소망했던 게 무엇인가를 박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런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 흥부전에서 가장 그 모순이 이제 그 극대화되는 그런 장면이 뭐냐면 그 형인 놀부에게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이러니까 그 이제 좀 뭐 이렇게 곡식이라도 좀 얻어오려고 갔다가 오히려 자 매만 맞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죠. 거기에 막 흥부 부인이 정말 이 분노해가지고 그 누구는 장손으로 태어나서 선영 제사 모신다고 호의호식 잘 사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장자면 결과적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게 바로 제사 지낸다는 이유. 장손으로 선영 제사 모신다고 호의 호식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그냥 매만 맞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이런 비참한 상황을 그냥 대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이런 그 흥부전과 같은 소설의 구조는 조선 전기에는 거의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왜냐하면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이 남녀 차별조차도 거의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은 아들이라도 뭐 장남 차남 구별은 물론 없거니와 이 여성에 대한 재산 상속도 거의 균등하게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였죠. 사실 조선 전기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그 높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혼인을 하게 돼도 대부분 처가살이를 하는 게 관행이에요. 관행. 그래서 장가가다가 되는 거예요. 이 장가가다에서 시집오다로 바뀌는 게 그만큼 이제 여성의 지위가 완전히 낮아지면서 시댁에 종속되는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 대부분 외가에서 태어나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 율곡 이희 선생 어디서 태어나죠? 강릉에서 태어나잖아요. 강릉은 율곡 이희 선생이 선대로부터 그 대대로 살았던 고향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어머니 신사임당의 고향이에요. 아버지 이원수가 처가살이할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율곡 이희 선생이에요. 그럼 율곡 이희 선생의 원래 고향은 어딜까? 지금 경기도 파주의 율곡리입니다. 율곡리. 그래서 호가 율곡이잖아요. 나 경기도 파주 밤나무골 출신이야. 이런 뜻이에요. 율곡, 밤율, 계곡곡.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조선전기까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녀의 균분 상속이 지켜지고 있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율곡 이희 선생의 분재기라 해서 이 조선시대에는 결국은 이제 그 이 선대에 돌아가시면 자녀들끼리 재산을 골고루 이제 나눠 가져요. 재산 상속을. 저 분재기에 보면 율곡 선생 자녀들이 재산을 아주 그 동일하게 상속받았던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또 우리 보면 조선의 헌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경국대전 같은 경우도 정말 남녀차별 없이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되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이 자료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 되면은 장자가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재산을 대부분을 상속받고 거기 더해가지고 또 조선 후기 가면 농업 분야로 본다면 또 이때 되면 좀 더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업적 작물 같은 걸 이런 걸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훨씬 많은 그런 사람하고 적은 사람이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부농과 빈농의 차이가 일어나는 바로 흥부전은 그런 두 개의 어떤 시대상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흥부가 탄 닭에서 나오는 그 물건들 이런 물건들이 주는 암시도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술이 일단 많이 나와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뭐 환원주, 소경눈을 뜨게 하는 개안주, 벙어리 말하게 하는 견주 뭐 이런 것도 뭐 바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뭐 불로초, 불사야 이런 거 이외에 각종 세관들과 이 삼층장이라든가 동네반상, 안성유비와 같은 이런 아주 그 대표적인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요즘 표현을 하면 명품들이 나오면서 책이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야, 우리 이 박에서 책이 나오네? 동몽선습, 사략, 통감, 논어, 뭐 맹자 등 이게 결국 무슨 메시지일까요? 우리 농민들도 공부하면 뭐 될 수 있다, 신분 상승할 수 있다 이런 교육열을 자극하는 이런 그 책들이 흥부가 탄 박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매우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흥부전의 그런 모습하고 딱 그 맥을 같이 하는 작품을 딱 생각해낸 게 이 김홍도가 그린 자리짝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거 아마 우리 김홍도 하면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풍속화가고 뭐 씨름하는 풍경이라든가 서당 풍경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작품 한번 잘 보세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뭐 배틀을 짜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들 뭐 하고 있죠? 안 돕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책 보고 있어요. 야, 이거 마치 우리 시대를 또 비추는 단면도인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자식 밀어주면서 부모들은 기꺼이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김홍도의 풍속화에 그대로 이제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가난은 자신의 당대에서 그치게 하고 정말 자식 교육에 투자하는 그런 농민의 염원과 그 모습이 김홍도의 이 풍속화에도 담겨 있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흥부전에 나오는 이 박에서 나오는 책의 이 내용하고 묘한 일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흥부전도 왜 이렇게 정말 빅히트를 했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특히 흥부전 말미까지 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죠? 놀부가 모방을 하려고 해요. 너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이거 흥부가 그 이야기 해주죠. 제비다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다친 고친 거 이제 그 하니까 보온을 해가지고 뭐 박씨를 물어. 그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놀부가 정말. 놀부는 근데 달랐던 거는 흥부는 그 자신이 그냥 다친 제비다리를 고쳐줬는데 놀부는 제비 잡아가지고 다리 부러뜨렸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박이 타기는 탔는데 그 박에는 오히려 막 도깨비가 등장하고 아주 그 오히려 그 당시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만 등장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또 어떤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죠. 우리 그 혹부리 영감 이야기라든가 우리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 막 이런 것도 오버랩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우리도 지금도 보시면 드라마도 막 흥행하는 드라마 이렇게 보면 저 어디선가 저거 예전에 본 것 같아 약간 그런 내용들 꽤 많아요. 그거는 그만큼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거 선악 형제 이야기 형제지만 한 형제지만 또 마음씨 착하고 한 명은 또 좀 악하고 이거는 뭐 딱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콩지팥쥐 이야기라든가 서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이 동서공의 맥락이 통하거든요. 서양에도 신데렐라 신데렐라는 착한데 그 언니들은 또 엄청 못됐잖아요. 소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농민들의 뭐 실상이라든가 뭐 임노동을 한다라든가 뭐 흥부가 아까 매품을 한다라든가 또 각종 농사 짓는데 그런 내용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농사의 어려움 또 흥부 부인 또 그 정말 생활 전선에 나서는 이런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이 장자 상속 제와 같은 이런 시대상을 바로 이 소설에 녹였고 또 이 시기 되면 이 농민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산을 그 이용을 해서 공명첩을 사서 양반으로 이제 신분 상승하는 이런 세태도 일부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이 부농의 그 출현이라는 거는 이 결국은 땅을 빼앗기는 농민들도 출연하는 거예요. 그런 이 농민들이 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임노동자, 바로 이제 소작농이 되는 거죠. 소작농이 되고 심지어는 뭐 광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뭐 자신을 그 품을 팔게 되는 그런 또 노동자로 전락하는 우리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농민층의 분화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요. 그런 어떤 그 모습들을 소설에 역시 담았다. 그런데 또 흥부전이 중요한 또 점 중에 하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흥부가 또 형이었지만 형이지만 자신에게 되게 정말 그 부당하게 대우하고 제대로 정말 재산 같은 것도 혼자 독차지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그런 형에 대해서도 끝까지 이제 끌어안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뭔가 이 계층 간 갈등 없이 고르게 잘 살아보기를 희망하는 그런 농민의 염원도 담았고 결과적으로 이 순박한 농민들의 그 삶,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이 사실 상당히 들어가 있는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을 또 해악으로 넘기는 그런 기지들도 나와 있고
또 아마도 또 흥부전이라는 이런 소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들 정말 그 힘들게 살잖아요. 제비가 물고 온 그 박씨를 통해서 뭐 진짜 그 대박이죠. 대박이 열리고 그 대박에서 엄청난 것들을 또 획득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우리 시대에도 정말 뭔가 그 꿈과 희망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 흥부라는 모델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흥부전이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그 네 편의 고전을 중심으로 우리 고전 소설에 담긴 그 역사와 그것이 그 보여주는 뭐 의미랄까요? 이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고전은 뭐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뭐 제가 그 공동집필한 이 고전 소설서 역사행이라는 책에서도 이제 20편의 소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뭐 여기에 보면 뭐 김시습의 그 모신화라든가 이 뭐 심청전이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뭐 소설 이외에도 뭐 옹고집전 뭐 그리고 이 대비장전과 같은 또 이런 아주 그 해학적인 이런 소설도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전을 알면 그만큼 역사가 더 잘 보인다라는 이런 것을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잘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C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다가오는 어려움이라든가 또 그것을 극복하고 또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또 희망의 메시지는 고음을 관통하는 그런 논리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 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상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일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쓰려고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네. 야, 뭔가 아이고 뭔가를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매주 토요일 아침 여느 학교와 다르게 우정초등학교는 아이들의 온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의 연습이 있기 때문인데요. 라온은 강서구에 있는 초중고 학교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입니다.
1: 오늘 주말인데 여기에는 어떻게 온 거예요?
2: 군립 국악원에서 개최한 그 서울 오케스트라 국악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거기 오디션을 봐서 들어오게 돼서 지금 토요일마다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어김없이 왔어요.
0: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국악 오케스트라 라온. 국악을 사랑하는 아이들의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라온의 단원은 총 80여 명. 대부분 국악기를 처음 만져본 친구들입니다. 일주일 중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는 아이들은 만나자마자 서로 호흡을 맞춰봅니다.
3: 이것도 돼. 아, 이건 안 돼.
4: 소리야.
1: 국악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3: 창단식이 한 6월에 했으니까 한 4개월, 5개월 그 정도 됐어요. 다양한 친구들이랑 뭐 대화하면서 국악도 배우고 그래서 재밌어요.
0: 즐거운이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 라온. 그 의미를 그대로 담아 활동을 시작한 라온은 국립국악원과 서울시 교육청의 공동지원으로 20여 개의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신생 연주단입니다.
5: 전체적으로 제가 느껴졌던 건 이 5개월 동안의 변화는 아이들이 협동심을 좀 많이 기르면서 잘 모르는 아이들은 서로 이제 위에 선배들이 위에 누나나 언니들이 이제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먼저 배웠던 학생들도 이렇게 나서서 좀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봤죠. 되게 놀랐어요. 아이들이 수업할 때는 좀 딴창 피우거나 좀 그런 애들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혹시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업 시간에 정말 똘망똘망하고 그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연습을 시작한 지 6개월째. 이제야 재미를 쏠쏠 느끼기 시작한 아이들은 국악 연습할 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6: 야, 많이 들었는데.
0: 국악의 다양한 장단과 리듬을 배우고 자연을 담은 소리에 익숙해진 아이들. 그만큼 감성이 풍부해지고 상상력도 부쩍 자라겠죠. 라온의 막내 3학년 중기는 요즘 피리 부는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1: 피리 부는 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7: 그건 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됐어요.
1: 해보니까 어때요?
7: 재밌어요.
1: 어떤 점이 재밌어요?
7: 피리는 소리도 좋고 제가 부는 악기를 좋아해서 좋아해요.
1: 아, 원래 이렇게 부는 악기를 좋아해요?
0: 아이들은 저마다 특별한 이유로 악기 선택을 했습니다. 해금 소리가 가장 좋다는 6학년 우영이. 우영이는 동생 서연이와 함께 라온에 들어왔습니다.
1: 해금에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해금은 손으로 직접 내기 때문에 음이 빠르게 완전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더 인간적인 악기의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명나는 악기와도 음악과도 잘 맞는 악기라서 그 점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록 음은 두 줄밖에 없지만 그래도 음역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점도 해금의 매력인 것 같아요.
0: 전체 합주가 끝나고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지기 위해 마련된 악기별 연습 시간. 합주를 통해 상대와 어울리는 법을 배우고 국악기의 따뜻한 음색을 들으며 아이들은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배웁니다.
5: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국악을 접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국악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국악기를 배우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된다면 그렇게 우리나라 음악이 이렇게 어렵거나 좀 힘들게 들리지는 않을까 싶어요.
0: 2시간이 훌쩍 넘는 맹연습에도 아이들은 좀처럼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3355 모여 또 연습을 시작합니다.
4: 친절하게 안 해줘요?
6: 아니, 어제는 가끔 스파르타 식으로 가르쳐주긴 했지만 그래서 친절하게 안 해줘요.
0: 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우영이.
2: 어? 한 번만 더 해볼래?
4: 한 번만 더?
2: 더 해야지. 시작.
0: 처음 국악을 접했을 때 우영이도 이렇게 마음을 빼앗길 줄은 몰랐답니다.
4: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는 거예요?
2: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해금에 좋아서겠죠. 그리고 제가 해금 소리가 뭔가가 처음 듣는 사람한테 약간 깽깽거린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듣다 보면은 음악 안에 감정이 있는 것 같고 요즘은 서양 악기를 많이 하니까 국악도 하나쯤은 해야 될 것 같아서.
0: 사실 라온의 단원 아이들이 국악을 만나 신나게 연주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껏 배울 수 있었던 건 숨은 수장, 바로 우장초등학교 구자희 교장 선생님 덕분입니다.
8: 처음에 그 오디션을 할 때 정말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 악기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내는 줄 몰랐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는 걸 들으면 이게 국악이 과연 어렵고 먼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것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끼는 그런 마음,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래요.
0: 만약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이 국악을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국악은 어색하고 낯선 음악이 아니라 친구처럼 편안한 놀이가 되었습니다. 자칭 열정 해금반도 이제 집에 갈 차비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데 집안 풍경이 사뭇 다릅니다. 국악기를 좋아하는 엄마 덕에 해금뿐만 아니라 장구부터 피아노, 가야금, 바이올린까지 온갖 악기로 가득합니다.
2: 서연아, 합주하자. 내 음정을 잘 모르겠어.
0: 집에서도 늘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는 우영이와 서연이.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는 흐뭇하기만 합니다.
4: 국악을 배우면서부터 어제 관현악단 공연을 보러 갔는데 되게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저 소리가 뭐지? 부터 해가지고 얘네들이 집중해서 보더라고요.
9: 국악기를 다룸으로써 아이한테 어떻게 긍정적 효과를 뭐 받게 될까? 이런
4: 꼭 국악기로 한정적인 게 아니고 악기를 다룸으로써 얘네들이 좀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취미생활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면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삶을 좀 더 풍성하게 살아봐라 그런 엄마로서의 그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0: 청소년 국악 관현악 축제가 있는 날 우장 청소년연합 국악 오케스트라 라운도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 오늘 무대는 처음이다 보니까 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첫 공연인 만큼 의미도 있고 그래서 잘한다 못한다가 전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10: 국거리 장단은 느리게
0: 처음 서보는 무대인 만큼 악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아이들. 마지막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습니다.
2: 아까 여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 박자.
11: 이렇게 공연을 오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2: 여기를 하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경험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긴장되는 곳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그럴 때 경험이 있으니까 더 안 떨고 할 수 있다는 걸 추천해주고 싶어요.
0: 공연장은 아이들의 공연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로 인산이네. 이제 곧 공연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무대 뒤에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아이들. 첫 공연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지만 무척 긴장이 되나 봅니다.
12: 기분 어때요?
13: 무대에 올라서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12: 좀 떨려요? 떨리면 안 돼.
13: 노력해볼게요.
14: 우장 청소년연합 국악오케스트라의 라원의 연주로 신뱃놀이 그리고 아리랑 합주곡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0: 드디어 라원의 차례가 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단원들은 한음한음 정성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는 단원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국악에 빠지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아이들은 그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국악을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의 방식대로 해석해 나갑니다. 우영이가 라온의 대표로 나섰습니다.
15: 인사. 안녕하세요. 열한산 초등학교 6학년 3반 이우영입니다. 라온의 해금 심화반에 저 들어가 있습니다.
14: 네, 지금 함께하고 있는 관현악단은 한 개 학교가 아니라 연합 관현악단이잖아요. 그래서 본인 학교 말고 다른 학교의 친구들도 좀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15: 일단은 같은 초등학교가 아니고 여러 초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국악에도 이제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14: 네, 분명한 건요 지금 이 친구하고요 저하고요 짜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쩜 이렇게 많은 생각인지 우리 음악을 연주해보니까 좀 좋아진 점이 있다 뭐 그런 게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5: 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많이 듣는 건 서양악기인데 서양악기만 듣다 보면은 이제 우리 국악에 대한 멋이 못 느끼잖아요. 네. 근데 국악 같은 것도 같이 적용하면서 같이 하다 보면은 뭔가 음악을

0: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국악을 좀 더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저씨는 6학년 때 그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딸인지 부럽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서
2: 사회자의 위트 있는 진행에 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다시 시작된 라운의 공연 어디 한번 감상해 볼까요?

0: 후회는 없어요.
1: 진출입을 어디서 할까요?
0: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첫 단추를 깬 거니까 기분이 좋아요.
2: 국악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모인 우장 청소년 연합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들. 국악을 즐기는 나온 친구들의 더 멋진 도전을 기대해봅니다.

2009년에 창단된 대구 학생 국악단은 벌써 9번째 정기 공연을 엽니다. 대구 예술영재교육원 소속으로 국악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모여 활발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꼬마가 한 명 보이네요. 바로 국악단의 막둥이 4학년 동빈입니다. 타악기를 담당하는 쌍둥이 형제 정록이와 승록이. 듬직해 보이지만 이제 고작 6학년이랍니다.

0: 매년 1월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서는 대구에 있는 초, 중, 고등학생들 중 면접과 오디션을 거쳐 국악단원을 뽑습니다. 단원이 된 친구들은 국악의 아름다움과 정통성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1: 처음에는 일반 랩, 우리 대중가요나 뭐 시끄러운 막 이제 흥이 있는 막 그런 음악만 듣다가 그런 그 우리가 아까 또 말씀드린 그 정악 같은 아정한 그런 웅장하고 그런 음악을 했을 적에 조상들이 그런 음악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차분해진다 그럴까요? 네, 좀 이렇게 막 떠들던 애들도 선생님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도 음악을 해야 되면 아주 자중해지고 진중해지고 정말 진실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0: 리허설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손에서 악기를 놓지 않습니다. 막내 동빈이가 형들에게 대금 부는 법을 가르쳐주는데요. 막내가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따라해보지만 영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2: 이렇게 제가 해서 얘 시구에다가 이제 대고 이제 음이 안 나오다 갑자기 나오면 와 신난다 하면서 이제 점점 재밌어지고 이게 음이 다 나면은 와 이제 음이 다 나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즐거움이 점점 생기는 것 같습니다.
0: 아이들에게 국악기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된 듯합니다. 단소까지 시원스레 불어내는 동빈이 국악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악동들이죠.

0: 이게 다리가 아 잘 됩니다. 형 다리 좀 해줘.
1: 이럴 때 보면 영락없이 장난꾸러기 초등학생들입니다.
0: 10 9
2: 뭐 내려가세요.
0: 스트레칭 내려가라.
3: 아빠 다리로 일단 아빠 다리로 한번 해. 불쌍한 엄마. 저도 이제 허리 구부리니까 이제 펴야 돼.
0: 레디 셋 고!
1: 타악부의 에이스답게 슬슬 발동을 걸어봅니다.

0: 정리 한번 보여드릴 또.
1: 편집할까?
2: 편집 주세요.
3: 동생 승록이는 무척이나 아쉬운 표정입니다. 동생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쌍둥이 형 정록이가 나섰습니다. 역시 형이 한 수 위네요.
2: 동민이 네가 단소리를 부르면 내가 맞춰줄게.
1: 아, 잠깐만 단소가 되는 거야.
2: 방금 그 창작입니다. 창작.
3: 한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주하는 아이들. 대체 아이들에게 국악의 매력이 뭘까요?
2: 이제 서양 악기보다는 덜 이제 깔끔하고 약간 둔탁한 소리가 있지만 그래도 경쾌하고 경쾌 둔탁하기 때문에 경쾌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간현악이랑 같이 할 때 이 박자랑 리듬감을 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죠.
3: 대구 학생 국악단에 선발된 단원들은 서양 악기보다 우리의 국악기가 더 좋아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4: 공, 진, 진, 받치는 대구. 장구 옆에 있는 저렇게 금속 다다다다 붙여 있는 게 윈드벨. 이거는 모둠북이라고. 모둠북이랑 대구가 있는데. 이렇게 웅장한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박, 고정박 쳐주는데 사용되고 대고는 다음에 얘는 모둠북인데 이렇게 약간 리듬을 띄웠잖아요 역할에.
3: 세상에서 민요가 가장 좋다고 외치는 국악단의 마스코트 4학년 란경이, 지호, 초원이. 지휘자 선생님도 이 민요 3인방의 끼와 실력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리지만 국악의 길로 꿈의 목표를 정한 아이들. 곧 있을 공연을 위해 몸과 마음을 뜨겁게 달궈봅니다. 민요로 만나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가며 친구들은 서로에게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5: 아까 신났어. 자신 있게 해, 괜찮아. 4학년이 아카펠라 사람 나와서 그래. 없어. 그치, 너희도 바뀌었다고 그래.
6: 처음에 국악을 가르칠 때는 재미있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는 거. 흥미있는 거. 예, 국악에 여러 종류의 음악이 있잖아요. 조용하고 아정한 거. 재미있는 거, 흥이 나는 거. 처음에 가르칠 때는 재미있고 흥이 나는 걸 먼저 가르쳐라. 그런 다음에 정말 빠져들었을 적에 아정하고 진중하고 무거운 음악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좀 더 애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3: 힘차게 시작된 최종 리허설. 국악단의 뜨거운 열정을 정해주기 위해 단원들은 최선을 다해 연주합니다. 그런데 막내 동빈이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 안 돼. 어떡하지?
7: 왜 악보 없어?
1: 아니 악보를 제가 보는 데 왜 올려놓고
7: 또 이따 연주 못하려고 그러네.
1: 그러게요.
3: 곧 공연인데 큰일 났습니다. 악보를 잃어버린 모양입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한 동빈이. 그런 동빈이가

0: 되레 기특합니다.
1: 자, 네? 찾았어.
2: 아, 어딘지 알아요.
0: 배구 학생 국악단 중에서도 정악을 연주하는 단원들은 꽤 실력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지난해 정기 연주회 때는 청소년 국악단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종묘 제례악을 연주하기도 했죠. 이제 막내 동빈이도 형 누나들과 함께 그 반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3: 조선왕조의 그 제례음악인 종묘 제례악을 정대엽과 보태평 그런 그 음악을 함으로써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우리나라의 그런 정신 담아 있는 얼 그걸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고 그런 어려운 음악을 또 하면서 그런 또 우리의 음악을 점점 다가선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또 생겼고 네 아주 뭐 우리 음악에 대한 그런 그 열정과 그런 남다른 애정은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국악단 학생들이 더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반으로 나눠서 보면 때 내 그 천년에서 안 하는 사람 보면 때 들고 같이 나오세요.
5: 네? 정합을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4: 힘들어?
6: 네.
4: 야 이 안 힘든다 그랬잖아. 힘들죠. 힘든데. 하면서 그런 중후함을 또 느껴가는 게 또 우리 음악을 난 느껴가야죠. 뭐. 재미만 갖고는 또 어떻게 해요. 재미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것도 이제 네, 우리나라 왕들이 이런 음악을 즐겼다. 네. 알겠지? 동민아? 네.
6: 아까는 아까 그 피아노, 라솔 뭐 이런 그 오선지에다가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긴 데다가 한자로 남태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자로 이제 다 음을 표현해놓고요. 다른 거는 다 콩나물 도우로 해놓는데 이거 그때 정확할 때는 이걸로 해놓고요.
5: 또 이거는 이거 어떻게 알아보는 거예요?
6: 네, 이거요. 남음이 이게 남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태황남임이거든요. 이게 중태황남임이에요. 장시금 여기 폐 옆에 뭐 티그꽃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장시금이라고. 장시금은 이제 음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음을 장식하는 음인데 예를 들어 이게 태는 태를 그냥 이렇게 되는데 장시금은 예를 들어 아까 디어는 이렇게 내요. 아, 그 차이가 있어요.
5: 엄청 어렵겠다 정말.
4: 따라하셔야죠.
5: 그래 힘든데도 하는 이유는?
6: 그래도 하면은 지루하긴 한데 그래도 하고 하면 이제 성취감이 있으니까 또 하고 다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5: 그래요? 네.
0: 그 시각 미녀 3인방은 한창 꽃단장 중입니다. 무대에서 온 열정을 쏟아낼 심사입니다. 이 꼬마 송녀들의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지면 보는 사람들은 어깨가 절로 들썩여진다네요. 몇 번이나 불렀던 노래지만 마지막까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아이들.
7: 항상 열심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8: 항상 국악이고 뭐 춤을 춰도 추다가도 뭐 하자 그러면은 또 해요. 그리고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막 손을 잡고 연습을 해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0: 이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일 시간이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 우연이요? 차분하게 이제 차분하게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가 말해주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보겠습니다.
5: 파이팅.
9: 네, 파이팅.
10: 네, 선생님. 대구학생 국악단을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드디어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몸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해온 지난 시간들, 그 소중한 날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관람하는 학생들도 조금씩 어깨를 들썩이며 연주자들의 소리에 동화되어 갑니다.

0: 이어 아이들은 우리의 흥과 지혜를 분명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곧 랑경이, 초원이, 지호가 무대에 오를 차례입니다.
1: 너무 좋죠? 진짜로 좋습니다.
0: 이 아이들이 자라난 미래에는 문화가 국가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 그 굳건한 믿음으로 대구예술영재교육원에선 예술적 감각과 재능 있는 학생들을 끊임없이 발굴하여 아이들의 잠재 능력에 문을 두드립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우리의 국악을 아이들이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2: 미녀가 그냥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걸 보고 조금 좀 신나고 활발하고 좀 재밌는 거라는 걸 좀 느꼈어요.
3: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국악에 관심을 가져줘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4: 공연 끝났는데 어때요?
5: 공연 끝나고요? 속 시원해요.
4: 속 시원해?
5: 이제 관객들이 환호했으니까 관객들에게 이제 기쁜 마음이 들어요.
6: 음악이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음악이었잖아요. 그 피가 우리들이 흐르는 거예요. 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음악을, 자기 어머니, 할머니 음악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흥겨진다는 거를 본인들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고 그런 음악을 할머니, 할아버지, 너의 옛날의 선조들의 음악을 배운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느끼면서 이렇게 좋은 거였나라는 또 애들 느낄 때 가장 또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0: 꿈과 열정을 머금고 자라나는 대구 학생 국악단. 머지않아 세계 무대에 당당히 서게 될 그 찬란한 날을 기다립니다. 초겨울 이른 아침, 대전에 있는 둔천초등학교 국악관현악단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1시간 빨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국악 연습이 있기 때문이죠. 국악기를 만나게 된 지 이제 7개월째. 하루도 거르지 않는 연습이라 꾀를 부릴 만도 한데 아이들은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합니다.
7: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학교 오는 거예요?
8: 7시요.
7: 7시 일어나서 매일? 네. 이렇게 일찍 나와서 연습하는 게 좀 힘들진 않아요?
8: 안 힘들어요. 어려운 서침표를 성공할 때 기분이 가장 좋았어요.
9: 힘들긴 한데 그래도 성취감이 있어서 좋아요.
7: 성취감이 있어요?
9: 국악도 하다 보면 재미있고 노력하다 보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0: 국악과 인연을 맺은 아이들. 그 소중한 만남이 둔천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합니다. 검은고의 깊고 웅장한 소리에 반했다는 5학년 평화. 가장 늦게 국악관현악단에 들어왔지만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10: 괜찮아요. 그냥 치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11: 400년 전에 궁중악으로 양반들이 치던 거래요. 처음에는 국악 몰랐었는데 교장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2: 선생님이 어떻게 추천해 주셨나요?
11: 되게 정말 국악의 그 아름다운 점 그런 것들을 추천해 주셨어요.
0: 아이들의 가슴에 국악의 씨앗을 심어준 1등 공신 최병노 교장 선생님. 매일 아침 아징을 연주하며 마음을 가다듬는데요. 국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벌써 20회가 넘도록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3: 조사 시절에 제가 단소도 가서 배웠고 검은고도 수료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학교에 부임을 하면서 창단을 국악관현악

0: 음악단을 창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음악이 매우 중요하니까. 특히 이제 초등에서의 우리 음악은 어릴 때 우리 음악을 접하는 것과 접하지 않는 것에 큰 차이가 많고, 그리고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배우가 매우 어려우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이를 알고 느끼고 또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고집을 하고 우리 정악을 우리 어린 꼬마 친구들에게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어서 와.
1: 아이들에게 늘 열려 있는 공간 교장실. 악기를 보관하는 음악실이 외부에 있는 탓에 선생님은 집무실을 악기 보관실로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2: 지우 어서 와.
3: 나래관으로 가야지.
0: 네. 교육부에 예술 드림이라고 하는 학교 공모전이 있었는데 그 공모전에 우리가 올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로부터 4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4천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들여서 악기를 구입했고, 한 달 배우고 나서 전국대회에 나와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에서 여는 초중음악경연대회에 가서 금상을 수상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놀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연주를 계속하고 연습을 하고.
1: 지난 5월 둔천초 국악 관현악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국악의 멋과 깊이를 전해주려는 교장 선생님.
2: 네. 지금 3학년이지?
4: 네.
2: 우리 음악 배우고 싶지?
1: 젊은 시절 단소를 불던 옆집 할아버지 덕분에 국악에 푹 빠지게 된 교장 선생님. 국악을 매개체로 아이들과 조금 더 가까이 마음을 나누게 됐습니다.
0: 이런 얘기를 해요. 하루하루 생활 패턴 중에서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 음악을 조금씩 조금씩 알고 가다 보니까 너무나 깊이가 있고 좋다. 그래서 자기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흥겹고 즐겁고 따뜻한 마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교장으로서 흐뭇한 이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둔천 초등학교입니다.
1: 국악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둔천 초등학교 친구들.
5: 그러면 선생님이 질문.
1: 모든 수업이 끝난 방과 후 국악단 친구들 몇몇이 3355 교장실에 모였습니다. 아침에도 연주를 했는데 또 연습을 하겠다는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스스로 교장실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만큼 국악이 좋기 때문이겠죠. 둔천초 친구들에게 국악은 이제 떼놓을 수 없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교장 선생님 때문이 아닐까요?
6: 감사하죠.
7: 왜 감사해요?
6: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직접 지도해 주신 선생님은 이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7: 잘 가르쳐 주세요?
6: 네.
7: 어떤 걸 좀 잘 가르쳐 주세요?
6: 제가 부를 때 틀리거나 하면 어디가 틀렸다 그런 거 잘 알려주세요.
8: 교장 선생님 같이 연주하고 연습도 같이 했는데 어때요?
9: 일단 새로 배운 군악이 박자를 잘 몰라서 맞추기 어려웠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장구장단 해주시면서 박자 맞추니까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8: 여기는 좀 따로 와서 하는 건데 더 좋은 점이 있겠어요?
9: 그때는 다 같이 하니까 뭔가 모르는 것도 질문하기 부끄러운데 여기서는 조금밖에 몇몇의 친구들밖에 안 하니까 더 뭔가 질문할 때 자신감이 생겨요.
1: 둔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이제 우리의 정악이 익숙한 곡이 되었습니다.
2: 네, 가세요. 네. 우리 국악의 미래는 매우 밝고 희망적이다. 교장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둔천의 어린이들은 전국에서 몇 안 되는, 특히 선비들이 했던 우리의 전통 정악을 하는 꼬마 친구들이다. 그런 점에서

0: 우리의 구한 미래는 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 어김없이 찾아온 국악관현악단 연습시간.
2: 편하게 앉아. 좀 뒤로 더 가고. 대금이 땡기고.
1: 이른 아침 악기별 연습 이외에 전체 연습은 늘 교장 선생님의 몫입니다.
2: 바로 대금만 황 불어봐. 황 조율해봐. 조율 평화. 네? 평화는 검은고 어떻게 생각해요?
3: 검은고는 사랑입니다.
2: 사랑. 왜 그렇게 생각해요? 고구려 때의 왕산악이 제작한 검은고 그대로의 형태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지금 이어져 내려오는 악기 중에 가장 악기의 수장이라고 하는.
1: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음악이기에 국악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교장 선생님. 그 덕에 아이들은 스스로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갑니다.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의 아이들. 바로 꿈과 끼를 키우는 둔천의 동아리 발표의 날이기 때문이죠. 8살 배기 꼬마 친구들이 축제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6학년 희곤이도 자그마한 손으로 장구 치는 동생들이 마냥 귀여운 모양입니다. 이번엔 6학년 선배들이 나설 차례.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마음껏 뽐내봅니다. 아이들에게 국악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국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연주해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풍류사랑 국악단 친구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이들은 조금씩 국악의 깊은 멋에 빠져들어갑니다.
4: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처럼 잘하고 싶어요.
5: 국악이란 뭐라고 생각?
4: 국악은 하루라도 빠질 수 없고 또 너무 재밌고 또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6: 저의 친구? 친구가 약간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들어주는 상대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처럼 해금도 저한테 위안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즐거운 것처럼 해금이랑 같이 있으면 즐겁기 때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7: 나에게 민혈은 부모님 같은 존재이다. 왜냐면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저희 인생에 절대로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똑같이 민요가 제 인생에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지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민요는 부모님같이 소중한 존재예요.
1: 처음에는 그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국악. 하지만 우리의 음악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배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며 자신을 표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매일매일 국악을 연주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아갑니다.

겹치고 포개지고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 거친 땅 일구며 하루하루를 살아낸 고단한 삶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노래가 되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나 슬플 때도 저절로 우러나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곤 합니다.

0: 강원도 정선. 그 척박한 땅에서 불린 아리랑은 한과 흥이 서린 우리의 노래가 됐습니다.
1: 이 밥에 고기 반찬.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거친 땅과 씨름할 때, 줄인 배를 쓸어 안고 먼 산을 바라볼 때, 누군가와 이별을 했을 때나 떠난 이미 하염없이 그리울 때, 사람들은 그 응어리진 마음을 아리랑에 담아 불렀습니다. 정선 땅의 이 다양한 삶의 노래가 시작된 건 언제였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만 고려 말 조선 건국을 반대한 7명의 유신들이 세상을 등지고 이곳에 은둔했는데 그들의 삶이 노래로 만들어져 정선아리랑의 시초가 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0: 수장마 질러라 안서산 가문구리
1: 그렇다면 오지 중의 오지, 정선의 아리랑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갔을까요? 목재가 귀했던 시절, 정선에서 난 나무들은 이곳 아우라지강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져 강을 따라 한양까지 운반됐다고 합니다.

0: 그들이 묵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와 노래가 이어졌고 이 노래들이 퍼져나가 전국 아리랑의 모태가 됐습니다.
1: 술판 차려놓게

0: 고단함에서부터 이별의 아픔과 일상의 해악까지 삶의 노래 정선아리랑은 오늘도 입에서 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한 주간의 문화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9월 넷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공연을 소개합니다.

전주 대사습청 해양마당 창극 암행어사 출도야입니다. 신관사토의 행차와 기생점고를 시작으로 암행어사의 등장과 출도에 이르는 주요 대목을 창극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디아트스팟 시리즈입니다.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지금 일상 속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전통 공연 예술을 선보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국가 무형유산 하회 별신곳 탈놀이를 포함한 국내외 다채로운 탈과 탈춤의 향연이 원도심과 탈춤공원 일원에서 11일간 펼쳐집니다. 제4회 월드 판소리 페스티벌입니다. 명창부터 청년,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외국인과 아마추어 소리꾼까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드는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립청년무용단, 국립청년연희단, 당진 한가위 얼씨구입니다. 청년 전통예술인들이 전하는 신나는 한가위 선물로 강강술래와 판굿 등 명절의 풍요로움과 신명을 가득 채운 무대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이 이어지는 이번 주, 문 하나 드리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0: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가 내 야, 오,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3, 2,
1: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 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0: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의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팬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음악은 제가 장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음악은 할 수 있는 거고 그 음악 안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 자유로울 수 있고 그래서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에서 해금을 연주하고 있는 양하은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서 해금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저는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기보다는 그냥 한 명의 연주자로서 시청자들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0: 최근은 많이들 아쟁이라고 헷갈려 하시는데, 아쟁이랑 전혀 다른 악기고요. 해금은 이제 줄과 줄 사이에 활이 끼워져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래서 지판이 없고, 그리고 두 줄로 되어 있어요.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손의 위치에 따라서 음역대가 국악기 중에서는 제일 넓고, 이조나 전조가 되게 자유로워서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하기도 저는 되게 좋은 악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해금 소리의 매력, 연주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0: 해금은 흔히들 되게 슬픈 악기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희로애락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악기인 것 같아요. 또 귀여운 소리를 낼땐 되게 귀여울 수 있고, 슬플 땐 굉장히 슬플 수 있고, 익살스러울 때는 굉장히 익살스러울 수 있는 악기가 해금인 것 같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가장 음역대가 자유롭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정악이나 산조 같은 전통음악 같은 경우는 저는 귀로 듣는 게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은 듣고 외우는 게더좀 빠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고, 근데 이제 창작곡 같은 경우는 점자 악보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면 듣고 이제 외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곡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연주자가 녹음해 주는 걸 듣기 때문에 그 연주자의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음표나 시가 같은 경우를 제 스스로 알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악보가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0: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저는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감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한 대략 이쯤 찾아서 지금은 크게 했지만 연주 중에는 뭐 공연장에선 이렇게 크게 못하고 그냥 이제 뭐 대충 이 정도? 로 해서 아 이게 A플랫이구나 하고 이제 연주를 해요.
1: 감을 익힌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0: 쉽지 않지만 되게 해야죠. 네.

일단 농현이랑 꺾는 음 내는 게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자꾸 손에 힘이 들어가서 힘을 좀 빼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힘 빼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요즘은 소리를, 톤을 좀 예쁜 음색을 만들고 찾을 것인가? 약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연습을 어떤 곡을 했고 그 곡을 연습했을 때 그런 본인의 뭐 평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써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동료들과 연주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음악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서로의 악보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연주가 관객들에게 힐링이 될 수 있고 좀 어떤 관객들에게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되게 보람차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을 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연주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실 연주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떨리죠. 이제 이런 큰 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냥 응원해주시는 분들한테 좀 화답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연주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를 받는다는 거, 그리고 좀 끝나고 이제 같이 사진 찍고 기쁘게 인사하고 하는 그 순간이 저한테는 힐링도 되고 막 너무 좋았어요, 너무 예뻐요 막 이런 얘기 듣고 막 내가 뭔가 되게 쓰임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가 시험관하기를 이제 저를 임신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네 명이 착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유산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궁을 이제 건드려서 자궁이 일찍 열려서 제가 일찍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신경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네, 저는 시각장애가 네, 선천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정말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기 교육을 다, 네, 받기 시작해서 피아노도 배우고, 뭐, 정말 여기저기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그 사극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해금이 나오는 거예요. 해금을 연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해금으로 된 OST도 나오고, 그 OST에서 들리는 해금 소리가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냥 취미로 할래. 나 공부하고 그냥 이거 취미로 해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취미로 연주를 했었다가 제가 미국으로 어학연수 목적으로 잠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었고, 그때 이제 해금을 가져갔어요. 왜냐면 배운 거 그냥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교회나 이런 데서 연주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연주를 했었던 한 분이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 투병 중이셨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본인은 힘들 때 병원에서 컨디션이 돌아올 때에는 기타를 많이 연주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병실에 활기가 돌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한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연주를 하는 거는 너무 기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었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를 좀 제대로 배워서 사람들한테 해금이라는 악기에 대한 그런 희소성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을 이렇게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게 됐어요.

0: 저는 자세를 익히는 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서 그 부분이 제일 좀 쉽지가 않았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다녀야 하다 보니 지휘를 보고 또 연주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게 어려웠고, 또 해금하는 연주자들끼리 활 같은 것도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그런 관현악 합주 같은 경우를 정기 연주회에 서지 못하는 그런 일을 좀 겪었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1: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0: 글쎄요. 장애를 이겨내 는건 아닌 것 같고, 사실 장애를 극복하려면 제가 눈을 떠야 되는데 제가 눈을 뜨지는 못하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글쎄요,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몸처럼 장애와 더불어 산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악기 연주를 도움받아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도 할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준 게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0: 우리나라의 전통음악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서 또 서양음악이랑 콜라보를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서양음악의 그런 평준화가 되어 있는 그런 음률과 전통음악의 그 사이 어디쯤 되는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음악가들의 숙제일 것 같아요.
1: 어떤 음악들을 좀더 해보고 싶으세요, 앞으로?
0: 저는 이제 창작 민요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재즈 스타일에 맞게 좀 편곡을 해본다던가, 뭐 저희는 시나위라는

음악이 또 연주가 되고 있잖아요. 그 시나위와 재즈를 좀 합쳐본다던가, 혹은 그런 재즈 곡들 가운데에 이제 국악 선율을 조금 넣어본다던가, 그런 여러 시도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0: 그러면은 템포가 어느 정도다를 어떻게 알아?
1: 이거거든? 이거면 한100템포 될 거야.
0: 그거를 어떻게 알아?
1: 그거를 이제 많이 해보면 감이 오는데, 모르겠으면은 메트로놈을 켜가지고 재생을 하면서 템포를 바꿔보면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되는데, 너무 빠르잖아? 그러니까 저 아까 120 거기서, 이것도 빠르구나. 한80 해보면 되겠다.
0: 제가 작년에 쓴 곡이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어떤 걸까라는 노래 가사를 받고, 아, 이거다 하고 되게 마음속에 와닿아서 쓰게 된 곡인데, 그 곡을 이제 좀 컴퓨터 음악으로 좀 이렇게 옮겨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2: ED도 이렇게 직접 배우시는 이유가 있나요?
0: 일단 이제 연주자는 연주도 잘해야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창작에 대한 영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를 배워서 이렇게 건반을 찍고, 또 나중에는 이제 제 악기를 이 오디오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녹음을 받아서 좀 가이드 녹음까지 좀 해보는 거, 그게 지금 일단 저의 목표고, 그 목표를 위해서 지금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녹음부터
1: 응, 녹음을 아니면 연습 한번 해도 되고.

0: 안드로이드 조금 되지 않을까?
1: 근데 조금 빠른 거 같지 않나?
0: 느린 거 같은데?
1: 그래? 괜찮아?
0: 욕심을 부리지 말까? 내가 써놓고 내가 틀려.
1: 하고 싶은 거 많고 호기심 많은 친구고 계속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인데 지칠 법도 한데 그걸 지치지 않고 항상 밝게 잘 이겨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0: 팔 올리실 때 하나, 둘, 오케이. 근데 딴, 딴, 딴 이런 리듬으로. 네. 하나, 네. 하나, 둘, 네. 하나, 둘, 하나. 맞아, 맞아.
1: 아, 이거구나.
0: 네, 네, 그거예요. 네, 맞아요.
1: 아, 난 네, 네. 아, 이거구나. 아.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네. 내년에는 마라톤 대회 나가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위시리스트입니다.
0: 생일 바라봤을 때, 뭔가 네. 이제 동쪽으로 네. 뛰는 거였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리듬 좋고.

일단 자연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에서 얻어지는 또 굉장히 황홀함? 어떤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0: 이제 그런 거를 충전해서 가니까 확실히 힐링도 되고 나도 이 힐링된 에너지를 다른 관객에게 줘야겠다라는 그런 네, 느낌이 또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와 너무 시원하다.
1: 약간 울퉁불퉁 옳지? 약간 내리막 살짝? 오케이.
0: 힘들긴 하지만 내가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성취감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바람을 맞으면서 뛰는 게 기분 전환이 되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해소도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함께 뛴다는 그 어떤 함께 발맞추어 뛴다는 그 느낌? 호흡을 맞추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주로서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드러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연주를 하고 선율로 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의 한계는 사실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세상이 정말 요즘에 좀 많이 삭막해지고 좀 무서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되게 힘드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 하지만 세상에 언젠가 평화는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평화는 어쩌면 이미 존재한다라는 것을 앞으로도 알릴 수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자 또 소망입니다.

0: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상을 통해 들여다보고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로 인해 하체에 쌓인 피로를 시원하게 풀 수 있는 요가를 배워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안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정신적인 안녕이 신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출발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요가를 수련할 때 자세마다 정해진 위치를 봐야 하는 응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에 눈을 고정시켜 마음을 수련하는 구루마디야 드리스티입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인 제3의 눈을 바라보거나 촛불이 있다면 촛불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 봅니다.

무릎을 접어 다리를 교차시키는 동작을 통해 풀어진 골반을 교정해주고 골반 근처에 있는 신장 정화에도 도움되는 고무카사나입니다. 무릎 관절과 다리의 유연성을 높이기에 효과적인 동작인데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 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섯. 좋습니다. 손에 발등을 놓고 다리를 반대로 교차시켜 보겠습니다. 무릎 내려놓고 왼발 오른쪽 허벅지 위에 누르고 다리를 천천히 교차시키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세워봅니다. 하나

가서 정면 보고 바닥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고 다리를 좌우로 풀어봅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두 가지 연결하는 동작인데요. 똑같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자 오른발 무릎 위에 놓고 다리를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신체 곳곳에 도움을 주는 마스야사나와 숙타비라아사나입니다. 마스야사나는 가슴을 열어주는 동작으로 특히 가슴과 폐의 혈액순환에 효과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봅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극받을 수 있는 만큼만 팔꿈치에 힘을 조절해 주세요. 가슴을 밀어낸 상태에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머리를 천천히 밀어내고 팔을 바깥으로 빼봅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묶은 상태에서 마스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짚고 우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왼쪽 다리를 허벅지 아래로 또는 허벅지 위로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봅니다. 팔꿈치를 천천히 바닥에 놓으시면서 등을 대고 눕고 팔꿈치를 밀면서

0: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때 혹시 가능하다면 두 팔을 뻗어서 발등을 쥐고 무릎을 천천히 바닥까지 끌어내리세요. 아랫배를 수축한 상태에서 시선은 코를 보면서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호흡은 두 번만 이어가 봅니다. 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풀고 하나씩 하나씩 팔꿈치로 밀면서 정수리를 돌아옵니다.
1: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0: 바닥을 밀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봅니다. 목과 가슴을 활짝 여는 마스야사나는 갑상샘을 자극해 호르몬 균형의 조절을 돕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체 전체를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줘 불면증 도움을 주는 숙타비라사나입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이때 발목이나 무릎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다면 손을 이용해 다리를 풀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머리 위로 양 팔꿈치를 잡습니다. 호흡은 두 번 정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자, 팔을 풀고 다리도 풀어냅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힌 상태에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하체 스트레칭에도 효과적이라 다리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더욱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은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손을 엉덩이 밑으로 집어넣고 팔꿈치도 등 안으로 다 넣어봅니다. 발등을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머리 뒤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정수리가 바닥에 논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밀어내고 머리를 지그시 눌러주는데 팔꿈치에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줄어들고 팔꿈치에 힘을 좀 빼게 되면 정수리의 눌림이 조금 강하게 됩니다. 두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숙타비라사나에 우선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어봅니다. 발등을 펴주고 무릎 간격을 우선 넓게 벌려봅니다. 한 다리씩 접어서 몸을 등을 대고 천천히 누우면서 나의 오른쪽, 나의 골반, 나의 허리, 팔은 쭉 핀 상태를 유지하면서 머리 뒤로 팔꿈치를 천천히 서로 움켜잡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인 사상가사나와 바지라사나입니다. 정수리를 자극해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제거와 불면증 해소에도 좋은 사상가사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정수리 쪽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돌아오고 이마바닥에. 자, 이번에는 손을 뒤로 뻗어볼 건데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무릎 가까이 붙여봅니다. 뒤로 뻗으면서 발 뒤꿈치를 쥐고 엉덩이를 천천히 밀어봅니다. 호흡을 세 번 정도 유지해봅니다.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이마 바닥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은요. 똑같이 정수리를 놓은 상태에서 등 뒤로 깍지를 끼는 자세입니다. 머리 바닥에 놓고 등 뒤로 깍지, 팔을 쭉 펴면서 밀어냅니다. 호흡은 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고 손을 천천히 귀 옆으로 내려놓고 이마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유지하고 이완합니다. 자, 배꼽 바라보면서 상체를 천천히 일으키고 자세를 마무리합니다. 사상가사나는 갑상샘과 부갑상샘을 활성화해 호르몬 조절에도 도움을 줘 갱년기를 극복하는 데도 좋습니다. 이어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우울함 극복을 돕는 바지라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닥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봅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전신을 순환하며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할 수 있는데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 고혈압에 도움을 주는 우타나 파다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올리고 손을 45도로 펴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내려놓고 손을 내려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점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혹시 가능하다면 두 다리를 같이 펴올리면서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하나, 둘, 셋. 손을 바닥을 짚고 다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꿈치를 밀면서 머리를 바닥까지 내려놓습니다. 몸을 오른쪽으로 눕히고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무릎 세워주고 팔은 45도, 허리를 세워준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주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호흡은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다리 내려놓고 손 내려놓고 다음 동작 이어가겠습니다. 팔꿈치를 세운 상태에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릎 세운 상태 유지, 팔을 45도로 뻗어줍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45도로 밀어올려 봅니다. 발등 밀어내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을 세 번 이어갑니다. 하나,

스타일. 손 바닥 짚고 다리 내려놓고 정수리 밀어내면서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팔 옆으로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바닥 짚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흉추를 유연하게 하고 몸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줘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데요.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세워주고 허리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90도 정도 들어 올리고 손을 45도로 펴 올립니다. 허리를 오목하게 밀어내고 바닥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위로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고개를 들고 아랫배를 수축합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우타나 파다사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를 밀어서 정수리를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무릎에 45도, 손을 펴 올리면서 45도를 유지하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0: 도예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에 묻은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0: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유익하고 도자기의 모든 걸 보여주자.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인 공감.
2: 대학 연희열전 판을 뒤집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한가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선물은 역시 이 게임으로 따내야 제맛인 것 같습니다. 돌려주세요. 어? 어? 어? 쓰는 거 머리도 한번 써야죠. 무슨 행동을 하고 있을 것인지 갈 때. 야, 어? 어? 뭔가? 어? 아이고! 뭔가를 어. 4, 3, 2. 과연 어느 팀이 오늘 으뜸연희상의 주인공이 될까요? 여섯 팀의 점수를 공개해 주세요.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0: 저의 음악 친구들인 준수 짐을 초대했습니다.
1: 이 생각에 서로 우는 밤만 길더라.
2: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3: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4: 업고 놀자.
5: 짜증낸다고 세상을 바뀌나. 힘 좀 빼고 산다고 세상이 무너지나.
0: 아니 사실 뭐 꽃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우리 유태평 씨가 꽃인데.
6: 아유, 또 저렇게 예쁘게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7: 이

대한민국 수산대전. 놓치면 손해. 국산 수산물 특급 할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최대 50%까지 할인. 레시피는 저 개인의 것.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모두의 것. 해양수산부가 지원합니다.